0: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나를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서울시대 가족들 계신 곳 비 피해는 없는지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거나 강물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고 갑자기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주의하라. 각별히 주의하라는 기상청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나서 피해가 컸던 경상북도 안동과 의성 쪽. 저희도 그 지역 당당이님들 편지도 읽고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폭우로도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죠?
1: 네, 대형 산불이 나면서 산이 변했는데요. 폭우까지 내리니까 산에서 토사와 나무들이 비에 쓸려 내려오면서 침수 피해가 커졌답니다. 게다가 산불 때문에 임시로 거주하던 주택들도 물에 잠기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장마철 평균 강수량은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40에서 400mm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 늦게 시작된 올해 장마지만 여러 지역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장마철 평년 강수량은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0: 예, 그런데도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 하니 피해 없게 늘 염두에 두셔야겠고 이제는 장마가 물러가 주기를 고대합니다. 토요일에 시작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제 큰 불이 좀 잡혔다 그러죠?
1: 인근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재가 날리고 냄새에 숨쉬기 힘들고 또 대피한 댁도 있고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주민 대피령은 해제됐고 잔불 정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네요. 이전에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대형 물류센터는 물건은 많고 통로는 좁고 또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답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숙제도 남겼습니다. 우리 주변이 안녕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록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열이요, 선 열이요.
1: 아, 아야야야.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2: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1: 치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2: 여성시대 잇몸 건강 특집은 파로돈탁스 치약과 함께합니다. 아유,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어요. 게시판에 벌써 사연을 많이들 주셨더라고요. 여성시대 라디오 주치 잇몸 건강 특집.
1: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거예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2: 네.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수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음주우엔 티맵 대리, 성원 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IBK 기업은행,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네, 으라차차 해보셨죠? 습기와 열기를 뚫고 온몸 지지게 한번 켜보세요.
2: 예.
1: 기압에 눌린 나의 어깨, 허리, 가슴 당당하게 펴주시고 오늘은 내가 나를 좀 이겨볼까요?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 한번 해봅시다. 오른발로 가위를 내고 왼발로는 보자기. 해보세요, 해보세요.
2: 발가락으로요?
1: 발가락으로.
2: 이게 돼요?
1: 돼요. 보자기는 그냥 발을 편안하게 펴면 되고, 네. 가위는 엄지발가락을 좀 이렇게 비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먹은, 보호는 이렇게 네. 발가락을 꼬부리면 되죠. 네. 자, 오른발로 가위 내고, 왼발로는 보자기 내고, 또, 오른발은 주먹 내고, 왼발은 가위 내고,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2: 그래요?
1: 네.
2: 그냥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1: 아,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가위, 바위, 보 해주세요. 발가락만 잘 풀어줘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대요.
2: 예. 하긴 예전에 저 무림의 고수들은 발가락에 딱 젓가락 끼워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1: 팔이 자꾸 목이 자꾸 그렇다. 예.
2: 밥도 먹고 다 했는데 말이에요. 자, 마음이 가벼워지고 싶은 분들 여성시대 하고 싶은 말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1: 소개된 분들께는 여성시대표 달달한 밀크티 보내드릴게요.
2: 네. 아, 9892님이 첫 문자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오이 선별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위바위보.
1: 발가락으로?
2: 네, 하시는군요. 네. 잘 듣고 계시는군요, 여성시대. 고맙습니다.
1: 9745님, 야호! 방학이다! 배움터 지킴이인데요. 오늘 방학해요. 내일부터는 집에서 들을게요.
2: 오.
1: 집에서 듣는 기분 괜찮죠?
2: 아, 그렇죠.
1: 정말 마음대로 뭐 눕거나 뭐 어디 기대거나 해가지고 여성시대 듣는 기분 괜찮죠?
2: 맞습니다. 예. 이게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아마 배움터 지킴이
1: 네.
2: 분들도 이제 쉬는 건가 보다.
1: 그럴까? 어떨까 예. 모르겠는데요? 그냥 단체로 잠시 방학하고 다시 또 개학하는 거 아닐까요?
2: 네.
1: 며칠만 방학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밀크티 보내드릴게요.
2: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대전광역시의 당당이 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고향 분이에요.
2: 그러네요. 네. 그네는 사랑을 타고.
1: 오.
2: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는 아침마다 학교에 같이 갈 친구들에게 연락하느라 바쁘다.
1: 야, 나 지민인데 8시 5분까지 다람쥐 놀이터에서 만나는 거 알지?
2: 딸은 친구들 서너 명을 섭외해서 신나게 등교를 한다. 올 4월까지만 해도 오전 8시 반까지 출근하는 나 대신 등교를 도와주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족저근막염이 생겨

0: 신비롭고 재미있는 섬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남해 쪽 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남쪽 섬 중에서 아름다웠던 섬, 다시 가보고 싶은 섬, 우리 당당히 여러분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자를 주실 때는 샵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그리고 게시판으로 주신 사연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강가정님이신데요.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단숨에 외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마음에 영원한 고향이자 깊은 뿌리가 있는 곳, 저의 외갓집은 여수 금오도 함구미입니다. 전주에서 여수까지 기차를 타고 달려와 배를 갈아타고 갔던 시골집. 저는 멀미가 너무 심해 사정없이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서 눈물 콧물 쏙 빼고 나야 드디어 함구미 선착장에 도착을 했어요. 선착장에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울렁거리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따뜻하게 마중을 해주시곤 하셨죠. 함구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세 자매는 푸른 바다로 뛰어들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태풍이 불어와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도 물놀이를 하겠다며 때를 썼고, 거친 파도 속에서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뒹굴다가 할머니 집으로 덜덜덜 떨며 올라가면 마당 한편에 걸린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면 붉게 잘 익은 대왕 문어가 들어있었는데, 세상에 문어 다리가 그렇게 길고 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갓 쪄낸 쫄깃한 문어 숙회 한 점을 입에 넣으면 온몸에 추위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죠. 짭조름하고 쫄깃하게 쪄낸 반건조 오징어찜과 가마솥 옥수수까지. 그 여름 함구미에서 보낸 시간 동안은 섬의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장 원없이 먹은 시간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손을 꼭 잡고 섬의 가파른 고개를 끙끙대며 넘어가던 기억. 바닷가 평상에서 따뜻한 햇볕과 바람을 맞으며 꼬들꼬들하게 자연 건조되고 있던 검은 김을 봤던 신기한 풍경까지. 함구미의 모든 순간은 어린 제 눈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화책이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는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지만 함구미에서 보냈던 그 찬란했던 여름날의 기억만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1: 와, 야. 너무 부럽다. 이렇게 달려갈 외갓집이 있다는 게
0: 그러니까요.
1: 너무 부러워요.
0: 예. 네? 외갓집은 왠지 한 10분 거리, 20분 거리도 물론 반갑지만, 너무 편리하지만,
1: 네.
0: 야, 이렇게 기차 타고 배 타고 진짜 이렇게 탁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1: 얼마나 좋아.
0: 그러니까.
1: 가마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구수한 냄새, 대왕 문어가 들어있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이게 금오도의 함구미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2: 그렇죠. 금오도 하면 비렁길이라고 들어보셨을
0: 비렁길.
2: 겁니다.
0: 네,
2: 생태탐방로로 거기 비렁길 시작이 되는 포인트가 함구미 마을이고요.
0: 예.
2: 대왕 문어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딱 그 여수 쪽에 문어철이에요. 저도 그런 광경을 올해 처음 봤는데, 배에 문어잡이 선박들을 우리가 육지의 교통체증을 교통경찰이 정리하듯이,
0: 예.
2: 최근에 문어 금어기가 해제가 됐거든요.
0: 예.
2: 10일 전에.
1: 네.
2: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문어잡이 배들이 와가지고,
0: 예.
2: 해경이 문어잡이 배들을 정리하느라고.
0: 해상에서도 배에 그 정리를 막 하는군요.
1: 예.
2: 예. 문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제철이 딱 지금 이 시기.
1: 그렇구나.
2: 또 함구미 앞바다가 또 어장이 워낙 좋아서,
1: 네.
2: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아니, 드셔보셨어요?
2: 그 저는 요즘에는 또 그것을 주민들하고 캔으로 문어를 담아서 숙회를 해서 캠핑 갈 때 그 캔을, 네. 가져가서
1: 어머나.
2: 먹을 수 있게 그런 사업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2: 계속 먹고 있습니다.
1: 네. 네? 뭐 하기사 모든 바닷것, 뭐 우리 보면은 뭐 고등어 캔도 있고 꽁치 캔도 있고
0: 캔도
1: 뭐 참치 캔도 있고 다 있는데요. 뭐
0: 야, 문어 숙회 캔.
2: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기름과 소금도 같이 넣어서 캔을 따면 바로 먹을 수 있게.
1: 이야,
2: 다리가 하나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1: 네.
2: 통으로 들어있는 것도 있고.
1: 아유,
2: 그런 일들을 섬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문어만 아니라 뭐가 또 있을까요? 섬 사람들한테 그 여름에 풍요로움을 주는
1: 제철 음식 지금 네. 남쪽에
2: 우리 섬 사람들이 얘 덕에 여름 난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셔요.
1: 오, 저쪽으로
2: 목포 신안 쪽에는 또 민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문어가 유수 쪽에 또 통영 쪽에 그렇고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황가오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가오리
0: 노란가오리는 알지만 황가오리는 몰라요.
2: 노란가오리가 이 시기가 제철이거든요. 네. 주로 장흥, 고흥 쪽에서 많이 나는데 맛이 어떤 소고기의 생고기의 찰진 맛. 그래서 이쪽 노란가오리 철에는 이건 꼭 먹어야지 여름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0: 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가 노랗군요.
1: 그렇습니다.
0: 지느러미 쪽이 더 노래요.
2: 네, 맞습니다.
1: 황가오리.
2: 말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정말로 꼭 드셔보시면. 네. 주로 이제 강진만, 장흥, 고흥, 등량만. 이쪽에 그래서 또 많이 나는
1: 회로 먹나요? 아니면은 쪄서 먹나요?
2: 주로 이제 찰지게 회로도 먹고요.
1: 가오리
2: 노란 가오리 찜도 맛있고
1: 찜이야 우리가
2: 찜도 드시고 그렇습니다.
0: 네.
1: 식감이 아까 약간 뭐 소고기에 뭐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소고기 생고기 살 씹는 생고기.
2: 예, 생고기 맛하고 비슷하고요. 또 하나 잘 안 알려진 게 아마 자리돔물회나 여러 가지 그 초고추장 베이스의 물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쪽 동네는 된장 베이스의 물회.
0: 아, 좋아요. 된장 좋아요.
2: 정말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제철에 나는 생선을 조금 썰어서 넣고 꼭 여기에는 삭힌 열무김치가 들어갑니다. 묵은 열무김치.
0: 아, 네.
2: 해가지고 주로 이 배에서 네. 배닐 하시는 분들이 드셨던 건데 지금 그게 소문이 나서 일부 네. 식당에서도 지금 여름철에만 된장 물회라고
1: 그런 것도
2: 좋겠다. 좀 드셔보시면
1: 우리는 이제 회나 이런 건 초장에 익숙하니까
0: 초장 그렇죠, 맛에 그렇죠. 먹는 건지 회 맛은 몰라요.
1: 물회도 약간 빨갛게 이렇게 초장 베이스로
2: 그렇죠.
1: 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근데 이건 된장 베이스로 물회를 만든다고
2: 맞습니다.
0: 그러면 이게 생선 맛이 살아나요.
1: 그래요?
0: 된장 베이스면 생선 맛을 느낄 수 있어요.
2: 맞습니다.
0: 네.
1: 뭔가 구수한 물회 맛인가요?
2: 그렇죠. 그렇죠.
1: 야, 삭힌 열무김치.
2: 그리고 또 벌교 쪽에는 지금 참고막이 잘 안 나거든요.
0: 네.
2: 바다 생태계가 좀 변화가 돼서 그 대신 또 바다는 또 한정없이 내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가리맛 조개를 내어주어서 또 가리맛 조개 탕도 참고막 대신에 지금 또 맛있게
0: 그래요?
2: 좀 여름을 나기 위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고요. 또 유명하죠. 그 여수 통영 일대의 갯장어.
0: 갯장어.
2: 샤브샤브로
1: 깜짝 놀라시는.
0: 배를 타고 가는 곳에 있잖아요. 작은 섬에.
2: 맞습니다. 거기에 경도라고.
0: 네.
2: 여수 앞바다에 배 타고 1분이면 들어가는.
0: 그렇죠. 금방 가요.
2: 맞습니다.
1: 야, 그러니까 그 양파를 이렇게 탁 반은 그렇죠. 반을 잘라가지고.
2: 깻잎도 조금.
1: 네. 그래서 그걸 한 입 넣는데 와, 양파도 너무 달고 갯장어도 너무 튼실하니 맛있고.
0: 그렇죠.
1: 처음 먹어봤어요.
0: 엄마 4178님 가장 확실한.
1: 예.
0: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댓글입니다. 환장하겠네.
1: 진짜 군침 돈단 얘기거든요.
0: 저 다 그 맛을 조금 아는 분들은 더 환장하시겠다.
1: 와. 아, 갯장어 샤브샤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예. 4562님이 금오도 정말 예쁜 섬이죠. 그리고 제가 사는 여수에서 섬과 섬을 잇고 있는 몇 개의 다리는, 몇 개의 다리를 지나서 고흥, 이게 뭐예요?
0: 왜나로도 아니에요? 나라도예요?
2: 예, 예. 왜나로도입니다.
0: 그렇죠. 나라도가 아니지.
2: 왜나로도?
1: 왜나로도?
2: 나로호가 발사되는
0: 맞아요. 바로
2: 지점입니다.
0: 그곳이죠.
2: 예, 예. 예.
1: 고흥 왜나로도에서 0.5km 정도 떨어진 너무 예쁜 쑥섬. 여기도 꼭 가보세요.
0: 아니, 그러면 이 500m 거리를 배 타고 가나요?
2: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배 타고 3분?
0: 아이고 그렇군요.
2: 하고 예전에는 여기를 애도라고 쑥 애자를 써서 애도라고
0: 네.
2: 불렀는데 지금 이름 바꿨어요. 쑥섬 해가지고 이 전체가 정원이 돼 있어서
0: 아, 그래요?
2: 민간 정원으로 돼 있어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시면은 주민들이 갖고 놓은 정원이 환상적입니다.
0: 너무 이쁘다.
1: 각색 꽃들이 형형색색을 이루고 있네요. 쑥섬. 야, 좋다.
0: 네.
2: 여기를 그 외갓집이었거든요. 여기를 땅을 위쪽을 사서 교사와 약사
1: 우리 위원님 외갓집.

0: 이라고요?
1: 아, 제 말고요. 아,
2: 그 사람의 숙성을 주인의.
1: 가꾸신 분, 외가친구들이 뭐 점점점 넓게 가꿔서 지금은 정말로 잘 알려진 전남, 아, 광주 전남의 대표적인 섬이 됐죠.
2: 아, 그렇군요.
0: 그렇구나. 진짜 좀 손이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2: 그러게. 9275님은 제가 사는 창원 지역에는 소쿠리 섬이 있어요. 소쿠리를 닮은 지형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꽃사슴도 볼 수 있어요. 아이들과 여행 오면 최고입니다. 네. 그러셨어요.
0: 아, 또 소쿠리 섬.
1: 여기는 무인도예요.
2: 아, 그래요?
1: 여기는 또 캠핑하시는 분들의 성지가 되어가지고요. 어, 주로 이제는 삼태기 섬, 삼태기 섬.
2: 아, 소쿠리처럼 생겼네요.
1: 네, 엎어놓은 소쿠리. 소쿠리 해서 여기는 지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2: 네. 아이고, 캠핑족들이. 네,
1: 그런 섬이 됐죠.
0: 네. 네. 어, 그리고 윤구경님, 10여 년 전 친구와 다녀왔던 일명 쿠쿠다스 섬이라 불리는 소매물도 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2: 네.
0: 등대섬과 바닷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신기했어요.
2: 네.
0: 역시나 7532님도.
2: 네. 소매물도 가봤는데 너무 예쁘고 멋있었어요. 통영에서 배 타고 가는데 10여 년 전 제가 갈 땐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구멍가게 하나 있었는데 라면 팔고 간식거리 팔아서 충무 김밥 사가지고 들어가서 컵라면이랑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때 선장님이 리조트도 이제 지어질 거라 했는데 이제 완성됐겠네요. 아, 또 가고 싶습니다.
0: 오, 소매물도에 대한 추억들이 이렇게 또 좋으시구나.
2: 네.
0: 이야, 진짜 섬이 많은 남해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계속 구경해 볼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가족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오늘은 그중에서도 푸르른 바다와 신선한 바다 음식이 넘쳐나는 남도 남해 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1960님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죽네 그대로 내면서 여성시대에서 소개하면 전국에 퍼지는 거 금방인데 이번 여름에 숙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0: 예. 대신에 저희가 오롯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깨알 정도

0: 정보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청 섬각국이 전문위원이신 정태균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전남 광주 신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숙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제 고향은 서해안 전남 신안 흑산도에서 가장 외딴 섬 다물도라는 작은 섬 마을입니다. 섬 생활이라는 게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서 어릴 땐 싫기도 했는데 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늘 바다와 섬, 부모님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따라다닙니다. 다물도에는 매일 한 번씩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며칠씩 안 오기도 하지만 섬마을에 울려 퍼지는 여객선의 긴 고동소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죠. 우리 집에 올 손님이 없어도 그 소리가 들리면 일손을 멈추고 배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게 됐죠.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묘한 마술 같은 소리. 초등학교 가기 전 선창가에 또래들과 둘러앉아 기회를 잡던 기억도 납니다. 아버지가 우럭 내장을 실에 묶어주시면 주전자를 들고 선창으로 가 물에 발을 담그고 엎드려 바위 틈에 줄을 넣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내장에 새까만 개들이 바글바글 붙어 나왔죠. 손발이 바닷물에 통통 불어도 마냥 즐거워 콧노래 부르며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동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는 뒷바다에 갑오징어 떼가 많이 떠밀려 왔어요. 큰 파도가 한번 치고 내려가면 반질반질한 돌 위에 갑오징어가 던져져 있었죠. 온 동네 사람들이 파도가 오기 전에 뛰어내려가 오징어를 줍고 또 뛰어올라오고 그렇게 잡아온 갑오징어를 먹물째 삶아 온 가족이 도마에 둘러앉아 썰어먹던 그 맛은 배고픈 시절이라 그런가 더 행복하고 맛있었습니다. 겨울마다 하기 싫어 꾀를 부리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오신 큰 조기를 굴비로 팔아야 해서 춥고 하기 싫은데도 구멍난 면장갑을 끼고 조기 아가미에 소금을 꾹꾹 눌러 채웠죠. 그렇게 잘 절인 조기는 목포로 내다 팔았고 정작 저희는 조기 담았던 항아리에 남은 소금물을 끓여 간국이라 하며 밥과 먹었습니다. 가리비의 옛 이름인 지조개를 까던 겨울날도 생생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까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자욱한 모닥불 연기를 마시며 온 동네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조개를 깠죠.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감사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을 겪어서인지 저는 지금도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 하나하나를 참 소중하게 여길 줄 알거든요. 제 고향 얘기가 너무 솔직해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지 못할 망정 저는 지갑 속에 고이 담아둔 이 다물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만 있다면 언제까지고 솔직하게 들려줄 것입니다. 제게는 가장 그리운 고향이니까요. 부럽다.
0: 그러네요.
1: 부러워요. 이런 추억이 있다는 게.
0: 예, 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는 말씀도 그때 경험이 참 고맙다는 말씀도 공감이 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겨울날에 뒷바다에 갑오징어 떼가 왜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겁니까?
2: 아마 그쪽이 오죽했으면 이름이 다물도. 겠어요.
1: 물고기가 많아요.
2: 마늘 다짜를 씁니다. 마늘 다짜 물건 물자를 쓰는 그런 섬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1: 엄마야?
2: 그런 해산물이 풍부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지금은 흑산홍어 흑산홍어 하지만 한때는 다물도 홍어 다물도 홍어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2: 거기에서 파시가 쓰고 파도 위에 네. 시장이 서는 거죠.
1: 파시
2: 전국에서 배들이 와서 네. 거기서 고기를 사가고 그랬던 곳이 다물도라는
1: 그렇군요.
2: 곳이고요.
0: 야, 신기하다.
1: 파시선은 옛날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2: 그렇죠.
1: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예, 소문이 날 정도로.
0: 그러니까 배 위에 그냥 시장이
2: 그렇죠.
0: 열려가지고.
2: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선상에서 서로들.
2: 와. 배를 건너서 다음 섬까지 갔다. 뭐 이제 이런
1: 직원들은. 배가 있다 있으니까.
2: 맞습니다. 예. 단순 이제 생선만 오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들도 가져오고.

0: 또 돈을 벌었으니까 또 써야죠.
1: 그렇죠.
0: 그래서 섬이 가장 잘 나갔을 때 이야기를 기쁘게 웃음꽃을 피우면서 이야기하는 게 파시 시절 이야기들이 아, 그렇죠. 정말로 손분들하고 제 이야기 나눌 때 좀 행복합니다.
1: 그렇겠군요.
2: 네. 하긴 산 속에 이렇게 용달차가 막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팔듯이 여기는 이제 섬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예, 배들이 네.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0: 맞습니다. 네.
1: 그 신안에만 1,400개의 섬이 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 불리잖아요.
0: 정확히는 네. 이제 천사섬이라는 많다라는 좀 느낌?
1: 아, 네.
0: 뭐 이제 이런 거고 지금 공식 통계는 838개.
2: 아, 조금 부풀렸네요.
0: 맞습니다. 이제
2: 조금 부풀렸네.
0: 요수도 에브리데이 아일랜드 365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 조금 유인도 무인도 통계가 조금씩 해년마다 좀 바뀌기는 합니다.
1: 저 여기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육지로 육로로 다 갈 수 있게 돼가지고 강재윤 선생님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섬 그 섬길 걷기 따라갔었어요.
0: 예. 네.
1: 여기 또 농사로 유명하기도 하고 보통 육지에서 힘겨운 그런 농작물이 또 자라는 섬도 있고 그래요. 이뻐. 되게 이뻐요.
0: 맞습니다.
1: 예. 네.
2: 천사의 섬.
1: 걸어다닐 수 있어요. 이게 다, 육로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섬의 끝부분까지가.
0: 지금 사연 소개해 주신 김진숙님 쪽 고향
1: 네.
0: 이쪽 흑산군도 빼고 나머지 섬들은 지금
1: 다
0: 전부 육지하고 연결되고 예. 있거나 연결돼서 조금 더 물리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섬들입니다.
1: 물리적으로는 쉬운데 또 섬다운 그런 느낌이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유감스럽게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글쎄 이걸 개발을 하고 연결해서 쉽게 오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섬은 섬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고즈넉하게 볼 것이냐
0: 맞습니다.
1: 이건 언제나 갈등이 있는 두 개의 주제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과 보존 사이에 각국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던 게 서로 조금 다른 생각들을
1: 네.
0: 조율해보자라는 취지죠.
2: 예. 자,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이번에는 통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정섭님의 사연인데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 로고송 기억하시죠? 저희 모임 이름이 딱 그렇습니다. 대구 동구 안심이동 방위협의회 전현직 회원 10명이 모인 만친회 만나면 좋은 친구들의 모임인데요.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동네 베테랑 친구들이죠. 그동안 국내외 좋은 곳 참 많이 다녔지만 올해 1월 9일 유독 설레는 마음으로 경남 통영 만지도로 향했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1박 3식 섬 여행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총 9명이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달렸습니다. 겨울바람은 조금 쌀쌀했지만 하늘은 어찌나 맑고 좋던지요. 배를 타고 만지도에 들어가 짐을 풀자마자 기다렸던 첫 식사가 나왔습니다.
1: 으아, 좋게.
2: 남이 차려주는 점심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1: 아, 맛있겠다.
2: 다들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출렁다리를 건너 이웃섬 연대도로 산책을 나섰죠. 한두 시간 피톤치드 가득한 길을 걷고 돌아오니 하이라이트인 저녁 밥상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전복이며 싱싱한 화로회, 해산물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소주 한잔 기울이며 먹는 그 맛, 다들 상상해 가시죠? 밤에는 숙소에서 따끈한 어묵탕 끓여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든든하게 밥을 먹고 해안도로를 따라 만지도 만지봉 정상까지 기분 좋게 찍고 내려왔는데 아 이제 짐 싸서 나가려고 하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1: 파도가 높아서 배가 못 듭니다.
2: 어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1박 2일 일정으로 가볍게 온 여행인데 졸지에 섬에 갇히게 된 겁니다. 만지도에는 슈퍼도 없어서 급한 대로 연대도로 다시 건너가 쌀이랑 김치, 라면을 공수해왔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대구에서 비상용으로 챙겨온 추어탕에 어묵을 팍팍 넣어 끓여 먹었죠. 근데 참 희한하죠? 갇히고 나니까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만 갇힌 게 아니었거든요. 대구에서 온 여고 동창생팀, 대전에서 온 부부 여행객들과 자연스럽게 둘러앉아 피난민 동기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슈퍼도 없는 작은 섬에서 서로 먹을 걸 나누며 보내는 하룻밤이 묘하게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가 열렸고 저희는 무사히 대구로 향해

0: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1박 2일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2박 3일이 된 만지도 여행. 날씨가 부려준 심술 덕분에 우리 만친회의 우정은 99.9m 만지봉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1: 하하, 그렇군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
0: 예. 네. 뒤에 만지도 명품 마을.
1: 네.
0: 예.
1: 해발 몇 미터라고요?
0: 99.9m.
1: 아, 우리 동네 87.7m가 예. 있는데 조금 예. 더 높으시군요.
0: 베이로 씨 네. 노래 생각나네요. 99.9. 야, 근데 정말 낭만이 가득했던 여행이다. 그죠? 그렇죠?
1: 날씨 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됐을 때고 묘한 재미.
0: 처음에야 막 이제 스케줄 꼬이고 하니까 막 어,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네. 어, 어쩔 수 있어. 어, 배가 안 뜬다는데 어떻게.
1: 근데 1박 3식 이거 섬 여행 이런 게 유행인가 봐요?
2: 지금 이제 예전에는 제철 해산물 밥상 뭐 민박 이런 걸 따로 소개를 했다면 지금 패키지로 묶어서. 어, 그렇죠. 어, 방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이제 지금 남해안의 섬들의 트렌드가 지금 돼가고 아, 있는 것
0: 그렇군요.
2: 같습니다.
0: 네. 어, 그러니까 하룻밤 자는 거야 그렇지만 1박 2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2: 예, 예.
0: 3식은 그럼 몇
2: 점심, 저녁, 아침.
1: 그 다음 날
2: 예, 예. 아침까지 하고 방값까지 포함해서 뭐 평일에는 아, 9만 원, 아.
1: 네.
2: 어, 주말에는 조금 더 받고요. 그래 1인당 해서
0: 아 그럼 묶는 숙소에서 이렇게 밥도
2: 맞습니다.
0: 주는
2: 예,
0: 거예요?
2: 예, 제철 해산물 밥상이 또 어, 그때그때 어,
0: 좋다.
2: 제철 해산물로 주로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농어촌 민박 네.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1: 네.
2: 예전에는 방을 팔던 데를 밥 한 끼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섬은 세 끼 다 가능한 걸로
1: 아.
2: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1: 아, 그 좋습니다.
0: 지역 특산물로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또 준비를
2: 그렇습니다.
0: 해주시겠죠?
2: 예.
1: 네.
0: 오, 괜찮네. 1박 3식. 언제 딴 데 가서 먹을 필요, 왜냐면 또 섬이니까.
2: 그렇죠.
0: 예, 뭐 식당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1: 네.
0: 오.
2: 운이 좋으면 민박집에서 또 어장을 하시는 분들.
0: 오, 예.
2: 물 보러 갔다 그러죠.
1: 네.
2: 거기 잡으러 같이 배를 타고 따라가기도 오, 하고. 그런 호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0: 진짜 요새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1: 그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뭐 하여튼. 생계형 무슨 뭐 뭐랄까요 1박 3식 이런 거에 보탬도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어,
1: 네.
2: 이게 이제 앞으로 어, 주민들이 뭔가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예전에는 섬 여행은 본인들이 해소하고 가는 거. 그럼
0: 네.
2: 우리한테 남는 거는 쓰레기만 남는다.
1: 아, 맞아요.
2: 어, 이런 좀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1: 아,
2: 지금 이제 이런 로컬 투어가 조금 이타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네. 너무 좋다.
0: 예. 어, 진짜 얘기만 들어도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일하면서 쉴 수 있는 섬도 많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말로 워케이션이라고 그러죠.
1: 예.
2: 섬도 와이파이 빵빵하게 잘 터집니다. 특히나 통영의 두미도 같은 곳은
1: 네.
2: 어, 일부러 이제 과거에 노인정으로 쓰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냥 쉬지만 못하는 일 중독자들 노트북 들고 와서
0: 네.
2: 여기서 일도 좀 하고 둘러봐라라고 네. 해서 그런 워케이션 센터가 있는 섬들이 두미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일종의 작업을 좀 할 수 있게 사무실처럼 이렇게
2: 맞습니다.
0: 공간이
2: 예, 예.
0: 와이파이 딱 터지게
1: 와이파이만 터지면 뭐 요새 어디서건 뭐 불가능한 게 없죠.
2: 거기에 네. 1박 3식도 플러스가 또 그렇게 되고
1: 좋다.
2: 있어요.
0: 좋다. 네. 남이 해주는 밥 먹거든요.
1: 그렇죠.
0: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데
1: 네.
0: 경치는 섬이야.
1: 네.
0: 아 훌륭하다.
1: 7589님 여수에서 연육교로 조금 들어가면 여우 닮은 섬 낭도가 참 좋았어요. 산책 노루도 좋고 참 좋고 100년 된 샘물로 담근 막걸리에 도다리 회무침은 아, 더 이상 야근을 말아야겠어요. 아이고 군침이 돈다.
0: 아하.
1: 흠이 군침이 도네요. 네.
0: 100년 된 샘물로 담근 막걸리요.
1: 야.
2: 지금 이 막걸리 주조장 대표님은 이제 명인이 되셨어요.
0: 오.
1: 아, 그러세요? 네.
0: 예. 아하. 낭도에서
1: 네.
0: 도다리 배 무침의 막걸리까지. 8543님 저는 완도에서도 배 타고 가면 백일도라는 조그만 섬이 떠오릅니다. 여름 체육 시간에는 바다에서 수영도 했어요. 아, 세월 흘러서 참 그립네요, 그곳이.
1: 뭐, 체육 시간에 바다 수영. 와. 차원이 다르네.
0: 그러네.
1: 차원이 달라.
2: 해남 땅끝이라고 하시죠?
1: 네,
2: 땅끝에서 배를 타고 가면 배

0: 101도 옆에는 또 흑일도가 있습니다.
1: 101도,
0: 아, 101도 흑일도 해가지고 정말 가까운 거리에 예. 있는데 행정구역상은 완도고요.
2: 예. 야, 그럼 101도 초등학생과 흑일도 초등학생들끼리 운동해 하면 서로 바다
3: 같은 바다에서 수영을
2: 하냐? 흑팀이 결합해 팀이
3: 결합. 9906님 부산 태종대 전망대에서 보면 생도가 있는데 주전자 닮아서 주전자 섬이라 해요.
2: 어, 이름 쉽게 지어. 진짜 주전자 섬이에요. 아, 9024님 섬 이야기 하니까 아, 한번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섬이라곤 안산에서 가까운 대부도밖에는 몰랐는데 아 오늘은 군침까지 도네요. 고구마 줄기 까면서 듣고 있는데 말이죠.
3: 아유 아셨습니다. 그래요. 네. 대부도도 못 가본 사람 여기 있습니다.
2: 진짜 아, 한번 떠나보세요. 진짜 훌쩍 한번 가보시는 거지.
3: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진짜.
2: 자 올해 이렇게 섬 여행 정말 꿈꾸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좀 전해주신다면요.
0: 올해가 또 섬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요. 또 여수에서 2016 세계 섬박람회도 열리고 네. 이때 여수 쪽은 또 반값 섬 여행 프로젝트도 오. 같이 합니다.
3: 아, 네네.
0: 요트를 타고도 갈 수도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것저것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백섬백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 섬백길.
0: 100개의 섬에 100개의 걷기 좋은 길. 그래서 정말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섬 학교를 만들어서 이 섬 저 섬 가보고 야 정말 여기 걷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셨어요. 거기에는 잘 곳, 먹을 곳, 쉴 곳 뭐 이런저런 섬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강재윤 소장님을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만든 공동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네. 한번 쭉 보시고 이 섬이 끌린다 라고 하면은 올여름에는 섬에서 뭔가 좀 충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 좋을까, 진짜.
2: 그렇군요.
3: 예.
2: 진짜 꼭, 섬 여행 네. 꿈꾸시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떠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2: 예. 6161님이, 아따, 참말로, 우리 동네 여수를 말해본 게 참말로 좋았고요. 여수 섬 박람회도 많이 오시오. 그렇게 하셨습니다.
3: 그러게.
2: 여수 좋죠. 돌게장도 전 너무 맛있어요.
3: 아, 그래요?
0: 간장게장.
2: 예.
0: 간장게장 좋죠.
2: 네. 간장게장도 맛있고.
3: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섬을 다니시고, 어쨌든, 공무를 집행하시다 보면, 이게, DJ를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가 없어지듯이,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품고 있는 섬과 그게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마음에 간직한 섬이 있으세요? 내가 이 다음에 나이 들어 은퇴하면 저기 가서 살리라. 뭐 이런.
0: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가끔 받는데요.
3: 네.
0: 솔직히 저는 도시 오는 게 오히려 좀 쉬는 그런 상황이
3: 그렇구나.
0: 됐어요. 우리 광주, 전남 광주에 달이 안 낮은 섬에 이장님들이 394분 계셔요.
3: 네.
0: 이장님들이 수시로 밤낮 뭐 주말 휴일 없이 전화하십니다.
2: 예.
0: 그러면은 고민된다. 우리 섬이 무인도 될까봐. 우리 섬이 낡아서 뭔가 쓰임이 없어질까봐. 그런 고민들 항상 나눠주시면 에브리데이 아일랜드 출동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 섬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저도 좀 쉬어야죠. 오늘 이렇게 서울 와서 또 충전하고
2: 예.
0: 내일부터 또 섬에 가서 우리들과
3: 예.
0: 함께 또 섬 늙어도 낡지 않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또 일을 하고 그럽니다.
2: 늙어도 낡지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네. 4856님이 고양시 사는 40대 아빠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섬에서 2주 살기 계획 중인데 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3: 짧게 부탁합니다.
0: 완도 생일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2: 생일도?
0: 아이들이 처음에 섬에 가서 몇 시간은 좋아요.
2: 예.
0: 근데 계속 좋으려면 저녁에 치킨도 좀 먹어야 되고요. 다음날 와이프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어야 되고요. 이것저것 배 타고 30분이면 가고 이거 다 아빠의 체면이 안 구겨지는 섬 중에 하나가 완도의 생일도라는 섬을 추천드립니다.
3: 이런 데 외우기 쉽네요. 완도의
0: 벌세이 아일랜드.
3: 네. 네. 생일도. 네.
2: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찬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3: 네.
2: 지금까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청 섬 가꾸기 전문위원 정태균님과 함께 했습니다.
3: 정말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쉬다 가세요. 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0: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터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무슨 사륵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사륵수수는요, 영월 사륵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사륵수수 사업단.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세트 싱크볼 세트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세트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4: 샌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5: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4: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시에서 바닥 클리너,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5: 박미경님이요. 섬 이야기 덕분에 축축했던 습도가 싹 날아간 기분입니다.
7: 아, 그렇죠.
5: 네, 그렇죠. 자,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하는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다음 주 화요일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든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섬 음악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4: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적어둔 책 박정희 작가의 한 그루 열두 가지를 펼쳐봅니다. 농촌은 땅 모양이 제각각이라 크고 반듯한 땅을 얻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우선은 조각밭부터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한 해, 두 해 농사를 짓다 보면 짓고 있던 밭과 붙어있는 다른 밭들도 하나, 둘 더 얻게 됩니다. 볼품없는 밭도 열심히 이어붙이면 어느새 반듯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미흡해 보이는 우리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예쁜 모양을 갖출 겁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7: 라디오,
6: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11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무자격 업체 21g 측의 감사원 조사 내용이 각색된 이른바 진술 마사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이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습니다. 7월 중순 기준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4년에 369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0.6% 늘어난 221억 달러로 집계됐고 전체 수출에서 비중은 18.4%포인트 상승한 40.3%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231.9%나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 로봇 사업 조직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전사적으로 축적해온 로봇 관련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하나로 결집하고 중장기 로봇 전략 수립부터 핵심 기술 개발, 사업화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로봇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구미 사업장에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고 서울 R&D 캠퍼스의 연구 조직을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 AI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본인의 SNS에 앞으로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소득과 기회, 나아가 성장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러하다면서 AI 시대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슬을 꿰는 것이고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 사회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국방부가 국민재산권 침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도 고성, 속초 일대 639만 제곱미터와 경기도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일대 77만 제곱미터,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133만 제곱미터, 그리고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13만 제곱미터 등입니다. 수색 비행장과 조치원 비행장 주변 비행 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00mm,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포항 37도 등 전국 26에서 37도를 보이겠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나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1: 독버섯, 독개구리, 독사. 듣기만 해도 왠지 섬뜩한 이름들이죠. 이처럼 독은 오랫동안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온 존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독이라고만 여겨졌던 물질이 오늘날 사람을 살리는 의약품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도 양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와 함께 독은 어떻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독이 약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엄정화의 포이즌 듣겠습니다.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불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0: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이과학자 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홍재입니다.
1: 네. 오늘 주제는 장 교수님과 굉장히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뭔가 어둠의 화학자 느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2: 그런가요?
1: 또 폭탄 이런 거 좋아하시고.
2: 아, 좋아하긴 하죠.
1: 독 이야기도 혹시 좋아하세요?
2: 아, 뭐 재밌잖아요.
1: 재밌죠.
2: 사실 이런 게 내가 먹는 것만 아니면 듣는 건 재밌으니까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1: 이게 사람을 해치고 나면 죽게 만드는 물질 이런 걸 통틀어서 독이라고 우리는 부르곤 하는데 이게 같은 독이라고 해도 다 같은 독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화학에서는 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2: 우선 화학에서는 독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1: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2: 이거는 화학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고요.
1: 네. 뭐
2: 약학이나 의학이나 생명과학에서나 쓰는 거지 저희는 물질의 성질을 보는 거지 그 본질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독성이라는 개념은 있어도 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독이라는 말을 하면 네. 이걸 이 정도 이상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게 누구나 떠올리는 건데 그럼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는 다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단지 그러한 성질, 잠재성 있다만을 보는 거지
1: 네.
2: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혹은 동물에게 작용하는 건 다른 분야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1: 아, 그럼 우리가 포이즌이라든지 톡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독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2: 아, 네.
1: 이런 것들은 화학에서 정의되는 용어는 아닌 거고.
2: 네, 네. 저희는 뭐 독성이 있다, 뭐 톡시시티가 있다 이런 거지 톡신이 맞는 말이고요. 네. 나머지는 인문사회학적으로 생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이즌은
1: 그렇군요.
2: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몸에 들어와서 나오는 독이고, 베놈은 무언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한 독이고. 근데 공통적으로 다 톡신이라는 독소 물질이고, 그 독소라는 게 그냥 독성이라는 게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질이라고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톡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소.
2: 네. 독신이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용법에 따라 포이즌과 베놈이 구분되는 거고.
1: 포이즌은 자연스럽게 노출돼가지고.
2: 포이즌은 사용하는 거. 방어 수단의 독을 포이즌을 합니다.
1: 방어 수단.
2: 버섯 독 이런 거.
1: 오.
2: 뱀독은 포이즌 아니죠. 그래서 베놈. 공격용 독이니까.
1: 아, 공격용과 방어용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는군요.
2: 네.
1: 화학적 정의는 아니고.
2: 아, 네. 인문사회학적 정의입니다. 그냥. 네. 네.
1: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모든 물질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양의 농도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2: 아, 네네.
1: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면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저도 들으면서 그렇지라고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소금도 과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2: 네, 뭐 제가 네. 말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그 파라켈수스라는
1: 네.
2: 16세기에 뭐 연금술사이자 의학자인 분이 하셨고,
1: 그리고
2: 이 말을 바탕으로 이제 독성학이라는 분야가 세상에 등장을 처음 하고요.
1: 네.
2: 뭐 지금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물 많이 마시면 위험하게 죽습니다. 죽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물 중독이라는 상황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1: 예.
2: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거는 그냥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산소도 지금보다 농도가 높아지면 지금 21%인데 높아지면 폐가 산화되기 시작해요.
1: 산화된다고요? 폐가?
2: 네, 산소랑 우리 조직이 만나가지고 그 기름 오메가3도 놔두면 산패돼서 냄새나고 썩는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도 이제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하면서
1: 네.
2: 암으로 가고 염증이 되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건 절대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아.
2: 단지 그 양에 따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0: 같아요?
1: 아, 이것도 그냥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예. 그냥 하나로 말할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청산가리 같은 거 먹으면 죽잖아요. 네네. 청산가리는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는 방식이에요. 세포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 예.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우리 몸이 굴러가는데 일종의 뭐 전기차의 전기 배터리 자체를 박살내는 역할. 근데 이게 배터리만 아니라 전기차면은 전기차의 그 부동 나사나 기어를 부셔도 안 굴러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뭐 뱀독 같은 것들.
0: 네.
1: 보통 우리가 괴사독이라고도 부르는데. 세포가 터져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것도 있고.
0: 세포 하나하나를 계속 터뜨리는군요.
1: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좀 다른 거는 뭐 하나의 분자, 양을 말씀을 하셨지만,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독극물이거든요. 진짜 심각한 거. 그래서 분자 하나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그 단백질 만드는 리보솜이라는 공장을
0: 네.
1: 이 분자 하나가 막 수천 개를 부수고 다녀요, 분당.
0: 분자 하나가 세포를 네. 막 돌아다니면서.
1: 여기 부시고 저기 부시고 하면서, 그냥 이건 더 이상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위험한.
0: 예.
1: 그래서 이것도 막 식물독이냐 동물독이냐 광물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작동 방식이나 원리도 다양하고 물질도 다양하고
0: 네.
1: 그러니까 이 분야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독제나 치료를 찾아서 헤맨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러면 크게 좀 분류를 할 수는 있나요? 우리 몸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1: 뭐 신경 쪽에 한 신경독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건 대사독이라고도 부르고
0: 네.
1: 그 혈액독 뭐 괴사독 많아서 이게 정확히 몇 종류다가 아니라 어디 작용하냐에 따라서 무슨 무슨 독으로 말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다섯 여섯 개가 된다면 많게는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체계화해 놓은 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식물독, 동물독, 세균독 이렇게 어디서 유래했나를 하지 작동 방식이 하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동시에 공격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원천이 뭐냐만 갖고는 구분을 하지만 작동 방식은 구분 안 합니다.
0: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 그런 독들이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까 말씀드린 청산가리 같은 게 이제 대사작용을 공격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뭐 리신 같은 것들이 단백질 공장을 파괴하는 식물독의 일종이면서
0: 공장.
1: 네. 우리 몸의 모든 효소나에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는 단어에서 그냥 고기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고기는 그냥 구성하는 재료일 뿐이고 몸의 모든 기능은 단백질에서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몸이 부서져서 죽는 거고요. 무조건 죽습니다.
0: 네.
1: 뭐 신경독은 뭐 인간들이 뭐 전쟁에서도 많이 쓰는 신경가스들, 뭐 VX 가스니 사린 가스니 이런 가스들도 다 신경독으로 해당이 되고 또 혈액독 같은 건 이제 뱀독 같은 건데 뭐 물질이 굉장히 복잡하고 뒤섞여 있는 칵테일 형태라
0: 네.
1: 뱀독은 보통 그냥 뱀독이라 합니다. 그래서 뱀마다 혈청이 다른 이유가 특정 물질로 해독이 못해요. 뱀마다 되게 여러 종류 독이 다 섞여 있어서
0: 네네.
1: 그냥 한 방에 안 좋은 거 다 섞어 때려 박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뱀독은.
0: 뱀독은 혈액독이에요? 혈액이 어떤
1: 아니요. 그렇게
0: 작용을...
1: 말하기 어려운 게 혈액독도 있고 괴사독도 있고 신경독도 그래요. 있고 유래만 따지는 거예요. 뱀독이면 뱀독이지 작동 원리는 뭐냐라고 말하면 그건 다.
0: 뱀독마저도 여러 가지 작동 원리가 또 다 다르군요.
1: 아, 모든 독은 다 그렇습니다. 청산가리도 대사작용을 말했지만
0: 네네.
1: 당연히 다른데도 작용을 하고요.
0: 그러니까
1: 당연한 게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걸 넣었다고 한 곳만 고장낼 수 있는 물질은 없어요. 여기저기 연쇄적으로 파괴를 시키지.
0: 네,
1: 독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0: 아까 신경독, 혈액독, 뭐 세포를 아예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독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동시에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1: 뱀마다 또 다 다르고.
0: 또. 그러니까 독 자체에서도 어쩜 다양하게 작용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도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 독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똑같은 양의 독에 노출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기도 하고요. 예. 네. 또 독의 어떤 치명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결정짓는 사람 쪽의 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 요인은 너무 다양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일 그래도 공통적으로 있다고 하면 체중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안 죽어요. 그냥 그건 원래가. 그래서 원래 이런 치사량 이런 거 할 때 뭐 성인, 남성 뭐 킬로그램당 얼마를 넣으면 죽는다 이렇게 질량 단위, 중량 단위로 말하거든요.
0: 아,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1: 약도
0: 아이들
1: 독이니까요.
0: 약 먹일 때도.
1: 네. 약도 독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근육이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안 죽고요.
0: 네.
1: 몸이 마르고 작은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희석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외에 요인은 뭐

0: 알러지부터 온갖 게 있고 민감성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1: 네네.
0: 그거야말로 진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먹고 죽으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살면은 나는 잘 버티나 보다 하면 될 일이라 실제로 그래요. 실험하다가 똑같은 거 써도 죽는 사람 많아요.
1: 그러니까 보거 같은 것들은 똑같이 식사로 보거를 먹었는데 독에 중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치명적으로 병원에 바로 실려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배만 아픈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0: 아 그렇진 않을 건데 그건 약간 과장된 것 같고요.
1: 네.
0: 배가 아픈 후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한 점 먹고 안 먹었거나 이런 거겠지. 이게
1: 딱 보고독은. 동일한 양을 먹으면 거의 비슷한 증상이 나오게.
0: 이게 뭐 좀 약한 독이 뭐래도 보거독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뭐 그건 아마 좀 맛만 봐서 그런 정도일 거지. 똑같은 양 먹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1: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거거든요. 내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에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어떤 사람 좀 분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0: 이것도 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종류의 독이 있고
1: 예.
0: 그게 없이 몸에 축적돼서 계속 피해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급성도 있고 해서 그냥 무작정 독을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기겠지가 아니라
1: 네.
0: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종류의 독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약간 무협지에서나 나오는 거지 현실적으로 내성을 만들 만한 일은 없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시도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유전적으로 막 독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좀 그 독에 좀 내성이 생기는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부정적이실 것 같네요. 그러면
0: 그거 이제 그러니까 독성이냐 독이냐의 언급을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되는 게 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가능한 게 카페인도 독소고 니코틴도 독소고 다 독소예요.
1: 예.
0: 캡사이신도 독소고
1: 예, 예.
0: 마라 성분도 다 독소예요. 인간한테. 근데 먹게 되다 보니까 잘 먹는 사람 덜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그 물질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응이나 이런 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독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쓰는 곳들은 다 독을 음식에 넣는다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독과 독성과 독소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말해야 약간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 이번엔 독인데요. 전쟁이나 암살에 독을 많이 사용해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된 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뭐 유명한 거는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먹고 죽었을 때 이거를 만든 재료였다고 하는 그 독당근 여기 코니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1: 네.
0: 많은 매체가 독미나리로 쓰는데 그냥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독당근이 맞습니다.
1: 당근이에요.
0: 네. 네. 네. 이게 이파리가 비슷해 보여가지고 단어랑 그것 때문에 혼동했는데 독당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 된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1: 네.
0: 또 뭐 동양에서는 비소 물질 동서양 막론하곤 하지만 비소라는 네. 그 중독성 광물독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또 닌자들 일본의 닌자는 뭐 보거 내장을 말려서 그 속에 있는 그 테트로톡신이라는 보거독을 이용해서 막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 바람총 같은 걸로 독살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했다라는 것도 전해져 내리고 있고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독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독당근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는 것처럼
1: 맞아요.
0: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은 많았어요. 유럽, 그리스 이쪽은.
1: 이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좀 치명적으로 안 좋더라라는 걸 미리 알죠. 그쵸?
0: 경험적으로 알고.
1: 여기엔 독이 들어있다.
0: 네.
1: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0: 네.
1: 비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나라 동서양 쪽에선 다 사용됐다고 하셨는데
0: 네.
1: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건가요? 비소?
0: 비소는 광물독이다 보니까 뭐 우선은 광석 중에서도 많고요. 어쨌든 종류가 많은데 비소 광석들이
1: 네.
0: 이 광석을 가루내서 해도 될 거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광석에 있는 게 많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보통 사약의 재료를 쓴다거나
1: 네.
0: 뭐 이런 거였고 서양에서는 포도주에 넣어서 이걸로 이제 가족을 독살해 죽이는 용도. 그래야 이제 내가 빨리 상속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비소 물질 이름 자체가 상속의 가루라는 별명으로.
1: 아 그래요?
0: 네, 원래 상속받기 위해서 그 종교에서도 추기경 죽이려고 그리고 집에서는 우더름 죽이려고 아주 흔하게 쓰였던
1: 예. 네,
0: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비소라는 거는 광물. 광물에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0: 아, 비소가 원소의 한 종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광물에 섞여 있어서.
1: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해낸 거겠군요.
0: 네네. 어. 꽤 오래전에 추출이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분리해낸 두 번째 원소 정도로 봐요. 첫 번째가 이제 인을 처음으로.

0: 연금술 시대 때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비소를 분리를 해야 되고
1: 네.
0: 네. 그래서 뭐 널리 사용되는 지금 말한 인과 비소가 또 주교입회에서 같은 가족처럼 묶여 있다 보니까 얘가 또 몸에 들어가면은 인이 작용한 여러 곳에서 얘가 방해를 해서 우리 몸을 파괴를 서서히 하는
1: 네.
0: 그런 위험한 조용한 암살 물질입니다.
1: 아, 비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떤 기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나요?
0: 단백질의 기능들을 하나씩 파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능이 무너지는 거를 우리가 깊게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중요한 건 증상이에요, 사실은.
1: 증상.
0: 왜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어느 기능이 망가졌다를 알 수 없잖아요. 살면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증상이 나오면 나 혹시 이 물질에 노출된 거 아니야라는 걸 알면 삶에 쓸모가 있잖아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비소는 제일 많이 쓰였던 이유가 약간 설사를 많이 하고 피로감을 느끼면서 약간 이제 두통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사예요. 왜냐 이 당시 자연사가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엄청 흔했잖아요. 콜레라랑 증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속 설사하고 탈진하고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안 들킨 거죠. 그리고 또 시체가 있어도 이거 콜레라일 수 있으니까 빨리 태워버리자. 예. 그럼 증거도 안 남고. 그래서 상속을 하기 위한 가족 암살에 유용했습니다. 걸릴 일이 없어가지고.
1: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장홍재 교수와 함께 오늘 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Radio.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장홍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주로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도구로 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양이랑 서양에서 사용된 독극물의 차이가 있나요?
4: 당연히 어떤 식물이 보통 식물이나 광물을 많이 썼죠. 동물독은 거의 쓰지는 않았어요. 동물을 잡아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또 어려우니까.
3: 동물독의 대표적인 거는 뱀독이겠죠.
4: 오거나 오거. 뭐 뱀이나 뭐 거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는 있지만 네네. 그거를 뭐 쓰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뭐 식물로만 본다면은 뭐 동양 쪽에서는 지금도 간혹 약재로 쓰이는 네. 뭐 부자, 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네, 이 약재기도 하고 굉장히 맹독성 식물이거든요. 예. 보통 뭐 투구꽃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성분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요. 천남성 투구꽃 이런 것들. 네. 서양은 아까 말씀드린 독당근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 뭐 벨라돈나라고 불려서 약간 까만색 약간 토마토처럼 작게 생긴 그런 열매 같은 게 맺히는 식물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많이 썼습니다. 벨라돈나가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약으로도 쓰이는 게 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눈에 넣으면 그 눈의 동공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지금 쓰는 것은 안과에서 예.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애들 눈약으로

0: 요 물질을 쓰고 있고요.
1: 네네.
0: 서양에서는 이제 눈 동공이 커지면 눈동자가 더 까맣고 커 보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서클 렌즈라 부르는 것처럼 눈 커 보이게 하는 거여서 여성들이 눈에다가 넣어서 이제 렌즈 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용도로. 그래서 벨라 돈나요. 아름다운 여성. 많이 쓰면 이제 눈을 멀고 예.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용도로도 쓰일 정도로. 역시나 이번에도 양에 따라서 이게 단순하게
1: 그러네요.
0: 동공만 크게 하느냐 사람이 죽느냐가 갈렸던. 뭐 동서양 대표적인 건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극을 보면 죄인이 사약을 마시면은 드라마에서는 마시자마자 피를 터면서 막 쓰러져 죽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사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사약도 독극물 성분으로 되어 있겠죠?
0: 당연히 독이어야만 사람이 죽겠죠. 네. 근데 피를 토하면 쓰러진 일은 없고요. 그냥 드라마적인 실제로. 과장이고 그냥 피를 토했다는 건 그 식도나 이런 데가 다 찢어지고 손상이 갔다는 건데
1: 네.
0: 그 화학 물질 먹었다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 산성 물질을 마시거나 아주 심한 게 아니나 이상.
1: 네네.
0: 그리고 사약의 성분은 모릅니다. 아직도.
1: 아, 성분을 몰라요?
0: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1: 아. 네,
0: 사약은 그 네이원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였고.
1: 예.
0: 그리고 그거는 거의 비전으로, 거의 뭐 코카콜라 원재료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아닐까라는 추측 정도지 실제로는 아무도 몰라서 지금 기록은 단 하나도 없어서 사약 성분은 모르고. 그냥 추측만. 이때 구할 수 있던 뭐 비소나, 아까 말했던 천남성이나 그 외에 뭐 수은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쓰이지 않았을까 정도.
1: 네.
0: 그런 정도입니다.
1: 사약의 사자는 또 죽을 사자가 아니더라고요.
0: 네, 뭐 하사할 때 그 사가 네. 들어가는 거여서. 왜냐하면 아무나 사약을 안 줘요. 보통은 그냥 목 댕강 날리는 게 빠르고 편하지. 사약은 정성껏 그 약재를 넣고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계급이 있거나 높거나 왕족이거나 이런 사람한테만 왕이 하사하는 약.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사약.
1: 왜냐하면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0: 그렇죠.
1: 예, 죄인으로서는 좀 어쩌면 일종의 은혜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과거 왕실에서는 독사를 막기 위해서 기미상궁 뒀다고 하잖아요.
0: 네.
1: 기미상궁이 먼저 이제 그 음식의 기운과 맛을 먼저 이렇게 맛보는 그런 사람인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은수저, 특수한 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 걸까요? 기미상궁이야 뭐 반응을 보고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그걸 알아차렸을 것 같긴 하지만 은수저나 뭐 잔 같은 걸 이용한 거는
0: 핵심은 결국에는 이 서서히 누군지 들키지 않고 암살하기 위한 용도니까 비소를 찾는 게 목적이었고요.
1: 비소.
0: 네, 비소가 네. 은이랑 반응하는 건 아닌데
1: 네.
0: 비소 중에서 이제 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광석 자체가 황화비소라는 형태여서.
1: 예.
0: 근데 황은 은이랑 붙고 황이 은을 만나면 까매집니다. 은이. 그래서 이제 색깔이 까맣게 바뀌는 건 정확히는 비소. 그것도 황과 함께 있는 비소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한 거지
1: 예.
0: 은이 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은젓가락으로 그러면 뭐 복어독을 먹으면 색이 바뀐다거나 이런 일 전혀 없고요.
1: 네.
0: 그래서 당시에는 비소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이 들키기가 어려운 약간의 자연사 비슷하게 가는 독이었으니까
1: 예.
0: 요거를 찾기 위해 쓴 거지 그 외의 용도나 효과는 전무하다. 사실 전혀 의미가 없다.
1: 근데 비소만을 위한.
0: 비소만 찾아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쓰였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황이 들어있는 뭐 달걀 노른자나 브로콜리나 이런 거 먹다가 은수저 그냥 까매져요. 그래서 안 쓰는 게 낫다. 스테인리스가 최고입니다.
1: 황 때문이군요. 비소 때문도 아니고 비소랑
0: 네.
1: 같이 있는 황 때문에.
0: 네.
1: 황 때문에 좀 까매지는 거예요. 그 까매지는 거는 금방 그렇게 까매지나요?
0: 우선 색이 바뀌니까요. 은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금속 중에서 네. 그 가시광선 반사율이 제일 높은 금속이에요. 은만큼 반짝이는 금속은 없어요.
1: 금보다도 금속. 그렇군요.
0: 압도적입니다.
1: 네.
0: 금은 색이 있고 그러니까 은백색이라고 말을 괜히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회색이나 백색이 아니라 은만의 색이 있어서
1: 예.
0: 조금만 색이 변해도 확 티가 나요. 그냥. 그래서 은은
1: 바로 그렇죠. 그럼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0: 네.
1: 그런 물질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는 언제부터 독사를 했는지는 당연히 모를 것 같고 독사의 흔적을 이제 발견은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거는 언제부터였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0: 이게 대충 한 19세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에는 찾아내기 어렵던 재료 그 성분을 찾는 건데
1: 네.
0: 그 마쉬 테스트라 그래서 비소 성분을 있나 없나 유물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 무렵에 개발이 돼요.
1: 이때도 비소군요.
0: 비소는 네. 뭐 계속 쓰이죠.
1: 네.
0: 지금

0: 지금도 문제가 항상 되니까 비서 같은 것들은
1: 네.
0: 그래서 이런 그 분석법이 생기면서 그래서 19세기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때부터 예. 아 이게 화학 반응이나 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구나 그럼 찾는 방법들을 연구하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 거죠. 19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독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독에 대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 왔을까요?
0: 네네. 먹었을 때 뭐, 그러니까 보통은 죽은 사람 보고 한 게 시작이었고요. 왜냐면 독 좀 먹어서 온 상태 안 좋다. 이거는 이 법의학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이 독 때문에 문제가 됐는가를 보려면 독살의 흔적을 말 그대로 보는 거다 보니까
1: 예.
0: 그럼 죽은 시체의 동공이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도 어떤 약인지가 다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남는 증상이나 기록들을 가지고 이 보여지는 걸로
1: 네.
0: 그걸 분류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1: 암살이나 테러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독성분 하나가 리신이라는 건데 리신이 현대에 이르러서 정밀한 암살 무기로 주목을 받았나요?
0: 그런 편이죠. 아무래도. 독성이 높고 얻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1: 예.
0: 생각만큼 많이 쓰진 않아요. 리신이라는 거를.
1: 네.
0: 네.
1: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0: 아, 물론입니다. 저거는 식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1: 예.
0: 그 식물 먹으면 문제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었고 뽑는 방법도 별로 안 어렵고요.
1: 예.
0: 그냥 뉴스에 몇 번 나오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거지.
1: 아.
0: 이게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물질이어서 암살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건 또 아니어서 이게 이제 뭐 되게 위험한 건 사실이고요. 우선 해독제도 없는 것도 크고요. 네,
1: 해독제가 없어요.
0: 네.
1: 근데 리신은 해독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독제와 치료제가 있는 독과 없는 독이 따로 있는 거죠?
0: 뭐 이건 작동 원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 예.
0: 우리 몸에 어딘가 쌓이는 독들이면 해독제 있는 거 알죠. 납중독인 사람 있다 해서
1: 예.
0: 이거 먹으면 몸속 납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건 자연적으로 버티거나 제거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고
1: 예예.
0: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해독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곳만 딱 작용하는데 그걸 떨어뜨릴 수 있다면 만약에 붙은 걸 떨어뜨릴 수 있다면 해독제가 있고
1: 예.
0: 그게 붙는 것 자체가 안 떨어지게 붙어버렸다면 해독제가 없는 거죠.
1: 예.
0: 그거는 이제 물질마다 조금 많이 달라서 해독제를 그냥 리신이 없는데 왜 못 만드냐? 그냥 만들 수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그건
1: 대표적인 해독제가 있는 독은 뭐가 있어요?
0: 해독제가 예. 있는 거는 뭐 청산가리 같은 것도 해독제가 있고요.
1: 네. 네,
0: 그건 이제 비타민 종류 중에 그러니까 먹으면 비타민으로 바뀌는 종류가 있어요. 청산가리는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1: 청산가리를 잘못하다 흡수를 했는데. 해독제를 먹으면 비타민으로 바뀌어요.
0: 네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도 있고.
1: 네.
0: 근데 그것도 이제 증상이나 이 상태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1: 예.
0: 해독제가 있다고 방심할 수는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모든 독은 해독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까이 두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1: 근데 요즘에 피부 미용에 많이 사용하는 보톡스라는 물질도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진 물질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가 원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0: 아, 네.
1: 예. 이렇게 강한 독을 약이나 미용시술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농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했기 때문인가요?
0: 그렇죠. 그리고 처리됐는데 우선 정정하자면 그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 끝이에요. 이것보다
1: 아,
0: 강한 건 없어요, 세상에. 네.
1: 아.
0: 이거는 생물독이거든요. 그
1: 네.
0: 미생물이 만드는 독이라
1: 예.
0: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1: 네.
0: 분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쓰는 보톡스는 이게 좀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좀 만들 때 그냥 무작정 뽑아가지고 물에 타고 이런 게 아니라 특정한 작업들을 해서 독성도 낮추기도 하고 농도도 맞추고 여러 가지를 해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걸 얼굴 같은 데 막 넣고 있는 거네요.
0: 네, 근데 우린 이미 말했잖아요. 그 모든 건 양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농도를 낮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독을 사람한테 이렇게 이롭게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온갖 거 다 쓰고요.
1: 그러니까
0: 사실
1: 맞죠.
0: 항암제도 그냥 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세포들도 힘들어하니까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1: 네.
0: 단지 암세포를 좀 더 잘 죽일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독인 것일 뿐이고 단지 우린 제어하게 된 거죠. 이해하고.
1: 보툴리눔 독소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독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렇죠. 이렇게 독이라는 거를 우리 인간이

0: 쉽게 알 수 있지만 또 유익하게 활용된 사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을 것 같아요.
1: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와파린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거는 그 원래는 그 먹으면 소나 이런 식물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소가 먹거나 하면은 그 피가 안 멈춰서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위험한 그 특히 농경이나 이런 목축에서 위험한 거였는데 예. 이걸 응용을 한 거죠. 피가 안 멈춰? 그러면 항응고제로 쓰면 되는 거잖아. 우리 혈전이 생기고 피가 문제를 수술을 했는데 혈전이 생기면 죽잖아요. 네. 그러면 안 뭉치고 이 상처에서도 혈전이 안 생기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항응고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에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수술한 다음에 이거를 써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쓰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응고란 현상이 피가 안 멈춰 죽는 것에서 제어하면 혈전이 안 생기는 걸로 바뀐 거니까 약으로 쓰이게 되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0: 와파린.
1: 네. 다른 것도 요새는 뱀독, 전갈독 이런 것도 연구 목적으로도 쓰고 뭐 고혈압약 이런 걸로 개발을 낸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 그 여기저기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툴린 독소처럼 기능이나 독성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만 작용되면 이게 약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자연 속에 가는 거고요.
0: 예.
1: 그러니까 사실상 약은 다 독이라고 보는 게 맞고 약을 정량만 먹으라는 게 예. 넘으면 그냥 독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다.
0: 네. 이게 자연에서 온 독이 많잖아요. 동물독, 식물독 아까 말씀하셨지만
1: 네.
0: 자연에서 올 수밖에 없었겠죠. 옛날에는. 당연히 광물도 자연에서 온 거고요.
1: 지구가 다 자연인데요.
0: 맞아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뱀, 뭐 보거 이런 애들은 서로 뱀끼리 문다거나 했을 때 얘가 내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1: 뭐 제가 알기로 뱀끼리 물면 죽는 걸로 알고 있고요.
0: 그래요.
1: 네, 뱀은 그 내성이 아니라 독 주머니에 모아놓은 거지. 그게 자기 몸에 들어간다고 괜찮은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독은 뭐 네.
0: 그럼 뱀 뭐 독 보거, 독포섯, 독초 이런 것들은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1: 아, 요것도 그냥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자기가 먹는 그 음식으로부터 축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독을 만들어 저장한 경우도 있고요.
0: 아.
1: 또 먹이에서 먹은 거를 피부로 보내가지고 코팅하듯이 이제 격리하는 경우도 있고
0: 예.
1: 이거는 많이 다르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거가 새끼 보건 독이 없어요. 이것까지는 다들 알아요.
0: 네.
1: 근데 어떻게 크면 생기느냐. 어떤 의견은 얘네들이 독이 있는 그 산호나 어패를 먹어서 독을 저장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0: 네.
1: 그 독을 만드는 미생물과 공생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다가 아직도 몰라요. 그냥 둘 다 같이 할 것이다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요소는 아니고 대부분의 생물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않죠. 생명체는.
0: 네.
1: 커가면서 점점 어떤 용도로든 혹은 어떤 루트로든 요것들을 쌓아가고 저장하는 방식. 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0: 싸가고 저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생물.
1: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0: 네. 덩치 키우는 것보다는 독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해요.
1: 아 맞습니다.
0: 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1: 또 그 기후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정글 이런 데는 덩치가 크면 불리해요. 그러니까 정글 개구리나 뱀이나 몸은 작고
0: 네.
1: 그러면서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독을 갖는 생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후나 이런 것랑도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0: 네.
1: 또 거기 어떤 식물이나 적이 있을지도 되게 뭐 지구라는 이 환경 시스템이 흥미롭게 짜여져 있죠.
0: 네. 아까 뱀끼리 서로 물면은 서로 이렇게 독에 중독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뱀은 스스로 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독되지 않는 건 어떤
1: 독낭이 있어서
0: 동낭.
1: 거기 별개로 격리가 되는 겁니다. 네.
0: 그 격리된 그 뭐라 그래 주머니는 다 독에 어쨌든 취약하지 않은 그런 물질들로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독이라는 게 뭘 녹일 거라 생각하는데 흡수돼서 기능을 파괴하는 거지
0: 네.
1: 그냥 새 나가지 않은 비닐봉지 생각하시면 돼요.
0: 비닐봉지 같이.
1: 네, 이게 막 살에 닿았다고 뱀 몸이 녹아내리고 유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 모아놓은 게 끝입니다. 그냥 안 새 나오게.
0: 그러니까 그 낭 자체도 그러면은 막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뭐 아무래도 혈관이 연결 안 돼 있을 확률이 크고요.
0: 혈관. 아.
1: 네. 그게 제일 크겠죠. 혈관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격리된 거라고 보니까 우리 뭐 물집 생기든 뭐하든 그게 갑자기 혈관으로 흡수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좀 튼튼한 주머니에 따로 보관돼서 뭐 확산되거나 혈관 탄 일 없이 해놓으면 그게 독 저장하는 방식이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0: 동물들은 주로 그러면 독을 저장을 하고 이렇게 담아놓는 비닐 주머니 같은 거에 담겨 있는 형태로 독을 가지고 다니겠군요.
1: 그거는 뱀만 그렇습니다. 또 다른.

0: 다른 건 어떤 예가
1: 두꺼비는
0: 있어요?
1: 두꺼비는 몸에서 분비하는 식으로 돼서 피부에 있고요.
0: 피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1: 그 바르는 것보다 그 우유빛처럼 분비를 해요. 두꺼비 독이라 그래서 아마 예. 사진이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뭔가 약간 뭐 새 나오듯이 막 하얗게 배출을 하고 그 뭐 도깨구리는 자기 몸에서 독성분만 따로 옮겨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가 중독 안 되게 피부 겉으로 옮겨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식으로 또 쓰이고 있고 동물마다 방식이 다채롭습니다.
0: 보톨리눔 독소가 아까 가장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보톨리눔 독소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식물에서 온 건가요?
1: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이름은 모릅니다. 그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클로스트리디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0: 네.
1: 그 얘는 혐기성 세균이라 공기 있는 데서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처음에는 그래서 공기 안 통한 통조림 같은 데서 발견이 됐던 거여가지고
0: 예. 네,
1: 그냥 일반적인 조리에 드시는 분은 뭐 보톨리눔에 감염될 일은 없다 정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0: 그렇군요. 동물에서 나온 독 중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독?
1: 버거독, 개구리독 두 개입니다. 바트라코톡신이라는 개구리독이랑 테프로로톡신.
0: 예.
1: 이건 이제 라틴어를 공부 그리스어를 하면은 이름을 다 알면 재밌죠, 그때부터. 바트라코스가 개구리라서,
0: 네.
1: 이 물질 자체가 개구리독이란 뜻이고, 테트로로톡신은 네 개의 이빨을 가진 생물의 독이거든요.
0: 네.
1: 테트라오돈트여서, 복어 이빨이 네 개예요, 딱.
0: 아, 그래요? 네. 복어 이빨이.
1: 복어독이란 뜻이에요, 이거 자체도.
0: 복어독이 그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독을 떼가지고 먹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뭐, 맛있으니까, 맛없으면 안 먹었겠죠?
0: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화학적인 건 아니지만, 장윤주 교수님과 이런 얘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먹기 시작했을까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죽는 거를 보면서 옆에서는 왜 그걸 또 다시 먹을 생각을 했을까?
1: 그냥 먹을 게 없고 맛있으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어 같은 것도 피난길에 네. 다 사가버린 거를 먹을 게 없으니까 먹기 시작하면서 삭혀먹는 문화가 생긴 거였고
0: 예, 예.
1: 결국에는 인간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살게 되면은 음식이 되는 거고 그걸 끝내 모두가 죽으면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큰 의미 부여보다는 사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맛있었다 이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0: 먹을 게 부족하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1: 아 그런 일 많죠. 지금 너무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0: 예.
1: 먹을 게 보고밖에 안 남아있다 하면은 어차피 죽을 거 먹어야죠. 어떻게 어딜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경험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알코올도 많이 먹으면 독이고요.
1: 아, 이거는 모든 건 다시 말하자면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물도 독입니다.
0: 알겠습니다. 술 좋아하시길래 한번 던져봤어요.
1: 아, 요새는 잘 안 먹어서.
0: 왜 안 드세요?
1: 그냥 요새 운동하느라고 잘 안 먹어요. 그냥 이제 술 실컷 먹었고 요새 운동 쪽으로 취미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독 섭취를 줄이셨습니다.
1: 뭐 다른 독도 많이 먹으니까 근데.
0: 알겠습니다. 아, 독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해온 역사도 살펴봤고 또 과학적 이유까지 살펴보니까 그게 또 정홍주 교수님 뭔가 이 어둠의 과학이랑 연관되는 느낌의 과학자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더 재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과학 저과학 또 마칠 시간이라서 오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케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라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라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2: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우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의성 33도 등 대부분 30도 이상 오르며 덥겠고 상주, 예천, 의성 지역엔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돼 밤까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한때 곳에 따라 10에서 60mm의 비 소식이 있지만 어제처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임시조립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에게 지자체가 보유한 임시조립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사흘 안에 인근 임시조립주택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의성 지역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의 임시조립주택 2,080동을 전수 점검하고 운영지침 개정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안동시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23건에서 16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해 응급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직면 귀미리에서는 산불 이재민용 임시조립주택 6동이 침수돼 이재민 7명이 마을 경로당에서 임시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는 이재민용

0: 시민들을 권정생 동화나란의 모듈러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군장병과 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사유시설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시작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 맞춰 한국국학진흥원이 마련한 특별순회전 한국의 편액이 오는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편액은 건물에 이름을 새겨 처마 아래에 걸었던 현판으로 국학진흥원이 소장한 편액들은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의 편액 10점, 도산서원 편액 12점 등 모두 25점의 편액들이 선을 보입니다. 국립의과대 유치를 위해 가동 중인 경상북도와 안동시 및 경국대학교 간 협의체에 예천군과 경북연구원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5개 기관은 도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부의 움직임 등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사업은 도청 신도시에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와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남 광주에서 목포대, 순천대 통합 조건으로 의대 신설을 요구하면서 지역 간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경북 대구 지역 점포의 영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의 연대 보증을 바탕으로 메리츠 금융에 2천억 원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확보해 회생 절차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재개를 결정하면 점포별 영업 일정을 다시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경북 대구에서는 안동점과 영주점 등 8개 점포가 휴업 중입니다. 안동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 7월 21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죠.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침수와 토사유출 등 피해 신고가 1,000건을 넘었고 일부 주민들은 아직 대피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시작해서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전선은 페르시아만을 넘어서 이제 홍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세계 원유, 물류 수송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손석희 12시는 이 시각 위태로운 중동 정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를 잠시 전화로 먼저 좀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이거 뭐 급할 때마다 연결을 하게 되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어제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을 했는데 정확히 네. 어디를 어떻게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1: 네, 그러니까 지도가 아마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0: 예.
1: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홍해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중동에서 기름을 사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왔

0: 있거든요.
1: 예예. 예.
0: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 이제 자국의 그 서쪽으로
1: 예.
0: 얀부라는 곳에 하루에 한 700만 배를 석유를 보내요.
1: 예.
0: 그러면 그 배, 그 얀부 항에서 석유를 싣고 홍해를 따라서 내려오면
1: 예.
0: 예. 아라비아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길에 바불 만답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1: 예예. 예.
0: 그 바불 만답 해협을 막혔다라는 겁니다.
1: 예. 그 지도상으로 저희가 유튜브로는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이게 네. 이미 아직 막지 않았나요? 아니면 막기 시작했나요?
0: 아 막기 때보다 지금 그 사우디 배를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1: 예.
0: 그 사우디 정부에서는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강경책을 예고했습니다.
1: 예예. 예.
0: 그러니까 몸 막는 거를 우리가 막겠다.
1: 아.
0: 네. 근데 그 폭이요.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좁은 곳이 34km 정도 되는데
1: 예.
0: 여기는 32km입니다.
1: 아, 더 좁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 네.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그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조인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워낙 이제 물살이 거세서 옛날에는 이게 배가 통과하다가 그 침몰한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0: 네, 그래서 그 바불 만답이라는 말이 눈물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문 또는 슬픔의 문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1: 예, 예. 근데 만일에 진짜로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면,
0: 네.
1: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바벨 만데브 해협도 동시에 막히면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0: 그렇게 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최소 20% 정도의 석유 수송량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바벨 만담은 한 10에서 12%입니다.
1: 예.
0: 그러면 양쪽이 다 막히면 30%가 되는 셈이니까,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막히는 거고.
1: 아, 그렇군요.
0: 예,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대체적으로 동아시아로 오는 석유들이거든요.
1: 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0: 네, 한중일 쪽이기 때문에 특히 뭐, 우리와 일본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1: 예. 후티 반군이 과거에도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상황이 재현될 것인가,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십니까?
0: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만약에 그 후티 반군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1: 예.
0: 이번에 호르무즈와는 달리, 예, 그동안 여러 국가들이 그 바불 만답을 연기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아마 국제적인 힘이 이쪽에서는 가세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1: 예.
0: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갑자기 후티 반군이 여기를 이렇게 막겠다고 나오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란이 지금 석유가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그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가 석유를 못 팔면 너희들도 못 판다.
1: 아, 예.
0: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막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길은 지금 바불 만답 그 해협인데요.
1: 예.
0: 예, 그렇게 된 그런데 이제 이란이 그걸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요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게 이란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란이 뭐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서로 이신전심으로 아, 후티 반군도 예. 이번에 이란을 돕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사우디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길 바랄 뿐인데 짧게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네. 미국 쪽에서는 어제 그 휴전 연장, 그러니까 열흘 정도 더 연장하자라는 제안도 나왔다고 했는데 이란 쪽에
0: 네.
1: 그거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0: 근데 이란 쪽에서 제가 그 전망을 어제 우리 시간으로 6시경에 확인했을 때는요.
1: 예.
0: 이란 쪽에서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10일이 아니라 종전을 하면은 받아들이겠는데
1: 예.
0: 10일 휴전하고 또 공격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 이란 쪽에서 나온 보도였거든요.
1: 예.
0: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거절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이 약간 불확실합니다. 제가 어저께 확인할 때는 이란에서는 거부했다고 나왔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알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럽연합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광고 듣고 이란 현지 취재 내용 그리고 미국의 반응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예, 오늘도 문자와 미니 의견들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8001번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인터뷰에 반영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고 본방송 놓치신 다음에 다른 시간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구촌 사이드 A 시작하죠. 홍해를 둘러싼 후티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까지 조금 전에 알아봤습니다. 중동정세는 뭐 좀처럼 지금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역시 트럼프입니다. 근데 정작 요즘은 전쟁보다는 다른 데도 몰두하는 모습인데요. 대국민 연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 FIFA 축구 행사까지 최근 공식 석상에서 계속 부정선거 주장을 꺼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반응은 뭐 전반적으로 차갑다고 합니다. 근데 왜 계속 부정선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2: 예, 뭐 밤마다 계속 그 미국하고 이란 쪽에 공습 소식이 들렸는데 어젯밤은 어땠습니까?
3: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제 어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약화하기 위해서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 예.
3: 휴전협정이 폐기된 뒤에 벌써 이제 열흘째 계속된 공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사망한 미군 장병의 보복을 뭐 군에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예. 그 어제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상군 투입 카드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협상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어느 쪽으로 갈피를 잡아야 될까요?
3: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또 동시에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하고 뭐 이런 뭐 상황인데
2: 예.
3: 사실 뭐 말은 강경하게 하더라도 지상군을 투입해 이제 전면적인 확전에 나서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2: 예.
3: 미국 국내에서 이번 전쟁이 이제 워낙 인기가 없는 데다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정말 전쟁이 너무 확대되는 거는 이제 사력을 다해서 트럼프를 예. 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이번 전쟁이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 아마도 그래서 이건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한편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부정선거 주장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대국민 연설에서도 그렇고 축구 행사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왜 이 계속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가 그 점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말 틈만 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했던 말을 이제 음모론을 계속 그 반복하고 있는데
2: 예.
3: 지난 주말에 이제 결승전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열린 피파 그 리셉션에서 월드컵 개최지가 미국으로 정해졌을 때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8년까지만 하고 대통령 물러났을 테니까.
2: 예.
3: 그런데 2020년 선거를 조작해서 바이든이 승리를 가로채갔다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졌다는 이제 음모론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2: 예. 그 뭐 기승전 부정선거론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미국 언론 반응은 뭐 그렇게

0: 왜냐면은 오랫동안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의원들은 이제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를 이제 내세워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켜버린 그런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나마 이제 이번 중간선거를 치르지 않는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니까 3분의 2는 이번에 선거에 나서지 않는데 그중에 한 명인 리사 머코프스키 의원이라고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있어요. 이 머코프스키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연설이 뭐 지난 그 2020년 선거에 대한 내 견해를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뭐 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지금 문자로 6873 쓰시는 분께서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이 그러면 11월의 중간선거에도 정말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오히려 트럼프에게 역풍을 불러일으킨다든가 하는 가능성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왜냐면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대부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그 다음에, 거짓말이다라고. 왜냐면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는, 뭐 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유리한 어떤 뭐 판을 짜기 위해서라기보다 차라리 선거 자체에 대한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를 좀 싫증을 유발해서 관심 자체를 떨어뜨리려는 뭐 그런 뭐 트럼프의 평생 해온 뭐 그런 습관처럼 해온 그런 걸로 보입니다.
1: 문자로 질문 주신 분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문자나 또 다른 댓글들로 받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좌우지간 본인이 다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럼 왜 계속 지나간 선거에 집착하느냐? 이건 글쎄요,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뭘까요?
0: 저도 한번 그래서, 최대한 한번 트럼프로 빙의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억울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원래 생각해보시면, 1992년부터 클린턴, 부시, 오바마 연속 대통령들이 웬만하면 8년씩, 두번 연임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자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 다음에 시계를 좀 돌려서 코로나 이전에, 2019년 말로 가보면은, 그때까지 이제 3년 동안 임기가 끝났을 때, 뭐 특히 경제적인 지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정치적으로는 뭐 논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도, 아,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연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을 수 없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자기가 졌으니, 이거를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이 뭐 외세가 선거에 개입했다 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탓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선거에서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세상이 전염병을 창궐시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래서 그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트럼프가 차이나 했잖아요. 그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종의 뭐 개인적인 미련이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그 정치 쟁점화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갖다 줄 것이다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히 그 다음에 2020년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의사당 테러가 일어났고, 그
1: 그렇습니다.
0: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부정선거로 만들어야지, 자기가 졌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기 세계관이 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1: 뭐 주변에서 뭐 말리는 정치 세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0: 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살펴보면 1기 행정부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정말 이제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없어졌다. 단지 트럼프한테 충성하는 척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이게 보면은 2020년 선거에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인사들을 뽑을 때는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2020년 선거에서 누가 이겼어? 라고 해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답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바로 뭐

0: 탈락을 시켰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무척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정치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너무나 많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미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까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송인근 편집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노라 존스가 2004년에 조지 W. 부시가 재선되기 전날 쓴 노래가 있습니다. 그 선거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My Dear Country라는 곡.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조국. 제목대로 그렇지만 사실 내용은 굉장히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국을 사랑하지만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선거일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당장 하루를 앞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은 더 암울하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만큼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아는 게 없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가사 내용이 굉장히 좀 강하죠. 20여 년 전에 쓴 노래인데 지금 갖다 놓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래. 노라 존슨 이미 그때 가사를 보면 점점 더 앞으로는 어두워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매우 조용히 읊조립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에 맞는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를테면 속 시끄러운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라 존스의 My Dear Country입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란의 하메네이 장례식에 직접 다녀온 현지 취재 PD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12시 30분에 뵙죠.

0: 묵계서원에서 진행하는 초등 고학년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소중의 성, 귀중의 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과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어제부터 신설된 코너 2부 12시 30분의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2: 7월 21일 화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지난주 한 걸음 더 코너에서 송호창 변호사가 언급한 4달러 기억하시나요? 미국인들에게 갤런당 기름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바로 4달러라는 의미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거세지면서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00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리터로 치면 1,570원 정도입니다. 가만 우리나라보단 싸네요.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이른바 무역법 122조였는데요.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번 주 중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른바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근거로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두 범주에 모두 포함된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세 얘기 이어가죠. 미국은 이웃 국가이자 우방 국가인 캐나다 일부 제품에 최고 관세 50%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1930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 조항을 꺼내들었는데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조항의 적용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골든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이 골든돔 구축에 투입되는 핵심 선박 건조를 한화가 맡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한화가 100% 지분을 보유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맡게 된 건데요. 업계에선 이번 수주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 종목을 찾기엔 홍콩 증시가 제격이다. 홍콩 증시와 코스피가 40년 만에 최대폭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주 고점론으로 이탈한 자금이 홍콩 증시로 흘러갔단 블룸버그의 분석인데요. 이달 들어 홍콩 항셍지수는 10% 상승, 코스피는 23% 폭락했죠. 코스피가 출범한 1983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를 가장 큰 폭으로 웃도는 성과를 낼 전망입니다. 저렴하기로 유명한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써보셨나요? 유럽연합이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9,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가짜 상품,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유해 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인데 지난 5월에는 테모도 과징금을 받았죠. 유럽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0: 与世界接轨
1: conectarse con el mundo
2: 世界とつながる
3: ا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4: connect with the world
5: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0: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죠. 오늘 이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몇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란은 훨씬 더 결집하고 대담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하메네이 장례식에 직접 참석해서 현지 분위기를 담아온 분이 있습니다. 다큐 앤드 뉴스 코리아의 탁재형 PD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등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질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아, 아닙니다.
0: 예. MBC PD 수첩하고 다큐앤드 뉴스코리아가 협업을 하셨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 이란 현지 취재를 하고 그 방송이 오늘 됩니까?
1: 방송이 오늘 PD 수첩으로 저녁 예. 10시 20분에
0: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혼자 가셨습니까, 이란에는?
1: 네, 들어갈 때는 원래는 여기 MBC PD수첩, PD님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0: 예.
1: 저 혼자 들어가서 거기 계시는 교민분과 함께 취재를 했습니다.
0: 아, 예. 그럼 카메라도 혼자 찍으시고,
1: 네.
0: 제작도 다 하시고,
1: 네,
0: 예.
1: 네.
0: 고생하셨겠네요. 근데 위험하진 않았습니까?
1: 그 위험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갔던 곳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이잖아요.
0: 예, 예.
1: 그 나라 입장에서도 가장 좀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 외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0: 예.
1: 그런 일종의 무대였다고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0: 예. 어디로 해서 들어가셨습니까? 직접 들어가시진 않았을 것 같고.
1: 터키로 해서요. 이스탄불에서 하루 묵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0: 아, 요즘 그쪽 지역은 대부분 이스탄불을 거쳐서 들어가곤 하더군요.
1: 그나마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항공편이
0: 그러게요.
1: 터키 쪽이 제일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이란에 딱 도착했을 때.
1: 네.
0: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1: 생각보다는 여기 뭔가 행정력 같은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정부가 뭔가 일을 좀 하고 있다. 라는
0: 예.
1: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테헤란이라는 곳이 얼핏 보기에는 전쟁의 분위기도 잘 느껴지지 않고,
0: 그래요?
1: 뭔가 파괴된 게 있으면은 그때 바로바로
0: 예.
1: 치워버렸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아마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자기 핸드폰에서 바로 앞에 미사일 떨어지던 장면을 자기가 찐 걸 보여주던 분도 있었는데,
0: 예.
1: 근데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느끼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0: 아, 그 어느 나라든 그 자기들 국민이 이렇게 전쟁을 피부로 느끼지 않게 하려는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저 러시아를 들어갔을 때 한참
1: 네네네.
0: 전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전쟁 없는 나라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어디입니까 저 우크라이나도 그럴 순 없지만,
1: 네네네.
0: 미사일 방공망 뭡니까 경보도 맨날
1: 네네.
0: 울리고 하는데 일상은 그냥 이어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다시 말하면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아 이건 전쟁이다 이런 느낌을 별로 못 가지셨다는 얘기잖아요.
1: 네, 오히려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나올 때
0: 예.
1: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0: 예.
1: 호르무즈 쪽에. 그래서 막 새벽에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0: 괜찮냐고.
1: 근데 이제 그때도 테헤란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0: 예.
1: 호르무즈 쪽을 목표로 한 거였기 때문에 테헤란 시내는 뭐 아주 평온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대부분 이렇게 다녀오시면 굉장히 뭐 저 위태위태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과장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0: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믿음이 많이 갑니다. 이거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전쟁 이후에 히잡을 안 쓴 여성들이 이란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1: 네.
0: 왜 그렇습니까?
1: 일단 하메네이 장례식 그건 이제 사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
0: 예.
1: 거기 온 사람들은 뭐 일종의 정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성의 경우에는 딱 까만
0: 예.
1: 그 차도르를 히잡을 완벽하게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0: 예.
1: 제가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은 쇼핑몰 같은 데를 돌아다녔을 때는 특히나 이제 쇼핑몰에 갔을 때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한 60%는 히잡을 안 착용한 상태였고
0: 아, 그래요?
1: 한 40% 착용한 분들도 굉장히 좀 색깔이
0: 예.
1: 그냥 예쁜 스카프를 쓴 것 같은 정도로 앞머리도 다 나오고
0: 예.
1: 그런 식으로 착용한 걸 봤는데.
0: 그런데 그게 전쟁하고 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 그렇진 않고요. 그건 이제 오히려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던 그 히잡 시위 때
0: 예.
1: 그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단속했다가는 또 뒤집어지면은
0: 예.
1: 전쟁도 골치 아픈데 안에서 또 뒤집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0: 예. 예.

0: 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1: 것 같아요. 근데 간접적인 전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한국인들도 혹시 거기 좀 남아 계십니까?
0: 네, 아직도 교민분들이 공식적으로는 60여 분인데 아마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옆나라로 이렇게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예, 예. 한 30 분 정도는 여전히 남아 계신 걸로
1: 알고 있습니다. 만나보시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0: 걱정들이 많으시죠.
1: 그러시겠죠. 예, 예.
0: 이제 뭐 다행인 건 어쨌든 그 현지 대사관이 그래도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도 철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 교민분들의 구심점 역할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1: 아 예. 혹시 뭐 그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든가 뭐 그런 건 뭐 전혀 없는 거죠?
0: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좀 괜찮은 편이라고 느꼈고요.
1: 예. 예.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전쟁을 네. 하고 있는 만큼. 네네. 그런 나라일수록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게 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내 편이 아닌 나라 국민들이 교민들이 와 있으면 좀 뭐랄까 좀 차별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그런데 이제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숫자가 많아서 금방 눈에 띄는 집단도 아니고 일단 이제 동양인의 예. 일부로 받아들여질 텐데
1: 예.
0: 동양인 자체가 또 희귀하기 때문에
1: 예.
0: 뭐 그런 편까지 가르고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믿습니다.
1: 자. 주변 얘기는 여기서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궁금했기 때문에.
0: 네네네.
1: 예. 오늘 주제는 하메네이 장례식입니다.
0: 네네.
1: 그 당시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 당연히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미 반 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1: 예.
0: 그런 상태였는데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건 저는 이제 사흘 동안 계속 그 이어지는 장례식을 계속 취재를 했었으니까요.
1: 예, 예.
0: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에너지가 조금 변해간다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에너지가 변해간다는 건
0: 첫날은 어떤... 아무래도 좀 격렬하고
1: 예.
0: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제 곡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울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 예, 예.
0: 그게 이제 낮에는 거의 40도까지 올라가고. 습도가 전혀 없이 굉장히 건조한 더위거든요.
1: 거기에 습도까지 높았으면 뭐 거의 살인적이었겠죠.
0: 근데 이게 또 그런 건조한 더위는 쉽게 말해서 건식 사우나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1: 그러니까 살이 타는 느낌을 주죠.
0: 네, 그러니까 이 그늘로 예. 피하지 않고 뾰약뾰약해 계속 있으면 정말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날수록 뭔가 그런 메인 그 모스크에서 막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어도
1: 예, 예.
0: 그늘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는 것도 첫날은 막 아주 격렬하게 우셨다면은
1: 예.
0: 마지막 날 정도 되면 어이고 어이고 하는 정도로 약간 우리나라 예. 상가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곡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1: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네.
1: 예. 미니로 이동훈님께서 궁금한 점이
0: 네네.
1: 이방인도 장례식 참석이 가능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네네. 뭐 당연히 그때는 이 장례식은 공개되는 것이었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일단 취재를 허가해 준 것 자체가 이란 정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1: 예예.
0: 그래서 그 장례식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외신들을 초청한 거여서
1: 예.
0: 저희들은 다 프레스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1: 예. 그 몇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까?
0: 제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 체감으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1: 예.
0: 4만에서 5만 정도 그리고
1: 대단하군요.
0: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았던 걸로 예.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장례식이 마치 반미 집회 같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0: 네.
1: 예. 그 현장에서 확인한 미국에 대한 정서,
0: 네.
1: 반미 움직임 이런 네네. 건 어땠습니까?
0: 이게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1: 예, 예.
0: 제가 취재한 그 하메네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란에서도 지금 현재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파가
1: 예.
0: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판을 깔아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감정의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1: 예.
0: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1: 예.
0: 그러다 보니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또 이 사람 숫자가 많다 보면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잖아요.
1: 예,
0: 그런
1: 예.
0: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일단 전제를 하고 봐야 될 예.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쨌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이제 마지막 날 대규모 행진이 시작이 됐는데 그
1: 예.
0: 운구 행렬을 따라서 근데 부르는 구호나 외치 노래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가고 있는데 예. 차량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마다의 차량에서 트는 게 아니라
1: 예.
0: 어딘가에서 전파를 받아서 그냥 그 중간중간에서 그 확성만 해준 그런 거였던 거죠.
1: 동일한 노래가 나왔던
0: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 무대를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앙 무대가 있었거든요. 광장에. 그 중앙 무대에서 외치고 있는 구호와
1: 예.
0: 중앙 무대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뭔가의 전파를 통해서 각각의 차량에서 동일한 소리들이 재생이 되고 있었던 거죠.
1: 장례식에 처음

0: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통제가 되고 연출된 것, 연출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1: 근데 세심한 연출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0: 예, 예. 네. 제각각으로 막 외쳐대는 건 아니었다.
1: 네네네. 네, 네.
0: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냥 평범한 일한 사람들은 네. 물론 아까 전제로 깔기 적어도 거기 나온 사람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1: 그렇습니다.
0: 말씀하셨지만 네, 네. 평범한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일단 취재에 대해서 그 현장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했거든요. 일하는 정부에서.
0: 아, 예, 예.
1: 그래서 가자마자 모든 외신들에게 이 현장을 절대 벗어나지 말 것이며 일반 시민 인터뷰를 심지어 하지 말라라는
0: 예.
1: 그런 경고가 내려왔었어요.
0: 자, 그럼 이제 그건 거꾸로 보자면
1: 네네.
0: 통제를 벗어나서 장례식장을 벗어나면 다른 네.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근데 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너무 봐도 외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에 가서 뭔가를 물어보면 요즘 뭔가 전쟁과 이런 물가나 이런 것들이
0: 예,
1: 어떤
0: 예.
1: 식으로 연관이 있느냐 그러면은 아,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나중에 이것을 이제 다른 외신 기자들과 이제 좀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을 때
0: 예.
1: 그들에게는 우리의 질문 자체가 위협이었을 것이다.
0: 아.
1: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걸 제가 들었고요.
0: 예.
1: 그래서 그 현장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 이번 전쟁 은 어떤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아서 트럼프가 일으킨 것이다라는
0: 예,
1: 그런
0: 예.
1: 거의 일치된 소리들밖에 안 했는데
0: 그렇겠죠.
1: 카메라를 이제 들이대지 않고
0: 예.
1: 주변의 분들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여쭤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0: 예를 들면
1: 이제 어떤 분이라고 밝히면 그분에게 불이익일 것 같아서
0: 예.
1: 네, 그래서 남자분이셨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테헤란 분이셨는데.
0: 예, 예.
1: 아, 일단, 이, 이란에서의 어떤, 이슬람은 드래곤과 같다. 용과 같다.
0: 예.
1: 그래서 사람이며, 오일이며, 뭐,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키고 있다.
0: 예.
1: 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0: 아, 예.
1: 이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이, 안장이라는 물건은 사람이 말을 타기 위해서 만든 건데
0: 예.
1: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타기 위해서 만든 거야
0: 예.
1: 라는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0: 아, 그건 어찌들은 매우 심오한 얘기를 들었는데
1: 네, 네.
0: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뭐 하나의 도구인데 우리가
0: 예.
1: 도구를 만들 때는 이제 어떤 편리하게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이제 안장이라는 물건을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
0: 네,
1: 말씀하신
0: 네.
1: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우리가 편리하게 오르기 위해서 만든 건데
0: 예.
1: 종교는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도구로 지금
0: 예.
1: 이란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0: 아.
1: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0: 그거는 그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신정 체제를 비판한 얘기로
1: 네.
0: 들릴 수도 있겠군요.
1: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좀 강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0: 예.
1: 뭐 이제 이건 그분의 의견이니까 근데 세상에 좋은 종교라는 건 없어.
0: 예.
1: 결국에는 가장 최고의 종교는 사람들끼리의 도움이야. Help
0: 예.
1: between the people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예. 그건 또 사실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데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종교가 현실과 너무 이렇게 붙어버리면
1: 네네.
0: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1: 네네.
0: 라는 얘기는 뭐, 그분의 본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1: 네네네.
0: 예. 그건 다 새겨 들어봐야 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1: 네.
0: 또 실제로 그러한 좋은 뜻을 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종교인들도 계시니까.
1: 그렇습니다. 네.
0: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1: 네.
0: 세상에
1: 네.
0: 있겠지만, 예. 그 얘기는 아주, 의미 깊은 얘기를 듣고 오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언론 통제는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테고.
1: 그렇습니다. 그 장소를 조금 벗어나서 뭘 시도하면.
0: 예.
1: 어디선가 누군가가 아주 바람처럼 나타납니다.
0: 아, 그런 건데.
1: 네, 네.
0: 예.
1: 그래서 그 기자증을 사진 찍히고.
0: 예.
1: 그래서 한 30분 동안 저를 보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0: 예.
1: 그거를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0: 30분이나?
1: 네네네.
0: 아,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군요. 근데 아무튼 장례식은 기자들한테 문을 활짝 열어줬으니까
1: 네네.
0: 장례식만큼은
1: 그렇습니다. 네.
0: 그 정치적 의도는 역시 이란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1: 그렇습니다.
0: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1: 네.
0: 네. 예, 늘 이제 하다 보면 반대로 이렇게 왜 이럴까를 생각하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1: 네네.
0: 통제가 심할수록 알겠습니다. 그 현장 기자들한테는 이제 지금 그 모스타바니까 차기 지도자죠. 현장에 장례식 현장에 나타날지 이게 관심사였다고 하는데
1: 그렇습니다.
0: 결국 안 나타났다면서요?
1: 네. 용모가 비슷한 사람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0: 있는 게 목격되긴 했는데,
1: 아, 예.
0: 그 사람에 대해서 모스타바일 것이다라는 설도 잠깐 돌았었는데,
1: 예.
0: 바로 부정이 됐었고, 그러니까 만일에 그 모스타바 비슷한 사람을 내세우더라도 어떤 대역을 내세웠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1: 예, 예.
0: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만일에 모스타바가 뭔가 이렇게 몸에 어떤 부상을 입었으면은 오히려 영웅이 돼서 나타날 것이다. 더
1: 아, 예.
0: 뭔가 그러면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데, 아, 이런데도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였잖아요. 외신들 앞에
1: 예,
0: 자신을
1: 예.
0: 드러내. 이 정도인데도 안 나타난 것은 정말로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1: 예.
0: 용모에 얼굴이나 이런 쪽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서
1: 아.
0: 말하는 게 불편하거나 그러면
1: 예.
0: 또 이슬람권에서는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쪽일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이거 뭐 추측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0: 네.
1: 내용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노렸다는 것이 신정체제 붕괴인데 적어도 장례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
0: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강화가 됐죠. 왜냐하면
1: 예.
0: 그전에는 그나마 뭐 일종의 문민, 변형된 문민 통치, 그러니까
1: 예.
0: 그 군권에 대한 혁명수비대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통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1: 예.
0: 최고 지도자가 오히려 굉장히 약화되고 그 혁명수비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1: 그럼요. 탁재형 프로듀서. 오늘 MBC PD수첩에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0: 네.
1: 내용은 지금 저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또 추가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0: 이거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방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다 듣고 싶지만 PD수첩을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0: 네.
1: 예. 탁재형 프로듀서.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Imagine Dragon의 Believer를 준비했습니다. 뭐랄까. 삶의 고통으로부터 촉발되는 어떤 신앙적 믿음에 대한 노래. 좀 아까 나온 그 이란 시민의 말, 정말 그 마음에 많이 남는군요. 사람이 사람을 타기 위한 것이 종교, 말의 안장처럼. 이런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Imagine Dragon은 국내에선 상상용이라는 애칭으로 더 사랑받는 가수이기도 하죠. 용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드라마 시청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술 마셨는데
4: 자리 어디 부르세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1722 쓰시는 분께서 취재 환경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현지에 다녀와 주셔서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탁재형 PD의 인터뷰 듣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로 조선영 씨 하루 종일 라디오 듣는데 손석희 12시 국제뉴스 보도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깊이와 속도감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223 쓰시는 분께서 요즘 회사 일이 한가해서 남편과 둘이 하신다고요. 둘이라 점심에 식당에 같이 가야 하는데 손석희 12시 들으면서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식사는 제대로 하셔야 될 텐데 고맙습니다. 5463 쓰시는 분, 경주는 오늘도 무더위라고요. 바람은 불지만 더위를 해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니로 이점숙 씨, 창원도 폭염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문자 미니의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의 이한솔 씨, 캐나다에서 매일 저녁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시간대가 그렇게 되죠. 예, 고맙습니다. 멀리서.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 프란시스코 창 이렇게 올려주신 분, 오늘 생방송으로 듣습니다. 시카고에서 듣고 있다고 파이팅하라고 하셨습니다. 국제적인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시 5분에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니 메시지 또 유튜브 의견 등등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자, 1시 5분에 뵙죠.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총송군이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신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7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고 특검 후보는 여야가 합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7월 임시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은 추후 합의에 정하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방청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중앙화재 합동조사단을 운영합니다. 소방청은 발화 원인과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시작된 6층 내 물류 설비와 전기 시설, 적재물을 중심으로 현장 정밀 감식과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하고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를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과 기술적 보완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인 박모경정 측은 최근 장 씨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무자격 업체 21g 측의 감사원 조사 내용이 각색된 이른바 진술 마사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또 너무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0: 영유권 분쟁이 벌어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군 병력을 폭행하고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필리핀 군은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 요원들이 물러날 것을 요청하는 해군 병사들을 곤봉으로 폭행하고 이들이 탄 고무보트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군 함정에 중국 해경이 접근해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인천,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강원 북부에 최대 80mm,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도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1도, 대구 34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고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아 땡기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질문들 초대석에는 김민기 선생의 애제자 두 분이 나옵니다. 가수 박학기 씨 그리고 권진원 씨입니다. 오늘이 바로 2주기를 맞는 날이죠. 어제는 뭐랄까 스승 김민기를 즐겁게 추억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그의 노래를 들고 다시 찾아옵니다. 김민기의 어떤 노래들이 이들의 마음에는 남아있을지, 혹시 점심시간이 끝나서 방송을 더 들으실 수 없다면 유튜브에서 손석희의 12시를 검색하시면 나중에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박학기, 권진원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서머네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서머네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

0: 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예, 질문들. 어제는 한국 가요계의 든든한 뿌리였던 김민기 선생을 추억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나왔었죠. 오늘은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그의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의 기일, 2주기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민기 선생의 두 대표적인 제자들, 박학기, 권진원 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 예, 예, 예. 어제 아주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4: 네. 예.
3: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주말에 그 노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철망 앞에서. 그 가사를 쭉 들으면, 그 풍경이 다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야말로 미술 작품 보듯이.
4: 네.
3: 풍경이 다 그려지. 제가 이제 그때, 약간 뭐 이제 일화라면 일화인데,
5: 네.
3: 앞에 계신 권진원 씨하고 노래방 갔던 일화를 얘기했는데.
5: 그런데 가세요.
3: 예? 아, 요즘은 안 갑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아무튼 뭐 가족끼리 갔습니다.
5: 예.
3: 그 둘이서 그걸 불렀어요. 철망 앞에서. 사실 이 얘기 꺼내려고 철망 앞에서
4: 아니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손석희 선배님께서는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사실 가수 하셨어야 돼요. 제가 그 우리
3: 저는
4: 학전
3: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4: 김민기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그 학전에서 제가 콘서트를 할 때
3: 예.
4: 손석희 선배님께서 오셔서 게스트로
3: 예.
4: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얼마나 아쉬운지.
3: 얼마나 다행입니까.
5: 곡을 하나 써서 선물을 해드리죠, 뭐.
4: 아, 정말 그래. 네, 그렇게 아이, 예, 하고 좋습니다. 싶은 마음이 뭐 있습니다.
3: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본전도 못 건지고 있네. 예. 오늘 그 저희 세 사람이 한 사람씩 김민기님의 곡을 하나씩 네. 이제 추천해드리기로 네. 했는데 첫 번째는 권진원 씨의 추천곡부터 잠 꺼내볼까요?
4: 네.
3: 어떤 곡을 할까요?
4: 저는 아침 이슬을 가져왔습니다.
3: 예, 지금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다는 못 듣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들으면서
4: 네.
3: 뒤에 이렇게 그 삐지라고 하죠. 좀 깔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침 이슬은 너무 많이 이렇게 또 방송도 되고 그래서
4: 네.
3: 우리 제작진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진원 씨께 그거 좀 다른 곡으로 좀 추천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셔가지고 어떤 의미 네. 대단히 중요한 의미란 건 압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4: 네. 예. 김민기 선배님의 기일이잖아요.
3: 예.
4: 네. 그 선배님의 수많은 명곡 중에 네. 전 또 아름다운 사람도 참 좋아하거든요.
3: 예. 예.
4: 제 마음을 항상 지켜주는 그런 노래라서
3: 예.
4: 그런데 선배님의 대표곡 이라고 네. 하면 아침 이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예, 예.
4: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3: 그래요. 그 2주기이니만큼 대표곡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건데 저희 제작진이 생각이 가벼워서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곡은 안 될까요? 했더니 역시 권진원 씨 수제자답습니다. 네. 김민기 선생을 떠나보내는 날 많은 그 추모객들이
4: 네.
3: 함께 이 노래를 불렀고
4: 네.
5: 대학로에서 네.
3: 예 대학로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게 되었네요.
3: 예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0: 제가 아마 최초로 들었을 겁니다. 네. 그 인터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다는 그 인터뷰에서 네. 뭐라고 이제 김민기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반지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미술 전공이니까 네. 그림이 잘 안 풀릴 때 그냥 끄적였던 곡이다. 이렇게
1: 그럴 리가.
0: 네,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 네, 그래서, 야, 이거 뭐, 한 시대를 상징하는 곡인데.
2: 그냥 그저긴.
0: 네, 탄생 비화가 이렇게 좀, 소박하면 좀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네.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명곡이라는 것은, 머리에 힘줘서 쓰지 않고, 네. 생활에서 쉽게 나온 곡이 명곡이 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은 혹시 이 곡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기억?
2: 저는 뭐 이건 저와 같은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0: 예.
2: 80년대 초반에 그때 뭐 참 데모 많이 할 때
0: 예.
2: 그 연세대학교 앞에 뭐 저는 그렇게 뭐 제가 그런 걸 뭐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 예. 젊은이라면 다들 또 동참을 했으니까요. 연세대 앞에 있는데 굉장히 큰 시위가 벌어졌어요.
0: 아, 그래서 예.
2: 막 최루탄 가스 막 네. 맺고 그때 그 전투 경찰들과 대치했고 굉장히 좀 큰일 날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예, 예. 흥분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따라 수만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따라 했는데 예. 다 같이 그 노래를 따라 하면서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예. 뭔가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오고 제 생각엔 그때 대치하고 있던 전투 경찰들도 같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아마도. 예, 네. 겉으로는 안 그랬겠지만, 네. 예, 예.
2: 네. 그 당시 뭐 저항가요가 많지만 좀 직선적인 것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좀 더 흥분이 되고,
0: 예.
2: 약간 막 투쟁적인 이런 감성이 좀 생겼는데 이거는 부르면서 그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허무함도 느껴지고, 예, 예. 뭐 좀 다른 차원으로 네. 사람을 이렇게 교화시키는 차분하게 예. 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0: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뭐 김민기님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
2: 네.
0: 본인이 얘기하기로도 군중이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걸 이제 그 들었고 봤고 이제 그때 인터뷰에서 하시는 얘기.
1: 네.
0: 이 곡은 내 노래가 아니다. 저 사람들의 것이다.
2: 네. 라고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0: 예, 예. 그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신이 만든 대부분의 곡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 이번에 제가 골라온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예. 저는 그 사이에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1: 정말 좋은 예. 곡이죠.
0: 예. 제가 누굽니까?
1: 네, 정말.
2: 갑자기 저를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0: 죄송합니다. 예. 이 곡은 사실 1972년에 양희은 씨의 앨범에 실렸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양희은의 고운 노래 모음 제 2집 여기 실렸는데 김민기 선생님이 부른 버전은 한참 뒤에.
2: 네, 네. 맞아요.
0: 1993년에 김민기 2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한 20여 년이 지나서.
2: 그렇죠.
0: 자신의 곡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던가 하는 궁금증도 남고 또 한편으로 그것이 이제 본인이 늘 얘기하듯이 나는 내 목소리가 싫어 라고 했던 것과 같은 얘기인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2: 글쎄 뭐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지만
0: 예.
2: 훌륭한 작곡가셨잖아요.
0: 예,
2: 그리고
0: 예.
2: 곡을 써서 뭐 뮤지컬에서 특히 정말 많은 곡들 쓰셨듯이
0: 예.
2: 그냥 곡 쓰고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불러주고 이런 걸 굉장히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양희은 선배님은 워낙 그 김민기 선배님의 노래로 음악을
0: 하신 분이니까
1: 네. 네.
0: 상록수도 그렇고 예, 예.
1: 근데 정말 그 목소리를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0: 예.
1: 그게 진심일까 싶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0: 그러게요.
1: 네, 그 예. 낮고 깊은 울림이 있는 예.
0: 굳이
1: 그런
0: 그
1: 목소리는
0: 어저께,
1: 어디에도 없습니다.
0: 예. 어저께 말씀하신 그 연두개골
1: 연두개를
0: 치켜올려서 하품 직전에 내는 발성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1: 네, 자연스럽게
0: 예.
1: 예, 이루어지는
0: 예, 예, 깊이 있게
1: 대단한 가수세요.
0: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랄까 그 구강의 이 저 구조가
1: 네.
0: 그리고 성대가
1: 네.
0: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1: 타고나신 거죠.
0: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2: 근데 사실 트레이닝으로 높은 음을 내는 거는 연습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0: 예, 예.
2: 근데 낮은 음이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0: 네. 아, 그건 선천적인 거군요.
2: 타고난 그런 저음에 특히 그

0: 가사에서도 사실 그 말수가 굉장히 절제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어떤 미사 여구도 없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아주 직설적인 남을 이렇게 선동하려는 것도 없습니다. 예. 없는데, 뭐랄까,
1: 아름다운 은유와 비유가
0: 그렇죠.
1: 많죠.
0: 예. 그 가수는 자신의 노래를 닮아갔다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삶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하네요. 예. 잠시 더 들어보겠습니다. 비껴가는 사이에, 비껴가는 그 사이에. 예, 잠시 더 들으려고 했는데 그만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쉬운
2: 너무
0: 마음에.
2: 짧은데요.
0: 예, 아쉬운 마음에 이따가 4부 시작할 때 이 곡을 전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한 곡으로 이번만은 양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도 싱어송라이터시기 때문에 네. 내 노래 중에서 뭐랄까 이거는 김민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곡들이 있을까요?
1: 음악을 시작하고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화실에 있을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0: 아, 이, 그림 그리셨죠? 예, 예, 압니다. 예.
1: 듣고 이 의외로 워낙 목소리가 낮으시니까 그렇게 무겁게 들리지 그거를 높은 목소리로 하면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이 드는 멜로디 선율들이 굉장히 많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코드 진행이나 선율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카피하고 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0: 아, 그 권진원 씨요.
2: 글쎄, 저도 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0: 예,
2: 많이,
0: 예.
2: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살다 보면
0: 아, 예, 예.
2: 네, 리듬이 쿵딱 쿵쿵딱 쿵쿵딱 쿵쿵딱 이런 리듬이에요. 근데 그게 김민기 선배님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1: 여러 갈래길.
2: 여러 갈래길.
0: 계속해 주시죠.
2: 누가 말하나 하는 이런 노래가
0: 예.
2: 있어요.
1: 근데 그 들리죠.
0: 아니 근데 제가 이럴 때 느끼는 건데 가수분들은 반주 없이도 정말 가수라는 티를 다 내세요.
1: 예. 모든 가수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분이 그래요. 저는 안 돼요.
2: 그 리듬이 예. 같아요. 그래서
0: 예, 예.
2: 그 제가 그 어렸을 때 들으면서 그 몸에 체화가 돼서 나온 게 아닌가.
0: 예,
2: 그
0: 예.
2: 노래를 두고 뭐 살다 보면 쓴 건 아니었지만
0: 예.
2: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뭐 영향이라는 게 꼭 뭐 네.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몸에 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2: 네.
0: 그것이 이제 곡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인 것
2: 네.
0: 같군요. 예. 아, 오늘 그 권진원 씨 노래 잠깐 들으니까 두 분의 노래도 듣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네. 김민기 선생 시간이기 때문에.
2: 네.
0: 박학기 씨가 골라오신 곡은 어떤 걸까요?
1: 저는 작은 연못을 골라왔습니다.
0: 작은 연못.
1: 예.
0: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1: 아, 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저는 예.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 노래고요.
0: 아, 그런가요? 예.
1: 그리고 이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지만 그 속에서의 그 가사에서의 어떤 그 비유와 무게감이.
0: 예, 예.
1: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사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래가 보면 굉장히 예뻐요.
0: 예, 예.
1: 예쁜데
0: 하나의 소품 같은
1: 예.
0: 느낌이죠.
1: 예. 동요 예쁜 동요 같지만 코드 진행이 그 안에서 장조와 단조를 녹아내면서
2: 그렇죠. 단조로 가면서 예. 슬퍼지죠.
0: 아 맞아요. 예, 예.
1: 그 쉽게 말해 그때 이제 기타가 제가 아직 좀 서투르던 시절에 다른 노래는 대충 들으면 이렇게 쉽게 카피가 되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카피가 어려웠어요.
0: 예,
1: 이게 화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보고 싶고 이런 걸 알고 싶다 해서 이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0: 예.
1: 그러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듣는데 그 가사에서의 이런 가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뭐 적어오셨나요?
1: 아, 여기 원래 예. 적은 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0: 예.
1: 가사를 조금 설명드리면 깊은 산속 작은 연못에 예쁜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0: 예.
1: 어느 여름날 이 둘이 싸웠어요. 결국 한 마리가 죽어서 물 위에 떠오르고 그 물은 이 살과 함께 썩어 들어갔고 결국은 연못 속에선 아무도 살 수 없게 됐다
0: 예.
1: 이런 얘기인데
0: 이게 들어보니까 에잇 이건 금지다라고 생각을
1: 예.
0: 했을 것 같습니다.
1: 금지했죠. 뭐
0: 네, 실제로 금지곡이었습니다.
1: 네. 네. 남북 화해를 조장해서 당시 권력자들의 다툼을 피해왔다 뭐 이런 이유를 했는데
0: 예.
1: 뭔가 이건 그냥 정말 그 당시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수준의
0: 예.
1: 예, 비통함을 느끼고요.
0: 예.

0: 단지 이 노래는 특정 권력이나 사건의 비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작은 연못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뭐랄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 예, 예. 또 생명의 질서 이런 걸 은유한 곡이라고
1: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예. 또 달리 뭐 좀 캥기는 쪽에서
0: 그 생각하면 찔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
1: 있어요. 예, 그때는 아, 뭐야 뭐 둘이 싸워서 뭐 썩어 뭐 이거는 그 음치를
0: 사실 저는
1: 이유가 되겠죠.
0: 네. 예. 이 노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저항가요 뭐 이러면 직설적인 막 그 투쟁적인 그것이 아니라 예. 좀 더 사람 자체가 순리적이고 아름답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성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철학성과 상식성이 예. 뛰어난 포크의 포크의 정말 대표적인 명곡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 김민기 님께서 혹시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예. 금지를 시켰던 예. 그 해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0: 이 얘기를 딱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예. 얘기를 할 때 그냥 피식 웃으시죠.
1: 아, 예. 소위 부담
2: 생각하라 그 얘기를 그렇게 예.
1: 소위 부담이네요. 예. 예. 아, 그 웃음이 많은 것을 내포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가수 그 아, 잠깐 들어볼까요? 예.

0: 솔길 예. 옆 아, 들을수록 명곡인 것 같습니다.
1: 네. 예.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할 때 가사 음미하면서 한번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0: 그 가수 송창식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김민기가 다 집어치우고 음악만 했으면 한국 대중음악을 뒤집어 놨을 텐데 참 아깝다 이런 평을 내렸다고.
1: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본인이 뭐가 하나의 어떤 주인공이 되기보다 예. 내가 하나 요리가 되기보다 많은 그릇을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너희들이 여기다 뭔가를 담아라 하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 문화 뮤지컬 또 아동 그 어린이 연극 또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는 예. 그 이상의 큰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게요. 박학기 씨와 권진원 씨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도 있었고 또 뜻깊은 얘기도 있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요.
1: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의 무대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예. 박학기 씨께서는 혹시
1: 저는 이제 빈칸 채우기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곧 시작을 합니다.
0: 그래서 아, 예, 예.
1: 예, 여러 가지 우리 좋은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토크를 진행을 하게 돼서
0: 예, 예.
1: 그것을 여러분 만나고 또 새로운 노래도 곧 발표를 하고
0: 아, 그런가요?
1: 활동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왕성하게 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예. 보기도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저도 뭐 새 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0: 아, 그러세요?
2: 네,
0: 예, 예.
2: 한 연말쯤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0: 예.
1: 권진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0: 예, 예.
1: 학생들에게 우리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뭐 조동진, 김민기, 뭐 신중현 이런 그 강의를 합니다.
0: 예, 예.
1: 그런데 평소에 너무 접하지는 않다 보니까 실용음악과 학생들인데 김민기를 아냐고 물어봤을 때 32명 중에서 한 명이 알더라고요.
0: 그 정도로 모르나요?
1: 예,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김민기라는 사람의 음악을 좀 더 접할 네. 수 있는
0: 예.
1: 그런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0: 사실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는데 네.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2: 네. 예. 학생들에게 계속 그 후배들에게 네. 그 김민기 선배님의 음악 정신을
0: 예.
2: 계속 이어가게 하려고
0: 예.
2: 잘 전하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2: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예, 오랜만에 뵈어서 아주 반가웠고요.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

0: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5 영주 시온나이 페스타. 신나는 체험, 케이레트로 감성 포차, 영주 낭만야장, 골스타딤을 뜨겁게 달고 초특급 공연, 김하온, 다이나믹 듀오, 이찬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나이 가자. 2015 영주 시온나이 페스타.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21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에볼라 누적 확진자 2,344명, 사망자가 930명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에볼라 유행 치명률은 39.7%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민주 콩고 정부가 추적하지 못한 감염자 접촉이 훨씬 많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면 떠오르는 이름 하마스죠. 하마스가 2년 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신마르의 뒤를 잇는 새로운 수장으로 칼릴 알하야를 선출했습니다. 칼릴 알하야는 이스라엘의 초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10월 하마스 지도부를 노린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때 겨우 목숨을 건진 일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의 우승 시상식, 불청객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로피를 전달한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세리머니 내내 스페인 선수들 옆에서 있었죠. 관중들의 야유가 대단했습니다. 주장이자 골든볼 수상자인 로드리가 그만 좀 가라면서 손짓했지만 트럼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피파가 시상식 공식 사진에서 트럼프를 통편집했습니다. 피파 인판티노 회장도 고유의 편집권은 못 막나보네요. KTNG가 생산하는 관련 담배 디스를 아시나요? 디스가 이제 미국산이 됩니다. 미국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와의 협력 차원에서 따른 건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거죠. 물론 가격과 성분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어떤 소식입니까?
0: 예, 오늘은 20살 생일을 맞은 플랫폼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1: 예.
0: 뉴욕타임스의 기사, 트위터 20주년, 밈 사회운동 뜨거운 순간들 가지고 왔습니다.
1: 아, 예. 트위터가 20년.
0: 예.
1: 지금 X라고 부르는데.
0: 그렇죠. 예. 정확히 20년이나 된 게 지난주의 일인데요.
1: 예.
0: 7월 15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광장이라고 불리면서 세상의 소통 방식을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1: 예.
0: 유명인들 대부분이 계정 가지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안 갖고 계시지요?
1: 저는 뭐 SNS는 안 합니다. 예전에 그 JTBC 있을 때,
0: 예.
1: 회사에서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준 계정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뭐 글이나 사진을 개인적으로 올린 적은 없고요. 그냥 좀 자유롭고 싶어서 모두들 하는데 거기 같이 묶이기가 좀 그래서. 근데 좀 그 웃기는 얘기지만 트위터가 저한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0: 이용도 안 하는데요?
1: 이제 뭐 회사에 줘야 되는데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0: 아, 그 상은 솔랑 받아 드셨습니까?
1: 뭐 주니까 받긴 받았죠. 네. 근데 하여간 아, 근데 20년이나 됐나요? 벌써 이게?
0: 아, 그러니까 예. X 시절이 아니라 트위터였을 때.
1: 예, 그렇죠. 예. 아. 지금은 까만색인데 로고가.
0: 예.
1: 그때 트위터의 시작은 파란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예, 예. 이 파란색이 사실은 트윗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1: 예.
0: 트윗이라는 의미 자체가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지적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소리도
1: 예.
0: 좀 트윗하면은 그런 소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 새한테 이름이 있는데요. 레리라고 해요. 보스턴 셀틱스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레리 버드를 따온 이름이라고
1: 예,
0: 하고
1: 예.
0: 아무튼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파란색이 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첫 트윗을 한번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Just Setting Up My Twitter라고 쓴 게 첫 트윗이었고
1: 예.
0: 나중에 이게 NFT로 팔리기도 했거든요. 그때 가격이 33억 원 정도 돼서
1: 예.
0: 화제가 됐었습니다.
1: 그 공동 창업자 잭 도티.
0: 네.
1: 예, 제가 직접 인터뷰도 한 바가 있습니다.
0: 아, 정말 모르는 예. 분이 없으시군요.
1: 그 뒤로도 계속 저한테 트위터 하냐고.
0: 아.
1: 잘 하고 있냐고 이제 확인 문자도 왔는데.
0: 네.
1: 답을 안 했습니다.
0: 그런데도 꿋꿋이 개인 계정을 안 만드셨군요.
1: 아니, 뭐 잭 도티든 누구든 뭐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요.
0: 역시 외압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1: 예.
0: 아무튼 이제 처음에는 140자의 글자수 제한도 있었는데 점점 글자수 제한이 좀 없어지면서 단순 일상 공유를 넘어서 사회운동, 정치권의 어떤 소통 수단으로까지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가 된 그런 모습이었죠.
1: 예.
0: 네.
1: 그

0: 정치권에서도 트윗을 좋아하잖아요.
1: 예.
0: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중에 그 트위터 선구자가 있습니다.
1: 누군가요?
0: 고 노회찬 의원.
1: 예.
0: 초기부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에선 뭐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고 이용 정지당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예.
1: 기사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심야의 맹공격, 대문자로 적은 메시지, 그리고 초등학생 수준의 말싸움. 그러니까 대문자로 뭘 강조할 때 그렇게 쓰곤
0: 예.
1: 하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첫 임기 동안 트위터에서 8,8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으는데 굉장히 영향력은 컸습니다. 하지만
0: 예.
1: 이제 툭하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툭하면 지르고 하다 보니까
0: 예.
1: 트위터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요. 아, 이제 그게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인명이 달려 있었던 코로나 때
0: 예.
1: 항말라리아제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서
0: 기억납니다.
1: 트위터가 예,
0: 예.
1: 강제로 그 글을 내려버렸습니다.
0: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의회폭력 사태 때 폭력을 미화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이제 트위터가 그걸 빌미 삼아서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일이 있었고요.
0: 예.
1: 그러다가 2022년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의 440억 달러에 인수되고 나서
0: 예.
1: 트럼프의 계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0: 예. 둘이 뭐 친했으니까
1: 예.
0: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머스크에 인수되면서 이제 지금의 X가 된 거잖아요. 까만색 이렇게 X 표시.
1: 예.
0: 당시에 그래서 그 머스크한테 인수되고 X로 됐을 때 탈퇴 운동도 꽤 있었죠.
1: 예.
0: 예.
1: 머스크가 2022년 11월에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2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고를 바꾸면서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0: 예.
1: 트위터 계정에 보면 유명인이나 언론인한테는 파란 배지가 원래는 달렸었어요.
0: 예.
1: 나름의 심사 기준이 있었던 건데 이게
0: 그런 것 같네요.
1: X로 넘어가면서 돈을 내면 그냥 달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식의 변화도 있었고,
0: 예.
1: 그리고 옛그 파란새가 주는 그 의미나 옛 정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X로 이제 바뀌고 나서 탈퇴를 하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좌파 성향이라고 여겨지는 셀럽들도 대거 탈퇴를 했습니다.
0: 예.
1: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머스크가 이제 인력 감축하는 부서의 수장이 됐었잖아요.
0: 예.
1: 그거에 반발해서 이탈이 더 가속화 되었다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0: 예. 트위터, 지금의 X. 근데 왜 X로 바꾼 다음에 늘 괄호치고 옛 트위터 이렇게 나와야 되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 그러니까 지금도 X에 올라가는 글을 트윗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부르더라고요.
0: 예.
1: 예.
0: 아무튼 20살을 맞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기사에서는 X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까진 하지 않았는데요.
0: 예.
1: 다만 기사의 첫 문장을 보니까 트위터는 글로벌 광장에 비견되곤 했다라면서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한게좀
0: 아,
1: 인상
0: 그랬나요?
1: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0: 예.
1: 지금은 아니라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게 뭐 대중문화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공론장 역할을 했다. 이런 모습에서 지금은 그냥 서로를 공격하고 이제 설전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만 이제 좀, 변한 것 같다.
0: 예.
1: 씁쓸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MIT 기사다 보니까 미국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저희 막내 작가에 따르면 좀 희망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덕질 문화, 아이돌 문화가 지금 본류가 X라고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사실 뭐 BTS 등 우리 한류의 어떤 그 발이 국경을 넘어서잖아요.
0: 예.
1: 그게 뭐 X의 어떤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문화의 중심지 역할로서 어떤 희망적인
0: 예.
1: 역할을 기대해 볼수
0: 뭐
1: 있지 않을까
0: X뿐만이 아니라 뭐
1: 싶었습니다.
0: 많잖아요. 다른 것들도.
1: 그래도 X가 본류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런가요?
1: 예.
0: 예. 뭐 이선영 아나운서도 물론 하겠죠.
1: 저는 X 계정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X
0: 엑스 계정 없는 사람들끼리 지금.
1: 그러게요. X 얘기 한참 했네요.
0: 예.
1: 네.
0: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왜안 합니까?
1: 그러게요. 그냥 그 정서적으로
0: 예.
1: 이렇게 좀 친밀함이 들지 않는
0: 예.
1: SNS랄까요?
0: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1: 예. 이만
0: 알았습니다.
1: 줄이겠습니다.
0: 예. 이서장 아나운서였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누군가는 리메이크를 두고 음악으로 하는 번역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 원작의 문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재해석하는 일. 이건 뭐 언뜻 듣기

그래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작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에 들려드릴 음악들은 전부 그 어려운 번역에 성공한 작품들입니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꼽은 매력적인 커버곡들. 오늘 그 두 번째는 힙합의 대중화를 이끄는 그룹이죠. 푸지스의 Killing Me Softly입니다. 원곡의 제목은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인데 이게 재해석하고 리메이크하면서 With His Song을 뺐습니다. Killing Me Softly. 이 곡은 뭐 원래 그 로버트 플렉의 노래로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로버트 플렉이 원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1972년에 로리 리버맨이라는 가수가 처음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그의 노래가 나를 부드럽게 죽여간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노랫말이 아주 감각적이죠. 이거는 돈 맥클린의 공연을 보고 적어 내려간 감상이라고 하는군요. 돈 맥클린. 누군가는 그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게 됐죠. 하지만 그 뜨거운 감상도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듬해 로버타 플렉이 리메이크하면서 세계적인 히트곡이 비로소 됐습니다. 지금도 그녀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푸지스가 커버한 대상은 바로 로버트 플렉의 버전인데 그 리메이크 곡을 다시 또 리메이크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 원곡의 멜로디를 그대로 살려두면서 힙합 비트하고 레게 리듬을 입혀서 아주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로버트 플렉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 노래가 가진 영혼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한 최선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찬사의 중심에는 보컬 로린 힐이 있습니다. 김학순 평론가도 한마디 얹었는데 로버트 플렉이 뒤지지 않는 압도적인 노래 실력 첫 소절부터 말 그대로 장악한다. 점점 더 궁금해지죠. 후지스의 Killing Me Softly가 실린 음반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예, 보이시나요? 예, 로린 힐의 얼굴도 나와있습니다. 1996년에 발표한 The Score라는 앨범인데 힙합 역사에서 뭐 가장 그 중요한 음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까 뭐 말 그대로 메가 히트였습니다. 이건 그 김학선 평론가가 일본에서 구해온 음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 면에 한 곡만 담겨있는 싱글입니다. 그러니까 롱플레잉, LP는 엄밀히 말하면 아닌 셈이죠. 그래서 이 곡은 그 45회전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LP의 회전 속도는 33과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개 이제 싱글 이런 그 판은 45회전입니다. 그래서 45회전 디스크의 소리골이 더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질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로린 힐의 그 압도적인 가창력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반 특별히 45회전 음반에 오늘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빨리 돌아서 혹시 또 사고가 나진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후지스의 Killing Me Softly 5분여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바늘을 얹어놓죠.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 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0: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골뱅이
5: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술 마셨는데 다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속보, 인간이 이겼다. 신진서, 바둑 AI 카타고의 2승 1패 역전승. 3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된 대국은 신진서가 11집 반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2집 접고 둔 바둑이었는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자로 5223 쓰시는 분, 박학기 권진원님, 진짜 재밌게 웃겨서 잘 들었다고. 섬에 하수처리장 관리하러 왔다가 배 기다리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두 분 특집을 하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3518 문자 쓰시는 분, 동탄의 애청자 되시는 분, 2시간 방송이 매우 다채롭다고 하셨습니다. 세상도 공부하고 음악도 듣고 사람을 읽는 것 같은 방송이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아주 기분 좋게 댓글을 봤습니다. 역시 3253 문자 쓰시는 분께서 서사와 서정을 넘나들며 다분히 현실 객관적이었다가 금세 먹먹해지는 감성으로 변화무쌍한 정호입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꽉 채워서 12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목소리)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6: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

0: 여러분,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입니다. 한편 물러선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에는 합의했습니다.
2: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이른바 실세로 통했던 유병호 위원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종합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를 불러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박 전 형사과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형량이 무거운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박 전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성범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박 전 형사과장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한강댐을 방류하면서 수위가 급상승해 오늘 오전 11시 40분 경기 연천군 임진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가 예상 침수구역과 주민 대피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도 한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어제 발의됐는데 국민의힘 반대 토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3: 네, 30일을 추가로 연장은 아닌데 이번에 연장이 되면 세 번째 연장안입니다. 그 어제 시작하면서 민주당 그 법안 취지를 설명한 민주당 서용교 의원 그리고 반대 토론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 그러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심우정 등 대한민국의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을 어떻게 뭉개고 은폐하는데 대한민국 검사들이 공무원들이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해서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합니다.
5: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더 가벼워집니다. 야당이 수사에 묶여 있고 공직사회가 움츠러들고 반대 목소리가 값비싼 일이 된 환경에서 다수당의 정책 결정은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3: 국회법상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이 가능한데 의원 180명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으로선 161명이니까 12명 조국혁신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데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여당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죠.
1: 네.
3: 조국혁신당은 협조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하자 이 입장인데 또 이른바 3전익스 레버리지 이걸 갖고도 정부 압박을 높이고 있어요?
3: 네. 오늘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 제목이 롤러코스터 3전익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입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 발언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6: 이제 해외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외신들마저 비판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불량 상품을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 되는 것을 왜 막느냐고 금융위를 다그쳤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1: 그 이미 이찬진 금감위원장이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는데 반성하고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또 김용범 정책실장도 상장 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말도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2: 네.
1: 그 어젯밤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그 죄송하지만 레버리지 투자 멈추세요 이런 글을 SNS에 썼다가 또 삭제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2: 그 증시하고 부동산 상황으로도 그 굉장히 집중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그 부동산 매각을 놓고도 또 나를 세웠어요?
1: 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7억 7천만 원을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미뤄준 셈인데 그러니까 빌려준 거겠죠. 빌려준 셈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고가 아파트 대출이 2억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도 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국민 대출은 막아놓고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그 평범한 국민이 이런 식으로 집 팔기가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말했고 또 주진우 의원은 이런 방식은 다른 집에 이사갈 걱정이 없는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다. 그 대통령은 지금 그 사저에 있는 걸 얘기한 거겠죠.
2: 네.
1: 관련해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또 이에 반발하는 반대하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3: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1번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4: 국민의힘은 거래 방식을 두고 꼼수니 편법이니 말폭탄을 쏟아내며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망국정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순수한 의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1: 그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 대통령의 주택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 네, 내일 모레 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 또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 네.
1: 그 모레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렇군요. 한편 이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됐어요?
1: 네. 그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죠. 그 논란이 됐던 추천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고요. 대한변협 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렇게 3명씩 6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6명 중에서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라면서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오늘 오전 민주당은 회의에서 각각 2천만 원씩 감액해서 줄여서요. 당대표 후보는 8천만 원, 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 원으로 기탁금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2: 그렇군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위원이 이른바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g에 유리하도록 감사 보고서가 각색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6: 어제 열린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은 밤늦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 실세로 꼽히던 유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현 정부 대통령 관저의정 공사는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진 대표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총괄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였지만 21g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다른 회사를 겉으로 내세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관저의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는데 유 의원은 21g에 대해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감사원 감사관이 유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관련자의 진술이 각색돼 21g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맡은 것처럼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증거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도 유 의원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21g 서면 조사는 보안시설인 관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이고 감사 과정과 대통령실의 연관성도 없단 입장입니다. 유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종합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를 불러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윤기 수사를 지휘한 당시 형사과장도 구속에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2: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새벽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같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경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건데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수사관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현재 검경은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해당 형사과장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도 따로 수사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 자차 임하면서 성실.
4: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입니다.
2: 이에 대해 형사과장 측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성범죄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4: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해 만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전 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행정 직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아이디, 암호화 된 비밀번호와 소속 부서 등이 포함돼 있어 외교부는 사실상 현직 외교관 전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격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면서도 국가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신진서 구단이 바둑 인공지능 AI와의 마지막 대국에서 승리해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신진서는 센수와 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현존 최고 사양 바둑 AI인 카타고의 221수 만에 11집 반승을 거두며 1국 참패 이후 2국에서 2국과 3국에서 연달아 승리해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신진서가 두 점을 먼저 깐 두 점 접바둑이었지만 대회를 앞두고 바둑계에서는 AI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4: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20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미국 대사관 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됐던 지난 3월에도 전 세계 자국민에게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해 60일 휴전과 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최근 잇따른 무력 행사로 MOU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재국들이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카타르는 양측의 10일간의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항행 제한을 해제한

0: 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며 미국과 이란도 중재국들을 통한 대화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협상 의지가 부족하다며 군사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휴전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에 내리는 장맛비는 수도권은 오늘 저녁, 남부지방은 내일쯤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임시조리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에게 지자체가 보유한 임시조립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사흘 안에 인근 임시조립주택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의성 지역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의 임시조립주택 2084동을 전수점검하고 운영지침 개정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안동시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23건에서 16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해 응급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직면 귀미리에서는 산불 이재민용 임시조립주택 6동이 침수돼 이재민 7명이 마을 경로당에서 임시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는 이재민들을 권정생 동화나란의 모듈러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군 장병과 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사유시설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시작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 맞춰 한국국학진흥원이 마련한 특별순회전 한국의 편액이 오는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편액은 건물에 이름을 새겨 처마 아래 걸었던 현판으로 국학진흥원이 소장한 편액들은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의 편액 10점, 도산서원 편액 12점 등 모두 25점의 편액들이 선을 보입니다. 국립의과대 유치를 위해 가동 중인 경상북도와 안동시 및 경국대학교 간 협의체에 예천군과 경북연구원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5개 기관은 도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부의 움직임 등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 사업은 도청 신도시에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와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남 광주에서 목포대, 순천대 통합 조건으로 의대 신설을 요구하면서 지역 간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경북 대구 지역 점포의 영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의 연대 보증을 바탕으로 메리츠금융에 2천억 원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확보해 회생 절차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재개를 결정하면 점포별 영업 일정을 다시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경북 대구에서는 안동점과 영주점 등 8개 점포가 휴업 중입니다. 칠곡에 있는 식품기업 주식회사 소담푸드가 의성으로 공장 이전과 추가 증설하기로 의성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담푸드는 단밀 농공단지 6,000제곱미터 부지에 올해 안에 공장을 이전한 뒤 2028년까지 생산 라인 증설 등 모두 55억 원을 투자합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3: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요즘 퇴근하고 운동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죠. 한 헬스장에서 너무 지친 표정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에게 트레이너가 말을 걸었대요.
1: 아이, 회원님 표정이 왜 그래요? 부장님한테 혼났어요. 부장님이 괴롭혀요.
0: 그랬더니 제가 부장이에요. 신입이든 부장이든 사장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는 건 다 똑같습니다. 어느 자리는 편해 보이고 어느 자리는 꿀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장민호의 신발 끈 노래로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을 열어봅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해 보일 때가 있죠. 뭐 신입은 멋모르니 편하겠다. 뭐 상사는 마음대로 해서 좋겠다. 이게 참 왜 그럴까요? 그냥 남의 자리를 보면 뭔가 늘 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가장 가깝게 보이고 나의 일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부분들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가 힘들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지만 내가 간 군대가 제일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알바생과 지점장과 막 차장 주인 이렇게 셋을 비교를 해보면 알바생은 몸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점장은 그 뭐 매출을 올리느라 막 하루하루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장님은 빚 때문에 막 잠을 못 설치고, 다 각자만의 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막상 우리도 그 한 칸 위 자리를 아무리 가봤자 또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나고요. 저 사람도 힘들겠다 하는 좀 그 안쓰러움을 기본으로 장착해서 주위를 바라보면 그래도 제 자신도 조금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오늘 하루가 좀 더 평화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미님께서, 내가 맡은 일이 제일 힘들고 상대방 일이 제일 쉬워 보이지만 막상 바꿔서 해보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느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5070님도 편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겪어보면 모두 알 거예요. 쉬운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긍정의 힘으로 모두 이겨내고 가족을 생각하며 견디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누구 덕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생각해보면 대부분 또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니면 아이들, 참 부모님의 모습, 막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밭에서 아직도 일하시는 부모님, 왜 그만 좀 일하시고 이제 편하게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막 이렇게 애써주시는 모습이, 이게 어떤 위치에 있든 나이가 어떻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명자님, 수원은 조금 전까지 앞동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져 많이 무서웠어요. 제일 꼭대기층이라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거든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저도 출근길이 꽤나 무서웠어요. 비가 갑자기 확 왔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5245님, 버스 창밖으로 중학교 운동장에서 비를 맞으며 축구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젊음의 패기가 부럽기도 하네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고 뭔가 친구들과 이게 추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뛰는 건 아닌데 그냥 마냥 그 현재가 즐거운 거죠. 그냥 비 오면 어때? 그 비 오는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재밌고 웃기기만 하고, 그리고 쉽게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감기 걸린다 해도 금방 나을 거예요. 젊잖아요. 우리 6966님께서 대구는 아직 해가 쨍쨍, 점심 먹고 손틀어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오려나 잠이 막 쏟아져요 했는데, 뭐 잠이 쏟아지든 아니면 뭐 잠을 깨워야 되든 오늘 손틀어와 함께 한다면 아마 시간 순삭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신청곡도 같이 살포시 얹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선물 살뜰하게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또 클럽하우스 문 엽니다. 여름의 꽃 수영 피플들 오늘 클럽하우스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또 채팅으로도, 또 아니면 그냥 보면서 듣는 걸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IS동서, 백조싱크, 음주후엔 티맵대리, 데이팩, 성원에드피아, 롯데렌탈, 브람스 안마의자, 웰템,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0: 주식회사 봉컴퍼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톡,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롯데건설, 한국농어촌공사 클린 농촌 만들기,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세조 싱크볼 세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6: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이야기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여름철 필수품이죠. 타월 세트 챙겨드립니다. 아, 벌써부터 손님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4320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안군 앞해도예요. 하우스 안에도 하우스 안에서 나무에 풀 뽑고 있어요. 바람은 많이 부는데 많이 후덥지근해요. 다음 주에 변리사 시험 보는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고 파이팅하자. 사랑해. 아, 우리 아드님 또 큰일을 앞두고 있네요. 이럴 때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풀을 뽑는 건지 뭘 뽑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온통 정신이 걱정이 아드님 뿐이겠죠. 그래도 잘 해내실 겁니다. 응원하고요. 타월 세트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6246님께서 부모님 모시고 오랜만에 쇼핑몰 가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가는 길 날씨도 좋고 손트라도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베이로 신토부리 부탁드려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백화점 가는 거 되게 설레고 그랬는지. 아, 그냥 막 돌아다닐 때 뭐 지하 푸드코트에서는 지나가다가 맛있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 때로는 어머니 막 쇼핑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느라 막 다리 아프다가, 그러다가 장난감 보여서 갑자기 신이 나다가 그랬던 어렸을 때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 또 새로운 추억들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우리 신청해 주신 베이로의 신토부리 띄워드릴게요.

0: 신토불이 듣고 왔습니다. 이야, 이렇게 징이 쫙 올리면서 끝나네요. 진짜 그 사물놀이도 끝날 때 무조건 징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더 약간 뭔가 진짜 마무리 느낌, 인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8552님께서 아들이 119 소방대원인데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3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지금 한숨 자고 일어나면 먹이려고 소불고기 양념하고 있어요. 아, 네. 최근에 인천 물류센터 그 화재가 뭐 잔불까지 다 처리하는 거 포함해서 61시간 걸렸대요. 예. 네. 아, 잔불은 지금도 아직도 정리 작업 중이고 혹시 몰라서. 예, 근데 61시간 만에 진압되었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고, 아, 얼마나 정신 없었을지. 아, 이렇게 불길에 뛰어들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늘 지켜주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드님도 아마 쉬고 일어나서 먹는 소불고기 양념이 그 어떤 보약보다 맛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모든 소방대원분들도 따뜻한 집밥 한 끼 드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8801님께서 공인 영어 시험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혼자 하니까 너무 게을러서 스파르타식 학원 다니고 있는데 숙제 검사 받으려니 생각보다 힘드네요 했는데, 그 힘 제가 좀 더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Follow me, 파트 2, come.
1: CNBC.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 절실히도 살아왔어. 흩어지지 않는 꽃잎이 되려, 멈추지 않는 바람이 되려.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세월에 핀 꽃인 거지. 그 향기에 담겨 있는 눈물을 그대는 알까? 앞만 보고 살아온 날들, 멈추면 두려워했었지. 한 줄기 스치는 바람이 나에게 말을 하네. 아파도 아파도 살아야 한다고. 세상이 널 속일지라도 아픔도 지나면 추억이 된다고. 봄날이여 온다.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홍자의 봄날이여 온다 전해드렸어요. 아, 가사를 들으시고 또 노래를 들으시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1320님께서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제 마음을 더 울리네요. 그냥 노래 가사 한마디로 눈물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빗소리랑 같이 들으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8009님도 처음 듣는 노래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니 더 좋네요. 빗소리랑 참 어울리는 노래와 가사. 요즘 기다리는 코너라고. 네, 우리 2부 오프닝을 요새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트로트가 생각보다 되게 깊이가 있고 가사가 이렇게 이랬구나. 때로는 그 멜로디에 너무 감춰져 있다 보니까 멜로디가 너무 그 모든 집중을 가져가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사에 기울여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안나코님께서 벌써 아침 7시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침 7시 반이요? 아침 7시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 아침잠이 느는 건지 아직 비몽사몽 듣고 있어요. 아, 여긴 독일. 손트라가 요즘 제 모닝콜이에요. 아, 독일에서 이렇게 또 들어주시는구나. 아유, 그래도 유튜브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하시면 해외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어플 통해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아쉽게 타올 세트가 해외 배송은 좀 어려워서요. 네. 그래도 뭐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독일에 계시니까 Ich liebe dich so meine Ich habe 네. 땅케. 빨리 넘어가요. 넘어가요. 예. 네. 구텐 모르겠네. 여기선. 우리 058 하나님께서 입사 10년 만에 최우수 사원으로 뽑혀 대구에서 서울 본사로 상 받으러 왔다가 이제야 다시 대구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상장과 상패를 보니 그동안 힘들어도 앞만 보고 달린 결과물인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울컥합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니 이게 본사까지 불리워서 이렇게 상을 받는다. 이거 엄청난 명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출근할 때 있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분들이 거의 뭐 레드카펫 이렇게 깔아주고 막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만큼 잘 달려오신 거죠. 예,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아, 우리 9094님 68 봉제일 합니다. 마음은 아직 19 같은 니 눈이 잘 안 보여요. 검정실 앞에다 하얀 라벨을 받치고 꿰어야 해요. 아, 옛날이요. 아, 그러게요. 이게 세월엔 뭐 장사 없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도 한 번씩 이제 막 눈이 약간 침침해지고 피곤해져서 막 이렇게 비빈 다음에 딱 떴을 때 다시 선명해지기까지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릴 때 있죠. 그때,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러지? 이러면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그게 그럴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다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런 적이 아직 없어요? 이게 약간 막 찌뿌둥하고 막 이럴 때, 눈을 막 이렇게 비볐다가 이렇게 딱 눈을 떴을 때 옛날에는 그냥 딱 선명했는데 살짝 침침했다가 서서히 돌아와요. 우리 그래서 기술 감독님은 공감하시나요? 아예 그렇다고. 아, 대공감이라고.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 힘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579님. 13년 근무하고 IMF 때 퇴직한 후 애들 키운다고 25년을 주부로 살다가 3년 전부터 알바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일을 하려니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고참이 되었네요. 아, 옛날이여 신청합니다 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그 앞에 사연과도 연결이 잘될것 같습니다. 우리 춘길 손비나가 부르는 아, 옛날이여 들을게요. 원곡은 이선입니다.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텐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3, 4부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우리 이제 2부 마무리하면서 사연 몇 개 더 보내드릴게요. 1108님께서 오늘은 대전에서 100세 어머니 모시고 칠불사 가는 길에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어머니를 지금 차로 모시고 가는 사진인데 뒷좌석에 이렇게 누워서 쉬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쉬는 중인데 또 이제 칠불사 가서 얼마나 또 기운 내셔서 얼마나 기분 좋으실지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100세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0998님께서 저희 엄마가 5년 전에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정기검진 가셨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1년 후에 보자고 하셨대요. 너무 행복해요. 춘심씨 너무너무 사랑해. 조심히 내려와요.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을까요. 네, 얼마 전에 저희 팬분들 몇 분 중에서 암투병 한 거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완치 판결 났다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우리 뉴스 듣고 3시 5분에 텐션 끌어서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 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2: SK케미칼 기넥신 F점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이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세신 뉴스입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10개월간 해킹을 당해 우리나라 외교관 전원을 포함해 최대 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돼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에는 약 만 건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등이 담겨 있으며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서버를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7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고 특검 후보는 여야가 합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7월 임시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은 추후 합의에 정하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고문 경찰 이근안과 박차원 등을 비롯해 12.12 군사반란과 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합니다. 이번에 취소되는 포상은 모두 167명에게 주어진 198점입니다. 취소 대상은 국방부 서관의 경우 12.12 군사반란과 5.18 및 계엄 업무로 1980년에서 81년 사이에 76명에게 주어진 무공 훈포장 76점입니다. 경찰청 소관의 경우에는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20명에게 주어진 36점이고 국정원 소관의 경우에는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71명에게 주어진 86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기탁금을 각각 2천만 원씩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오늘 선관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 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공급망의 불안정한 상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9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7, 8월 원유는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확보했으며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히 증가해서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국과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세계유산이 되려면 국경을 넘어 인류가 지켜야 할 독보적인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양의 수도 성곽, 양주 해암사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 등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나 온전히 보존되어 있느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자 그리고 최종 증거입니다. 내 곁에 유산을 온전히 지켜 인류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자, 어서 오십시오. 우리 클럽하우스 오픈했습니다. 웨이팅 드레스 코드 입장료 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와 주시고, 오늘은 아까 예고한 대로 수영, 스위밍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수영 배우시는 분들, 수영 좋아하는 분들, 수영 강사분들 우대하고요. 여름철 계곡에서 시원하게 수영했던 추억들, 수영장 혹은 워터파크 다녀온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 생생한 클럽 현장 보시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수영 피플 컴온!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취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수영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접영, 자유형, 평영, 배영, 어퍼프, 렛츠기릿! 자,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세요. 나 요즘 수영 배워요. 새벽에 수영장 갑니다 하는 얘기도 좋고요. 어린 시절 계곡이나 강가에서 수영했던 추억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 생긴 재미난 일들 털어놔주셔도 좋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보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2560님께서 제 이름이 김수영인데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딱히 할 얘기는 없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할 얘기였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우리 이 노래 어떨까요? 우리 김수영님을 위해서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듣고 올게요. 사연 보내세요.

씨. 생각보다 내 주위에, 내 주변에, 내 청취자분들 중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3405님께서 환갑 넘은 나이에 수영 배우기 시작하여 올해 3년차 접어들었어요. 한번 입수하면 70분 내내 물 위에 떠서 계속 뺑뺑이 도는 나는 야 나는 야 물개가 되었답니다. 근데 70분 내내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제 저의 수영 실력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바이어로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그때 싱가포르에서 이 수영 그 배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금, 은, 동 해가지고 동메달, 그러니까 동배지, 은배지, 금배지 이 수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시험을 보는데 금배지가 거의 한 7, 80분 물 위에서 떠 있는데 왔다 갔다 왕복 뭐 3, 40m짜리 왕복하고 그다음에 그 도중에 뭐 물 안에서 그 잠옷으로 갈아입어서 그 무거운 상태에서 구명 그 튜브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또 묶어서 거의 라이프가드 느낌의 시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포함했을 때 막 70분, 80분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이 정도라니 대단하십니다. 이분도 수영이 3년 차이신 것 같은데 8417님 50대 후반 수영 3년 차입니다. 요즘 인생 재미가 수영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세상 스트레스 다 날아가요. 저는 배영이 가장 잘 돼요. 현숙 언니 수업 때 만나요 했는데 이게 수영이 한번 빠지면 매력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땀은 흘리는 것 같지 않지만 몸이 정말 정말 운동이 많이 됩니다. 네, 배영도 좋고 모두 좋고 우리 현숙 언니랑 오래오래 수영하시길 바랄게요. Don't believe me, just why. 자 우리 3025님께서 오전 8시 수영단인데요. 어르신들 출석률 100%예요. 저도 반성했습니다. 진영 스포츠센터 아침 8시 고급반 파이팅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이 수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활에도 정말 좋다고 해서 물 안에서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또 이게 어느 정도 그 맞아요. 그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해서 이게 되게 재활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고급반이시네요. 고수시네요. 우리 8087님께서 부산 출신 우리 엄마 계곡에서 저를 업고 수영하셨어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최고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우리 엄마 진짜 수영 잘하셨네요. 수영 잘하는 아빠들 많지만 수영 잘하는 엄마 귀합니다. 귀해요. 정말 멋진 엄마 되셨고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돌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다음은 3909님 수영 초보자인데 물속에서 숨쉬는 법만 30분 배우고 물에 뜨는 연습만 하고 왔어요. 무릎이 아파서 수영 배워보라는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시작은 했는데 이거 물에 뜨는 것도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물에 뜨는 게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게 어렸을 때 그냥 막 몰라요. 막무가내로 터득을 해서 그런지 물 위에 어떻게 해야지 몸을 어떻게 해야지 뜨든지 알 것 같은데 처음 배우는 분들이 이게 되게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이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내 몸을 물 위에서 띄울 줄 안다면 그때부터는 신세계예요. 정말 신세계예요. 우리 4747님께서 다 큰 어른이지만 아직도 아빠가 튜브 끌어줘요. 동해 쪽이 특히 깊잖아요. 떠내려가지 말라고 긴 줄을 달고 아빠가 앞서 헤엄친답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빠도 재밌으니 해주시는 거겠죠. 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도 있지만 바다 수영은 좀 다릅니다. 특히나 수영을 아예 할 줄 모르는데 안전 이 보호 그 장치들 그 튜브나 이런 거 없이 절대로 입수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파도는 우리가 생각보다 그 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잘못 넘어져서 뭐 발이라도 다치면 정말 그냥 파도가 휩쓰는 대로 그냥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다시 한번 해변 갈 때는 꼭 구명조끼, 튜브 두르고 다니시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수영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영 관련된 이야기들, 수영 관련된 분들 정말 수영에 빠지신 분들도 정말 많다는 거 신기할 정도로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모두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지금부터 다양한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중 수영하는 소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키우시고 보기 3개 드립니다. 먼저 1번이요. 어프. 이건 대형일까요? 평형일까요? 뭘까요? 자, 그러면 2번이요. 무슨 소리지? 자, 마지막 3번이요. 목욕탕인가요? 어딘가요? 뭐 목욕탕에서 수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물소리가 다 나는데 이 중 하나는 수영을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 못 들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볼륨 키워주시고 보기 3개 드립니다. 다음 중 수영하는 소리를 찾아주세요. 1번. 자, 2번. 마지막 3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세 가지 보내드렸고요. 이 중에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 연어처럼 수영을 잘하는 소리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보내주세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클럽하우스 수영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서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아, 과연 보기 3개 중에서 수영하는 소리 맞추는 시간이었죠.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바로 역시 여러분들의 귀는 고급 귀입니다. 2번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딱 듣자마자 아 2번이라고 막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채팅방에 막 올라오는데 오히려 저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1번, 3번은 과연 무슨 소리였길래. 자, 먼저 우리 정답 다시 들어볼까요? 2번이요. 네. 야,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과 아시안 게임 다관왕 등 한국 수영의 미래 황선우 선수가 수영하는 소리였습니다. 실제 수영하는 소리였고 이게 잘 들으시면 자유형으로 또 이렇게 수영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무슨 소리였을까요? 자, 물소리가 나긴 났는데 뭔가 이렇게 물을 작은 세숫대와 같은 데다가 채소 씻는 소리였습니다. 아, 이건 좀 맞추기 힘들죠. 예, 채소 씻는 소리는 맞추기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뭐였을까요? 이야, 이렇게 달그락 바가지 소리 느낌 나지 않나요? 네, 물을 막 어디론가 퍼내고 있어요. 아니면 뭐 옮기고 있던지. 네, 그리고 방금 그 긁히는 그 땅, 그 우리 목욕탕 바닥 긁히는 그 느낌 있죠. 그 작은 목욕탕 의자. 네, 목욕탕의 소리였습니다. 5311님께서 2번이요. 자유형 팔 젓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서 정확히 맞추셨어요. 예, 자유형 소리였고 이분을 포함해서 2095님, 9960님, 백란희님, 성운경님 우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방금 들어온 소식 잠깐 전해드릴게요. 오후 3시 30분에 임진강 연천군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계신 분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우리 8386님께서 제가 잠시 저 그 초등학교 때 그 수영시험, 네, 배지, 금 배치냐, 은 배치냐, 동 배치냐. 아, 그래서 태진님은 무슨 색 배치일까요? 알려주세요 했는데, 저 금색 배치죠, 당연히. 예, 네, 금색 배치 시험까지 다 보고, 그때 저희 형이, 친형이, 한 단계 늘, 저보다, 제가 은 배치 시험 보고 있었을 때 형 금 배치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 참,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그냥 그 시험 자체가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 그 교관들 같은 사람이 와서 테스트를 봐요. 한 두 명이 양쪽에서 안경 끼고 딱 그 조교 모자처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막 포기하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할 수 있다라 그러면서 거의 해병대였습니다. 우리 2467님께서 20년 전 처음 수영 배울 때 음파 하면서 레인 돌 때 25m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코치님이 누가 불러요? 왜 자꾸 일어나세요? 해서 무안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처음에 야 들어갈 때 숨 참고 나올 때 파 하면서 숨 쉬고 그거 맨 처음에 잘못했다가 박자 잘못 맞춰가지고 안에서 숨 쉬고 밖에서 물 뱉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7553님께서 아쿠아로빅 수영 피플일까요? 아쿠아로빅 시작했는데 강사님한테 맨날 혼나요. 어깨 펴요. 어디 봐. 오른쪽 아니 내 오른쪽 아니 너 오른쪽 아니 왼쪽 안 틀리는 날이 없네요. 진짜 아 그래도 재밌으시죠? 이 아쿠아로빅은 또 더더욱 다 같이 이렇게 딱딱 맞아야지 그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고 아시죠? 올림픽 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야 그거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물 수면 위의 모습도 한번 보시고 그 같은 장면을 밑에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분들. 갑자기 왜 거기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물 못 받으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물 많습니다.

입니다. 이제 4부 첫 번째 라운드 다섯 분께 또 선물 쏘는 시간 손태진 퀴즈. 네. 아, 가끔 제가 성악을 공부한 게 이거였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너 중에 하나죠. 어? 제가 오페라 아리아 오늘은 여자의 마음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부를 겁니다. 바꿔서 부를 거고요. 가사를 잘 듣고 제가 수영하면서 총 몇 미터를 갔는지 여러분께서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하세요.

에, 혹시 잘 들으셨을까요? 아, 놓치셨을까요? 정말 빠르게 불렀죠? 에, 빠르게 불렀던 이유가 부끄러워서. 에, 부끄러워서. 아, 근데 좀 천천히 포인트를 주긴 했는데 총 제가 수영한 거리 몇 미터였을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이게 뭔가 힌트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답 받는 동안 이 노래는 어떨까요?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육지라면?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띄워드렸습니다. 앞서서 퀴즈 드렸었죠. 가사 속에서 태진이는 수영하면서 총 몇 미터 갔을까요? 정답은요. 대형으로 1m, 자유형으로 2m, 평형으로 3m,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총 6m였습니다. 정답이요. 아, 커피 쿠폰 받으실 분 9038님, 8518님, 3574님, 김수년.

님, 송병희님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선물들 잔뜩 드렸는데 더 드릴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은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이거든요. 아시죠?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나갑니다. 아, 근데 저는 이 룰을 좀 바꾸고 싶어요. 총 10분께 드릴 때는 어떤 선물이지만 한 분께 드렸을 때는, 제가 틀렸을 때는 한 분이지만 좀 좋은 선물 있죠. 약간 이렇게 바꾸면, 타월 세트 당연히 좋죠. 타월 세트 당연히 좋은데, 총 10분 드릴 때도 10분 다 타월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를 들면 10분께는 커피 쿠폰 2개씩, 근데 한 분께는 타월 세트 하나. 아니에요, 그만할게요. 그냥 맞추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오늘의 선물은 타월 드리리. 퀴즈 맞히면 꼭 문제 맞춰서 10분께 타월 세트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제 주세요. 문제 어딨죠? 아, 여기 있네요. 다음 중 수영과 관련된 기네스북 기록 중 존재하지 않는 가짜는 몇 번일까요? 1번, 2,500명이 알몸으로 바다 수영. 2번, 보조장치 없이 잠수로 24분 3초 버티기. 3번, 손발 묶은 채로 4km 수영. 4번, 두 사람이 손잡고 8시간 수영. 잠깐만요, 잠깐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선 보조장치 없이 잠수로 24분 3초 버티기, 네, 가능합니다. 어떤 분께서 오히려 이거보다 더 이상 오래 숨안 쉬고 잠수한 거 있었어요. 그 기록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24분 3초, 아니 해녀분들도 꽤나 오래 가시잖아요. 15분, 20분 이렇게 가시지 않나? 진짜 완전 프로분들은. 그래서 2번에 일단 빼고요. 2,500명이 알몸으로 바다 수영. 만약에 이 1번이 가짜라면 이걸 우리 작가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좀왜 그랬을까라는 의외성 때문에 오히려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좀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아니, 왜 그러면, 알몸 마라톤은 있어요. 알몸 마라톤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알몸 수영이 없겠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 우선 빼고요. 자, 3, 4번에서 분명히 저는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발 묶은 채로 4km 수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손잡고 8시간 수영. 과연 이 손잡는 거를, 기네스북에서 시험을 할때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프로적이지 못한 4번, 두 사람이 손잡고 8시간 수영. 아, 8시간 이상 더 수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더 오래 할래요. 더 오래 할수 있으니까. 맞죠? 저는 4번, 두 사람이 손잡고 8시간 수영을, 이거는 가짜다. 기네스북에 전혀 이렇게 돼 있지 않다. 네, 생각하면서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저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 김다현의 칭찬 고래. 좋습니다. 일단 느낌은 좋아요. 느낌도 좋고, 뭐 칭찬, 나한테도 칭찬? 제목 글자도 4개? 다현이가 수영 좋아하나? 모르겠다.

김다연의 칭찬고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답 발표할게요. 다음 중 수영과 관련된 기네스북 기록 중 가짜는 몇 번일까요? 1번 2500명 알몸으로 바다 수영, 2번 보조장치 없이 잠수로 29분 3초 버티기. 아까 사실 24분으로 말했는데 29분이 맞습니다. 3번 손발 묶은 채로 4km 수영, 4번 두 사람이 손잡고 8시간 수영. 저는 4번이라고 답했어요. 일단 저 문장 자체 두 사람이 손잡고 8시간 수영 이거 자체가 기네스북에 오르는 게 좀 너무 웃기잖아요. 홀딩 핸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과연 4번 정답이 맞았을까요? 아하하하하,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새 기세가 넘칩니다. 넘쳐요. 자신감도 넘치고요. 정답 4번 맞았습니다. 1번 2018년 아일랜드에서 소아암 어린이 환자 치료비 모금을 위해서 2,505명이 알몸으로 바다 수영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또 이런 특별한 의미를 위한 또 마라톤 같은 바다 마라톤이죠. 바다 수영이었네요. 2번 2025년에 크로아티아의 프리다이버 비토미르 마리치치 씨가 물속에서 숨을 참고 무려 29분 3초 동안 버텨. 와, 이게 진짜 실화입니까?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큰 돌고래 있잖아요. 그 돌고래의 잠수 시간의 두 배입니다. 예. 그 점박이 물범 정도가 잠수하는 그 비슷한 수준. 물론 우리가 그 동물들을 데리고, 야, 내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너 최대한 오래 밑에서 참으면 몇 분까지 가능해?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런 돌고래나 물범들이 잠수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야, 두 배. 그리고 3번은 2012년 인도에 사는 10살 아드힐 손발은 묶은 채로 3시간 48분 동안 4.61km 수영했다고요? 아, 진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 심지어 기사 사진이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진짜. 근데 4번 손잡고 수영, 귀엽네요. 귀여워요. 예, 노력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아, 이렇게, 예, 제가 성공해서 10분에게 타월 세트, 아, 10분에게 커피 쿠폰이죠? 아, 커피 쿠폰, 아, 타월이에요. 오늘. 이야, 타월 세트. 10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우리 750 하나님께서 이제 수영 다녀올게요 하면서 가신 것 같은데 저희는 광고 다녀올게요.

0: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하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카리스 고정금리 9.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지서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강력.

0: 한얼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고창 지역에서 세벌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노래를 받지 못한 숨어슴의 등에 흙덩이를 얹어주며 옛사람들은 논매는 중에도 소소한 재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8: 숨어슴 전에 쓴 오래를 못 봤네 그리여.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10: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수영 얘기로 꽉꽉꽉 채워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도 이번 여름 수영하시면서 늘 안전이 우선이다. 네, 수심 깊은 데는 내가 수영을 잘 못한다 하면 무조건

0: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곡에서 너무 깊은데 잘못했다가 바닥이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늘 유의하시고요. 요새 장맛비 때문에 물 빗길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모로 조심 유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6654님, 저는 대학생 때 등록금 알바로 시작했다가 수영 강사 20년 근무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강사 시절에 아내를 만나서 딸이 셋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머어머, 혹시 수강생이셨을까요? 아내분이 너무 로맨틱하네요. 아, 우리가 또 그런 그 수영장 에피소드로 고백 같은 거는 못 받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우리 2428님, 나 어릴 때 낙동강 하구 쪽에 살아서 고무줄 반스 입고 제첩 조개도 많이 잡곤 했는데, 저는 수영 60년 차입니다. 별명이 물 만난 오리였어요. 60년 차요? 이야, 이 정도면 발바닥이 그냥 오리 발바닥 느낌이에요. 우리 6313님, 제 나이 68인데 20년 전 처음 수영 배울 때 수경 안 쓰고도 쓰고도 물속에서 눈을 못 뜨고 허우적거렸는데 지금은 묽게 되어 접해 평차 2시간 쉬지 않고 합니다. 초보 수영이 화이팅. 아, 이런 고수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 있잖아요.
11: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2: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1: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0: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1: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2: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4: MBC 4시 뉴스입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10개월간 해킹을 당해 우리나라 외교관 전원을 포함해 최대 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돼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에는 약 만 건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0: 는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등이 담겨 있으며 전 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또 행정 직원 등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야기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보완책을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물론 정책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도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화하고 있는 소방당국이 큰 불을 잡은 데 이어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2시쯤 기존 2단계였던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내리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방청을 비롯해 국립소방연구원 등 8개 기관 30여 명이 참여하는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시험장에 소형 이어폰을 갖고 들어가 문제를 푸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브로커 역할을 한 1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10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4년여 동안 모두 30회차에 걸쳐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대리시험을 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다희의 AI 음성이었습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딸이 초등학교 때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어준 가훈이 아니면 말고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쿨하게 말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소설가 김중혁도 인생관이 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다지요. 70%만 하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도 일도 100% 쏟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70%도 많이 쏟는 거예요. 일어설 여지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에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성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오늘 서울처럼 비 많이 오는 날은

0: 몸이 더 피곤하다 하는 분들 계시죠?
1: 축축하니까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1: 막 처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0: 실제로 뇌가 몸에 피곤을 느끼게 한대요.
1: 오.
0: 근데 비가 오면 공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자연히 산소 함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몸이 더 나른하고 뭔가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대요.
1: 저는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건데 좀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긴 해요.
0: 오, 맞아요.
1: 막 매콤하고 기름진 거. 그죠?
0: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1: 네?
0: 아니 비 오는 날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미각과 후각도 둔해진대요. 그래서 평소보다 음식 냄새가 약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기본 탓인 줄 알았는데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신기합니다.
0: 맞아 맞아.
1: 왠지 이건 과학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데 그 비 오는 날에요. 빗길 교통사고가 34% 정도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0: 이게 그냥 단순히 빗길이라 길이 미끄러워서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유가 있대요. 기압이 낮아질 때 사람들의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진답니다.
1: 이야.
0: 그러니까 위험을 딱 감지해도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거죠.
1: 신기하네요. 늦게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고 비가 오니까 길이 미끄러서 제동거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러니까 사고가 나네요. 그죠?
0: 여러 가지가.
1: 그렇다면 오늘은 더더욱 운전 조심해야겠는데요.
0: 그럼요.
1: 폭우 아니고 폭염 지역에 계신 분들도 더울 때 왜 사람의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좀 자중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 진짜. 근데 속까지 비면 공격성은 더 심해질 것 같아. 난 공복에 그렇게 공격성이 생기던데.
1: 뭐 먹어야 돼요.
0: 지금 상암동은 예 약간 흐리고 약간 지금 비가 오나요?
1: 약간 소강상태죠.
0: 네. 네. 살짝 그냥 조금 거쳐있는 네. 약간 그러나 불안한 네,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걱정거리만 잔뜩 늘어났는데 노래라도 좀 낭만을 챙겨야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김현식, 권이나 강윤원이 함께합니다. 네. 비 오는 날 수채화.

0: 네, 화요일 첫 곡, 비 오는 날 수채화 들으셨고요. 6727님, 비가 뭔가요? 여기 울산은요, 해가 쨍쨍합니다. 더워요. 하셨습니다.
1: 그렇지 않아도 좀 전해드리려는 네. 소식이 오늘 오후 4시 강원 동해 평지 네. 경남 함양 중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가 됐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하시고요. 물 충분히 드셔야 되고 네.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고 또 부모님 떨어져 계시면 예, 예. 안부전화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예. 3170님도 부산 아지매입니다. 덥고 습하고 몸이 무겁고 해서 사직 수영장 50m 수영장에서 11바퀴 열심히 돌고 왔습니다.
1: 50m.
0: 한결 몸이 개운해요.
1: 25도 아니고 50m.
0: 이게 와, 길다. 대단하시다. 다른 데가 두 배기네요.
1: 11바퀴면 25m에 22바퀴 도신 거예요.
0: 와.
1: 범고래 수준이신데 이분은 거의 참치 수준.
0: 진짜.
1: 근데 이렇게 운동하시던 분도 안 하면 찌뿌둥해서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10바퀴 도시더라고요.
0: 아, 대단합니다.
1: 네. 네. 김명자님, 수원은 아침에는 쏟아졌다가 지금은 습해요. 관리소에서 간헐적 난방도 공급했다며 필요한 세대는 틀라고 방송도 했답니다. 너무 습하니까.
0: 아, 그쵸? 지금 데워주는구나.
1: 네, 예. 그 약간 뽀송뽀송해지니까.
0: 그렇죠.
1: 그래도 뭐 제습기도 또 한계가 있는 게 뭐 너무 물이 차버리니까 밤나절만에 물이 차요 이제는.
0: 예. 예. 자, 오늘은요 가족 간의 습도 기온차를 조정해 보는 시간입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하는 날이에요.
1: 잘 꿰맸는데?
0: 네.
1: 자, 오늘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3부부터 모시고 함께합니다.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알려주십시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디오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하이퍼스 세라하임.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성원 에드피아.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 케미칼.
1: 키움증권.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IS 동성.
1: 백조 싱크.
0: 올품.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한얼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제목, 나의 첫사랑들.
5: 첫사랑들?
4: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5: 얼씨구.
4: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의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5: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0: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1: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0: 아이고 아이고,
2: 당장 써야지.
3: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4: 오늘 사연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5: 제목, 야권 대신 성대를 꺼냈습니다.
6: 예? 주소 없이 연락처만 적어주셨는데요. 임수진님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찬식 씨.
6: 예.
0: 저는 미국 텍사스 댄턴에서 성악과 피아노를 함께 공부했던 유학생입니다.
6: Really? 예.
0: 남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유학생활과는 달리 저는 이모집에 얹혀 살며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낮에는 연습하고 저녁에는 알바하고 밤에는 숙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6: 아이고, 열심히 하셨네.
0: 그러던 어느 날, 예, 군거. 사건은 유럽 어느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성악의 고장 등을 여행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요. 제 머릿속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다음 주에 성악 레슨이 있다는 거였어요. 성악은 며칠 쉬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하루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 쉬면 선생님이 알고, 사흘 쉬면 옆집 개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제 목소리 딱 듣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1: 네 연습쇼 다 보르테? 다 보러 난다 조르시야. 나가라도 나가라도!
6: 나갈 이도를 안 했어야 내가 지금.
0: 자제한 게 보여. 인담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남은 김에 아주 조용히 발성 연습을 하기로 하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도 상식은 있기에 진짜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공항에서 큰 소리를 노래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진짜 작았어요. 제 마음속에선 이게 모기 소리였어요.
6: 오.
0: 그런데 입은 작게 열었는데 배가 자꾸 나서는 거예요. 몸이 말하는 거예요. 야야, 배에 힘 줘. 호흡 내려. 공명 열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 아이고, 깜짝 놀랬더디야.
0: 외국인 할아버지가 많이 놀래하며 신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죠.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저는 작게 소리를 냈는데 제 소리가 공항 천장에 부딪혀서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앞에 앉아있던 애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샌드위치를 씹던 사람이 씹던 걸 멈췄습니다. 신발 한짝 벗고 자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악 전공자는 이상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미 들켰으면 제대로 끝을 봐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6: 아하.
0: 여기서 작게 끝내잖아요. 그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끝나. 잘 끝내잖아. 음악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 아리아 분위기로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가사는 이탈리아인 척했지만 사실은 그냥 아무 글자나 이탈리아 풍으로 읽었습니다.

0: 그때였습니다. 보안요원 한 명이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죠. 그분 걸음은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체포 행진 곡 같았습니다. 보안요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1: 아유, 걸?
0: 그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했죠. Yes, I'm vocal.
1: What?
0: 그렇습니다. 원래는 I'm a vocalist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I am vocal, 즉 나는 성대다.
1: 아하.
0: 이렇게 말해버린 거였어요. 보안요원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보안요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1: What do you do?
0: I am music school.
2: 해석. 나는 음악학교다.
0: I'm opera.
2: 나는 오페라다.
0: I'm practice.
2: 나는 연습이다.
0: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No danger. 라고 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No boom. No boom.
2: 폭발이 없다.
0: No tip. No tip.
2: 넌 팁도 없다. 경찰한테?
0: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상해 보이게 막 폭발 어쩌고 저쩌고를 내뱉은 거예요. 거기 왜 붐이 나와? 거기 왜? 그 순간 보안요원 눈빛이

0: 잠깐 연습하다가.
1: 아이 근데 연습은 연습실에서 해야지. 왜 공항에서 실기시험을 보아?
0: 그게 아니라요. 제가.
1: 내가 저기 보안요원한테 설명할게요. she's a music student. You know? She sings opera. Not dangerous.
0: 노붐. 보안요원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2: 오케이 오케이. No more opera here, please.
0: Yes, yes. Sorry. 여기서 더 이상 오페라를 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고개를 숙이고 그냥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탑승구 직원에게 제 여권을 보여줬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3: No singing on the plane, okay?
0: 비행기 안에서 노래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전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 상식은 안다. Yes? 그때부터 저는 숨소리조차 작게 냈습니다. 그렇게 이모 집에 도착하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1: 예, 너 발성 연습은 집에 화장실에서도 하면 안 돼. 동네 경찰 온다 너, 공항에서처럼.
0: 그렇습니다. 한인사회는 좁고 소문은 빨랐죠.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모 귀에까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후로 제게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공항 디바. 전국의 성악 전공 유학생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항에서는 여권만 꺼내세요. 성대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연습이 급해도 공항에서 고음은 참으세요. 본인은 아리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이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대는 연습실에서 꺼내시고 공항에서는 위탁 수화물로 마음만 보내십시오.
4: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5: 예. 네. 아. 놀라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1: 김규리님, 성희 씨, 선희 씨, 네. 음악은 좀 잘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5: 성악 좀 괜찮죠. 네, 성악길 좀 받으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4: 최승원님, 잘 살린다 선희 씨. 누가 보면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줄 알겠어요. 성악 분위기 잘 살리십니다 하시면서.
5: 괜찮네. 오. 이게 이제 그 일용엄님 목소리 한 끗 차이거든.
4: 그렇죠. 성가대 성법.
5: 예.
6: 네. 네. 뭐야?
5: 아 근데 진짜 성량이 풍부하신 분들은 살짝 그냥 뭐 이렇게 허밍만 해도 울림통이 다르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5: 그러니까 와 그 공명이.
4: 그쵸. 그러니까
5: 평소에 하던 거에 반에 반에 반도 안 쓰셨을 텐데 네. 벌써 감지하는 거죠.
4: 저도 그래서.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어쨌든 방송인들은 발성이 좀 돼 있잖아요, 정선희 씨.
5: 기본적으로 훈련이 매일 되니까.
4: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애들이 아빠 좀 조용히 말해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5: 그렇구나.
4: 네, 이번에 김치 좀 넣어주세요 하면 아빠 좀 조용히 말해 이러더라고요.
5: 애들도 내향인이에요?
4: 네, 약간 저만 2인가 봐요.
5: 아, 저는 이 목소리는 큰 편인데 김치 더 달란 말 그렇게 크게 못 해봐요.
4: 아, 그래요?
5: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4: 왜 김치 먹고 싶잖아요.
5: 이모님, 김치.
4: 그런 이모님들 못 들으셔.
5: 이모, 그러니까 봐야 돼. 네. 이모님 마주칠 때까지 계속 손으로 해파리를 만.
4: 그래서 저는 성격도 급하잖아요. 셀프 바로 갑니다.
5: 아, 그래. 그게 제일 커피. 빨라.
4: 이모 김치 좀 뽑아갈게요.
5: 그래서 아마 오지랖 넓은 천식 씨 같은 분은 네. 퍼다가 다른 테이블도 줄걸요?
4: 맞아요.
5: 이모님께 네. 급하시면?
4: 못 부르신 분들 보면 안타까워서 갖다 드립니다, 저는.
5: 맞아. 네. 뭔지 알겠어. 아, 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네요.
4: 그러게요. 아이, 고생하셨어요. 네,
5: 성악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4: 그 오랜만에 또 우리 조수미 선생님 좀 초대할까요?
5: 그럴까요?
4: 네.
6: 너는 대리석 궁전에 서는

0: 땡기다 땡겨.
1: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구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에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포르테?
0: I am 보컬.
1: What?
0: I'm practice. I am 오페라.
1: 어? Oh, no, no, no. Stop the gusto. 아우, 귀에서 올라진다, 여러분.
2: 진짜 못된 애드립은 한 번도 쉽질 않아. 매끄러워.
3: 상황 연습하다가 생긴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연습에 관련된 사연 받아볼까 합니다. 오. 오늘 주제 연습을 하다가
2: 맞아. 네. 그 직장인 되면은 우리가 뭐 연습할 일이 있겠었는데 그 PPT 작업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3: 그쵸.
2: 네, 해야 되잖아요.
3: 그래서 요즘 대신 PPT 해주는 분들 있대요.
2: 진짜?
3: 네.
2: 아, 그 사실 막 남들 앞에서

0: 막 식은땀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막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1: 대타 써야죠 뭐. 그래서 노래 연습도 있을 것이고 발표 연습도 있고요.
0: 운동 연습도 있고.
1: 구명 연습도 있고요.
0: 아 그래 그렇게
1: 그리고 정선에서 잘 아시는 것도. 거 배변 훈련.
0: 아 배변 훈련
1: 강아지들 그죠?
0: 예. 그리고 또 애기들도 하자 초등학교 1학년은 다 선생님들이 해주시던데.
1: 예.
0: 자,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 웃기 연습 같은 것도
1: 해야죠.
0: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웨딩 사진 뭐 찍을 때 웃는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확 웃는 연습 스마일 스마일 하고 있는데 앞에 계시는 부장님이 나한테 왜 이래? 어? 말로 해 불만 있으면 막 이러면서 아 저 웃는 건데 그게 웃는
1: 건데
0: 비웃는 거지?
1: 그 정선아 씨 많이 했던 주차 연습도 있을 것이고
0: 어, 그렇죠 네. 진짜 주차 연습하는데 그거 지켜보다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답답해서
1: 네.
0: 연습하다가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 이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0: 015B와 요조가 함께합니다 처음만 힘들지

청소를 잡던 날 모두에게 전화했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그날에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오래갈 것 같은가?

0: 자, 세상 사는 이야기. 네. 연습을 하다가 생긴 일.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최송아님.
1: 볼게요. 예전에 미용일 배울 때 연습하면서 친구 남친 머리를 이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진짜 미용실에서처럼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 정리해 준다고 인중이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뗐는데 안 떨어지길래 제가 힘껏 당겼거든요. 코털이더라고요. 어찌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0: 그럴 수 있지.

0: 그럴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코에서 뭐가 삐져나온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긴 거지.
1: 그 주성 씨 영화 속그 코믹 주인공들처럼?
0: 그것만큼 길면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정도는 중단발 정도는
1: 아,
0: 되겠지. 예,
1: 뽑으셨구나.
0: 스트레이트 긴 머리는 아닐지라도.
1: 성원 씨 잘했어요. 네.
0: 아, 근데 그또 사귈 때는 그런 민망한 상황도 약간 화학적 케미로 작용될 수
1: 그렇죠.
0: 있지 않아요?
1: 그 남친도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네.
0: 수치심을 느끼겠지. 2871님. 취업을 준비하며 매일 한 시간씩 면접 예상 문항을 핸드폰 동영상 녹화 기능 이용해가지고 직접 발표하고 녹화 영상을 돌려보며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1: 우와.
0: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지 면접 당일 준비한 순서에 따라 얘기하지 않으면 답변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1: 아이고.
0: 않는 거였죠.
1: 왜.
0: 그래서 면접관 질문과는 상관없이 그냥 저만의 순서로 답변하고 나왔어요.
1: 그러세요.
0: 떨어졌죠. 두 번째 면접에서는 합격해서 4년째 직장 생활 중입니다.
1: 아우, 다행이다. 아우.
0: 아,
1: 네.
0: 되게 철두철미하게 연습하는 분이구나.
1: 그렇죠. 딱 외운 대로 쭉 가야 되다 보니까
0: 너무
1: 이제.
0: 웃기겠다. 면접관이 다른 집. 아니요. 그 질문은 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 먼저 해주시겠어요?
1: 아, 면접 보시는 분이.
0: 네.
1: 와.
0: 대답. 면접자 질문과 상관없이
1: 그렇지.
0: 내 대답을 먼저 딱 했으니. 근데 떨어졌어도 그분은 아마 되게 긴장해서 그렇구나. 귀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1: 네, 귀엽게 생각하고 떨어졌죠. 예.
0: 그 귀엽게 떨어지면 된 거지. 숭악하게 떨어진 것보다 귀엽게 떨어진 게 낫지.
1: 아, 지금 다니시니까 다행이네요.
0: 그럼,
1: 예.
0: 그럼요. 다 옛날 일 곱씹으며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강은하님도 제과제빵 자격증 딴다고 빵 만드는 연습을 하다가 새까맣게 태웠어요.
0: 아이고.
1: 빵을 본 조카가 오징어 먹물 넣은 거야? 하고 물어서 울 뻔했어요.
0: 애들은 왜 그러지?
1: 아이들은 순수, 문천식은 조롱. 예, 다르죠. 아이들은 순수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0: 바뀌면 주먹 나갈 뻔했어. 순수한 거죠?
1: 그럼요, 애기들.
0: 진짜 직원 잘해, 애들. 자,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연애 못소리였을 때 언제 닥칠지 모를 기습뽀뽀에 대응을 해봤어요.
1: 무슨 말, 예, 그러세요?
0: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욕실에서
1: 네.
0: 거울에 입술을 이렇게 갖다 두면 연습을 하는데
1: 네.
0: 세탁실에서 엄마가 나오시고 본 거예요. 불을 탁 끄시대요. 엄마도 애들이 어설프게 치느니 그냥 불끈게 낫다 싶었을 거예요.
1: 그쵸, 예.
0: 예.
1: 우리 딸이 거울이랑 입 맞추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어머님도.
0: 쓸쓸해 보이지. 많이 쓸쓸해 보이지. 그냥 맨벽도 아니고 거울인데. 꺼야지. 꺼야지. 그건 꺼주는 게 예의야.
1: 그렇겠다.
0: 네. 그럼요, 그럼요.
1: 예.
0: 마음껏 연습해라, 이렇게.
1: 엄마 속마음은 안 볼란다. 그죠, 그죠, 예.
0: 안 볼란다!
1: 우리 딸, 거울에 입 맞추고 있다. 안 볼란다. 아, 예, 힘내십시오.
0: 그, 괜찮아. 이런 대응 좋았어요. 기습뽀뽀에 대한 대응 좋았어요.
1: 그 이후로 아까 취직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정희님께서 많은 뽀뽀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0: 기습이었길. 대응은 기습뽀뽀에 대응을 했는데
1: 예.
0: 자꾸 합의로 들어오면 좀 힘들었을 건데. 예, 하여튼 그더 이상 걱정 안 할게요.
1: 그쵸.
0: 박재민님. 산행한 후에 막걸리 마시고 여친한테 사랑한다는 고백 연습을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1: 네네.
0: 옆칸에 있던 아저씨가
1: 그렇게 하면 안 돼.
0: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시킨 대로 했는데
1: 네네.
0: 딱지 맞았어요.
1: 아하.
0: 아씨, 괜히 했어, 고백. 아, 이 아저씨가
1: 아하.
0: 들어올 때부터 난 불안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티칭은 받지 않는 걸로 합시다.
1: 예.
0: 불안하잖아. 내가 알잖아요. 내 세포가 알잖아요.
1: 그쵸.
0: 이미.
1: 예.
0: 아, 이 사람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다.
1: 맞아. 본인 스타일이 있는데 왜 아저씨
0: 있어요.
1: 스타일대로 했어요?
0: 절박함이 잠깐 판단력을 흐리는 거지.
1: 아, 참.
0: 아, 아쉽다.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1: 네. 결혼 전 장인어른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따님을 주시면 제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며칠 동안 했는데요. 장인어른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따님을 주시면 손에 물한 방울 묻히게 하고 살겠습니다.
0: 뭐라고?
1: 물한 방울 묻히게 하고 살겠습니다.
0: 진짜 한 방울만 묻히게 할 거야?
1: 제가 뭐라 했어요, 아버님?
0: 너 여기 어딘지 알아?
1: 예, 누구시죠?
0: 정신이 온전치도 않는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1: 물한 방울 묻히게 하고 살겠다고. 재밌다.
0: 아, 이거는 두고두고. 정말
1: 예.
0: 설이든 추석이든 모이면 두고두고
1: 아
0: 곱씹을
1: 긴장하셨구나
0: 에피소드
1: 긴장하면
0: 맛있다.
1: 맹구처럼 나와요 말이
0: 그럼요.
1: 조심하셔야
0: 물한 방울 묻히게 하고 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강근삼님 음주 연습했어요.
1: 네.
0: 저는 술을 입에만 대면 바로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아.

0: 처가 댁 결혼 승낙 받으러 가기 전에 아버님 술 받으려고 음주 연습했는데 네네. 아내가 그 모습이 짠한지 처가 댁 인사 가서는 아내가 장인어른 술을 대신 받아가지고 흑장미를 해주더군요.
1: 우와.
0: 사랑이었다.
1: 멋있다, 아내분, 그죠?
0: 그래, 아니, 근데 너 같아도 감동할 것 같아.
1: 진짜.
0: 뭐, 어. 가서 아버님, 그,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또 약주 하시는 건 어떤 분위기로 에이. 하신 걸 좋아하는지,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그 긴장감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1: 그쵸.
0: 어, 난 말술 먹어, 그때. 어.
1: 아빠, 내가 대신 먹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0: 그쵸.
1: 와, 너무 이쁘다.
0: 이때 이제 아내가, 이게, 뱀 아나콘다처럼 턱을 여는 거지.
1: 탁탁탁탁
0: 여는 거지. 그럼요. 이게 사랑입니다.
1: 네.
0: 조영선님. 영양사 인턴 시절에 여러 가지 교육 중 서비스 교육에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를 연습해요.
1: 네.
0: 근데 그게 입에 하루 종일 붙었는지 택시 타고 요금 내고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1: 예?
0: 제가 뭐라 그랬어요?
1: 맛있게 드시라고? 뭐를? 홍대 다 왔다니까요?
0: 어머. 맛있게 드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든. 네. 이렇게 기억이 난다. 아, 네. 돈을 맛있게 드실 뻔.
1: 야, 이거 입에 붙어버렸네, 그게, 그죠?
0: 저희도 그런 건 꽤 많이 있죠.
1: 그쵸.
0: 네. 네. 그니까. 저 예전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그,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실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1: 아하, 매니저 찾으셨구나. 네,
0: 엄마가 옆에서 보더니, 그래, 일을 주시는 분이니, 너도 그렇게 헷갈릴 수 있다.
1: 매니저 찾았구나. 아이고.
0: 네, 실장님이라고. 계속 한 세 번 그랬어. 그때 이제 매니저 있을 때니까.
1: 맞아요. 근데
0: 다 입에 붙으면 이게 직업병이
1: 아, 계속 나와요.
0: 습관이 네. 그래요. 자이언티와 슬기가 함께한 네.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들을까요?

0: 연습을 하다가라는 주제로 톡하고 있는데요. 0557님. 오랜만에 산에 갈 일이 생겨서 미리 몸을 풀겠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가 사타구니 쪽에 일이 생...
1: 알.
0: 그쵸, 이제... 예. 사타구니 쪽에 알이 베겨서 정작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걷다만 온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데 저건 특별한 사연인데요. 들어야 되나요?
1: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알이 베겼는지 전해듣고 싶습니다.
0: 아니 보통 그 담이 결린다는 의미겠죠?
1: 뭉친 거죠. 네. 진짜 네. 알이 생긴 건 아니고
0: 그럴 수가 없죠.
1: 근육이 뭉친 저, 거죠. 예, 예. 자전거 타신 분들도 이렇게 알베기잖아요.
0: 예,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자, 계단 통신원.
2: 예, 안녕하세요. 경산에 살고 있는 계단 통신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아는 형님이 이제 팔공산에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운동을 원치 않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저희 아파트 이제 14층까지 있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무리가 간다고 해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했었거든요. 그걸 한 가기 이틀 전에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2: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모레 정도 이제 산에 가려고 했는데 다리 이제 사타구니 쪽에 알이 너무 심하게 베어서 이제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0: 아하.
2: 그래서 좀 엉거주춤하게 막 걷고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저는 이제 팔공산 밑에 보면 이제 파전하고 이제 토리묵 같은 거 파는 식당들이 쭉 있어요.
1: 네.
2: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죠.
1: 아하.
2: 네.
1: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계단 통신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 네, 저는 경산에 살고 있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1: 김현 씨.
0: 네. 네.
1: 보통 그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 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종아리 알이 베기기 쉬운데.
0: 예, 예.
2: 네.
1: 애지간히 좀, 드문 곳에 알이 베겼네요.
2: 예, 네, 저도 이렇게 체형 자체가 그렇게 흔한 체형이 아니라서.
0: 아.
2: 제가 그리고, 어디서 듣기로 네. 무릎을 사용하지 말고.
1: 맞아요.
2: 이렇게 좀 뭐, 네, 전체로 이렇게 하라고.
1: 그렇죠, 그렇죠. 예.
2: 했는데 특이하게 저는 사타구니 쪽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먼저 알이 베기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 자고 나서 는 괜찮았는데 그다음 아침에 보니까 조금 약간 뭐 묵직하던데 좀 하면 더 낫겠지 싶어서 하루 됐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또 가셨구나.
0: 근육통이 생긴다라는 이제
2: 보통이 뭐가 되니까요.
1: 묵직하게.
0: 그러면 그쪽에 이제 근육통이 오면
1: 사타구니 알베기면 어떨 때 제일 자극이
0: 네, 어떤 동작이 안 되나요?
2: 그러니까 저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 볼 때 앉았다 일어날 때
1: 뻐근해요?
2: 그렇죠. 이렇게 뭔가 쭉 당기는 느낌?
1: 아, 그게 근육이 네. 완전히 긴장이 돼서
2: 네, 기마 자세로 벌설 때 느낌?
1: 아, 그러니까 볼일 보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거죠?
2: 뭐 앉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1: 아, 그때도 그럴 때 좀, 근육이
2: 네,
1: 땡기니까
2: 힘을 주고 있어 다시 띄어져 있어야 되니까 범중에
1: 아, 예. 네. 오, 진짜 신기하다.
0: 그럼 결국 네. 팔공산에 못 올라가셨네요?
2: 안 올라간 거죠.
0: 네.
1: 그렇죠. 그렇죠. 도토리묵집에 계셨던 거죠.
0: 아,
2: 네, 저는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밑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갔다 오십니다.
1: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 저희 아빠도 운동을 싫어하는데 네. 뭐 이런 일이 뭐 그렇게 네, 뭐 네,
1: 흔치 않아요.
2: 별로 저희... 그래 흔치 않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서.
1: 아하.
2: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 네, 그러려니 아. 하고.
0: 그건 다행히
2: 그 정도로 이제
0: 자연 치유가 된 거죠.
2: 그렇죠. 이거 한 4일 정도 되면 이제 풀려요.
1: 그렇죠. 파스를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 네, 이거 뭐 시접하는 거 좀 발라주면 빨리 풀리긴 해요.
0: 예.
1: 저희도 흔치 않은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이제 어떤 리액션을 해드려야 될지 참 난감했는데, 아, 그래도 네. 흔쾌히 이렇게 좀 본인의 알배김을 공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네네.
1: 예. 다시는 그런 계단을 오를 때 너무 무리를 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요.
2: 네, 안 하려고 이제.
0: 요즘 그쪽은 또 우리가 소중하다 보니까 네. 침을 맞거나 부양을 뜰 수 없잖아요. 그래서.
2: 네, 일단은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보기가 안 좋아요.
0: 자, 저거 봐서 사셨는데 우리 아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1: 너희들도 오늘.
2: 네. 여보, 내가 많이 부족하고 좀 많이 부족한데 이해줘서 고맙고. 우리 둘 딸 아빠가 가끔 이래도 그냥 그러느냐고 그냥 웃어 넘겨주길 바래. 그리고 친구들이 봐도 아빠인지 잘 몰라. 괜찮을 거야.
0: 감사합니다.
2: 네네.
0: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준비했습니다.
0: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제가 이제 운동을 잘 하진 않는데요.

0: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운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운동을 할지 맞추시면 됩니다. 1번 수영, 2번 권투, 3번 마라톤
1: 중에 어떤 운동을 하실 건지 맞춰주십시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잘 찍게요.
2: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되게 밝으신 분.
1: 해맑으세요.
2: 네, 에너지가 되게 좋으세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지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성 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9: TBX.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자, 계단 통신원이 앞으로 할 예정인 운동은요?
3: 2번 권투였습니다.
2: 0390님, 네. 9381님, 이상군님 맞추셨고요.
3: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2: 네, 임영웅 노래 들으실까요?
3: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 들으시고, 네. 뉴스까지 들으시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메테리, 티메테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임시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도내 5개 시군 이재민 임시주택 가운데 고정용 앵커볼트가 빠져있던 800여동에 뒤늦게 안전보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 일직면 임시주택단지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소교량 역시 범람 우려로 수년 전부터 주민 민원이 이어졌지만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철거 후 재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호우로 임시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안동과 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 11세대 15명은 인근 공실 임시주택으로 다시 거처를 옮길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23건에서 16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해 응급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직면 귀미리에서는 산불 이재민용 임시조립주택 6동이 침수돼 이재민 7명이 마을 경로당에서 임시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는 이재민들을 권정생 동화나란의 모듈러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군 장병과 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사유시설 피해를

0: 조사하고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임시 조립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에게 지자체가 보유한 임시 조립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 가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사흘 안에 인근 임시 조립주택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의성 지역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의 임시 조립주택 2,080동을 전수 점검하고 운영 지침 개정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립의과대 유치를 위해 가동 중인 경상북도와 안동시 및 경국대학교 간 협의체에 예천군과 경북연구원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5개 기관은 도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부의 움직임 등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사업은 도청 신도시에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와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남 광주에서 복포대 순천대 통합 조건으로 의대 신설을 요구하면서 지역 간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안동 현재 기온 32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국과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세계유산이 되려면 국경을 넘어 인류가 지켜야 할 독보적인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양의 수도 송각, 양주 해암사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 등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나 온전히 보존되어 있느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자 그리고 최종 증거입니다. 내 곁에 유산을 온전히 지켜 인류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함께 듣고 고민하는 시간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0: 이걸 제가 금요일 코너처럼 소개하면 이상하겠죠?
2: 신혼에서 황혼까지.
1: 너무 이상한데?
0: 자, 국민상담사 이효선 교수님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 남겨주시면 제작진에 친절하게 전화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1: 자, 먼저 코너 속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0: 예를 들면, 매번 약속 시간에 꼭 10분에서 20분씩 느는 친구가 있는데요. 야, 어차피 커피 마시고 있으면 되잖아. 하면서 웃어 넘깁니다. 이 친구랑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1: 싫어.
0: 친구끼리도 시간은 지켜주는 게 예의죠.
1: 그쵸. 아니, 늦을 수 있는데 네. 늦으면 사과해야죠. 미안하다고.
0: 아, 그러네. 네. 약속을 하지 말든가.
1: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네. 미안하다, 고맙다는 표현 해야겠더라고. 더 잘해야겠더라고.
0: 가족끼리도 해야 돼요.
1: 맞아. 네.

0: 힘들수록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어차피 커피 마시고 있었자, 어우, 진짜 최악이다, 진짜. 자, 어쨌든, 요런 것들, 예, 사연으로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눕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1: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도드림 SNC,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에어비앤비,
0: 전국 시도자치 경찰위원장 협의회,
1: 음주 후엔 티맵 베리,
0: 환인제약,
1: 한국주택금융공사,
0: 음식물 처리기 효래,
1: 빅토스,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국민연료 써연료,
0: 데이팩,
1: 웰템,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1: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어딘가 다쳤을 때 바르는 빨간 소독약 같은 분이에요. 네. 오늘도 답답한 속을 깨끗하고 시원하게 닦아주실 이호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 수세미 벅벅 이호성입니다. 네.
0: 아, 근데 진짜 그런 어떤 존재가 내 인생에 한 명 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1: 아, 중요하죠. 네.
0: 그러니까 방향성이 생기잖아.
1: 네, 질문이 하나 왔는데 교수님. 네? 6577님. 지라시 들으면서 이호성 교수님의 매력에 빠져버린 애청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고민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2: 정선이 문천식?
0: 너무 영광 있네.
2: 아니 정말 여기 오면 저는 보통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보통 여기도 일의 자리니까. 네, 근데 그렇죠. 전 여기 정말 놀러 온다니까요. 정말
0: 진짜?
2: 여기는 일종의 약간 뭐랄까 저한테 마음 풀장 같은 곳.
1: 네.
2: 그래가지고
1: 감사합니다,
2: 이제 배로 누워서 이제 비키니 입고 이제 뒤로 배영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드려요.
1: 진짜, 진짜. 네.
0: 수질 관리가 조금 네. 온전치 않아. 너무 죄송합니다.
2: 너무 좋아요. 옆방에 이상순 씨 있어요.
1: 맞아. 퇴근길에 또 상순이 형이랑 또 교수님이 사실 인사 나누시는 거.
0: 그쪽이 이제 네. 퍼센티지로 지난 7.5.
2: 네. 우리가 2.5. 6.5.
0: 자, 첫 번째 상담 이제 들어가 볼 텐데. 길을 막고 물어봐!
1: 지금부터 길을 좀 막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의 길막 사연 7661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 얘기예요. 남편이 연애 프로그램 매니아입니다. 나는 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트 어쩌고저쩌고 모태솔로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요즘 TV에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싹 다 챙겨봐요. 젊은 청춘들이 썸 타고 지지고 볶는 얘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3: 에라이 영수가 아이고 상처를 선택해. 아유 저렇게 남자 몰라요.
0: 그래서 본인도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사실 얼마 전에 아들이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자꾸 틈만 나면 아들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3: 아 보자 오늘은 어떤 걸 입어볼까.
0: 왜 저래?
3: 아, 야 이거 후드티 괜찮네. 어머 어유 바지도 이쁜데 이거 좋았어.
0: 잠깐만 당신 그러고 나갈 거야?
3: 왜? 나 오늘 괜찮지?
0: 남편하고 아들 체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가면서 아빠한테 편하게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맞아. 근데 애는 21살이잖아. 우리 남편은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게다가 머리가 또래보다 훨씬 하얘요. 그러다 보니 아들 옷을 입으면 어떻게 대충 많이 묘해. 여보 그냥 단정하게 셔츠에다 바지 깔끔하게 입으면 안 될까?
3: 왜?
0: 당신이 그 흰 머리가 좀 멋있어. 그래서 중후한 스타일로 입는 게 나는 훨씬 더 멋져 보일 것 같은데.
3: 아니야. 몰라서 그래. 입어보니까 요즘 애들 옷이 진짜 편해 여보. 이 바지 좀 봐. 통이 얼마나 넓은지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꼭 안 입은 것 같다니까. 이게 MZ들이 괜히 이런 걸 입는 게 아니야.
0: 근데요 어제는 노란색 후드티였는데 앞에 이렇게 저렇게 토끼 인형이 그려져 있고 바지가 또 얼마나 헐렁헐렁 큰지 그 예전에 유행했던 힙합 바지처럼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녀요. 바지단이 아주 청소기 대신에.
3: 네.
0: 옷은 죄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입으면 이뻐. 응, 잘 어울려요. 근데 남편이 입으니까 얼굴은 아빠인데 몸만 대학생이야. 이게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랄까? 누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인 것처럼.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걸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3: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0: 어머, 저거
3: 내 언제 가슴 속은 갑갑해졌어. 아, 저도 스타일 나온다 그래. 여보 사진 한번 찍어줘봐. 나 프사 바꾸게. 어디가?
0: 남기게?
3: 왜 안 찍어줘? 어디가? 내가 창피해.
0: 제가 이제 같이 나가면 자꾸 남편이랑 거리를 두게 돼요. 몇 번은 제 취향대로 옷도 사줬습니다. 셔츠에 깔끔한 슬랙스, 무난한 운동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3: 늙어보여.
0: 이러면서 질색팔색을 해요. 이러다 바퀴 달린 운동화까지 신고 나갈까 걱정입니다. 젊게 사는 거 좋죠. 좋아요. 근데 많이 묘해. 남편의 이런 언밸런스 패션 어쩌면 좋을까요? 그 약간 MZ세대의 그 아들의 옷을 입고 약간 청춘을 돌려받은 느낌, 보상받은 느낌.
1: 그리고 교수님 연애 프로를 많이 보셔서 젊은이들 패션을 많이 보시긴 보셨나 봐요.
2: 그 프로그램 보니까 옷들 딱 그렇게 젊게 입지 않던데요.
1: 아니 왜 이러시지?
0: 토끼 인형 없던데.
2: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영피프티 뭐 이런 거잖아요. 영포티 영피프티인데 아주 넓은 바지, 똥싼 바지 입고 걸어가다 넘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죠.
1: 맞아. 진짜 요즘 그거 문제던데 그죠?
0: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우리도 했었는데
2: 이해는 가는데.
0: 난 그냥 아주 볼썽사납지 않으면 그런 스타일로 남편의 얼굴 퍼스널 컬러에 맞는 거를 이렇게 좀 사드리면 어떨까. 네, 왜냐면 그 마음은 좀 애틋하잖아요.
1: 근데 헤어도 하얀색이잖아요.
0: 그럼 오히려 그 하얀색을 조금 더 컬러감 있게 그 커트를 더 멋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강화시켜드리는 게 어떨까. 아니에요?
2: 뭐 제가 볼 땐 이거 괜찮은 것 같은
0: 그러니까,
2: 게 그렇게
0: 귀여우신데?
2: 얼굴 머리 근데 옷이랑 매칭이 안 되면 어차피 근처에 누가 봐도 좀 어색하고 이상할 테고 그럼 뭐 이상한 날파리들 안 붙으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바람은 피시겠다.
2: 네. 아니 그리고 살면서 괜찮네. 뭐 내가 입고 싶은 옷 이 정도 입으면 크게 범죄 뭐 위법사항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 추는 거죠.
0: 그러면 좀 더 캐릭터가 깎아끼운 걸로 사세요.
1: 아, 그래요?
0: 아예 그냥 근처에 박멸해버리게.
1: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여러분 아시죠? 어떤 아버님은 1년 내내 등산복만 입어요.
0: 맞아.
1: 결혼식 가도 등산복, 놀러 가도 등산복.

0: 무조건.
1: 저는요, 그냥 자기 에이지에 맞게 입는 거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본인이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가 너무 애틋해서 그냥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 그리고 더 늙으면 네. 못해요.
0: 아,
1: 그렇긴 해요. 예. 또 오해받아요. 저분만 딴 세상에 사시나 즐거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나이도 따로 있잖아요. 네. 그냥 좀 귀엽게 애틋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서 오늘은요, 뭐, 네.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내 배우자 이러고 나간 적 있다! 이 주제로 아. 의견을 좀 받아볼게요.
1: 근데 나도 진짜 용서가 되는 복색이 네. 있고 용서가 안 되는 복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 친구들은 파자마 패션 많이 하잖아요. 네. 나는 그 파자마 패션은 좀.
0: 아, 그래요? 네.
1: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린이들은 괜찮아요. 네. 20대나 막 그런 친구들은 뽀 입어도 너무 예쁘니까. 근데 막 이제 영 50, 영 40 이런 분들이 추구미가 파자마라 막 버스 타고 파자마 나왔는데 패딩 하나에 파자마. 이거는 좀.
0: 그렇죠.
1: 네. 점점점.
0: 혹시 교수님이 안 좋아하시는 패션 스타일도 있으세요?
2: 저는 안 좋아하는 건 별로 없고 그냥 따라 네. 입으면 돼요, 저는.
0: 아, 그냥 단정하면 됐다?
2: 네. 냄새 나지 않고 그다음에 깔끔하게만 입으면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다만 이제 저도 집에 가면 옷을 입잖아요.
0: 네.
2: 뭐 벗고 사는 건 아니니까.
0: 간에 뭐 편한 거.
2: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싫어하는 옷을 입더라고요.
1: 아, 어떤
2: 저희 남편은 할머니처럼 입는 걸 싫어해요.
1: 아, 그레니룩.
2: 네. 근데 제가 저희 엄마 옷을 갖다가 입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2: 근데 이게 엄마가 저랑 덩치도 뭐 비슷하지만 이 할머니들로서는 기본적으로 잘 늘어나요.
1: 엄청 편하죠.
2: 어떤 옷도 몸에 쬐는 게 없어요.
1: 그럼요.
0: 편해요.
2: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1: 그럼요.
2: 그래서 이제 거의 엄마 옷을 입으면 자기는 좀 이거 그 장모님 옷을 안 입었으면 좋겠냐고.
1: 그냥 장모님이랑 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2: 그리고 뭐
1: 로망이 있잖아요.
2: 그렇죠. 장모님하고 같이 뭐 이렇게
1: 네, 그렇죠. 그
2: 할머니 전도 닮았어요. 그 다니면 장모님이랑 다니는 건지 약간 헷갈릴 수 있겠죠. 이걸 조금 싫어하는데
0: 네.
2: 그래서 요새는 조금 바꿔보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 옷이 잘 편해요.
0: 아,
1: 네. 운천식 씨는 어때요? 뭐 입으면 싫어요?
0: 저는 요즘 그 레깅스를 하루 종일 입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건 또 조금 그런
1: 공기가 너무 안 통해 보이나?
0: 네.
1: 숨 쉬는데.
0: 레깅스. 운동할 때는 좋으신데 어디서나 그걸 입으신 건 또 조금
1: 맞아, 요새는 레깅스가 완전 생활화 돼가지고
0: 그렇죠. 네.
1: 그 남자분들도 막 쫄바지 그 사이클 바지 같은 걸 입고 하루 종일 네. 지내시는 분이 등산복 막
0: 그러니까,
1: 많이 계시고
0: 그러니까.
2: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레깅스도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1: 그럼요.
0: 아 그래요? 네.
1: 다 늘어나진 않아요.
2: 안 들어가더라고요.
1: 레깅스가 우리에게 다 주진 않더라고요.
2: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0: 그래서 샵 8001번으로 내 배우자 이러고 나간 적 있다 문자 받겠습니다.
1: 다양하겠다 오늘.
0: 그렇죠.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1: 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1: 문자 기다린 동안 이찬원 씨랑 장민호 씨가 함께한 클래식한 노래 한번 건져 올렸습니다.
0: 네.
1: 노란 셔츠의 사나이.

0: 자, 내 배우자 이러고 나간 적 있다. 네. 사연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많이 왔어요.
1: 많이 왔대요.
0: 사법화로님.
2: 저희 남군님은 팔토시 패션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자외선 차단하겠는 건 알겠는데 여기저기 다 입으니까 완전 아저씨 패션이야.
0: 그게 약간 약간 불투명한 흰색이나 아이보리 색 네. 아니면 검은색.
1: 그렇죠. 다양하겠죠.
0: 요새 이렇게 막 용문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런 건 이제 설정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재밌으려고 하는 분들이지 실용적인 건 흰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네.
0: 자외선 차단이 되니까. 이동욱님. 저희 아내는 꼭 앞머리, 옆머리에 헤어롤을 둘둘 말고 차에서 내려서 주유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하나의 패션일까요? 롤 풀고 내리면 안 되겠니?
1: 요거 말들 많이 넣으실 거예요. 여고생들부터 시작된 앞머리 롤인데 네. 이게 좀 아무데나 하고 계세요.
0: 예, 이게 네. 참 말이 많아요. 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1: 그죠. 네,
0: 그렇습니다.
1: 나 편한 거 말이지 왜 그래? 이러면서 다툼이 많이 됩니다.
0: 그래도 바람은 안 나요. 기능이 있어요. 헤어롤 말고 다른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
3: 토시 가지고 네. 바람 피는 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 아. 네네.
0: 기준이 이제 그렇게 잡혀버리나요?
1: 아.
0: 자, 3590님. 제 배우자는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고 나가더라고요.
1: 네?
0: 이것도 멋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1: 오, 이건
0: 슬리퍼 짝짝이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요. 양말도 짝짝이로 신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3: 의도가 아니면 보통 저희가 치매 검사할 때 예. 의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거든요.
0: 인지기능 쪽으로 가나요?
3: 네. 아, 멋이라면.
0: 예, 멋이라면. 왜냐면 힙합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운동화 좀 다른 색깔로 이 신고
1: 맞아,
0: 나오는
1: 맞아.
0: 경우가 있고, 아. 예, 그렇게 조금 그게 멋스럽다, 엣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네네. 사람도 있으니까 가끔씩 깜빡했는데 이게 멋이라고 아. 주장하는 것과 진짜 일부러 고집스럽게 그렇게 신는 건 또 다르니까.
1: 다 많이 다르죠.
0: 한번 지켜보시고, 인지기능 검사로 가야 될지, 아니면.
3: 제대로 맞는 걸 입는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0: 그렇죠?
3: 네네.
1: 4901님께서는요, 저는 반바지에 긴 양말 신고 나갈 때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하시는데 이건 패션에 뭐 이런
0: 이게
1: 아.
0: 되게 우리가 네. 이 기준점을 잡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보면은 요새 한 20대 30대가 그 샌들 위에 양말을 신어요 샌들
3: 신더라고요.
0: 안에 네. 긴 양말 신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1: 예?
0: 20대 30대가 정말 죄송한데 신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1: 그렇죠.
0: 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요. 저도 그 또래니까 막 20대, 30대 패션 예뻐져. 막 탐나고 따라하고 싶죠. 근데 달라요.
3: 아니, 하지정맥녀가 막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0: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감안하고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다 풀지 못하겠더라고요.
1: 네,
0: 패션에.
1: 그렇죠.
0: 예.
1: 네.
0: 볼터치도 그래요. 숙취 메이커? 20, 30대.
1: 다르죠. 달라요.
0: 많이 달라요. 네. 예. 자, 우리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3: 2814님이 사각 팬티 입고 주차 빼준다고 나가는 신랑. 남들은 반바지로 알거나.
0: 아, 알 거라나?
3: 누가 봐도 사각이야. 아.
0: 이거는 야. 앞트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요?
1: 오.
0: 예. 야. 그게 이제 앞트임이라는 것이 본디.
1: 아버님, 혹시. 하반신에 지금 트렁크 그 하나 입고 주차 차 빼주러 나가시는 거예요?
4: 예, 무슨 소리세요? 이거 다 반바지로 하네. 이거 색깔이 화려해가지고.
1: 아니야, 다, 다 알아요.
4: 아이, 몰라. 아무도 몰라. 에이, 누가 이거 보다 내 바지만 보나? 다 이 반바지로 알아.
1: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0: 아버님, 아슬아슬합니다.
1: 예,
0: 예 아슬아슬합니다, 아버님. 예, 조심하시고 앞서 꼭 확인하시고요.
1: 예, 예.
0: 우리 또 1880님. 남편이 대학생 아들 꽈티나 꽈잠 입어요. 아, 여기랑 비슷하네요.
1: 젊으신가 보죠?
0: 아니요. 남편 나이 환갑지 났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1: 아.
0: 그 꽈티나 꽈잠이 약간 명문대인가? 그러면 아드님의 어떤 그런 거를.
1: 명문 과자... 아니어도 약간 젊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 큰 대문자 알파벳이.
3: 그쵸, 그쵸.
1: 젊어 보이니까.
0: 아, 그런 거는 그냥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3: MT 가고 싶으신가?
0: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이게 너무 오글거리나 보다. 너무 어색하니까. 이게 배우자들이 봤을 땐 왜 이래? 그러니까 왜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남편이 봤을 때 50대 중반의 내 부인이 그 왜 다리
1: 예.
0: 그 일본 여고생들 감는 워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
3: 토시 같은 거 발토시
0: 발토시를 하고 다니는 거.
1: 그런 느낌이구나.
0: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을 안으로 모으고 앉고 막. 이야르 이러는 거야.

0: 예, 요즘 유행어만 알겠는데, 예.
1: 목요, 그런 거 같은 거 아닐까요?
0: 그럴 수 있죠. 예.
1: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지만, 말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가는. 예.
0: 아, 하나,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1291님. 아, 저희 아내는 올해 52입니다. 얼마 전에 엘사 가발과 드레스를 입고 동네를 활보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 아니, 뭐, 할로윈이었겠죠? 얼마 전이면 할로윈 아닌 것
2: 아닌가요?
1: 그러면 제가 네. 생각할 땐 뭔가 지금 우라가 많이 맺혀 있는 게 아닐까요?
2: 아, 근데 혹시 자주 이러시면 이건 진단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자꾸 지금 마지막 엔딩이 유병자 토크인데 지금 우리가 일단 한 번이면 뭔가 좀 우라를 풀기 위한
0: 예. 7호 토끼띠인데 엘사 와.
2: 근데 이게 약간 그 코스프레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0: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정사람을 전시계 지금은 라디오 시대 네.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상담 최고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그 문자를 많이 보면서 그냥 정말 종합적으로 결론 내린 게 이것은 성향의 문제일 것이다. 네. 네. 워낙 자유분방하게 표현력이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서 좀 그게 안 맞는 분들은 부대낄 테지만 뭐 성향이니 어떡하겠냐.
0: 내비둬야 돼 그런 거죠.
2: 그럼요. 네,
1: 나름의 뭐, 결론이
2: 경범죄가 아니라면
1: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네. 네. 자 이제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상담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익명으로 소개되실 원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아들은 올해 5월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났어요. 가서 처음 한 달 정도는 어학원도 성실하게 다니고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쯤부터 아들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않고 새벽 4, 5시가 돼서야 잠이 들고요. 그리고 오후 늦게 일어나 게임을 하고 끼니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제 카드로 결제를 해서 아들의 일과를 대충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면
3: 아 엄마 오늘 학원 그 자느라고 못 갔어. 내일부터 갈게요.
1: 아 그러니까 밤에 제때 자고 나가서 산책 좀 하지.
3: 아 나가기 싫다고.

0: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아, 했구나.
1: 이 말만 반복할 뿐 벌써 한 달 가까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석률 60% 이하로 학생 비자가 취소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험만 다가오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서 시험에서 문제 하나만 틀려도요.
0: 아, 엄마 나 이거밖에 안 될까. 아, 나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아.
1: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화가 나면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벽을 치는 일도 있었고 밤낮이 바뀌었어요. 이번 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에 입학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의 과목을 포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큰 비용을 들여 아이를 호주로 보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모든 것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남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아이에게도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 저는 오랫동안 아이의 병을 지켜봐와서 자꾸 감싸게 되고요. 그 문제로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엔 아이가 늦잠을 자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2: 자네라고 학교에 안 가는 게 말이 되네? 어? 엄마, 세상에는 다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1: 이러면서 둘이 몸싸움까지 벌어진 적도 있어요. 호주에서 돌아온 아이를 남편은 더 이해하지 못할 게 뻔하고 두 사람은 또 심하게 부딪히겠죠. 저는 그 사이에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아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면 옆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한 마음에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아,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들 다시 무너질까 봐, 그리고 또 아빠랑 관계가 더 틀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아내분이신데
1: 아빠는 또 가치관이 워낙 또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다르죠. 엄격하시니 받아들이지 못하,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3: 그렇죠.
1: 자, 일단 이분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엄마의 이 답답함과 우울감도 저는 막 전해지거든요. 일단 이 어머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이고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실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 그 익명을 요청하셨으니까 김정희님으로 해드리고요. 이호선 네.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바로 상담 들어갈게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5: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정희님 지금 저희가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아이가 좀 일단 컸네요, 그죠?
4: 네.
5: 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4: 21살입니다, 한국 나이.
5: 21살. 네. 굉장히 좋은 나이네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21살인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4: 네.
5: 그리고 그 일 중에는 이번에 또 호주를 갔었는데 지금 아이는 돌아온 상태인가요?
4: 아니요. 일단 다음 주에
5: 다음 주에
4: 돌아오게 됩니다.
5: 다음 주에.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네. 지금 이번에 호주에 갔다 온 게 결국은 출석 미달로 해서 학생 비자가 취소돼서 오는 걸로 제가 지금 우리 정선희 씨와 문천식 씨가 서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들었는데요.
4: 네.
5: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들은 이런 일이 처음일까요?
4: 이런 출석률 저하 말씀이신가요?
5: 네.
4: 아니요, 그 고등학교도 학교를 거의 지각이나 결석을 좀 많이 해서
5: 네.
4: 그때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 교수님께서
5: 네.
4: 그거를 써주셨어요. 이 아이는 조금 몇 개월 동안은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해도 출석률에 조금 그거를 영향을 미치는 진단서 이런 걸 떼주셔서
5: 네.
4: 조금 다른 보통의 아이보다는 지각이나 출석이 많았었고요.
5: 그렇군요.
4: 그리고 네 그리고 대학교도
5: 네.
4: 거의 학교를 2학기나 이럴 때는 못 갔어요.
5: 아 그렇군요.
4: 네.
5: 중학교 때도 혹시 그랬나요?
4: 아니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었어요.
5: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네. 때는요?
4: 초등학교 때도 괜찮았고요. 근데 좀 학교에 지각을 할까 말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5: 그때마다 엄마가 꽤 많이 챙겨서 아이가 늦지 네. 않도록 도와주셨겠네요.
4: 네네.
5: 아, 그러셨구나. 지금.

0: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이가 몸 신체상의 문제나 혹은 아픈 일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1: 네.
0: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아이가 중간에 일을 하다 포기하고 또 멈추고 그만두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지금 요 일과 관련해서 엄마 얘기하고 아버지 이야기가 조금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아빠는 어떤 성향이세요?
1: 아빠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한 패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상대방을 좀 설득시켜서 좀 하도록 하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서 좀 아들한테 안타깝다.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항상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0: 그 방식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분히 천천히 설득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때론 윽박지르기도 하고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나요?
1: 아, 아들하고 몸싸움한 거는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아들이 그 아침에 좀 머뭇거리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까 왜안 가니라고 아빠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지각을 할 시간인데 왜 가냐라고 했고, 아빠는 지각을 하더라도 학교를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잠깐 이렇게 몸싸움이 났었는데, 그날 그냥 저가 둘이 하의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둘이 그냥 미안하다, 서로 미안하다고 끝난 사건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아빠가 막 아들한테 윽박지르진 않아요.
0: 그래요.
1: 그러나 화를 조금 폭발할 때는 아빠도 자기 화를 잘못 참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게 아들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 왜냐면 아들한테는 아빠도 나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들한테 못하는 걸 저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한테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지 왜안 시키냐 라고 하는 편이죠.
0: 사회에서 우리 정희님께서 양쪽을 중재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 아들이 지금 어쨌든 대학병원도 갔죠. 또
1: 네.
0: 입원을 한 적도 있다 그런데 혹시 진단명이 나왔나요?
1: 네.
0: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그냥 그 우울증이라고 나왔었습니다.
0: 우울증. 우울증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1: 네, 그냥 특별한 거는 없었었고요.
0: 제가 왜이
1: 왜냐,
0: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단순히 아들의 우울 문제만이 아니고요.
1: 네.
0: 지금 아들이 보니까 몸 건강하고요. 또그 아들 또 친구들도 가끔 만나나요?
1: 네, 가끔 고등학교 때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0: 그렇죠.
1: 서너 명, 네.
0: 그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친구가 지금 뒤늦게 이 성인 ADHD 양상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1: 그거를 제가 몇 번이나 대학병 교수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증상이 너무 좀 많다. 그랬더니 그 입원할 때 검사를 쫙 하잖아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 아이는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0: 그게 아마 12세 미만일 때 ADHD 증상이 나타난 바가 별로 없어서 아마 성인 ADHD로 진단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그 과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내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이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완벽하게 하지 못할 땐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
1: 맞아요.
0: 중간에 깨진다면 이건 역시 망쳤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더 이상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혹은 완성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혼나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 친구는 좀 넘어져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 중간에 넘어지고 이또 혼자 일어나고 해야 될그 시점마다 보니까 우리 정희님이 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어쩌면 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꼼꼼하고 자수성가 이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면 아들에게 원래 내야 될 성이 지금 아까 정희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아이하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중간에서 굉장히 중재를 잘하고 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내가 내 아들과 싸운다면 내 아내하고도 사이가 틀어질까봐 더 이상 크게 화를 내진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원래 아버지의 특성을 보자면 아이에게는 때로 굉장히 크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0: 제가 이 상황을 볼 때는 이 친구는 어떤 걸안 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다 도와주고 또 괜찮다 말해주고 언제든지 오라고 하고. 근데 부모로서는 그렇게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겠어요? 죽여요, 살려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이 친구는 학교를 안 가도 됐겠어요. 왜냐면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진단을 받아서 병결로 처리가 되고요. 또 내가 대학을 가서도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우울증 이런 진단받은 바도 있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병이 있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일상생활 동작 능력도 사실은 멀쩡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 운동 자체가 약간 좀 지연된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다 뭐랄까 양해가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첫 번째 그 우울증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사회적으로 나는 이해받고 늘 허락받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일종의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친구들도 여전히 만나고요. 엄마 아버지 카드도 여전히 잘 쓰고 자기가 먹을 거다 시켜서 먹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멀쩡한 애예요. 네. 꽤 멀쩡한 애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친구를 끌어안고 있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시험석은 하나 가져야 될것 같은 게이 친구 지금 신검 받았죠. 예, 신검 받고 그 결과도 나왔죠.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뭐 현역으로 가나요? 아니면 공익으로 나왔나요?
1: 공익으로 나왔습니다.
0: 아, 공익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집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저는 좀이 아이가 따로 살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단한 번도 물론 부모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지금 호주를 가 있을 때도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따로 떨어져 사는 것과 이 군대는 조금 달라요. 아무리 공익이라도 이거는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면 이거는 인생이 정말 종을 칠 일입니다. 정말 큰일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본인도 남자로서 이 사회에 살면서 이 군대는 일반 사회랑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만 서로 괜찮으시다면 이 아이가 공익으로 어떤 판정을 받아서 근무지가 결정이 되면 저는 이 아이를 좀 따로 살게끔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각을 하든 뭐라건 관여하지 마세요. 이거는 관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전에 아마 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엄마가 보내고 아니면 대학에도 지각할까 봐 아침부터 엄마가 전화하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번은 이 친구는 넘어져 봐야 돼요. 좀 차가운 얘기 같지만 넘어져서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걸 이제는 좀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 평생 끌어안고서 일어나지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품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네네 말씀하세요.
1: 아, 제가 이거 따로 살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교 앞에다가 집을 구해달라고 했었었어요. 근데 아빠가 집에서도 이렇게 통학을 못하는데, 무슨 너 혼자 나가서 자기도 학교 다니겠다.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아빠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집 앞에다가 집을 구해줄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익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공익을 넣어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보통 이 공익을 만약에 가게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3, 4년은 더 있다가 서너 분은 더 떨어져고 겨우 이제 공익으로 가는 경우 케이스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공익으로 가서 따로 사는 거는 조금 지금 실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살기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학교 앞에다가 집을 이렇게 따로 구해주고 거기에서 자기 혼자 살도록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0: 저는 그 방법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학교 잘안갈 겁니다, 그래도. 학교는 잘안 가르치는데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지 않아서 그 변기에서 곰팡이가 나고 그 변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곰팡이로 생겨난 이 피해나 이런 건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 이건 남의 집이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집에서도 지금 아들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죠. 지밥 먹은 거 지가 갖다 집어넣고요. 화장실에 지가 쓰는 화장실에 변기 그 붉은 곰팡이 난거 있죠. 이건 닦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인간은 다 자기 화장실 청소하고 자기가 먹은 밥에 대한 책임지면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친구가 물론 우울감도 있겠지만 밥 먹을 만큼의 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들께서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냥 이 아이는 따로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내내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학교가 코앞인데 어쩌냐 하겠지만 자기가 자기 화장실 청소해 보면서 어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더군다나 공익도 벌써 4, 5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장 편한 직급으로 가려고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왜 아이에게 선한 것만 주세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1: 맞아요.
0: 우리 인간에게는 최적의 좌절 또 가장 좋은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좌절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좌절하지 않아도 늘 내가 발을 뻗어서 살 만한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누울 자리 보니까 다리를 뻗는 거고요. 기댈 자리가 있으니까 비비는 건데 이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병이 하나의 변명이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1: 어머니 한 5대 독자쯤 되나요?
2: 네.
1: 5대 독자쯤 돼요, 아드님이?
2: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3: 네. 요즘은 근데 다들 이제
1: 다 외아들이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3: 기준점이 달라졌어요, 네. 예전에.
0: 그래서 말씀드릴 게 지금 이 아들 이렇게 그냥 두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일 먼저 여기서 아이를 자취를 시킨다 시키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자취를 시키더라도 거기에 가시면 안 돼요. 밥 먹었는지 물어보셔서도 안 돼요.
1: 아, 청소해 주면 안 돼요.
0: 그러면 청소를 왜 해줍니까? 지금 사지가 오장복구 사지백체가 다 멀쩡한 애를 왜 청소를 시켜줘요? 대신 거기서 나오는 뭐 곰팡이 문제 이런 거 생기죠? 이것도 갚아주시면 안 돼요. 개 이름으로 계약하시고요. 그리고 개 이름으로 뭐 월세를 다 못 내는지는 잘 모르겠죠. 뭐 월세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스스로 네. 자기의 그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하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네. 많은 어머니들 중에 이 비슷한 사례를 겪는 어머니들은 얘기할 거예요. 여자친구 하나 사귀어가지고 부지런하게 이 사랑의 자기 몸을 돌보고 사랑 속에서 자기의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도 안 사귑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화장실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 곰팡이 나면 이거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이건 네가 처리해야 될 문제다 얘기하시고 정해진 비용 딱 주는 것 말고는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 따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가 너무 쉽고 편하고 이런 것들만 찾아가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큰 애들 다 큰 자녀들을 쫓아내는 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맨몸으로 그냥 다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친구의 성향을 좀 보셔야 돼요. 막상 밖에 내놨더니 자기 목숨 걸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럼 죽어버리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하시냐면 우리 부모님들 그 아이들 이 사건 두고 이 일을 두고 부모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2: 부모 상담은 받은 적이 없고요. 아이가 네. 그냥 심리 상담 받은 적은 있습니다.
0: 이건 부모 상담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이건 아이가 혼자 자기의 삶을 개진해 나가는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환경을 좀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두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요. 애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아이의 진로와 특별히 인생 진로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체를 형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상담 받으시고 결정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부모도 상담을 받아야 되네요. 교수님.
0: 네.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3: 일단 오늘 상담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1: 그러게요.
3: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혹시 모르니까 후기 좀 네. 남겨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어머님 힘내십시오.
3: 네, 힘내세요.
0: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아,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인제약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체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용어리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용어리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용어리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데이팩으로 전화드려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0: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고창 지역에서 세벌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노래를 받지 못한 숨어슴의 등에 흙덩이를 얹어주며 옛사람들은 논매는 중에도 소소한 재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2: 숨어슴 전에 노래를 못 봤네 그리여.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교수님, 사연이 또 왔는데요. 1232님. 저도 37살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5: 아, 요새 자녀들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4: 아, 그렇군요.
6: 예. 그렇네요. 진짜 점점 더 어렵네요. 노용식님, 넘어져도 실패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언젠간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정인님 아들분, 정인님과 아들분 응원합니다.
4: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6: 진짜 너무 다정하게 한마디 건네주셨는데.
5: 좋은 삶의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6: 맞아요. 진짜 네. 그래요. 아, 오늘도 정말 또 이효승 교수님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4: 정답에
6: 임해주셨는데, 네. 네, 진짜 여러분의 후기가 간절한 이유는, 아, 어떻게 됐지? 되게 걱정되고 안쓰럽고 그치. 마음이 쓰여요. 그러니까 부디 좋은 결과로 많이 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교수님, 상담받으면 좀 더 좋아지겠죠?
5: 그럼요. 지금 비운다고 인생이 비우는 거 아니거든요. 아. 좋아질 겁니다.
6: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4: 예, 예.
6: 자,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5: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4: 고맙습니다, 선생님.
6: 저희도 인사드려야죠.
4: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6: 고맙습니다.

0: 모집합니다. 8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말에 진행되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과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친구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더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구성 갈등으로 상임위에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기탁금을 각각 2천만 원씩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오늘 선관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 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하고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10개월간 해킹을 당해 우리나라 외교관 전원을 포함해 최대 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돼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에는 약 1만 건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 등이 담겨 있으며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 주재원 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서버를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양극화 완화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실수요자 지원과 조세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진단하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를 보이겠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딸이 초등학교 때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어준 가훈이 아니면 말고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쿨하게 말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소설가 김중혁도 인생관이 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다지요. 70%만 하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도 일도 100% 쏟다 보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70%도 많이 쏟는 거예요. 일어설 여지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시절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세 차례 해외 출장비를 결국 반납했습니다. 액수만 무려 4,700만 원이 넘는데요. 선거제도 발전을 명분으로 떠난 출장길에 국민의 혈세가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였지만 뒤늦게 밝혀진 비위 사실은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마침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리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헌정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선관위 내부의 썩은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제 낱낱이 밝혀줘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7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주민정보화 교육과 디지털 지원사업에 대해 잠시 후 예천군 홍보소통과 전산정보팀 이정민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 의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 의원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3: 안녕하세요.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새롬.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새롬 인사드립니다.
2: 비 오는 날에도 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 와닿는데요. 지난 주말 네, 정말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안동 네. 곳곳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리 의원님 현장 계속 다니셨다고요?
3: 네, 비가 그친 뒤에도 계속 피해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제 지역구 북구랑 서울에도 사실 좀 작은 뭐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 뭐 뉴스에서 보듯이 일찍 남산도 이마나무 뭐 곳곳에서 사실 토사가 밀려들고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된 정말 참혹한 현장을 뭐 뉴스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폭우 속에서도 복구 작업에 힘써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이번엔 정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일요일 직접 안동 수해 현장을 찾았고요. 정부도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죠.
3: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수해가 발생한 직후인 일요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안동을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행자부 차관님도 현장을 다녀가셨는데요. 재난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현장을 빨리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피해 주민들의 임시주거지원과 생활가전지원 그리고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임시조리주택에 대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다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왜 이런 피해가 반복됐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이번 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김새롬의 네. 세상 맘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3: 네, 오늘은 산불에서 수해까지 이재민을 두 번 올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어렵게 임시주택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물을 피해 나온 곳에서 이번에는 물을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재난 이후에 우리 행정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 예, 이번에 단순히 집중호우 피해만이 아니라 임시주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3: 맞습니다. 이번 일을 이해하려면 이번 비만 봐서는 안 되고요. 산불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왜 이번 일이 더 안타깝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2: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안타까워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었거든요.
3: 맞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지난해 소재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는데 집을 잃고 생활의 터전도 다 잃으신 분들이 정말 어렵게 임시조리주택에서 임시로나마 좀 삶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이제 일찍 기밀이에 그 임시

0: 마저 침수가 됐습니다. 12가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 11가구가 계셨는데 그중에 6가구가 그 자리에 계셨고 다행히 5가구는 임시댁이라 본인들의 삶의 거처를 찾아가셨거든요. 6가구가 이번에 침수가 됐는데 참한 언론에서 불바다에서 물바다로라는 표현이 써져 있는데 그 말을 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많이 먹먹하더라고요.
1: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은 얼마나 급박했을까 싶어요.
0: 한밤중에 갑자기 하천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잠을 자다가 문을 통해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창문으로 겨우 빠져나갔었죠. 그리고 일부 임시주택은 물살에 밀려서 위치가 바뀌고 도로가 유실되고 생활용품도 모두 진흙 속에 묻혔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적응하고 살만하다 싶은 경우에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겁니다. 산불 피해를 극복하기 전에 또 다른 재난을 겪게 된 부분인 게참 마음이 아픕니다.
1: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단순한 수해가 아니다. 이재민들이 두번 피해를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0: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산불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하지만 집중호우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 네. 이번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의원님. 사실 이번 집중호우가 있기 전부터 임시 조립 주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집이 될수 없었던 집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0: 다 맞는 거 아닌데, 일부는 맞고, 뭐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시민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침수와 임시조리주택의 법적 성격은 구분해서 살펴를 봐야 되거든요. 이번 피해는 극한 호우와 산불 피해 지역의 산지 하천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뭐 침수와는 별개로 임시주택을 정시장 거주하거나 일반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들도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임시조리주택이 어떤 시설인지, 왜 집이 될수 있는 집이다, 없는 집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청취자분들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0: 네, 최근에 안동시가 산불 이재민들에게 공급한 임시조리주택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시설의 법적 성격과 사용 기한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했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임시조리주택은 재난구호를 위해 가설 건축물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만으로 곧바로 단독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으시는데 그분들은 내가 이제 와서 또다시 집을 짓고 하기 너무 힘드니 이 임시조리주택을 나중에 다시 재판매를 한다 하니 우리가 살수 있게 해다오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 일반 주택으로 전환하려면은 구조 안정성이라든지 제지하 기초, 뭐 설비 등 건축법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별도의 인허가 절차도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가설 건축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존치 기간이 지난 뒤 관련 법령과 안동시 조례에 따라 연장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요. 안동시는 임시조립주택의 경우는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전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또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이 임시조립주택을 한개 업체가 납품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납품 업체별로 구조 안전 자료의 구비 여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임시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 전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뭐 방안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주택을 새로 짓기 어려운 이재민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택 전환에 필요한 기술 검토와 인허가 절차, 뭐 보강 방안에 대한 행정 지원을 안동시는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1: 네. 1인 가구의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내 집이 될줄 알았는데, 그냥 사용하면 될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얘기 실제로 받기도 했고요. 전화로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0: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뭐 입주할 때는 이런 설명 못 들었다. 뭐 나는 뭐 혼자
1: 그렇죠.
0: 살기 때문에 나 주택에서 내가 살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평생 살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 산불로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신 분들입니다. 어렵게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집은 주택으로 사용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허탈하실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1: 예, 그런데 또 행정적인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오늘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좀 드렸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산불 피해 직후에 수백 세대 이재민들이 체육관과 대피소에서 정말 힘겹게 정말 불편하게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행정에서는 신속하게 임시주택을 공급하자 집중을 했고 그 판단을 이제 와서 쉽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거기가 그게 맞지 않고 조금 다른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당시에는 속도가 가장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그 임시주택이 얼마나 안전한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시주택 아래 관로 설치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뭐한 적은 있는데요.
1: 그런 와중에 또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좀 던져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밀이 임시주택을 하천 벌람으로 일부가 물살에 밀려 그 4통 5톤짜리 하는 주택이 쓸려 내려갔고 주민들은 한밤중에 긴급 대피를 해야 됐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정말 산불에 이어 물난리까지 겪었다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데요. 이게 단순한 피해 복구만을 끝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저도 절실히 되는데 왜 이런 피해가 반복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막을 건지 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 결국 재난이라는 건 자연이 만들지만 이후에 대응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그 재난은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같은 피해는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임시 주거 시설은 어디 설치한 것인지, 어떤 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재난이 반복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안동 MBC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접했겠지만은 산이 이제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 나무가 그 뿌리를 그러니까 흙 속에서 뿌리를 딱 잡고 있는 그 기능을 못해서 산 주변의 산사태라든지 홍수 피해가 쉽게 예견되었었는데 거기에 우리 조금 더 조치를 좀 하고 좀더 앞서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교훈을 큰 교훈을 얻었어요 이번에.
1: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 일도 단순한 수해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 것인지 그 지금까지 해왔던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을 넣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정부도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0: 이 도에서 발표했었는데요. 집중호우 이후에 안동과 의성을 비롯한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조리 주택을 전수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그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다른 임시조리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필수 생활가전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임시주거용 조리주택 운영 지침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1: 늦었지만 이런 지침도 개선하겠다는 말씀 다행이긴 한데요. 냉장고 세탁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생활
0: 그렇죠.
1: 필수품이 다 잃어버린 건데 다시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니까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0: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참 이게 당장 뭐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도 얼마나 트라우마가 크시겠어요.
1: 그렇죠.
0: 거기에 대한 심리 지원도 우리가 정말로 정말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끔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고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왜 이랬는지, 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같이 우리가 봐야지만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번 정부의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도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우리 의원님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0: 모르지만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달려있죠. 재난 대응은 얼마나 빨리 복구했는가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끝까지 주민들의 삶을 책임졌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더 안전한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이재민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시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네, 얼마나 끝까지 주민들의 삶을 책임졌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새롬의 세상밤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6: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고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일 익숙한 일상인데요. 하지만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주변에서 자주 마주합니다. 바로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예천군 홍보소통과 전산정보팀 이정민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예천군 홍보소통과 전산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교육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1: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나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예천군은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누구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2002년부터 문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는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읍면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2002년부터면 꽤 됐는데요. 우리 주민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런데 먼저 군천 정보화교육장의 주민정보화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네. 정기과정은 디지털 처음 접하는 입문자부터 일상이나 업무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까지 예천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진행되고요. 각 강좌는 보통 2주에서 3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예천군 홈페이지 통합교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0: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담당 부서에게 전화해 주시면 접수 일정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는 것부터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화로 일정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 받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육장에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목을 배울 수 있을까요?
0: 네, 교육장 오시면은 먼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입문자를 위한 컴퓨터 기초와 스마트폰 활용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나 직장, 단체 활동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실무 문서 작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나 SNS 활용법처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정도 꾸준히 개설하고 있습니다.
1: 예, 집에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배우면 이렇게 막 혼나가면서 꾸중 들으면 아 엄마 왜 그런 것도 몰라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기초 사용법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문서 작성법에 또 SNS 활용법, 최근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까지 정말 폭넓게 배울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장에 직접 오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0: 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거리가 멀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군청 정보화 교육장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주민정보화 강사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인데요.
1: 네.
0: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처럼 원하시는 장소에 5분이 이상이 모이면은 대청군청 정서 선산정보팀으로 전화해 주시면 주민분들과 일정을 조율한 뒤 강사와 방문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작년에는 100회가 넘는 교육에 800명이 넘는 주민분들이 참여했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300분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 지원 사업인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께 교육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1: 와, 100회가 넘는 교육에 800분이 넘는 주민분들이 참여했다. 정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한데요. 디지털 기기를 배우려는 열기가 마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교육장처럼 컴퓨터 같은 장비가 갖춰진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이제 장소 특성상 컴퓨터 수업 대신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이렇게 두 가지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키오스크 교육은 실제 매장과 똑같이 만들어진 교육용 키오스크 기기를 현장에 가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하는 방법부터 KTX나 고속버스 예매, 은행 ATM 이용까지 다양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요. 화면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카드를 결제하는 전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제가 얼마 전에도 KTX에서 전화로 ARS로 이렇게 전화 그 티켓 예매를 하시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연습할 수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 훨씬 자신 있게 키오스크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기회도 더 넓혀갈 계획이 있으실까요?
0: 네, 저희 예천군에서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 연계 사업인 에듀버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에듀버스는 이제 버스 안에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갖춘 이동형 교육장으로 집합 교육장까지 오시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인데요.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VR 가상현실 체험,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AI 스피커 사용법처럼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국민 누구나 디지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이 밖에도 디지털 시대의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을까요?
0: 네, 최근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용하지 않는 정보화 기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천군은 국민들이 사용하던 오래된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정보화 기기 안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할 수 있도록 정보화 기기 저장 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돼 집에 오래 보관하고 계신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카드 같은 저장 장치가 있다면 예천군청 전산정보팀으로 신청해 주시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저장 장치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쇄해 드립니다. 예천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저장 장치 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처리하세요.
1: 네, 사용하지 않는 저장 장치를 보관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 예천군민 여러분입니다. 이번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화 교육이랑 정보화기 저장 매체 파기 서비스는 예천군민분들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0: 살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부담없이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 방법은 언제든 예천군 전산정보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예천군 홍보소통과 전산정보팀 이정민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지난 20일 월요일 새벽에 끝난 2015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대 스페인의 결승 결국 1-0으로 스페인이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월드컵 여러모로 화제와 논란도 많았습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 2016 FIFA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3: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1: 20일 새벽 결정된 이번 월드컵 결승전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3: 아, 새벽 4시에 예, 안 자고 봤죠.
1: 예.
3: 보셨습니까?
1: 저는 4시에 잤습니다. 저는.
3: 일부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메시 실종 사건이라고 불렀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3: 그런데 사실 메시 실종 사건보다 스페인의 일반 아르헨티나 일반 폭행 사건이라고 불러야 돼요.
1: 아, 예. 아, 그렇게
3: 일방적으로 네. 두 쪽이 패버렸어요.
1: 그러니까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3: 스페인 수비수들은 말도 안 되게 잘했고요.
1: 예.
3: 그런데 정말 잘한 사람 따로 있어요.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1: 예. 저는 막 경기 결과만 봤지만 엄청나더라고요.
3: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막지 않았으면
1: 예.
3: 뭐야 10-0으로도 아마 졌을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했는데 연장 후가 106분에 시작하자마자 스페인의 페란 토레스의 월드컵 데뷔골이 그 페란 토레스의 골이 월드컵 데뷔골입니다.
1: 예.
3: 결승골로 스페인이 승리했어요. 아르헨티나 엔드 페르난데스가 82분에 항의하다 옐로카드 받고 후반 추가 시간 3분 때에 예, 똑같이 페르난데스 선수가 스페인 파우 쿠바르시 선수 공중에서 위험한 태클로 돌려버렸어요.
1: 야.
3: 퇴장하면서 결국 11명 대 10명으로 뛰게 된 거죠.
1: 예, 그러니까요.
3: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슈팅을 20번째 달렸다가 한 골 성공한 겁니다.
1: 와, 이거 완전
3: 슈팅이 12개예요.
1: 예.
3: 그러면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유어 슈팅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 12개 중에 11개를 막았다는 거예요. 딱 한 개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슈팅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1: 예.
3: 경기 전체 다.
1: 네.
3: 아니, 연장 한 골 먹히고 나서 그 둘 다 메시가 슈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 실종 사건은 얘기가
1: 그러니까요.
3: 나오죠.
1: 메시 선수 거의 뭐 고립시키다시피 어떻게 그렇게 수비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던데요.
3: 그런데 아쉬운 건.
1: 예.
3: 아르헨티나의 레안드로 다니엘 페레스 선수가 경기 끝나고 주먹을 휘둘렀어요.
1: 하, 정말 안타깝다.
3: 진 건 안 졌어요. 졌는데 경기를 끝나고 주먹을 휘두르는 바람에 경기 끝났는데 레드카드 받고 퇴장이 났어요.
1: 이게 뭐냐고요.
3: 그러니까.
1: 예. 아니 축구 아니, 선수가.
3: 우승을 자축하는 스페인 선수들과 아르헨티나 선수가 한꺼번에 뒤엉켰고 순식간에 몸싸움판으로 변했는데 아니 보통 그래도 월드컵인데
1: 그러니까요
3: 월드컵 끝나면은 그래서 진 측편에서는 축하한다고 하는 거 아니 물론 좀 억울하겠지
1: 예예 예, 예, 예, 그렇죠 좀 화날 수 있죠 예예 예, 예.
3: 근데 이 레안드로 파레데스라는 선수는 메시의 호위무사래요
1: 어 예
3: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8강전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1: 이미 그런 적이 있군요.
3: 네, 이미 그런 적이 있었어요.
1: 예.
3: 이번엔, 아니, 그땐 경고했는데 이번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0: 퇴장당했어요. 그러니까 결승전은 대단했죠. 스페인이 일방적으로 네. 아르헨티나 폭행했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딱 문 닫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 네. 아쉬웠어요.
1: 그러니까 요것만 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정말 많이 아쉬웠는데 요번에 스페인의 신성 라민 야말과 축구의 신 아르헨티나 메시의 인연 요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0: 예, 많이 놀랐죠.
1: 예.
0: 메시는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소속으로서 예전에 2007년에
1: 네.
0: 이 소위 얘기해서 유니세프 연례 자선 행사로 지역주민과 함께 달력에 실린 사진을 찍었는데
1: 네.
0: 적도 기니 출신 어머니와 이번에 스페인의 네. 신성 야말
1: 예. 네.
0: 이 야말 우연히 메시가 짝이 지어져서 아니 20살짜리 메시가 애기를 어떻게 앉는지도 모르는데
1: 예.
0: 플라스틱 요체스에서 그 시즌 거를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1: 와, 그 사진
0: 이게 수십 년
1: 그러니까요.
0: 지나서 20년 지나서 이제 네. 와서 와, 이 말도 안 되는 인연인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오죽하면 그러니까요. 예, 저 재능을 뭐 축구의 신 재능을 받은 거다 저건 뭐 이런 말도 그러니까, 나오고요.
0: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1: 예.
0: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딱 보시면서
1: 예.
0: 이 사연을 봐라. 이 어떻게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렇게까지.
1: 아니 근데 저는 정말 1초 만에 막 소름이 돋던데요. 사진 보자마자. 네.
0: 이거 그 야말 아버지가
1: 예.
0: 이런 적 있었다라고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폭발했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장 이야기를 이번엔 좀 해보겠습니다. 2015 북중미 월드컵 경승전 축구 성지 멕시코 아스테카 스타디움이 아니라 미국 뉴욕 뉴저지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왜 그런 걸까요?
0: 원래 아스테카 스타디움은요. 펠레의 우승, 마라도나의 그 유명했던 신의 손 이거 다 지켜본 월드컵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1: 예.
0: 그리고 공동개최국 멕시코가 A매치 90경기에 단 3번만 패했을 만큼 여기는 진짜 아스테카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도 합니다.
1: 예.
0: 그런데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곳 아스테카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뉴저지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인데
1: 예.
0: 단순히 가장 큰 경기장이 아니라 정말 결승전이라는 곳은 개최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자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압축한 곳이죠.
1: 예.
0: 근데 뭐 북중미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제일 힘이 세잖아요.
1: 그렇죠.
0: 미국 최대 미디어 시장 뉴욕권에 자리했고 초대형 쇼핑몰 이름이 아메리칸 드림이랍니다.
1: 네.
0: 참 이름도 여기와 구름다리로 이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대한 소비 생태계죠. 게다가 미국식 스포츠 비즈니스 철학이 이번에 그대로 반영됐죠.
1: 네.
0: 하프타임 쇼 25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벌어졌는데 어쨌든 예. 이러한 변화들 그러니까 과거 축구의 낭만을 말하던 시대도 있었고 넬슨 만델라가 다커 시대에서 민주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던 시대가 있었고
1: 예.
0: 이제는 글로벌 자본과 콘텐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스포츠를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메트라이프 라이프 스타디움이라는 거죠.
1: 그러니까 초대형 글로벌 쇼 비즈니스를 실감한 거다 우리는
0: 맞습니다.
1: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FIFA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인데 FIFA 인판티노 회장 노골적으로 트럼프 찬양을 했는데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예, 불편했어요. 예.
0: 사실 이 인판티노 회장이 뉴욕 트럼프 타워에 열린 월드컵 갈라 행사에
1: 예.
0: 예, 함께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번 대회 참가국 축구협회 회장들 다 자리하고 언론들
1: 예.
0: 다 모여있을 때 인파티노 회장이 트럼프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이번 월드컵은 이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대회는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란다. 인류가 지금까지 목격한 가장 거대한 사회문화적 성사입니다.
1: 아니
0: 아, 완전히 진짜 트럼프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거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
1: 그렇네요. 추앙이네요. 예, 찬양도 아니고 추앙까지 가네요. 예, 네. 예.
0: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대표팀 공격수인 플라린 발로가 징계가 해제되는 과정에 트럼프가 직접 인파트리 회장에 따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1: 예.
0: 원래 발로는

0: 징계를 받아서 벨기에와 월드컵 16전 출국전이 불가능했는데 트럼프가 전화하고 나서 제재가 완화됐어요. 그걸 경기 나왔어요.
1: 아니 스포츠와 정치는 이건 안 되잖아요. 분리돼야죠.
0: 당연하죠.
1: 예.
0: 네. 어쨌든 뭐 이 상황을 보고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논란이 되는데
1: 네.
0: 인파티노는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추앙했다는 거.
1: 예.
0: 네. 이건 이제 역사에 남을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서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에 좀 특별했습니다. 케이팝이 월드컵을 휩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블랙핑크 리사가 열고 방탄소년단이 닫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0: 사실 뭐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스포츠 세계에서 더군다나 축구는 더 명확한데
1: 네.
0: 이 케이팝이 전체를 다 휩쓸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전방에서 거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출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 감동을 주는데 월드컵 우승컵으로 들어올리는 이 모습들이 다 거기에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 네.
0: 우리 사실은 이제 K-POP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서사가 닮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연습생 시간 오랜 동안 무명의 시간에 걸쳐서 마침내 세계 무명 무대에 조명으로 전환되는 과정.
1: 네.
0: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공을 차던 아이가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컵에서 조명받는 것. 이게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성장하는 인간 드라마, 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장르를 넘어서 성장하는 인간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한국은 또 한국 현대사와 이 드라마가 겹쳐져요.
1: 예.
0: 희한하죠? 뭐 근대화 이후 식민지 전쟁, 분단, 냉전, 지금 산업화, 국제화, 민주화. 한국 현대사 서사가 비슷하다는 K-POP 서사, 월드컵 서사, 한국 현대사 서사. 전 세계 이제 공통적으로, 감동받습니다.
1: 네.
0: 여기에다, 이재가 지었던 개막식 주제곡,
1: 네.
0: 그, DNA.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예.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축구 룰의 변경인데요. 이전과 꽤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선수 교체 규정. 10초 이내 교체 아웃된 선수 빠져나가야
1: 네.
0: 된다. 아니면은, 예. 1분 지나야 될 테니까 1분 동안 10명만 뛰어야 되고. 8초 룰. 골키퍼가 뭐 이 공 잡고 있는 이 시간, 8초 이상이면 안 된다. 부상 치료 과정이나 선수 행동 규정 강화나 비디오 판독 개입
1: 네.
0: 범위 확대 등도 있는데 한 가지
1: 네.
0: 중간에 물 마시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농구 경기로 만들었어요. 3분 동안 의무적으로 물 마실 수 있는 시간. 이게 중간 광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 네.
0: 역시 미국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네.
1: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이번 결승전에 미국 국가가 열리고 하프타임 쇼까지 등장했잖아요.
0: 네.
1: 예, 난데없는, 그러니까요. 이거 뭐, 풍성한 볼거리는 있겠지만,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이게
0: 그렇죠?
1: 경기력에 영향 미치지 않나요?
0: 미쳤죠.
1: 예.
0: 국제 축구 평의회 경기 규정은 하프타임을 15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1: 예.
0: 지금 돼 있어요. 근데 25분까지 늘어났어요. 슈퍼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에 우리 방탄소년단들이 예. 등장했죠. 뭐, 저스틴 비버나 뭐, 다 등장했는데, 대놓고 이거 어긴 거거든요.
1: 그렇죠.
0: 축구 전통을 벗어난 미국식 쇼를 선보인 겁니다.
1: 예.
0: 예. 월드컵 규정까지 바꾸면 깨면서까지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적용됐다. 월드컵 전통을 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이렇게 또 한꺼번에 저희가 짤막하게 또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0: 아.
1: 한국 축구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1: 예.
0: 한국은 실패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은 정말 성공한 축구 선진국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축구 행정은 후진국보다 한참 뒤쳐져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안 해요.
1: 예.
0: 다칠까봐. 선생님들이 안 시켜요. 이런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뭐, 무슨 축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선수 출신의 행정가들이 나오는데, 박지성도 그렇고,
1: 예.
0: 이용표도 그렇고, 부자철도 그렇고. 그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게, 지금, 축구 시장이 망가졌다. 다 얘기, 5년, 10년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해요.
1: 네.
0: 근데 중간에 누가 튀어나와서, 그 사람들이 축구선수, 인생을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다고, 뭘 한다고.

0: 라고 얘기하냐.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이 말 못해요. 축구인들은 예. 얘기하기 참 버겁습니다. 전 축구인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하죠.
1: 예.
0: 축구였다 문 닫아야 돼요. 예, 문 닫아야 됩니다. 다시, 예, 뭐, 소위 얘기해서 K축구혁신위원회가 사실 다 싹 갈아엎지 않는 한
1: 네.
0: 한국 축구는 5년 후, 10년 후 더 안 좋아질 겁니다. 하여튼, 많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뿌리 깊은 병폐가 실제로 청산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2015 FIFA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 말씀이 뼈를 때립니다. 한국 축구 앞으로 대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딱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람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경북 안동과 의성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발빠른 응급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에 상은이 채 아물기도 전에 임시주택마저 물에 잠겨 이중고를 겪고 계신 이재민들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데요. 모쪼록 행정당국이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과 점검을 통해 덧난 상처를 잘 보듬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디오넬 오늘의 노래 박효신의 홈 함께하겠습니다. 안동 MBC 라디오넬 지금까지 반근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장마가 시작될 무렵 노랗게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인데요. 신기하게도 장마가 시작될 즈음 꽃을 피우고 장마가 끝날 무렵엔 꽃을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감주 꽃이 피면 논밭에 물기를 정비하고 이랑을 만들어 큰 비에 대비했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걸 나무가 먼저 알아차리고 사람은 그 나무를 살피면서 서로의 박자를 맞춘 셈인데요. 나란히 살아가는 삶이 조화롭게 여겨집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올여름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는 2016 영주 시온나이 페스타. 신나는 체험, 케이레트로 감성 포차, 영주 낭만야장, 쿨 스타디움을 뜨겁게 달고 초특급 공연, 킹마운, 다이나믹 듀오, 인찬원, 그리고 리센느. 시원하게 놀자, 시온나이 가자. 2016 영주 시온나이 페스타. 본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Just take me to the
3: next part right now.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0: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 내부 협의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내각 관련 공세에 각각 당력을 집중한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차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3명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최장 6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상한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용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범여권 의원 18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강제 종료됐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표결 참석 여부를 저울질하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서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겠다며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킨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며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걸 두고 꼼수라며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에 막히자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 등기 후 잔금이라는 꼼수를 동원한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대치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에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검 임명을 위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는 교섭단체당 3인씩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양극화 완화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실수요자 지원과 조세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진단하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23일 예고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어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따른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원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마

0: 진 뒤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며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기탁금을 각각 2천만 원씩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오늘 선관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 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하고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거래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코스피가 4%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지수는 6,800선까지 회복했다가 어제보다 231.68포인트, 3.56% 오른 6,747.95로 마감했습니다. 오후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면서 올해 1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순매수한 지수를 받쳤습니다. 삼성전자는 6% 급등에 25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4% 상승하며 183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윤기 수사를 지휘한 당시 형사과장도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새벽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쯤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같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경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건데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수사관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현재 검경은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해당 형사과장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도 따로 수사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과장 측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성범죄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0: 서울 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 4부는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앞서 회생 절차를 폐지했던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내려진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효력을 잃고 홈플러스의 수정된 회생 계획안은 관계인 집회 심리와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진화하고 있는 소방당국이 큰 불을 잡은 데 이어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2시쯤 기존 2단계였던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내리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교섭이 결정 일렬되면서 오는 30일에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오늘 낮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면서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0일에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카카오 본사를 비롯

0: 한 다른 계열사의 추가 파업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기타금을 종전 수준으로라는 대통령의 SNS 한 줄, 야당의 당무 개입 공세를 불러온 이 메시지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조속한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 불가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조국 혁신당. 하루 만에 민주당과 손을 잡기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4부에 조국 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0: 힘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세신이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자, 오늘 3부는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5: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6: 저희 그 인스타그램 친구이지 않습니까?
5: 제가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6: 영광이었습니다. 네, 팔로우 받았습니다.
5: 뵙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보니까 방송이. 그래서 예. 빨리 저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예.
5: 예비 경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됐고 사흘 동안 진행되잖아요.
6: 네.
5: 지금 14명이 지금 최고위원에 나왔는데
6: 네.
5: 그 중에 제일 젊으신 거죠.
6: 압도적으로 젊죠.
5: 압도적으로.
6: 가장 다음으로 젊은 후보가 이제 김영남 후보 같은 네. 청년 후보인데요.
5: 네.
6: 저랑 띠동갑 형입니다.
5: 띠동갑 형이.
6: 예. 근데 이제 같은 청년 후보를 묶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5: 압도적으로 젊은 후보신데 자, 나는 왜 나왔다? 일단 제가 한 1분 드리겠습니다.
6: 아, 지금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문화전쟁이거든요. 제가 김민석 후보님과 그 청년토론회에서 시사인 기자님의 발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선 이후에 유권자 인식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5: 네.
6: 각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다 적혀져 있었는데 한 15개 되는 현안 중에서 국민의힘이나 극우 진영이 어떤 프레이밍을 갖춰서 민주당 악마화를 시도한 그런 상징적인 영상들이 하나씩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네.
6: 그들은 문화전선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민주당이 하거나 민주진영이 했던 영상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일상 속의 전쟁터에서 민주당은 늘 그 공간을 공백으로 뒀던 겁니다.
5: 아.
6: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당원들이 손수 팩트체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논리를 구축해서 가서 설명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야 민주당 부정선거했다며 라고 잠실 선관위 사태 때 얘기하면 아니야 왜 아닌지 설명해야 됐던 거죠. 그런 공백을 민주당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악마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왜곡당하고 있는데 그냥 뭐 팔 다리 다 손들고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의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5: 그거는 이런 젊은 후보가 좀 강점이 있다 보시는 거예요?
6: 뭐, 저는 나이보다도요. 네. 지금 이제 1년 3개월 동안 제가 SNS와 유튜브 이런 문화전선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정치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모두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가장 민주당이 개혁되어야 되고 혁신되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 혼자 싸웠습니다. 잠실 선관위 사태 때 이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했다라는 이 일각의 주장들에 대해서 팩트체크한 영상을 올렸더니 모든 SNS 플랫폼 다 합치면 1,500만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5: 네.
6: 그 이유는 정말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었던 것이 저 혼자였다. 그리고 당원분들과 시민분들이 그 공백을 메꿔줄 영상들을 찾고 있었다. 콘텐츠 찾고 있었다. 그러면 저 혼자 싸우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당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서 함께 싸울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5: 민주당의 SNS 여론전 전사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오신 거죠 지금까지.
6: 네, 근데 이게 여론전이라고 하면 살짝 이제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보니까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5: 네.
6: 그야말로 설득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뭐 상법을 개정하는지 노랑봉투법을 개정하는지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득하고 가서 설명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부분에서 가장

0: 하는 게요.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잖아. 우리 사회 개혁해요. 검찰개혁도. 그냥 당연히 검찰개혁은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지. 하지만 왜 완전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는 약하죠.
0: 더더욱 그렇고요. 네. 심지어는 2030 여성들. 우리 응원봉을 들고 탄핵광장을 지켰던 이분들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우리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가장 취약한 일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아향 해오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역전당했었습니다. 정청래 당 지도부 때요. 이 악습이,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호하게 그 고리를 끊고 민주당이 역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합동 연설에 있었잖아요. 네. 당 대표 이렇게 후보들 연설 다 들으셨을 텐데 네.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0: 사실 어제 연설에는 그야말로 칼날이 이제 휘날리는 듯한 그런
1: 입에 칼을 품었다.
0: 예, 연설회였는데요. 사실은 저는 김민석 후보님이 말씀하신 반명 분열주의라든지 아니면 신천지의 뭐 집단적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수개월 전부터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부터 경고해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유희재명의 뭐 대표주자가 되기도 하고 마치 뭐 민주당에 들어온 뭐 이준석이라는 이런 온갖 저주를 퍼부어 받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사실은 김민석 후보님이 입에서 어제 반명 분열주의와 이제 신천지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어제가 5분에 1천만 원짜리 연설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1천만 원 기탁금을 냈는데 유일한 선거운동 기회였거든요.
1: 5분이에요? 6분이에요?
0: 5분입니다.
1: 5분이에요?
0: 예, 그래서
1: 그러면 얼마야?
0: 1분에 200만 원.
1: 1분에 200만 원인데.
0: 그래서 저는 이야. 뭐 정청래 당대표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당 지도를 지적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만 5분 동안 얘기했더니 언론에서 안 다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남겨놨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좀 전에도 2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굉장히 좀 격화되는 양상이에요.
0: 네. 네.
1: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0: 뭐 말씀드렸지만 수개월 전부터 그 흐름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감춘다고 해서 감추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또 대표적으로 이제 반명 분열주의가 시작됐었잖아요. 그러고 사실은 느끼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방송 같은 데 나가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반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전당대회 오니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고 또 당원분들과 시민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주도적으로 정계 개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민주당 어떤 네. 상황이라고 지금 보세요?
0: 완전히 단절됐죠.
1: 어떤 것과 단절이 네,
0: 크게는 민주당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요. 민주당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마케팅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라는 가치를 브랜딩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사실 기득권 정당 뭐 혹은 우리 이제 특정 세대 뭐 기성세대에게 뭐 어필해도 우리는 선거에서 이겨 혹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런 문화전선이라든지 마케팅 브랜딩의 노력을 공백으로 두었던 것 아닌가. 그 결과 극우 진영부터 국민의힘까지 그 공백을 파고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소통이 단절된 정당 그리고 공격받는 정당 청년들이 싫어하는 정당으로 이미지와 브랜딩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제가 느끼고 있었던 거는 더더욱 단절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들이 우리를 왜 싫어해? 왜 네. 자꾸 비판하지? 하면서 약간 더 멀어지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안 좋은 흐름이라고 느껴서 이걸 빠르게 해결하고 다시 소통을 붙이고 또 마케팅과 브랜딩을 붙여서 이 청년 세대와 민주당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단은 등장해야 되죠. 민주당의 청년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지지뿐만 아니라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청년 그리고 원외 후보의 등장을 방지하고 금지하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높은 장벽을 정치자금법을 통해서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아 내가 이번 전당대회 때 뭐 나 개인의 당선도 있겠지만 이 정민철이 뚫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원외 청년 후보는 다시는 등장할 수 없겠다. 반드시 뚫어내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1: 따지고 생각해 보면 젊은 인물

0: 민주당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중앙으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높은 장벽을 만들어두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네. 밑에서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성장은 해오는데 네. 결국 이분들이 중앙 무대에 등장하려면 너무 큰 허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0: 예를 들어서 저는 운이 좋아서 SNS 통해서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고 운이 좋아서 정치평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정치방송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저조차도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도전했을 때 뭐 수많은 공격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장벽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선관위에 지금 후원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틀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후보와 그리고 캠프가 거기에만 달라붙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직원분들도요 해본 적이 없어서 가이드가 없습니다. 근데 서류는 계속 미비하다고 하고 뭔가가 안 풀리고 이러면요 예비 경선에 주어진 기간이 영업일로 4일입니다.
1: 네.
0: 4일 동안 후원회조차 하나 개설하지 못하고 뭐 본 경선 만약에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면 바로 기타 금액도 원래는 2,500만 원. 인하에서 1,500만 원 또 지출해야 되는 총 2,500만 원을 기탁금으로만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하는데 그렇다고 민주적인 이 시민분들의 소액 후원을 받자고 하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럼 후원회를 개설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는 가이드조차 없고 굉장히 뭐 정말 불통 행정으로 온갖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청년 후보들, 원내 후보들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이제 언제였죠?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눈물 흘리는 거 제가 뭐 다 보지 못하고 예. 이렇게 약간 짧은 클립만
0: 다들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1: 봤어요.
0: 예.
1: 그때도 그런 심정이었던 건가요?
0: 맞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 시간을 돌리면 방송 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사실 방송 초반에 좀 그렇게 울컥했고 뒤에 이제 한 시간 방송을 당차게했지만 뭐 언론에서 거의만 다루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릴 게 이 정치자금법의 친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족의 후원을 받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네.
0: 그러면 이런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시민분들이 돕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후보는 정치자금법을 막아놓고 친족의 돈을 받아서 숭컹숭컹하는 기탁금 내면서 등장할 수 있는 후보들은 문을 열어둔 거죠.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도 사실 감정이 많이 올라왔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가정사가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부모님이 남긴 이제 수천만 원의 빚을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갚았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마주한 어려움 앞에서 또 친족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좀 잠깐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1: 금수저에게만 정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하신 거죠? 그러니까.
0: 지금 원내 후보 아니면 금수저 원외 후보.
1: 네.
0: 저는 이렇게 이 두 개만 길이 뚫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원내는 뭐 쉽죠, 사실. 후원 조직도 네. 다 있고.
0: 이미 국회의원 후원에도 열려져
1: 그러니까.
0: 있고.
1: 그러니까. 예. 그런데 원내 아니 원외 청년들한테는 특히나 어려운 네. 지금 싸움이 되고 있다.
0: 그래서 정치자금법 보다 보면 아 이거는 국회의원분들이 또 기득권 국회의원분들이 쌓아 올린 장벽 같은 거구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1: 2030 지지율 지금 민주당 났습니다. 네. 2030이 다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0: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딩하지 않고 마케팅하지 않으니 어찌 2030이 지지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한국여성의정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30 여성들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반국민의힘이었지 친민주는 15%밖에 없었어요. 그 이들이 스윙보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국민의힘이 뭐 내란도 저지르고 다양한 문제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투표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가진 매력이 소구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 네.
0: 여성들조차 이런데 이거 선거 남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는 완전히 구구 알고리즘이 파고들어가지고 아예 민주당은 당장 해산시켜버려야 될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과 그들을 직면에서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던 저는 SNS상에서 1년 3개월 동안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살해 협박도요 한 번만 오면 모르겠는데요. 메시지로 하루에 10건 이상 오고요. 요즘 같은 때는 100건 이상 옵니다. 그럼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다 보면요. 아 지금 우리 세대가 그 우리 친구들이 얼마만큼 민주당을 싫어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이재명 정부 성과들을 말리려고 하니까 네.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럼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던 저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해 갔

0: 싶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1: 본인이 나서서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이런 문제들을 혁파해 보겠다. 네. 이런 생각이신가요?
0: 그러니까 제가 당선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의 갖출 시스템과 구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블루웨이브인데 홍보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주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홍보 보좌진들, 네. 원래 가지고 있는 홍보 당직자들을 협의체로 묶어서 매주 소집회의, 매달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매주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화전선을 구축하고 가서 설득하고 브랜딩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그러면 민주당은 진격하고 이런 구조를 갖출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청년 세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다 보니까 진입도 안 합니다.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뚫어줘야 되고 또 취직을 민주당으로 한다라고 하는 디자인과 학생들, 영상학과 학생들, 그리고 경영학과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뚫어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1: 그 방금 얘기하신 부분, 그 부분은 좀 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최대한 정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판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네. 많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보면 이런 기타급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0: 대표적 장벽을 만들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 기타급 문제 언급하시거나 혹은 뭐 제 글을 리트윗 해주시거나 이러면서 공격이 굉장히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1: 또 어떤 공격이 들어요?
0: 뭐 민주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아. 뭐 정민철 거의 이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공격하고 있고 오늘은 아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특정 계정들이 등장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청년들로 하여금 오고 싶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 미래가 죽든 우리 후보만 당선되면 돼라고 하는 관점으로 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1: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인물들도 늙었고 그리고 던지는 메시지도 세련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점점 더 외면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0: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사실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1: 네.
0: 네. 뭐 예를 들어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 같은 분들은 저랑 같이 준비를 해서 이제 아드라라는 쇼츠를 네. 하셨는데 요즘 뭐 두 개 하나씩 몇백만 원씩 터지는 그런 영상이 되고 청년 세대들에게 또 전달이 되고 되게 뜨겁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민주 진영에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가 말씀하신 뭐 청년화대 민주당, 문화혁신 민주당 이런 4대 개혁안들이 이런 내용도 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전날 토론에서 발언하는 것들을 다음날 개혁안에 녹여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많은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타일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최대 80mm 이상, 전북에도 최대 60mm가 예상되고요. 며칠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경북지방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제주는 2주째 열태야가 나타나면서 내일도 제주와 남부는 비 대신 이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와 창원, 대구 등에는 폭염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최고체감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과 수원은 한낮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신월나들목 앞에 4차로에 지금 그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신월나들목 일대로 밀려 있고요.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남성주 휴게소 앞에는 2차로에 화물차 화재 속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가 2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하신 신장식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4: 네, 안녕하세요.
3: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4: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3: 아니,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4: 아니, 지금도 보니까 댓글에.
3: 아, 실시간 또 댓글을 보고 계시네.
4: 예. 금태진님 닮았네. 크크크. 아, 진짜. 킹K594님, 신장식 조승원 똑담.
3: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닮았다고.
4: 그러니까요.
3: 예, 아니, 그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님 나오셔갖고. 네. 그 얘기 또 하셨어요. 저 보자마자 방송 중에. 네. 아니, 진짜 닮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댓글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내적 친밀감을 정말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뵙고 싶었습니다.
4: 아유,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네. 첫 방송도 봤고요. 다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아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잘 보던 유튜브 주인장이시라서 14F.
3: 예. 예. 아유, 그것까지 또 봐주셨고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보시죠.
3: 25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단독 입후보를 하셨어요. 네네. 뭐 당연히 되시겠죠. 그런데 내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 두 가지. 네, 네. 하나는 책임, 하나는 쓸모. 책임이라는 건 제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었고 조국 전 대표님이 대표로 계셨는데 네. 조국 전 대표님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도 같이 사퇴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 네. 아니면 내 앞에 놓인 잔을 그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 받고 예상하지 못했던 잔인데 네. 내 앞에 잔이 왔을 때 이거를 감당하는 게 책임을 지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 야 검찰 개혁도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들어온 거 아니야?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깔딱고개가 네. 앞에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쓸모가 뭐가 있지? 쓸모를 입증을 해야 우리 조국 혁신당이 자강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고 해서 조국 혁신당의 쓸모를 한번 입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책임과 쓸모 이 두 단어.
3: 아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쓸모. 예. 쓸모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네. 쓸모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
4: 네.
3: 민주당이 있어요.
4: 네.
3: 그런데 그렇죠. 또 조국 혁신당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4: 네. 얘기해 주시죠. 3년은 너무 길다. 그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 되었다.
3: 그렇죠.
4: 쓸모를 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0: 조국혁신당에 쓸모가 있고 제5기 민주개혁정부에 이어달리기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쓸모가 있다라고 네. 첫 번째.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예, 하고 있죠 지금.
0: 성공해야 되죠.
1: 네.
0: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입니다.
1: 네.
0: 그런데 운동장을 중간하고 오른쪽만 써가지고는 게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1: 네.
0: 왼쪽 운동장을 쓰는 팀이 그 선수가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하나 더 있어야
1: 네.
0: 중도 실용의 기둥과 선명한 개혁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고
1: 네.
0: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선수가 있어야 전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한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곧바로 성공하는 거냐
1: 네.
0: 또는 제5기 민주개혁 정부로 이어달리기가 완수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서 두 개의 기둥으로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쓸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진보 정권 때
0: 네.
1: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이나 그런 위치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0: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
1: 네.
0: 이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정말 오랜만에
1: 네.
0: 산업정책다운 산업정책이 나왔어요.
1: 그렇죠.
0: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AI 기반의 산업정책을 국가가 방기해 왔거든요.
1: 네.
0: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또 최근에. 근데 이제 산업정책다운 산업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협력할 것이다. 다만 선명한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 같은 개혁을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과 충분히 연대하면서도 또 한편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연대하면서 경쟁할 수 있고. 된다.
0: 예.
1: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0: 네.
1: 어제 바로 보도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정말 그동안은 뭐랄까 기계적인 협조?
0: 네.
1: 뭐 진짜 자동 협조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건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0: 네.
1: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 부결, 그 종결하는 예, 여기 관련해서는 또 함께 하기로 또 했습니다.
0: 그 사연이 있죠. 어제부터 지난 주말부터
1: 네.
0: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때마다 깊이 협의를 했습니다.
1: 네.
0: 협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검찰개혁이 7월 중에 저희들은 묐 제헌절까지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1: 네.
0: 10월 2일 날 공소청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7월 17일 제헌절까지 끝내야 된다 그런데 끝내지 못했어요.
1: 네.
0: 송구하고요. 그러면 7월 말까지는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7월 말까지 못 끝내면 8월 초부터 민주당 순회 경선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겁니다. 8월 17일 이후로. 그러면 중수청 공소청 개청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간판다리만 하고 말거나 개문발차하면서 그 개문발차한 차에서 국민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말하자면 피해자가 생길
1: 오히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다.
0: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되면 그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니들이 책임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개혁을 7월 중에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내달라라는
1: 네.
0: 말씀을 드렸고 오늘 10시 반 그리고 2시
1: 네.
0: 연속해서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직무대행이 다 만나셔서
1: 네.
0: 신뢰할 만한 저희들이 신뢰를 가질 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뢰하고 내일 다시 뒤통수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한병도 직무대행의 말씀을 신뢰하고 필리버스터 종결표결을 함께하게 된 겁니다.
1: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더 버텨볼 수 있는 뭐 그런 건
0: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병도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고요. 또
1: 네.
0: 다른 곳에서도 여러 신호들이 있었고요.
1: 네.
0: 신뢰할 만한. 그리고 오늘 종합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고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돼서 고시하면 사흘 뒤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는데
1: 네.
0: 그러면 그냥 종합특검이 사흘 뒤에는 자동 종료가 되는 수가 있어서
1: 네.
0: 그러한 점도 종합특검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1: 앞으로 그 민주당과의 관계

0: 시기 설정 이제 이번에 네네. 어차피 단독 후보시라 네네. 뭐 된다고 보고 네. 네. 된다고 보고 앞으로 관계 설정은 그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해나가실 겁니까?
1: 자강을 아까, 예, 예, 예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와 경쟁을 함께한다. 네,
0: 그거 아까 원칙론 예,
1: 원칙론인데요. 예,
0: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1: 구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네. 연대의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거에서 연대할 거냐라는 네. 연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연대의 기준이 그 지난 대선 이재명 정부 이재명 선대위를 함께 만들었을 때 우리가 작성한 선언문이 있단 말이에요.
0: 네.
1: 선언문 그 야 당시의 야사당과 네. 그 광장 시민연대라고 하는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네. 선언문을 썼는데 거기에 네. 검찰개혁, 정치개혁, 그다음에 사회대개혁
0: 네.
1: 이런 약속들이 있고요. 뭐 검찰개혁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정치개혁 중에서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라든지
0: 네.
1: 또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 약속들이 저는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하나고요. 그다음에 미래가 기준이다. 즉 민생 지금 초격차 사회가 되면서 혹시
0: 그렇죠.
1: 산업화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어떡하지? 그 반도체 팹이 그 호남으로 간다는데 영산강 섬진강물 그냥 막 퍼다 써도 되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재사용 용수 재사용률이 30%도 안 됩니다.
0: 네.
1: 하지만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에서 90% 되거든요.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미래의 기준
0: 네.
1: 그다음에 광장에서 맺었던 선언문 이런 것이 연대를 가늠하는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는 최근에 민주당이 이렇게 스스로를 만들었구나 싶은 게 있어요.
0: 어떤 거요?
1: 민주당 간판이 개혁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는 11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문별로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청구입법 아닌가? 검찰 쪽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는
0: 보안수사권
1: 예, 보안수사권뿐만 아니라 네. 정권 송치주의 문제라든지 네. 사실 보안수사권이 아니에요. 구속영장 나온 거는 뭐든지 다 갖다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0: 네.
1: 구속영장 청구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이 사건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영장 쳐서 영장만 나오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후퇴도 너무 큰 후퇴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개혁에 도끼질하거나
0: 네.
1: 또는 조국혁신당의 토지공 개념 우리 헌법에도 있는 토지공 개념을 가지고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붉은칠을 하거나 또는 뭐 문조 땡땡땡이라고 네. 얘기하는 멸칭으로 말하자면 돌팔매질하거나 뭐 똥칠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있지만 개혁일까?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명한 개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조국혁신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1: 네.
0: 한다 그런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2028년 총선도 이끄셔야 돼요 이제.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1: 뭐 우선 지금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아, 예. 견디고 버틴다.
1: 예 예. 바람이 거셀 때는 견디고 버티는 것도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균형을 잡기 위한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균형을 잡기 위한 초집중 상태이고 바람을 거슬러야 되니까 밀리면 네. 안 되니까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고요. 그러면서 자강할 거고 국민들에게 저는 발바닥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0: 어떤 얘기예요 발바닥 정치?
1: 조란 맘다니가 뉴욕에서 네. 당선됐을 때 어떻게 당선됐나를 네.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거리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면서 걸으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추상적인 구호나 그분들이 민주사회주의자잖아요. 저희들보다 훨씬 왼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0: 네.
1: 그런 추상적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월세 안정.
0: 그렇죠.
1: 그다음에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0: 정말 민생 문제 파고들었죠.
1: 예, 민생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발바닥으로 실현시켰어요.
0: 네.
1: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0: 네.
1: 그러면 저희들도 발바닥으로 민생을 발바닥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거 눈에 띄고 화끈하진 않지만 차근차근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1: 네네.
0: 예.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0: 네, 지방선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갖게 된 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각성이에요?
0: 분열하면 패한다.
1: 아, 분열하면 패한다.
0: 네. 근데 이거를, 아,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 라고 해서 정치권이 친하게 지내질 수가 없어요. 제도화해야 됩니다. 연대해야 되는데 연대를 제도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1차 투표 끝나고 연대가 제도화되는 거는 결선 투표고
1: 네.
0: 1차 투표 전에 연대를 제도화한다라고 하면 미국같이 오픈 프라이머리 등 사전에 정당과 시민사회를 포괄해서 할 수 있는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는 이런 연대를 제도화하는 게 첫 번째 저는 과제다. 전국을 UFC 게임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예.
1: 좀 민감한 질문.
0: 네, 네.
1: 김민석 전 총리 지금 네, 당대표 네. 그냥 후보도 아니고 유력 후보입니다.
0: 네.
1: 근데 이 조국 혁신당과의 이 합당 문제 나올 때 흡수 합당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우선 그러고 며칠 있다가 앞으로 네. 흡수 합당이란 말 쓰지 않겠다.
1: 네.
0: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크게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신 거니까 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1: 네.
0: 그걸 왜 실수라고 말을 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합당하기 싫구나라는 게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바로 나와요.
1: 네.
0: 왜냐하면 원래 실제로 합당을 하려고 하면 상대 당이 아무리 적어도 이 당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당이 무척 정치적 영향력이 큽니다. 해서 합당했을 때의 그 효과를 크게 만드는 게 상도입니다. 상례입니다.
1: 예전에 그렇게 해야 성사가 되죠.
0: 그렇게 해야 성사가 됩니다.
1: 성사가 되죠.
0: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꼬마민주당, 새정치민주 국민회의와 꼬마민주당이 합당을 할 때 1대1로 했어요.
1: 네.
0: 5대5로 그만큼 쳐졌어요. 이게 덩치로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여의도 번역기사니까 합당하기 싫구나.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라고 그게 금방 읽히고요. 두 번째는 우당에 대해서 연대하고 협력하고자 하신다면 당대표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의 태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조국 혁신당은 당권 경쟁의 소재나 주머니 속 공깃돌은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0: 네.
1: 정청래 전 대표가 네. 최근에 그 평택을 재선거 얘기하면서 민주당 후보낸 거 후회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0: 네.
1: 실제 근데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저희들도 네.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1: 그래요?
0: 있는데요.
1: 네.
0: 근데 그거를 그 일일이 복기한다고 해서 이게 뭐 사실은 라쇼몽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중요한 거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셨구나 본인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료를 비싸게 치렀으면 조국 혁신당이 더 비싸게 치렀어요. 거의 뭐 더 힘들게 치렀지만 치르긴 했는데 비싼 수업료를 각자 치렀다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 연대의 기준을 가지고 차근차근 연대해 나가면서 다시 원팀으로 소위 그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극단주의 세력과는 원팀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원팀 정신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그 조국 전 대표와는 자주 소통하세요?
0: 뭐 종종 소통합니다.
1: 어.
0: 예. 그 지금 벤치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1: 네.
0: 조국 혁신당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이 전략 자산이 언제 체력을 딱 비축하고 대한민국의 전망을 바로 세워서 언제 적시에 투입할 거냐도 차기 당대표의 중요한 그 투입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1: 자주
0: 중요한
1: 예. 통화도 하시고
0: 뭐 그렇다고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조언을 구해야 될 건 할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리죠.
1: 조언해 주시는 건 없으세요? 조국 대표 전 대표한테.
0: 아 제가
1: 예, 예. 예.
0: 평택의 일상을 잘 즐기시라 라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신장식 조국 혁신당 대표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피.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스코틀랜드에는 개가 치매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약을 갖다주고 식사 시간을 알리며 환자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죠. 그런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개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낀 거죠. 덕분에 치매가 더디게 진행됐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4: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3: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특성상 비탈길과 경사진 도로가 많죠. 그러다 보니 차량이 미끄러져서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이 특수페인트나 아스콘 재질로 도로를 포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능을 유지하는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데다 시간이 지나면 마찰력이 떨어져서 빗길에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구조적으로 반복되기 쉬운 내리막길의 교통사고, 안전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7: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8: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9: MBC,
10: MBC
9: 라디오,
10: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따른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원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며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정한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최대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재석의원 173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해당 법률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원이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특별검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선고 이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장 씨의 모친 육모 씨를 오늘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장 씨와 연락하는 것처럼 꾸민 문자와 투자 확인서를 보여주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난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장마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요즘 활짝 피어있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배롱나무꽃. 봄의 진달래보다 훨씬 더 진분홍색인 배롱나무꽃은 태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점점 더 붉어지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쯤에 거뭇하게 변하면서 꽃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100일 동안 피어있는다고 해서 백일홍나무라고도 불렸는데 이 백일홍나무가 빨리 발효되면서 배롱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롱배롱 발음이 왠지 좀 귀엽죠? 이름은 간지럼 나무인데요. 나무를 살살 문지르면 잔가지가 파르르 흔들려서 그 모습이 꼭 간지럼을 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런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길가에서 배롱나무와 마주치면 간지럼을 한번 태워보시고요. 봄꽃만큼 환영받지 못해도 해마다 씩씩하게 피어나는 여름꽃들처럼 굳은 날씨 속에서도 굳센 화요일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7월 21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전해드렸습니다. 김명자님이 요즘 배롱나무 자주 보이더라고요. 간지럼 한번 태워봐야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혜원님 배롱나무를 처음 간지럽힌 사람은 참 개구쟁이였을 것 같아요. 어쩜 나무한테 간지럼을? 그러게요. 생각하면 참 귀엽네요. 나무한테 간지럼을 피웠다고 생각하니까. 범진호님, 배롱나무 마주치며 만져보고 싶네요. 식물이 마치 동물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게 신비롭습니다. 1510님, 배롱나무 색깔은 진핑크도 있지만 연보라, 아이보리색도 있어요. 오, 그렇군요. 맞아요. 분홍빛을 우리가 주로 보긴 하지만 분홍빛, 뭐 자주색, 붉은색, 또 연보라, 말씀하신 아이보리색 같은 흰색 같은 비슷한 색깔도 있죠. 다양한 색이 있는 것 같아요. 3201님 안녕하세요. 제 태몽이 백일홍이었대요. 그래서 예쁜 셋째 딸일 줄 아셨다는데 뒷말은 흐리시더라고요. 오, 진짜 아드님, 아, 남자분이신가 봐요. 3201님이. 근데 이제 백일홍이 나와서 당연히 딸일 줄. 아, 딸은 맞는데 예쁜. 아, 헷갈리네요. 아, 3201님 성별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는 배롱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쁘게 피어나는 이 꽃들처럼 우리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씩씩하게 또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01님이 딸이요. 아, 그렇군요. 아, 예쁜 셋째 딸일 줄 아셨다는데 뒷말을 흐리시더라. 이런 의미였군요. 감사합니다. 3201님. 자,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 저희 오당주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들러서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편하신 쪽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실 안까지 파고든 차별 혐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을 명확하게 교육하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체적인 중립을 유지한 채 학생들이 논쟁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원칙인데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모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시민적인 행위임을 깨닫게 가르치는 것도 기본 내용에 담았다고 합니다. 국교위는 교실이 사회적 갈등의 각축장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돼야 한다면서 이 독일의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를 거울 삼아서 우리만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는 진보 보수 진영 간의 대립이 극심했던 서독 사회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견해차 않은 논쟁을 거쳐서 풀도록 한 정치 교육 원칙입니다. 국교위는 기본 원칙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내일과 25일에는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포털사이트 계정을 도용해서 5년 동안 병원과 음식점 등의 허위 이용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인터넷 검색 순위를 조작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광고업체 관계자와 대행사, 실행사 관계자 등 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실질적인 운영자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플랫폼에 노출되는 광고 의뢰업체의 검색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도용 계정을 이용해서 28,886회에 걸쳐서 허위 후기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버려진 영수증을 이용해서 실제 방문한 것처럼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거나 펜션과 호텔 등의 숙박 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춘 뒤 예약만 하고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광고주로부터 19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업체들의 불법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건 지난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인데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부산선언을 공식 채택하고 협력을 세계유산협약의 새로운 전략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부산선언에는 무력 분쟁과 기후변화, 개발 압력 등 복합적인 위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럽의 폭염과 세계 각지의 폭우, 산불, 지진과 화산, 해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는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 보고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보존 상태를 심의하고 주말부터 세계유산 신규 등재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소유 권정열이 함께한 어깨의 8108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은희님이 오늘도 알찬 뉴스 잘 들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놓친 소식들을 오당재에서 들으니 늘 감사하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남지혜님 가짜 후기 정말 싫어요. 후기 자체를 못 믿게 되잖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보통 왜 리뷰 찾아보고 뭐 식당이나 뭐 펜션 뭐 병원까지도 리뷰 보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포털사이트 계정을 도용해서 5년 동안 병원 음식점 등의 허위 이용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의뢰를 하면 실행사가 손님이 두고 간 영수증이나 업체 사진 등을 이용해서 후기를 올리고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도용한 계정으로 이제 소액 결제한 다음에 가짜 후기를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후기를 믿고 갈 수가 없잖아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으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온라인 후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기 자체를 못 믿게 되는 진솔한 후기까지도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신지연님, 영수증 버릴 때 찢어서 버려야겠어요. 가짜 후기 싫어요 하고 역시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영수증 좀 찢어서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이렇게 만나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의 I will be here.

0: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의 I'll Be Here 듣고 왔습니다. 1440님, 오당제 주요 뉴스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자랑 많이 했네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공원에서 들으시면서 오당제를 자랑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440님.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6537님, 저녁 하늘에 금성이 빛나고 있네요. 오늘도 폭염에 시달리는 하루였지만 큰 딸아이가 아빠 엄마 회사 준다고 해서 지금 횟집으로 걸어가서 가는 중입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오, 오늘도 하늘이 예쁘네요. 저 멀리 반짝이는 별 하나가 보이는데 아마 그게 금성인가 봐요. 또 오늘 이렇게 예쁜 노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딸아이가 또 이렇게 따님이 맛있는 회를 또 사주신다고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노진희님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다들 오늘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출근이랑 회사입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남편 찬스로 좀 일찍 도착해서 듣고 있네요. 아마 집에 가는 길에 남편도 듣고 있겠죠? 운전 조심히 가고 내가 맨날 툴툴거려도 애정합니다. 이렇게 남편분에게 마음을 담은 글을 남겨주셨네요. 평택에서 서울까지 또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5297님은 비가 내린 후에 자연이 만들어내는 멋진 수채화 참 멋지지 않나요? 하면서 또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오, 되게 커다란 산 사이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멋지게 지나가는 그런 사진을 또 공유해 주셨어요. 자연이 가까이에 있는 곳에 사시나 봐요. 산도 너무 멋지고 또 구름도 예쁘고 비 그친 다음에 그 풍경도 멋지지만 냄새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비 오고 나서 그 냄새 맡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좀 상쾌하다고 해야 되나? 4850님 저도 배롱나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하면서 사진을 공유해 주셨네요. 오, 배롱나무 너무 예쁜 색깔의 배롱나무네요. 분홍빛. 사진도 진짜 잘 찍어주셨네. 우리 4850님도 감사합니다. 8525님 저 처음 문자 보냅니다. 딸하고 별일도 아닌 걸로 말싸움하고 나니 후회가 됩니다. 딸에게 사과하려고요. 그럼 될까요? 그럼요. 뭐 딸하고 엄마는 자주 뭐 이렇게 말다툼도 하게 되고 투닥투닥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또 별거 아닌 걸로 이야기가 또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도 별거 아닌 걸로 또 풀리고 그런 사이니까요. 따님한테 먼저 이렇게 뭐 괜찮아 이렇게 말 걸어보시면 따님도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90님 연휴에 제주도로 환갑여행 다녀왔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17명이랑요. 칠순 때도 다 같이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되네요. 허, 우와, 환갑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오셨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 17분이랑 같이 다녀오셨대요. 대단하신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시는 게 너무 멋지셔서 오늘은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0: 대구에 사시는 미란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2: 아, 이제 퇴근해 와서 운동 가기 전에 잠깐 전화 받았습니다.
0: 아, 퇴근하고 돌아오셨군요.
2: 네네네.
0: 문자 보내주신 거 봤더니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다녀오셨다고 네. 하는데 날씨는 어땠어요, 지난 주말에?
2: 예, 비 예보가 있어서 네. 좀 걱정을 했는데 비는 한 방울도 안 왔고요.
0: 오, 네.
2: 좀 덥기는 더웠어요.
0: 그렇군. 네. 비가 그래도 안 와서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었겠네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0: 어디 다녀오셨어요?
2: 주상절리라도 갔다 오고요. 숙지코지, 뭐, 그리고, 그거,

0: 상산도 갔고요.
1: 와.
0: 예, 잠릉길이라고 그 저기 산림욕 하는 그런 곳도 갔다 왔습니다.
1: 오, 여기저기 많이 가셨네요.
0: 네,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몇 방 기억 못할 정도.
1: 예? 몇 방 며칠 다녀오신 건데요?
0: 2박 3일입니다.
1: 2박 3일 동안 거기 다 가신 거예요?
0: 네, 그것보다 더 많은데 기억을 못하겠어요.
1: 와, 부지런히 다니셨었나 봐요.
0: 네,
1: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0: 네,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1: 뭐 드셨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0: 네, 오마카세회라고도 먹어봤고요. 네, 또 옥돔구이도 먹었고,
1: 와.
0: 유명한 고사리 해장국도 먹었고요. 갈치조림. 대표적으로 먹어야 되겠죠?
1: 네.
0: 흑돼지. 다 먹었습니다.
1: 제주에서 먹어야 되는 것들 다 드시고 오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친구분들 17분이서 같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다 같이 네. 계속 다니신 거예요?
0: 네.
1: 오.
0: 다 하나 렌트해서.
1: 아.
0: 저 기사분 딸려서 그냥 오. 다녔습니다.
1: 그 버스를 대절하셨나봐요?
0: 네네네.
1: 와, 그랬군요. 그 이렇게 다 같이 친구분들이랑 여행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뭐였어요?
0: 그 시절로 추억이 소환되는 거. 예, 초등학교 6학년 때처럼.
1: 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분들이랑 네. 같이 환갑 여행을 가신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 친구분들도 그럼 다 환갑이신 거네요, 그죠?
0: 그렇죠.
1: 그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랑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그래도.
0: 네, 저는 뭐 몇 년 전에 같이 친구들이랑 어울렸지만,
1: 네.
0: 그래도 이렇게 같이 우리 인생의 환갑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환갑 여행을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1: 그럼 좀 자주 만나는 편이세요?
0: 네, 두 달에 한 번 저희가 날짜를 정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1: 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시는군요.
0: 네. 네.
1: 이지선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내 네. 친구 미란이 장하다, 비초파래 화이팅, 우리의 우정 영원히 하셨는데
0: 네, 우리 총무님입니다.
1: 아, 총무시구나. 비초파래라고 하셨는데 학교 이름인가요?
0: 대구 비산초등학교 파래 동기회입니다.
1: 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네. 총무님이 글까지 남겨주시고.
0: 네.
1: 그러면 7순 때도 다 같이 또 여행하기로 하셨다면서요?
0: 네, 일단 7순, 8순 얘기는 했는데 그때까지 건강이 허락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무릎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17분 네. 모두 건강하셔서 7순 때 또 네.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0: 저희는 이제는 더 멀리는 못 가겠고요.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니네 환갑이다 하더라고요.
1: 네.
0: 못 가겠고 그냥 어디든지 친구들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1: 염지은님이 초등학교 친구분들과 여럿이서 환갑여행을 다녀오시다니 정말 멋집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한 명과 우정 20주년 기념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 중인 청취자분 앞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크크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20주년.
0: 원래는 더 많은데요.
1: 네.
0: 이번에는 친구들이 많이 빠졌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원래는 몇 분이세요?
0: 원래는 정해진 건 아닌데 동기회 전부 다를 합치면 많은데요.
1: 네.
0: 그건 두 달에 한 번씩 거의 나오는 친구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거든요.
1: 우와, 훨씬 더 많으시구나.
0: 네네네.
1: 멋지십니다.
0: 네.
1: 다음엔 칠순 때도 꼭 다 같이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0: 우리 일단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요. 시댁 친정 식구들, 우리 친구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집 재들보 신랑 김영석 씨,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둔 우리 큰아들 김건영, 예쁘고 착한 며느리 서현아, 살가운 우리 둘째 아들 김원영, 행복하고 따뜻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아드님이?
0: 네네.
1: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5770님이 미라나 너무 즐거웠어.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자.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 혹시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을까요?
0: 네. 인순이님의 친구요. 같이 듣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랑.
1: 그랬으면 진짜 친구분들도 같이

0: 예,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여 들으면서 오늘 미라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우정 영원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친구분들과 제주도로 한강여행 다녀오신 김미란님의 신청곡 조피디 인순이의 친구여 듣고 왔습니다. 8258님이 저도 친구들 3명이랑 청산도로 한강여행 갔었는데 너무 좋았네요. 와, 여행들 많이 가시나 봐요. 김미금님도 저도 61년지기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갔어요. 9명인데도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못 갔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17분이 함께 다녀오신 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7085님, 칠순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매년 매년 가세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보니까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그래도 뭐 크게 이렇게 뭐 칠순 여행 한

여행 가시지만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모임도 두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 보니까 자주 모이시기도 하고 여행도 자주 가시고 가까운 곳은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미란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5711님 젠디 맑은 하늘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뽀송뽀송하게 리베란테의 샤인 들으면서 흐린 기분을 말리고 싶네요. 5711님 신청해주신 리베란테의 샤인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황에서 치킨 배달기사와 주문자가 서로를 배려한 훈훈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 아파트 26층에 살고 있는 분이 치킨을 주문했는데요. 잠시 후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사님이 1층에 치킨을 두고 가실 줄 알았는데 직접 올라오겠다고 해서 얼른 내려갔다고 하고요. 덕분에 중간에서 만나서 치킨을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이 주문자는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커피 쿠폰을 함께 보냈는데요. 그러자 기사님도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다고 하네요. 처음 통화할 때부터 너무 말씀을 좋게 해주셔서 올라가서 치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와,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분들이 중간에서 만났다고 했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몇 층에서 만났을까요? 1번 2층, 2번 14층, 3번 30층. 주문자가 26층에 산다고 했잖아요. 보기 중에 중간쯤 되는 층이 어디일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2층, 2번 14층, 3번 30층.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1053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늘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최대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심의한 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재석의원 173명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해당 법률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따른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원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며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특별검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선고 이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시험장에 소형 이어폰을 갖고 들어가 문제를 푸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브로커 역할을 한 1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리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10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4년여 동안 모두 30회차에 걸쳐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대리 시험을 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배터리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리튬과 나트륨 같은 금속 물질이 물과 반응해서 폭발하거나 유해가스를 내뿜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용 소화기를 쓰는 등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2년 전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들이 발의됐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마저 늦어지는 형국인데요.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황에서 26층에 사는 주문자와 배달기사님은 과연 몇 층에서 만났을까요? 1267님, 2번 14층이요. 아들하고 배송일 하고 있어요. 비 좀 그만 왔으면 해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힘이 나네요.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아, 또 배송일 하고 계시는구나. 1267님. 힘내시고요. 오늘 당첨자 1267님 축하드립니다. 5단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사님도 고객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오늘도 인류의 충전 두 분 다 복 받으시라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바치 동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당신에게는 12가지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1: 뭣이 중헌디? 고민 해결 말고 뭣이 중헌디?
2: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만 나대표!
2: 만나는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3: 잘 지냈습니다.
2: 비가 많이 왔잖아요.
3: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아, 맞아요.
2: 네. 지금도 혹시 밖에 비 오나요?
3: 비가 조금씩.
4: 여기 상암동은 잠깐 멈춘 것 같아요.
3: 네. 내일 또 중부지방에 비가 예보돼 있다고.
2: 그렇군요.
1: 비가 이게 예전에는 비 올 때 좀 좋은 것도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올 때하고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네. 아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4: 한 번에 많이 오고
1: 예, 스콜처럼
2: 네. 지금 비는 안 오지만 밖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네요. 우리 JTBC의 김하은 아나운서가 네. 우리 변호사님이랑 같이 방송하시잖아요.
4: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이재은 아나운서를 너무 존경해서
2: 아, 진짜?
4: 아나운서가
2: 존경까지.
4: 됐다고.
2: 아 진짜.
4: 그래서 오늘 보러 온 거라고 맞나요?
1: 너무 보고 싶다고.
2: 와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아, 네. 기회가
1: 있습니다.
2: 되면은 이따가 네. 한번 인사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2: 김경준님이 준상 아나님 뉴스 할 때랑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변호사님도 반가워요 하셨네요.
4: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2: 네. 오늘 또 뉴스하고 네, 바로
4: 그럼요.
2: 오셨죠.
4: 네.
2: 자, 이 코너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인데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친구가 아닌 생성형 AI에 고민을 털어놓는 요즘 아이들. 고민 상담을 친구 말고 AI랑 한다는 건데 두 분도 혹시

0: 보세요?
1: 저는 질문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2: 저도.
1: 근데 고민을 털어놓기에는 네. 와, 근데 많이 알아요.
0: 오.
2: 많이 알아요.
1: 이런 질문을 해봐요.
0: 네.
1: 내가 어떤 사람이니 하면 제가 이때까지 관심을 가졌던 걸 다 분석해서
2: 그거 맞아요.
1: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어떠고 저떠고. 그래서 고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0: 진짜.
1: 무서워서.
0: 좀 그렇긴 해요.
1: 저는 무서워요.
0: 네.
2: 저는 감정적인 건 고민 안 하는데요. 뭐 시험이나 네. 뭐 공부할 만한 거 이거 몇 시간 공부하면 될 것 같아. 네.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네. 직장인이 합격하려면 하루 몇 시간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루 4시간 하겠다니까 100일 만에 안 된대요.
0: 진짜? 네.
2: 그럼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네. 하루 6시간은 해야 100일 만에 그래도 합격을 도전해 볼 수 있다. 막 이런 것까지 와. 다 정리해줘요. 너무 신기해요.
0: 똑똑하다.
1: 신기합니다.
0: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AI에 질 수 없잖아요.
2: 네, 그럼요. 네. 절대 안 지죠.
0: 그러니까 고민 사연 여러분 보내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의 고민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2: 네, 경남에서 현고민님 여자분입니다. 네. 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저와 남편은 4살 차입니다. 제가 4살 연상인데요. 그런 저에게 친구들은 말합니다.
3: 야, 연하 남편이랑 살아서 너무 좋겠다. 연하 남편이랑 싸우면 귀여워서 화도 안 날 거야. 그치, 그치? 아무튼 부럽다. 아무래도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깔깔깔깔.
0: 지들은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한다고 함부로 얘기하는지. 나이 어린 남편이랑 살아봤냐고요. 동생 데리고 살아봤냐고요. 우리 남편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여보, 일어나. 언제까지 잘 거야?
3: 아빠, 아빠 일어나서 나랑 놀자.
0: 아, 여보, 준상이가 아빠랑 놀고 싶어서 기다리잖아.
1: 나 좀 자게. 내버려둬, 한 시간만 더 잘게.
0: 벌써 11시야.
1: 누나가 이해 좀 해줘. 난 아직 어렸어. 아침잠이 많단 말이야.
0: 아, 준상이가 더 어려. 6살 준상이도 아까부터 일어나 있는데 당신 아빠가 돼서 왜 이래? 아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1: 아니, 안 창피해. 아무튼 누나가 좀 이해해줘.
0: 누나가 이해 좀 해줘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고요. 또 여보, 우리 저녁에 삼계탕 끓여 먹을까?
1: 그러자.
0: 그러면 죽도 같이 써먹게 당신이 찹쌀 좀 씻어서 불려놔줘.
1: 난 뭐 그런 거 할 줄은 모르는데.
0: 그냥 씻어서 물 넣고 불리기만 하면
1: 돼. 그러니까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0: 아, 진짜. 쉬워. 내가 가르쳐줄게. 자, 봐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불려놓으면 돼. 알겠지?
1: 누나 잘한다. 이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 시키려고 그래? 난 이런 거 하나도 몰라. 누나 이해 좀 해줘. 이?
0: 툭하면 할 줄 모른다, 경험 없다, 누나가 해달라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저도 참고 넘어가는데 주말에 친구들 문제 때문에 자주 예민해집니다. 제 친구들은
4: 예, 재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들이 하는 거 알지? 남편이랑 꼭 같이 와야 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0: 이렇게 집들이나 아이 돌잔치가 있을 때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데요. 남편 친구들은 아직 미혼이고 사회 초년생이라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6살 아들까지 있으니까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1: 누나, 나 친구들 만나볼게.
0: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1: 누나가 이해 좀 해줘. 자식들이 그 요새 직장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갔다 올게, 암튼.
0: 남편은 혼자 친구 만나러 나가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집에 남겨주는데요. 누나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받아주고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될까요? 세 분이 객관적으로 분석 좀 해주세요. 자, 현 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이거 수법이에요, 누나는.
0: 그니까.
2: 아, 오늘 남의 편 들어야 되는데 너무 열받는데요.
0: 아, 아, 그래요?
1: 아, 이 사람.
2: 아니, 아내분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아니, 아들보다 더 늦잠을 자고.

0: 맞아, 맞아.
1: 무슨 뭐 쌀을 불리는데 잘한다 이러는데 갑자기 저 사연 하나가 떠올랐는데 제 친구도
0: 네.
1: 남편이 이제 여자인 여사친인데 남편이 집안일을 아예 안 하고 아예 못하는데 정말 빨래 끝나고 나 뭐야 친가가니까 친정가니까 당신이 건조기에 좀 넣어줘 이랬대요. 갔다 왔는데 빨래가 완전 쉰내가 나고
0: 안 넣었구나.
1: 건조기에 넣기만 하고 돌리질 않은
0: 아,
1: 거예요.
0: 진짜.
1: 그래놓고 그 얘기를 난 이러고 산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남편의 사연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와,
0: 그래요.
1: 이런.
2: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얘기 조상 아나운서 얘기하셨으니까
1: 네네네.
2: 진짜로 이게 통한다고 생각 계속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러니까
2: 저는
1: 누나 하는
2: 네,
1: 그죠?
2: 좀 혼을 내야 될것 같아요.
0: 진짜.
2: 지훈이! 정신 차려! 이렇게
0: 누나가 누나로서?
2: 누나로 정세를 혼내듯이.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거, 진짜 넣어두라면 넣어두기만 하거든요.
1: 진짜 그런다니까요.
2: 그래서
1: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2: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0: 아, 진짜.
2: 넣어서 뭘 누르고 5분간 돌려.
0: 입력을 다 해야 되는구나.
2: 예.
1: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2: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1: 아, 정말로요?
2: 예컨대 양파를 반만 까놔라 이러면, 정말 양파 6개 중에 3개를 까놓던가, 아, 6개 반씩만 까놔요. 이거
0: 아.
2: 사진을 제가 본
1: 아,
2: 기억이 나는데.
1: 정말로요? 예.
2: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남편들한테는.
0: 그렇군요.
1: 쉽지 않다.
0: 1338님이 연기력 뭐여 잘한다 하셨고,
1: 맞아요.
0: 8081님, 젠디 모든 남편들이 그래요. 내 사연인 줄 알았네요. 1458님도, 우리 남편도 4살 연하예요. 자기가 불리할 땐 누나라 해요.
1: 우와.
0: 네. 제가 오늘 그 어제 김민아 아나운서가 추천해줘가지고 그
1: 네네네.
0: 72시간 데이트라고 요즘
1: 아
0: 화제인
1: 너튜브에
0: 네,
1: 핫한
0: 그 연애 프로 봤거든요.
1: 보셨구나.
0: 근데 그 4살 연하 남자분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소개팅을 하는 거였는데 되게 너무 풋풋하고 보면서 계속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1: 아 연하남을 보면서
0: 네 연하의 매력이 막와 너무 멋있다 귀엽다 이러면서 봤는데 또 이렇게 막상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2: 근데 이게 귀여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0: 네.
2: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걸 써먹는 거거든요.
1: 맞아요.
2: 이건 다릅니다.
1: 그리고 네. 이게 연하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0: 그치, 그치,
1: 기본적으로
0: 맞아.
1: 게으른 분이에요. 이게.
2: 게으른 분이에요?
1: 네. 정말로
0: 그치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근데
0: 연하여서도
1: 맞아요.
0: 아니라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남의 편이니까 남편의 편을 들자면 좀 남편이 자기가 좀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 나이를 계산해보니까 아이가 6살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아마 남편분이 32살에서 36 정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친구들도 다 결혼 안 하고 아직은 나는 아직 친구들 다 어리고 다들 노느라고 신났는데
0: 네.
1: 난 애도 있고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남자 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우쭈쭈 달래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0: 남편분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보자면
2: 남의 편이니까
0: 네.
2: 철없는 입장,
1: 네.
2: 철없는 그 나이.
1: 네.
2: 그래도 못 됐다.
0: 그러니까.
1: 진짜로.
0: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럼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0: 남편 편좀 들어주세요.
2: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요거 누나 핑계를 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나 할 때마다 한번 계속. 그 인지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나 할 때마다 왜 하는지. 예.
0: 마음의 준비를.
2: 예. 누나 할 때마다 필요할 때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1: 맞아요.
0: 현 고민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누나 할 때마다.
1: 현 고민님이 아마 집안일도 되게 잘하고 좀 듬직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마 남편분이 좀 의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지를 하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지 말고 일단 호칭부터 누나라고 부르는 것부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0: 아, 호칭을요?
2: 호칭 간에 누나, 오빠 이런 게 조금 부자연스럽거든요.
0: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자기야 뭐
2: 여보가 맞죠?
1: 여보가 맞지.
2: 당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혼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2: 누나 그러면 엉덩이를 때려버려.
0: 아,
1: 아들이 안 그래도 하나 있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는
0: 그런데 진짜 딱 아들이 둘.
2: 6세 아들하고
0: 근데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금 관계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그럼요.
0: 아들 보고 또 배울 수도 있으니까.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호칭부터 일단 고쳐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
1: 진짜 요즘에 이제 연애 프로그램 얘기를 자꾸 하지만
0: 네.
1: 연애 프로그램 보면 누나 내게 여자야라는 K-POP 프로그램을
0: 아시죠? 네네.
1: 거기는 12살 어린 남자들 나와요. 근데 4살 연하 남자? 어린 것도 아닙니다.
2: 그렇죠.
1: 이건 솔직히. 요즘으로 4살은 진짜 그냥 친구죠, 친구. 근데 이렇게 게으르고
0: 네.
1: 아,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2: 그거를

0: 이용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용어를.
1: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꼭 연하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네. 1338님 문자 주셨는데요. 호칭부터 바꿔야 해요. 그죠? 동등한 부부로. 누나는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라서.
1: 아, 맞아, 맞아.
0: 5220님, 여보가 보편적이죠? 네. 라고 주셨어요.
1: 그렇죠. 누나보다는 이제 호칭을 바꿔서 여보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현 고민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그 사이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0: 누난 내 여자니까.
2: 누난 내 여자니까.
1: 이승기 씨가 부릅니다.

0: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듣고 왔습니다. 김정훈님이 저 진짜 진짜 이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하고 그 남겨주셨어요.
1: 박 변호사님 이 노래 불러보셨나봐요.
2: 예.
1: 언제?

0: 누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첫째 아들은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서 자기도 연상녀라 결혼한대 하네요.
1: 진짜? 사랑꾼 남편이신가 보다.
2: 그런가 보다.
1: 너무 부러우시겠다, 현 고민님.
2: 맞아, 맞아, 진짜.
1: 1458님, 연하여도 잘한다고 궁둥이 팡팡 해주면 잘해요. 연하도 연하 나름입니다.
2: 아, 좀 길들이면은. 맞아요. 괜찮을 수 있죠.
0: 자, 8081님, 남자들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흐흐. 칭찬 스티커 한번 활용해보세요. 스티커 다 붙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요.
1: 야, 이거 좋다. 괜찮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2: 칭찬 스티커. 예.
1: 김경준님, 현 고민님은 남편이 4살 연하니까 그래도 참아 주죠. 네 살 연상인데도 뺀질뺀질 요리조리 요령 피우면 얼마나 얄밉게요. 오구오구 잘했어 하면 칭찬으로 조금씩 집안일을 하게 하세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알아도 못하는 척할 수 있음.
2: 다들 이렇게 오구오구 잘했어 잘했어 좀 길들이는 느낌으로 그렇죠. 바라고 하시네요.
0: 자, 유혜영님, 집안일 못한다고 해도 조금씩 자꾸 시키세요.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제 남편은 라면도 못 끓이고 달걀 후라이도 식초로 끓고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반복 학습을 시켜서 지금은 잘한답니다. 사연자분 답답해도 본인이 하지 마세요.
2: 와, 달걀 후라이를 어떻게 식초로 구우시지? 네. 식용유인 줄 알았나 봐요.
0: 정말로 안 해본 사람 같아요.
2: 너무 신기하다.
1: 정말 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시키지 말라고.
0: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구별해야 돼요. 좀 전에 우리 중상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건조대에 넣기 마라고.
1: 물리질 않아.
0: 저는 약간은 고의가 있다고.
2: 아, 진짜?
1: 약간의. 그죠?
2: 그건 너무 그러니까. 너무한데?
0: 그걸 잘 성공하면 그걸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도박을 한 것 같아요.
2: 그렇구나.
1: 네. 3679님, 모임에 남편을 데려가셔서 친구분들한테 이것저것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준다 하면서요.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을 세워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2: 괜찮은 방법.
1: 아닐 것 같아요.
2: 아니요, 아니요.
1: 이런 남자분들 특징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잘하면 왜? 나 친구들 앞에서도 잘한다고 했잖아. 왜 나 깨우고 그래? 이럴 것 같아요.
0: 저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누나라고 하는 모습만 지금 오늘 보여줬는데 네. 사연자가 다른 모습 뭐 예컨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우위에 있으려고 할 때는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궁금하긴 해요.
2: 그렇네. 예.
0: 그때도 누나라고 하는지 아니면 조금
2: 화났을 때
1: 화났을 때
0: 조금 더 깔보면서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2: 그렇네. 진짜 딱 중요한 지점을.
0: 근데 만약에 계속 처음부터까지 누나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나쁠 것 같진 않아.
2: 착한 사람도 들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다.
1: 예. 그리고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대체 현 고민님은 이 남편분의 뭐에 반해서 사귀셨는지. 혹시 듣고 계시다면
2: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0: 이런 귀여운
2: 누나
0: 모습. 누나 사랑해줘 이런 거에 빠진 것 같아요.
2: 아니었을까?
1: 글쎄요.
2: 그러니까 고민님 듣고 계시다면 알려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박지윤 변호사님,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이 현 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돼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2: 네, 뭐 제 생각에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보니까 귀여워 보이거든요.
1: 네, 남편이.
2: 그냥 놔두세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귀여워 여기면서. 예. 김준상 아나운서.
3: 저는 뭐 형은 고민님 편을 충분히 들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어른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남자를 선택한 것은 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사셔야 한다.

0: 진짜 뼈 때리는 그런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0570님이 박 변호사님 노래 잘 부르시네요. 덕분에 재밌었어요. 다음에 노래 한 곡씩 부탁드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1: 아, 예.
0: 진짜 노래 잘하셨어요.
2: 그러니까. 범진호 님도 2초 이승기 목소리였다.
0: 그러니까. 고음이 진짜.
2: 완전.
0: 벤자민 리님. 저는 박재훈 변호사님과 김준상 아나운서가 나오는 날이 가장 좋습니다. 코너도 코너지만 제 휴먼
2: 중요합니다.
0: 오당자 파이팅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또 박지훈 변호사님, 김준상 아나운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해 준 김하은 아나운서도 반가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1060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바운스.

조용필의 바운스 106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0175님 4박 5일 제주도 여행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비가 안 와서 재밌게 놀았어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또 너무 아쉬워요. 제주도는 언제나 며칠 여행해도 너무 아쉽네요. 아 그리고 여행 내내 운전했던 남편 정현씨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또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군요. 아까 우리 전화 연결했던 미라님도 그렇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신 분들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행히 또 비가 안 왔다고 하니까 우리 0175님도 남편분이랑 즐거운 여행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1080님 내일 아이들 방학 맞아서 강원도 속초로 여행 가려고 짐 싸고 있어요. 4인 가족 짐 싸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누가 휘리릭 싸주면 좋겠어요. 오, 또 1080님은 속초로 떠나시는군요. 그쵸. 이렇게 혼자 아니면 둘이 가는 거랑 4인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행 가는 게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짐 자체가 아이들 옷도 챙겨야 되고 막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기 전부터 또 고생하시겠네요. 1080님. 그래도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아이들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0112님은 경남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 더운 날씨가 연속이라 몸보신하기 위해서 누룽지 삼계탕 포장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시원한 비 적당히 내려줘라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경남 지역에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나 봐요. 그쵸. 너무 더운 것보다 한번 그래도 좀 시원하게 비가 뿌려주는 게 이 더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데 비 너무 와서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이렇게 막 피해 있을 정도로 많이 오지 않는 정도로 적당히 내려주는 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경남에도 좀 단비 같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네요. 누룽지 삼계탕 몸보신 제대로 하시겠네요. 9110님 작은 아들 4월에 큰아들 6월에 쌍둥이 군대 보내고 적적한 마음에 산책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목소리 너무 이쁘세요. 듣고 있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오 감사합니다. 아들 둘을 이렇게 한 번에 군대 보내시고 마음이 얼마나 적적하고 또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 드실 텐데 잠깐이라도 저희 방송이 또 제 목소리가 위로가 되어드렸다니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9110님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이희원님 오늘 아들 따라서 부산 가서 부산 지하철 굿즈 사운드 키링 사왔습니다. 이번 역은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하면서 실제 지하철 방송 그대로 재생되더라고요. 서울 지하철 굿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 부산 지하철 굿즈 사운드 키링을 사셨는데 그걸 누르면 이제 막 그런 게 나오나 봐요. 이번 역은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이렇게 서울 지하철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굿즈가 사운드 키링은 없지만 다양한 굿즈들이 있겠죠. 지하철 관련해서 요즘은 뭐 굿즈가 최고 인기잖아요. 책도 그렇고 뭐 어딜 가든지 굿즈가 인기인 그런 시대라서 굿즈 관련된 책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막 읽으려고 했었는데 다양한 굿즈들을 소개해놓은 책도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9523님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곡수초등학교 26회 친구들 35명에서 오사카 여행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었네요. 친구들 모두 건강하자. 66년 동안 잘들 지냈다. 오늘 또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여행 다녀오신 거 많이들 자랑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9523님은 초등학교 친구들 35분이서 같이 오사카 여행을 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분들이랑 같이 연락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고 너무 좋네요. 1323님 우리 집 강아지는 미용만 하고 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결국 제가 직접 미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학으로 하다 보니 결과가 정말 점점점 강아지인지 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못생겨졌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 어느덧 5년째. 이제는 우리 강아지 미용은 거의 제가 다 합니다. 발톱 깎기부터 목욕, 털 정리까지 웬만한 미용은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못생겨졌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미용사는 5년 경력의 보호자입니다. 와, 멋지신데요? 강아지가 이렇게 미용 다녀오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직접 또 독학으로 배워서 미용을 해주시는 이 열정과 사랑 너무 멋지십니다. 6303님 수영장을 옮긴 지 4개월 아직은 낯설었는데 오늘 수영을 마치고 나오니 한 회원분이 만두 하나를 봉지에 싸서 건네주시면서 드시고 가세요 하셨어요. 만두 하나였지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람 사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따뜻함을 안고 자야겠어요 하면서 만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큰데요. 만두 왕만두인 것 같아요. 받으시면서 진짜 감동 받으셨겠어요. 그냥 수영장 이렇게 다니다가 마주친 분인데 이렇게 만두 드세요 하면서 이런 봉투를 건네주면 진짜 마음이 울컥해졌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진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6303님 앞으로도 수영 즐겁게 다니실 수 있겠네요. 이 마음을 간직하시면서. 박지연님 퇴근하자마자 미용실 와서 뿌리 염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인지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가 늦어졌나 봐요. 뿌리 염색하는 주기가 부쩍 길어졌거든요. 하하 덕분에 돈은 아껴질 테지만 씁쓸함은 어쩔 수가 없네요. 유유 아 그래요. 또 이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면은 확실히 염색

주기는 길어지지만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주연님처럼. 뿌리 염색 예쁘게 잘하고 오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루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페이트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소 이모셔널 두 곡 듣고 올게요.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5: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힘앱으로 음주 후엔 힘앱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2695님이 내일 제가 생애 처음 쓴 희곡으로 단편극 첫 공연이 올라가는데 너무 떨려요. 루비야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와, 생애 처음으로 쓴 희곡이 무대에 오르는 날이라니 진짜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시겠네요. 제목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꼭 제목이랑 자세한 정보도 보내주시면 저희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첫 공연이라 많이 떨리시겠지만 멋지게 잘 하시고 오시고 또 관객들에게도 그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346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내일 병원 예약 때문에요. 이른 아침 예약이라서요. 가슴에 혹이 좀 있는데 요즘 통증이 생겨서 걱정이 너무 큽니다. 큰 일은 없겠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걱정 말라고. 큰 병 아닐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특히나 또 검사, 진료 앞두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이게 꼭 큰 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다양한 원인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내일 정확한 진료 잘 받으시고 혹시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 치료도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3229님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째 초등학교에서 특수반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아이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직장에서 회식이 있고요. 저녁에는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 과정 자격증 공부하러 대학에 갑니다. 제가 늦게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한 학기 마쳤거든요. 오, 16년째 초등학교에서 특수반을 담당하고 계시다니 너무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죠. 다들 학교들이 또 회식도 하시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까지 엄청 진짜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3229님 힘내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4850님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헬스장에 데려다 줬는데 오늘은 강원도로 출장 가서 내일은 오랜만에 버스 타고 헬스장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찰옥수수가 택배로 올 예정이라서 옥수수 삶아야 해요. 오, 원래는 매일매일 이렇게 헬스장에 데려다 주셨나봐요, 남편분이. 근데 오늘은 출장을 가셔서 이제 내일 아침에 버스 타고 헬스장에 다녀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4850님, 운동 잘하고 오시고요. 또 찰옥수수가 올 예정이에요. 옥수수 요즘 되게 맛있잖아요. 맛있게 삶아서 또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1267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요. 한로로의 영영 들려주세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죠? 한호로의 영영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와 살인 혐의를 합쳐 수사해야 한다는 초기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분리수사가 결정되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장윤기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간부가 광주광산경찰서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 간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장윤기 범행 직후인 지난 5월 8일 당시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은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에게 보낸 것으로 본부장님 지시입니다라며 장윤기 혐의를 분리수사라는 취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본인 집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과 꼼수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며 집권 여당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하다며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매도했다는데 이런 꼼수도 있냐며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에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매는 통상적 당 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9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서울은 이제 새롭게 개발할 빈 땅을 찾기 어려운데요. 결국 역세권과 노후 상업지처럼 도심 안에 있는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을 한데 모으는 복합개발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24시간 사람들이 머무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보다 먼저 도시 노후화를 겪은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0: 록봉기 힐즈와 시부야로 대표되는 일본의 복합개발. 낡은 도심을 바꿔놓은 비결이 뭘까요? 잠시 후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조정현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갔지?

0: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한정된 서울 도심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남성현, 조정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1: 자, 두 연구원님께서 이번에 함께 보고서 발간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예,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의 미래를 도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보고서인데, 일단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거의 매크로 환경은 일본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고령화 비중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일본도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구조로 전환이 됐고, 2024년부터는 초고령 사회 비중으로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 자체가 변화되면서 사실은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수요 자체도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도시라고 하는 큰 생물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사용자 계층이 세분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결국 일본하고의 유사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 예.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일본 도쿄의 여러 업체를 미팅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도보로 탐방을 하면서, 네, 그 관련된 느낀점을 작성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 직접 부지까지 다 탐방까지 하시고 작성한 보고서네요. 자,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라면 도시 내부에 개발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3: 그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도시 내부 개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는 3, 4인 인구 기준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과거와 달리 1, 2인 가구 단위로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1: 네,
3: 오히려 남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가구가 증가하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서울 도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표적인 그런 제도

0: 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역세권 중심으로는 청년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또 더 나아가서 그 중심으로 개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얘기하는 말씀하셨던 건 이제 도시의 확장 시대가 끝나가는 거고 결국 도시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재생하는 단계로 진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구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복합 형태의 개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복합 형태의 개발의 수요 자체가 쏠려 있는 지역 쪽으로 한정돼서 도시 재생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확장 영역보다는 결국 이 압축된 형태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과거의 사업 방식 자체보다는 최근에 이제 운영하는 사업 방식 쪽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의 모델 자체가 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 다녀오셨다고 했으니까요. 도쿄 같은 경우 물론 도쿄도 저출산 고령화로 자체적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는 요인은 예전보다 잦아들었지만 사회적 유입이 여전히 해서 도쿄 전입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도쿄도 더욱더 도심이라는 게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과거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 도쿄 인구가 본격적으로 과장 요인 많이 됐던 시기는 1970년대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개발이 되었던 게 이제 아시다시피 사이타마현을 뿐만 아니라 세계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마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저희가 거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 노인 인구가 폭증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족 가능한 도시로 남기가 힘들었다라는 점인 거고요. 결국 그런 문제점을 일본 정부에서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 내부 자산을 재구성하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새로운 거점들은 계속 필요한데 과거에는 타마신도시처럼 외곽에 자족 기능이 좀 미비된 도심을 새로 만들었었던 것이 뭔가 실패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더 확충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제 좀 이해가 더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전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번에 일본에서 최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모델들이 과거와 달리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굉장히 밀집된 한 곳에서 결합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 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2: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도시 기능 자체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택 공급은 이제 정부 주도하에 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요. 단순히 이제 소득 자체가 늘어나고 인구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자체가 확장하는 단계에서 선택적 소비 자체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도시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유지가 되려면 24시간 좀 돌아가야 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유인 효과로 인해서 전체 도시 기능이 압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거든요. 인구수 자체가 감소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놓으면 결국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거주지역의 경제활동과 예를 들어서 상업용 업무지구의 경제활동 자체가 이제는 한 번에 결합되지 않으면 그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제 궁금한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상당히 높은 고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쪽에 있는 상가동은 다 망합니다.
1: 맞아요.
2: 그리고 특정 지역에 이제 몰집되어 있는 상업지역 쪽만 장사가 되다가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우리가 아는 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같은 경우 이태원 같은 데 격리단계 같은 거 봐도 유지 가능성 자체가 없거든요. 결국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는 사람이 트래픽이 몰려서 그 상업지구나 이 주거지구 자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이 공간 활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소비력의 한계성 때문에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비자들의 니즈 자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능으로 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정부 주도화에서 조금 공급을 하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1: 예.
2: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 쪽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니즈 자체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모리그룹과 여러 가지 미쓰비시 부동산 케이스를 얘기를 하지만
1: 예.
2: 모리그룹이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그 아자부다이 힐스 같은

0: 경우도 사실은 이런 거에 상당히 포커싱을 맞춰서 도시를 개발하는 형태로 가지고 가면서 그쪽 기능 자체가 어찌 보면 주변에 있는 기능까지도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일본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어떤 관점에서 전개돼 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본도 특히 도쿄도 지금과 같은 도시 구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형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2: 저희가 결국 이 모든 건 1970년대부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비슷한 게요. 이제 네. 앞서 말씀드렸던 타마신도시 같은 그 외곽 쪽에 새로운 개발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내부적으로 작업이 일어났던 게 부도심의 개발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신주쿠, 시부야, 그 이케부쿠로 같은 부도심이 성장하였고요.
1: 예.
2: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인 게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1: 예.
2: 다만 이제 결국 이제 이후 버블 기가 끝나고 나서 200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상업지와 주거지의 이제 가격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002년도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시 재생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일부 지역들 중심으로 도시 재생 지구라는 게 설정이 되게 되었고요. 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재개발이 일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게 서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도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1970년대 때 보면 영동 개발이 일어났고요. 그 서울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사실 1기 신도시라는 명칭 공식적이지만 그 전 0기 신도시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봤을 때 목동이나
1: 네.
2: 노원을 보면 저희가 1990년도 이전에 2만 세대 이상의 가구가 유입된 도시들이거든요.
1: 예.
2: 그 재편이 끝나고 이제 외곽으로 확장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진짜 목동하고 노원을 영기 신도시라는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그게 영기 신도시가 맞죠. 허벌판에 지어진 거니까요.
2: 네네.
1: 예, 말씀 뭐 듣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일본 사례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버블 이후 그 상황도 중요해 보이는데 기존 도심을 재편하는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일본은 추진되어 왔습니까?
2: 이제 몇 가지의 형태들인데 아마 좀 이따가 이제 남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권역 개발도 그 복합 개발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처음 개발되었던 특히 이제 다이마류라는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2: 거리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유라쿠조하고 그다음 마루노치 그리고 그 한 개의 구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세 개의 구역을 합친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종로와 여의도라고 그걸 합친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결국 낡은 오피스를 단일단일로 짓는 게 아니라
1: 예.
2: 이제 그 한 개의 사업자가 해당 권역에 있는 거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이름은 이제 미쓰비시 부동산이라는 데고요. 거기가 단일 기업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의 60% 7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 예.
2: 그 권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미쓰비시 부동산에 갔을 때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던 게 뭐냐면 사실 빌딩에 녹지도 있지만
1: 예.
2: 본인들이 녹지 공간을 얼마나 잘 조성해 놨는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용적률이나 그런 수익성에 초점에 맞췄다면
1: 예.
2: 그들은 그 권역이 얼만큼 사람이 몰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가에
1: 예.
2: 초점을 맞춰서 개발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요, 이게 그분들은 돈 안 법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를 한 평이라도 더 늘려야
2: 네.
1: 돈이 되고 분양을 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근데 일단은 개발 방식 자체가 다른 게 좀 큰 것 같아요.
1: 예.
3: 일단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개발 사업 성을 따라서 바로 분양을 하고 엑시트하는
1: 그렇죠.
3: 구조 자체지만 얘네는 운영을 하는 구조입니다.
1: 아, 분양을 하는 게
3: 예,
1: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시행사의 개념 자체가 제가 이제 운영 시행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1: 예.
3: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입지의 희소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상업용 도시, 업무용 지구, 주거용 지구 자체가 같이 결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 입장에서는 핵심 입지 자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발생을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경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1: 예.
3: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입지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해서 한마디로 집객력 자체를 확보해서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로 결국 뭐 임대사업 구조로 가는 구조로 재편이 되는 거고요.
1: 네.
3: 특히 저희가 입지 공간을 확보하는 거하고 도로교통망 자체를 자체적으로 좀 증축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은 도시 자체가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도쿄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시켰는데
1: 예.
3: 추가적인 유입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변 지역까지 도시개발의 영역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0: 이제 긴자라든지 다른 요것이 오테마치까지 확장해야 되는 구조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람이 상당히 유입되는 공간적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도 이쁘게 좀 심고 네. 카페 거리도 조성을 하고 심지어 저희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 도쿄역의 마르노치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도쿄역 지하로 이렇게 예. 이동을 해서 거의 단절돼 있는 예.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그 단절돼 있는 곳조차도 사실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도 외국인 인바운드가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외국인 관광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텔이라든지 전망대까지 추가적인 건물 자체를 개발을 하면서 결국 도시 자체를 재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의 영역 안에서는 또다시 그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1: 물론 연구원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가 약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요. 장기적으로 수익을 벌기 위한 모멘텀으로 녹지도 조성하고 사람을 유입시킨다고 해주셨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녹지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 녹지 있는데도 무슨 큰 오피스 동을 하나 더 올리면 거기가 또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더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도 누군가가 공실이 안 돼서 다 찾은다면 여기 유입인구 자체, 상주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건데.
0: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도쿄역에 있는 예. 미쓰비시 부동산 가지고 있는 오피스동은 대부분 금융과 관련된
1: 예
0: 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거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많이 뭐 법무사라든지 예. 세무 쪽이나 이런 게 같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위적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임대료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계속 매년 더 오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안정적인 공실료 자체를 확보하면서 예. 결국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는 상업용 수요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요가 네. 챙겨주는 구조라 이게 단순하게 오피스동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수요가 130%인데 우리가 100밖에 공급을 못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입 인구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 다양한 소비자 계층 자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자산 구성 자체가 조금 더 네.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니고 너무 부러워서 녹지를 이렇게 크게 조성하면서 개발한다는 게 너무 부러워서 우린 도대체 뭘 바꾸면 우리도 그런 개발을 많이 할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공사들이 딱 분양하고 빠지는 형태가 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곳이 자기가 그 건물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임대를 놓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게 된 모멘텀은 우리가 뭐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2: 우선 일단은 차이점을 좀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모리 그룹 아시다시피 이제 시행사 역할을 하고 예.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이제 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시공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2: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현대건설, GS건설 아니면 개발사들은 현대산업개발과 예. 같은 이름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동 자체가 본인들이 무엇을 지향하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와는 또 별개로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쓰비시 부동산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유하고 있냐 있지 않냐의 차이가 네.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지들은 개발의 역사를 보게 되면 네. 관에서 시작합니다.
1: 그렇죠.
2: 관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과 함께 이제 개발하는 형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토지 소유 주체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넘어오면서 그게 누구였냐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토지 소유 주체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운영 주체가 어떤 특수성을 가진 법인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서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일본도 오래된 주택들 작은 필지가 뒤섞여 있을 만큼 역사가 유구한 도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도심 한복판을 좀 제대로 개발하려면 그 땅 소유자들이 잔뜩 의견 일치가 되거나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비할 수 있었을까요?
2: 일본을 말씀하시는 예. 거면 이제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 게 다른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가 조합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1: 예.
2: 그게 시행사가 쉽게 말하면 일정 사업비를 대게 되면 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1: 예.
2: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도시 이제 정비법상 이제 시행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애초에 분양 목적으로서 이제 조합 법인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법인이 설립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0: 의료 시스템도 있고 다 있어요. 네네. 이걸 조합원들이 다 그러면 수용한 겁니까?
1: 그게 그래서 37년이 걸렸습니다.
0: 아, 네. 37년이
1: 네.
0: 걸린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37년 동안 몰이라는 개발 회사가 네네. 이렇게 개발하는 게 더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직가에 대한 상징성을 높입니다라고 37년 동안 설득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니 우리가 근거리에 다 있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까?
1: 반반 아닐까 싶은데요. 아. 세부적으로는 남성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뭐 록보키일스 개발 케이스 자체도 예. 성공적으로 가져갔던 것 같고요.
0: 예.
2: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상당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도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아자부데일스 보면 그 오피스 비중이 한 40%가 넘어가요.
0: 예.
2: 그다음에 이제 주거 비중 자체는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상업용 시설이 20% 정도 되니까 결국은 이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압축된 형태로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그 과정에서 이게 계속 재생적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결국 거기서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소비가 발생해야 되고 외부 고기 유입 자체가 되면 예. 결국은 토지 가격 자체는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도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네. 일정 부분 분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따른 오피스나 상업용 시설 자체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가는데 아마 제가 뭐 거기 모리그룹하고는 인터뷰를 안 해봤지만 네. 뭐 제가 생각하는 바는 결국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 수익에 의해서 그냥 반짝하느냐에 따른 부분이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0: 네.
2: 그 과정 속에서 로펑길즈나 이런 게 상당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원주민에 대한 설득력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일본 도심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조정현 연구원 모시고 일본이 낡은 도심을 설계한 방법이 뭘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도 분명 우리처럼 도심 재개발에 대한 여러 새로운 이슈들이 불거지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부동산이 정말 더 뜨거워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한 줌의 땅도 구하기 어려운 게 우리 서울도 지금의 상황인데 그런 거 대규모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민간이 원래 땅 주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이렇게 안 놔두잖아요. 공공이 나름대로 공공주택도 일부 비중 넣었으면 좋겠고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덜어내셨으면 어떨지 이런 의견도 묻고 그런 게 우리 공공의 지금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개발할 때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결국 우리나라랑 앞으로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긴 한데요. 예. 결국 일본 각각 주체가 목적성이 무엇이 있고 그들이 결국 사회나 이제 도시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재원으로 바탕으로 결국 시민들의 편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에 따라서 민간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FOC 같은 것들이죠. 네. 대표적으로는 도로를 좀 더 넓힌다는 등 네. 혹은 용적, 근데 거기에 반대급으로 이제 용적률을 제공한다는 등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

0: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네. 은혜들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될 건데요. 민간에서 사실 도시에 줄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까인가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저는 이제 민간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이 복합개발 형태로 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오피스 위중 자체가 높아져야 되고 그 업무지구 단지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민간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도시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살아나려면 예전에 제가 뭐 김보고서일 때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렸지만 결국 경제력 자체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 도시 자체는 아무리 외곽 지역이라도 도시 경제 자체가 발달을 하게 되고 거기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결국 출생인구 자체도 증가하는 구조로 재편이 되거든요. 결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공공 일자리 자체를 늘린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발생을 해야
1: 예.
2: 저희가 이제 동탄 케이스를 보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강일동 케이스를 보도 그렇고 결국 그 부분이 도시의 기능을 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예. 기능 자체를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에서는 제가 보기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오피스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이제 뭐 자산 자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 자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구조가 돼야 되고 거기서 거주 인구 자체나 이제 업무 지구의 인구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정부는 그 이후에 관련된 인프라 자체를 구축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2: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교통망 자체를 좀 재정비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의 개발 자체는 보시면 대부분 뭐 GTX라든지 노선을 먼저 깔아서 거기 접근성을 먼저 좋게 해주는
1: 예.
2: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과정보다는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거주 지역 쪽에만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1: 네.
2: 대표적으로 되게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도 스레드 하나 보고 왔는데 일산하고 분당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1: 예.
2: 일산도 과거에 실기 신도시로서 상당히 택지 조성이 잘 돼 있었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는데
1: 그랬죠.
2: 지금은 분당하고 일산의 차이점은
1: 너무 크죠.
2: 업무 지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큽니다. 결국 업무 지구가 없다 보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비 활성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예. 라페스타 같이 몰락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경제성장 시절에는 사실 자연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1: 네.
2: 근데 지금은 상당히 축약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결국은 이 부분을 조금 정부와 민간이 좀 나눠서 역할 분담을 잘하고 서로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좀 규제 자체도 완화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두 분께서 각각 말씀해 주신 게요. 우리 조정현 연구원님께서는 민간이 개발을 할 때 그 민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컨텐츠를 도시에 내재시키느냐를 보고 공공이 그거에 부합하는 일종의 공공 서비스를 또는 인프라를 확충시켜준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남성현 연구원님께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시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민간 개발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느냐가 또 공공이 어떤 역할을 마중물을 해줄지를 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콘텐츠, 한 분은 일자리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 방식에 해당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보면요. 자체적인 콘텐츠를 거기다 집어넣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개발 방식이 많잖아요.
2: 네.
1: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나 둔촌 주공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주거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지 거기에 도시에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일자리가 장착된다 이런 기능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공이 그런 데다가 무슨 마중물 역할을 해서 상생을 일으키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은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에서는 안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은 그래서 다른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1: 어떤 거죠?
0: 바로 임대주택.
1: 임대주택.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1: 네.
0: 특히 재건축은 좀 다르지만
1: 예.
0: 재개발을 놓고 봤을 때는 재개발의 목적 자체가 그 해당 지역에 어떤 저희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예.
0: 대표적으로 초과리 환수제가 재개발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1: 예.
0: 결국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다 갈아엎는 과정에서의 이제 정부나 혹은 이제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는 저는 본질적인 목적은 SOC를 통한 인프라 제공이 될 것이고요. 또한 재건축을 통해서는 그 민간이 정부한테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바로 임대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동기 요인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1: 네.
2: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용산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결국 국내에 있는 오피스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의 이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체들, 해외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제 서울시에서 재정을 해가

0: 주고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조금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해야 결국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좋을 때
1: 예.
0: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외국 투자 자금 자체를 조금 FID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럼 유치하는 작업 자체를 하려면 사실은 공공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1: 네.
0: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뭐 제가 뭐 이쪽은 그렇게 크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포커싱이 주거 지역의 안정화라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주거 지역이 안정화됐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도시 기능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활유를 계속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 쪽에서 못하는 부분을 조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 쪽을 그런 업무지구 단지 쪽으로 같이 묶으면서 개발하는 시도 자체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강남은 워낙에 업무지구 자체가 많다 보니까
1: 예.
0: 그런 기능이 선선한 쪽으로 잘 들어가는데
1: 네.
0: 저도 뭐 강북 지역이 뭐 집이 있지만 강북 지역은 거주지 그 업무지구가 없습니다.
1: 그렇죠. 거의
0: 그러니까
1: 없죠.
0: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이 낙후가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라 사실은 이거는 뭐 강북 균형 발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사실은 도시의 기능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 쪽은 조금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민간 기업도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FDI 외국인 직접 투자까지 생각했었을 때 지금 반도체 특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 새로운 도심을 개발하는 모멘텀이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좋은 호기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나온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 넘어가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할 때요. 컨텐츠 일자리 말씀 주셨는데 그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뭔가 그 단지를 개발할 때 외지인 또 외부인이 단지 내부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현장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했을 때 공원 같은 녹지도 서울 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했는데 문으로 걸어 잠근다든가 실제 뭐 뭐든 하여튼 이렇게 폐쇄성을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소득 수준이 좀 달라지면서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아자브다이즈 힐즈 보든 보면 엄청난 쇼핑몰도 있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단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긴 좋은 컨텐츠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0: 그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자꾸 이제 주거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재개발된 지역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재개발된 지역들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 되지. 아자부다이 힐즈처럼 이렇게 복합용지로 개발되지 않거든요.
0: 저희가 반대로 그러면 좋은 케이스가 롯데월드타운입니다.
1: 예.
0: 거주지가 있고
1: 네.
0: 호텔이 있고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개발을 해서 사실은 이 삼박자의 기능 자체 특히 오피스 기능도 한 20%가
1: 예.
0: 포지셔닝이 돼 있는 구조거든요. 결국 거기가 지금 최근에 보면 말씀하셨던 관광객 수요 자체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아마 롯데물산 영업실적 자체가 역대 최대 실적으로
1: 그렇죠.
0: 기록을 하는 걸로 지금
1: 예.
0: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셨던 기존의 이제 토지 소유자 자체가 개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1: 예.
0: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1: 예.
0: 목적성으로 개발 라는 형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자부다 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1: 네.
0: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1: 설득을 한
0: 예,
1: 거다.
0: 설득한 거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그러다니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하고
1: 네.
0: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거주자들이 본인들의 토지에 따른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하고는 약간의 이해 상충이 좀 된다라고
1: 네.
0: 보고 있습니다.
1: 이제도 좀 이해가 되네요. 롯데와 같이 그 잠실 부지를 본인이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네. 있거나 모리처럼 일정 지분을 넣고 토지를 확보해서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개발해보는 게 어떨까요? 의사결정을 한 거는 진짜 복합개발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었겠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마저 복합개발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복합개발 아무 지역에서나 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고 이런 식의 개발을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보려고 할까요?
2: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1: 예.
2: 결국은 역세권 중심이어야 된다고
1: 예.
2: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풍부한 유동인구와 담보가 돼야지 결국 사람들의 수요가 우리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이제 라인 자체가 평소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통의 결절점과 그다음 대규모 유동인구 그다음에 이것을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까지 그 삼박자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게 가능했던 지역이 바로 시보야입니다.
1: 예.
2: 시보야가 저희가 톡 목표라는 그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을 바탕으로 개발했

0: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그렇게 이제 개발되고 그다음 테넌트를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뭐 IT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젊은이들이 결국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탈바꿈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주셨던 요건이 교통의 집결지, 그 다음에 네. 대규모 유동인구,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 이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 세 개의 요건을 다 갖춘 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역세권 근처인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데 일본은 역이라고 하는 뭐 도쿄역도 그렇고 오사카역도 그러고 보면 이게 역이야, 거대한 건물이야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우리나라 역들을 보면 용산역은 좀 개발된 것 같긴 한데 서울역도 무슨 그 일본의 교외 지역의 조그만 역사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영등포역도 이게 뭐 이렇게 아주 제대로 개발된 느낌은 솔직히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 역사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로 따지면 뭐 철도공사라든가 철도공단 뭐 이런 데일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여기가 주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은 실제 지하철 공사들 같은 데서 부동산 개발해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2: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미팅을
1: 네, 우리 SR이랑 하셨나요?
0: 저희가 그런 건 네. 아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희가 특히 이제 일본의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토큐라는 그 철도 공사랑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토큐 부동산이 대부분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마루노우치는 좀 더 특이한 케이스였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용산 재개발의 경우에도 그 민간과 관이 합작, 예. 관이 주도를 하되 이제 민간이 합작해서 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개발이 나타나냐면 즉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광운대 토지 소유주가 지금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민간한테 매각하는 형태로 이제 개발하는 형태가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도심지 내에서 교통 집결지, 대규모 유동인구,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 보면 방금 말씀 주셨던 민간이 참여하고 공공이 일정 부분 이걸 허용하는 이런 거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도 쉽진 않겠네요.
2: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가면
1: 예.
2: 결국은 그러면 이 여기서의 토지를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1: 네.
2: 생각을 했던 거고 결국 상업용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이미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가지고 토지 자체 자산 자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1: 네.
2: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들의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이제 운영 시행사 쪽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암울한 것 중에 하나는 복합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 전역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플러스 이제 업무용 지구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1: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목동에 살고 있지만
1: 네.
2: 목동에 업무용 지구 자체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의 기능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상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1: 네.
2: 그런 지역은 사실은 국내에서도 되게 한정적인
1: 예.
2: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광주 지역으로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경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일자리 자체를 창출을 해서
1: 예.
2: 그 기능 자체를 살리겠다라는 목적성도
1: 네.
2: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게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플러스 업무 지구 자체를 할 수 있는 지역만이 결국 민간 사업자들도 향후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상장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의 미래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본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1: 네.
2: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제도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합개발 가능하게 만들고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는 뭐가 있었을까요?
0: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02년에 시행되었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1: 예.
0: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민간 사업자한테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주고 결국 거기에 이제 공공 기여를 얼마나 줄 수 있는가를
1: 예.
0: 논의하는 과정이 법제화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거기에 대표적인 어떻게 상징성 있는 사례가 뭐냐면요. 이제 마루노우치 지역에 있는 제가 도쿄 빌딩이라고 이제 미쓰비시 부동산에서 지었던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1: 예.
0: 해당 빌딩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쿄역으로부터 저희가 안 쓰는 용적률을 이양을 받아

0: 많아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한계 용적률이 약 1000% 정도였다고 하면 그 1266%까지 상향을 시켜주게 되었거든요.
1: 예.
0: 즉 법적 상향, 법적 상한 용적률이 뛰어넘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를 만들어줬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이러한 부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혹은 저희가 어떤 모아타운이나 그런 제도적인 요건을 이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는 등 또한 LH 공공 재개발을 통하면 저희가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약 120%까지 늘려주는 등 그러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연 공공이 결국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1: 그렇군요.
0: 나오고 있습니다.
1: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0: 네.
1: 그 예를 들어서 역사가 유구한 도시들 같은 경우는 보존이 필요한 건물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럼 그런 거는 국가가 이건 올리면 안 되는데 부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한 페널티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0: 말씀하셨던 게 이제 결국 그 해당 사례를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 지역이나 그 옆에 있는 데에 저희가 못 쓰는 용적률을 판매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쪽을 네. 보존을 하게 되면
0: 네네.
1: 그거에 대해서 안 사용한 용적률을 옆에서 더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0: 그렇죠. 아, 네,
1: 예. 이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0: 네.
1: 우리나라도 서울 도심지 특히 강북 지역에서는 땅 파면 뭐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예.
0: 아,
1: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의 제도도 복합개발이 용이하도록 뭔가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 1번 보시면서 시사점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뭘 좀 추천드리세요?
0: 사실 이미 우리나라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1: 예.
0: 일단 저 우리나라의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가 배포된 2040 이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자면 사실 저희가 그동안 개발을 어느 정도 막고 있었던 35층 규제가 다 폐지가 되었고요.
1: 예.
0: 그동안 역세권을 단순히 교통의 결절점으로만 이용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 지역을 복합개발로 전환 가능하게 이제 만들었는 게 2040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도뿐만 아니라 개발 주체와 사업 방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일본 사례들 가만히 보니까요. 기업이 개발 이후에 자산을 장기간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게 우리랑 가장 큰 차이점인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하면 뭔가 책임감 있게 이거 계속 내가 쓸 거니까 내 소유니까 하면서 책임 시공도 많이 할 것 같고 뭔가 계속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안착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방식이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까?
2: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본 조달 방식이 가장 큰 차이가 있죠.
1: 예.
2: 결국은 우리나라는 토지 매입을 확보하는데도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 개발하기 위한 보통 저희가 5대 5잖아요.
1: 예.
2: 토지 가치하고 올리는 데 한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리스크 자체를 떠안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거기다가 어차피 우리나라는 매년 LH가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공공택지를 분양을 해서
1: 예.
2: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주어줬으니
1: 네.
2: 분양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워낙에 좀 수월했던 게 큽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그 프로젝트 리츠라고 하는 자본 조달 방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토지를 현물 출자를 해서 이제 토지 그 자산을 짓는 건축 비용 자체는 외부의 자본 계정으로 투자를 받는 구조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건축 피해에 따른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조달 비용에 따른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건도 많이 개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롯데물산이 뭐 거의 2024년인가요? 5년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이미 나오면서 운영 수익이 대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선유도역 쪽에도 토지 매입을 계열사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1: 네.
2: 또 신세계그룹의 신세계프라퍼티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을 통해서 과거에 스타필드 개발 프로젝트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복합개발 형태로까지 많이 확장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아마 이런 자본조달 방식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구조로 되면 관련 속도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지는 구조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금까지 조금 안 됐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또 하나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게 기업들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삼성에서 평택에 엄청난 부지를 달라고 했었을 때 그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큰 부지를 달라고 하는 게 삼성이 뭐 땅 투기하려는

0: 바보다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 평택 땅 다 쓰고 모자라서 지금 땅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부식된 사례고 그렇다고 기업들이 정말 비업무용 토지를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게 나중에 꼭 쓰려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막연하게 믿어줄 수는 없는 것도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또 말씀 주셨던 사례들 보니까 기업이 나름대로 유의미한 규모의 부지를 가졌을 때 도시의 새로운 컨텐츠와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나게 기여하는 걸 일본과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확인을 했고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1: 저희가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많은 걸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러한 인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토지를 매각하는 어떤 요인 그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1990년대 보면요. 그 기업들이 어쨌든 땅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정전령을 중심으로 해서 약 1300만 평의 비업무용 토지를 다 매각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결국 이제 업무용 자산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이제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 토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개발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 그 기업은 뭐 아시다시피 리테일 업체들은 대부분이 백화점이나 쇼핑몰 그다음에 마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 자체를 많이 예. 했던 케이스가 있고 사실은 그게 이제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되면은 대부분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목적성을 찾아왔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토지 자체에 따른 뭐 땅값 지대 상승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 환경 자체가 사실은 거의 뭐 10년도 아니에요.
0: 네.
2: 거의 제가 뭐 애널리스트 16년 하고 있지만 유통애널 하고 있지만 온라인 이렇게 시장이 재편하면서 토지의 가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구조로 리테일 업체가 될지도 몰랐던 거잖아요.
0: 예, 예,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지대 상승의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순간순간의 목적성 자체가 바뀌는데 그때가 됐을 때 이 상업용 부동산의 토지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은 매각도 잘 안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산의 이제 리밸런싱 자체가 나오고 있는 구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롯데그룹의 케이스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우조역에 잘 아시는 롯데웰푸드하고 롯데홈쇼핑 본사가 있는데
0: 예.
2: 지금은 롯데물산이 매입한 토지 자체가 그룹사의 제조시설의 토지 부지를 가져온 겁니다.
0: 예.
2: 그러니까 롯데 칠성하고 롯데 웰푸드의 공장 부지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그 장사가 계속 잘 됐으면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개발할 요인은 없는 거죠.
0: 그렇죠.
2: 예.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보면 아 자산 가치가 선유도역이 지금 워낙에 이제 괜찮아졌으니
0: 네.
2: 그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공장 부지라고 하면
0: 네.
2: 엄청나게 외곽이었잖아요.
0: 예전에 외곽이었죠.
2: 예. 예. 터미널 부지도 마찬가지고
0: 네.
2: 제가 뭐 저희 고등학교 때 사회책 배울 때 터미널은 저기 변방 끝에 있는다고 배웠는데 그게 지금 고속터미널한테 메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해인 것 같고 결국 이 부분에서 이 자산 자체가 지금은 또 다른 용도로 개발을 했을 때 수익 창출 구조가 나타나고
0: 예.
2: 있고 도시 개발에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특정 몇 개 업체들만이 사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는지 이해를 했고요. 오늘도 일본 사례를 통해서 일본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해서 두 분을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괴롭힌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조정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잠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1: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1: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강한 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물류창고 내부에 가연물이 적재돼 있었고 강한 복사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방화 구획이 제기능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장 높이가 10m에 달해 가연물 상층부와 내부까지 소방용수가 충분히 닿지 않았고 지상에서 방수한 물도 화재가 난 6, 7층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배재고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배재고의 법률 대리인 측은 대한체육회의 재심의에서 출전 정지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면서 기존 징계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전 정지 기간 감경으로 배재고 야구부 3학년 선

0: 대학들은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게 돼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 도전에 큰 차질을 빚지 않게 됐습니다.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늘 첫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3기 진화위는 2기 진화위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2,111건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강제수용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1970년에서 80년대 제1동포들이 간첩으로 조작돼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예고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해운사들에게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간 20일 다수의 글로벌 해운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물놀이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 빠지는 물에 빠진다고 해서 빠지가 아니죠. 운하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운반선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물 위에 띄워놓은 영원한 말, 바지가 변형된 말이 빠집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바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빠지선을 끌림배 또는 딸림배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영국의 배우 데비 마자르는 어느 날 친한 친구였던 가수 마돈나 앞에서 난생 처음 보는 춤을 췄습니다. 최근에 클럽에서 본 춤인데 너무 매력 있었다면서 정교한 손동작으로 춤을 추다가 마치 화보를 찍듯이 자세를 멈췄죠. 마돈나는 그 춤을 보고 새로운 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공동 작곡가와 함께 순식간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돈나는 이 곡을 싱글 B면으로 넣을 생각이었는데요. 회사에서 B사이드로 넣기에는 너무 좋은 노래라면서 A면 싱글로 발표했고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게 됐고 또 이 노래에 영감을 줬던 춤 보힝댄스의 유행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0: 7월 21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돈나 Vogue였어요. 241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앞에서 이 노래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그 Voguing Dance라는 것의 실체를 뮤직비디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팔 동작을 굉장히 많이 쓰는 춤이고요. 그 Vogue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 화보 같은 데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춤이라 이렇게 화려하게 팔 동작을 쓰다가 딱 화보 찍듯이 잠깐 멈췄다가 그런 포즈로 만들어지는 춤인데 그거를 약간 뮤직비디오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뮤직비디오 자체가 진짜 세련되게 잘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마돈나, 마이클 잭슨 뭐 이때의 음악들이 귀로 듣는 재미도 분명히 있지만 눈으로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한창 만들어내던 시기여서 이렇게 눈과 귀가 다 충족되는 그런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돈나의 Vogue 같은 노래가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우리 라디오는 진짜 온전히 귀로만 듣는 매체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뭔가 내 나름대로 그 음악에 관련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이 라디오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골든디스크 함께 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노래 한 곡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골든디스크에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준비되어 있고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가.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고

김동민님, 신디로퍼의 Change of Heart. 80년대에 마돈나와 함께 인기 대결을 펼쳤던 가수인데 그 시절을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마돈나의 첫 곡을 들은 김에 신디로퍼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Change of Heart 지금 함께 하셨고요. 이혁주님, 이제 저 곧 있으면 휴가 갑니다. 2주 뒤에. 그래서 뭔가 지금부터 휴가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노래 하나 신청할게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편안해지면서 그 여유로운 느낌이 딱 휴가 때 마음 편히 쉬는 느낌이어서 휴가 때마다 즐겨 듣고 모드로 돌입을 하셨군요. 물론 세연님은 휴가인데도 밀린 일이 있어서 컴퓨터를 켜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편하시죠?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그리고 쉐인 필란입니다. Beautiful in White까지 함께 하시죠.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56년생 영국의 가수 폴 영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홀앤오츠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던 Every Time You Go Away로 유명한 가수죠. 그런데 이 노래 외에도 영국에서 꽤 많은 히트곡을 가진 뮤지션입니다. 그럼 폴 영, 1982년에 나왔던 Iron Out the Love Spot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어요. 좀 전형적인 80년대 팝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 이 노래는 별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1집의 다른 노래인 Wherever I Lay My Head이라는 노래가 영국 차트 1위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그러고 나서 80년대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사실은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좀 잊혀진 이름이 된 것 같았지만 폴 영은 2023년까지 10장의 정규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 폴 영이 현재까지 발표한 마지막 싱글 2023년 10집에 있는 When the Stars Go Blue라는 곡이거든요. 데뷔 이후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 폴 영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두 곡을 한번 만나보시죠. 폴 영의 데뷔곡 Iron Out.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폴 영의 데뷔곡 1982년에 나왔던 Iron Out the Love Spot. 그리고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10집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싱글 When the Stars Go Blue까지 두곡 이어서 들었어요. 1938님, 안녕하세요. 문득 과거의 나는 여름을 어떻게 보냈나 궁금해서 책장 한 구석에서 아주 오래전에 쓴 일기장을 들춰 읽어봤어요. 지금의 저는 여름의 습도와 햇살에 아주 예민하게 구는데, 글쎄, 과거의 저, 정확히는 2000년대 초반의 저는 여름을 아주 즐기고 있더라고요. 새벽 수영도 열심히 갔었고요. 그 여름 내내 매일매일 팥빙수 먹는 요상한 취미도 있었더라고요. 즐기는 여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여름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싶네요. 그 여름에 참 많이 들었던 노래, 산타나의 스무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20년 전의 나, 그때의 여름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때의 1938님은 계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긴 하네요. 뭐, 세월 탓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여름이 유난히 더좀 견디기 힘든 탓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험할 계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 이 날씨, 이 공기, 이 습도를 가능하면 저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즐기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여름을 진짜 힘들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그게 좀잘안 돼요. 저는 20년 전에도 여름을 좀 힘들어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1938님이 말씀하신 대로 즐기는 여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매일 팥빙수를 좀 먹어봐야 될까요? 1938님이 신청해주신 산타나, featuring 롭 토마스의 Smooth. 그리고 여름에는 도나 썸머죠. 홍석현님이 도나 썸머의 This Time I Know It's For Real 신청해주셨거든요. 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0: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하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효 2027 카리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환금이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설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대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김태환님, 혜림 DJ가 수년 전에 진행하던 저스트팝에서 플라시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때 플라시보의 인프라레드를 듣고 팬이 됐습니다. 오늘은 플라시보 러닝 업댓 힐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플라시보 제가 참 좋아하던 밴드이기도 하고 인프라레드는 제 기억에 제가 골든디스크 이전에 진행했던 저스트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방송 때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또 의미 있게 들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케이트 부시의 음악을 플라시보가 커버를 했습니다. 플라시보 버전으로 러닝 업댓 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22일 2시 50분 충남 아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22일 2시 50분 충남 아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오전 3시 5분 충남 당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2026년 7월 22일 오전 3시 5분 충남 당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 22일 오전 3시 20분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22일 오전 3시 20분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7월 22일 오전 4시 4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7월 22일 오전 4시 4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외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0: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클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를 눈썰미라고 하죠. 또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뤄 알아내는 것이나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는 눈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눈치와 눈썰미는 다른 말인데요. 은행원의 눈썰미 덕에 금융피해를 막았다는 말에서는 눈썰미보단 눈치가 적절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를 뜻하는 말, 낌새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방영기의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초기 수사팀이 두 사건을 분리수사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일한 무장세력인 후티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에 미군이 직접 나설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 예산이 고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영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관련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토대로 오 시장의 혐의도 성립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등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시작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7월 22일 수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1: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2: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국수본을 압수수색했고 이 내용을 주장한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먼저 박성환 기자입니다.
3: 새벽 6시 먼저 국수본에 도착한 광주지검이 강력범죄와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늦게 도착한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4: 확인 중에 있습니다.
3: 그런데 취재 결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에서 광산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내부 메신저로 분리수사를 정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여성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은 광산서 여청에서 수사하라는 국수본 지시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송치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열흘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성범죄 사건 수사는 이 지시가 내려진 다음 날인 13일 광산서 여청수사팀이 경북 칠곡에 있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을 조사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광산서 전 형사과장 측은 두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장윤기인 만큼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광주청 강력계를 통해 세 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5: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0: 그걸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윗선에 부당한 지시는 없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2: 실제 당시 국수본 지휘부가 본부장님 지시라면서 분리수사 관련 메시지를 광주경찰청에 보낸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시간이 없어 살인사건 입증에 주력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성범죄 사건 기록 역시 송치했기 때문에 은폐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박솔리 기자.
3: 장윤기 살인사건 이후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서 강력 4팀은 병합 의견을 상부에 냈습니다. 베트남 국적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과 살인사건을 하나로 합쳐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직접 광주경찰청에 분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김모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시의 주체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을 언급한 겁니다. 경찰은 국수본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광산서에서 광주청, 국수본으로 이어지는 의사 연락이 확인됐다고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합수사의 이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상부에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 목적의 살인이 의심되는데도 처벌이 약한 일반 살인으로 축소하는 과정이 국수본 지휘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당초 압수수색 대상이 경찰은 당시 국수본 형사국장까지,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장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매뉴얼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추가 지시 없이 사건 처리를 승인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보고 내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 지휘부 지시를 광주청에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국수본 강력계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분리수사를 지시한 건 우리가 맞지만 송치까지 시간이 없어 살인사건 입증에 주력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 기록도 다 첨부해서 송치했기 때문에 은폐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2: 홍해를 봉쇄하겠다는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위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지만 이란전에 지금까지 55조 원을 써서 미 국방 예산이 고갈 위기라는 현지 언론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데 이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우리가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조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4: 에너지 수송에 큰 혼란을 빚게 되는 만큼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대상으로 이란의 곡괭이 산을 지목했습니다. 단단한 안반 지역인 이곳에는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등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이란과의 대화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5: 이란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4: 다만 미군의 잇따른 사망 등으로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미 국방 예산은 고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최대 130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미 상원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전에 쓴 비용이 이미 5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자금이 없다면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2: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최근 비슷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오 시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의 구조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지급해 그만큼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셈이 된다는 의혹입니다. 중간에 후원자가 끼어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돈이 건네진 점은 오히려 선명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한 재판부끼리 엇갈린 부분은 묵시적 합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김 씨의 1,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활용했다면 그 비용은 명 씨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봐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결국 오 시장 사건에서도 관건은 묵시적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그 비용은 김 씨가 내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명 씨의 동료였던 강혜경 씨는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명 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 씨와 단순 면담을 했을 뿐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부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고 후원자 김 씨 역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1: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0: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2: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g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5.38포인트 0.74% 오른 52,224.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0.89% 오른 7,509.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9% 오른 25,837.2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 전 부원장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보고를 근거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새벽 충남과 경기 지역 곳곳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아산과 당진, 천안, 경기 안성과 평택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이천과 용인 남부, 충남 예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3년 전부터 매년 여름 꿀잼 워터파크에서 휴장일에 맞춰서 단 하루 관내 장애인만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이 그날이었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많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 꿀잼 워터파크라는 곳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매년 이날 하루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수영장에 가본 적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기 때문인데요. 안전요원도 잘 배치가 돼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1년에 단 하루라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요. 지자체에서 이런 이벤트들을 좀 더 많이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고 또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언제든 불편함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4도, 부산 26도, 대구 26도고요. 대전 26도, 광주 27도, 강릉 24도, 제주 2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택과 안성, 그리고 충남, 천안과 당진, 아산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0: 7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는데요.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의결해 2천억 원의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항고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법원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을 심의 인가할 계획입니다.

1912 군사반란, 민간인 고문 등에 관여한 인사들이 받았던 정부 포상 198건이 대거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방부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모두 167명, 198건의 정부 포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해 직속사령관인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등을 체포했던 조홍전 수경사 헌병단장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 육군 중장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총괄하며 박종철 사건 등 수많은 민간인 고문에 관여한 박처원 전 치안감과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의 서훈도 취소됐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 등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두 살 위 친형의 폭행을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는데요. A씨는 의붓아들인 B군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하다가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의 주거지에서 두 살 위의 친형 C군에게 B군을 훈계하라고 시켰고 C군은 B군을 폭행했는데요. A씨는 이를 방치하고 쓰러진 B군을 일으켜 세워 직접 때리고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살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하고 이를 6년간 숨겨온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0년 3월 3살이던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는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A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요. 학교 측에 신고로 검거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는 뭐 계속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되는데 결국 중재국들이 다시 나서게 됐네요.
1: 네, 미국 악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와 이집트, 파키스탄 등이 내놓은 새로운 휴전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1: 휴전안은 교전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양측 항로를 다시 열어서 미국과 이란이 붕괴 위기에 처한 종전 양해각서 MOU를 다시 살려낼 유예 기간을 벌어주는 내용입니다.
0: 네.
1: 해협의 항로를 재개방하면 오만 수역을 지나는 남쪽 항로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거고요. 이란 수역을 지나는 북쪽 항로는 미국의 봉쇄에서 풀리게 됩니다. 만약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휴전하는 1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은 해협 통항을 규율할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뭐 이게 뭐 휴전이 되는 것 같다가 또 막 전면전이 되는 것 같다가 네. 어쨌든 이런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데 해협 통항을 규율할 장기적인 방안. 이건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1: 일단 이란이 해상 안보 등을 명목으로 합리적인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될 수 있고요.
0: 네.
1: 이 수수료를 국제해사기구가 참여하는 공동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미국과 이란은 이런 10일간의 휴전안을 아직까지는 수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악시오스는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기에 앞서서 추가 타격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소식통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며칠간 더 대이란 폭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추가 타격, 계속 폭격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1: 맞습니다. 사실상 MOU 이전 단계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여진 상태고요.
0: 네.
1: 미국은 현재 협상 결렬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 며칠 동안 수십 대의 전투기와 공

0: 공중급유기를 중동으로 파견해서 전력 강화에 나선 상황이고요.
1: 네.
0: 이스라엘군도 강도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뭔가 평화에 가까워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0: 전혀 반대입니다.
1: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후티반군이 또 다시 본격적인 참전을 선언했네요.
0: 네,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반군 대변인은 20일에 사우디 적국은 육상, 해상, 공중 중을 통해 우리의 항구와 공항에 전면적인 봉쇄를 가하고 우리 자원을 약탈하면서 10여 년 동안 부당한 억압적 포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여기서 해상 봉쇄는 우리가 우려했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의미하는데요.
1: 예.
0: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대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이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항로입니다.
1: 예.
0: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사우디가 이 항로를 통해서 이제 원유 수출을 우회해 왔었는데 후티반군이 해협 폐쇄에 나서면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에서 출발하는 사우디 원유 수출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업계에서는 특히 아시아권에 경제 타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안 그래도 국제유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현재 해운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 해운업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 물동량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고요.
1: 네.
0: 그럼 아시아 정유사들의 유조선들이 아프리카 최남단으로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달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더불어서 홍해 경유 화물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료가 이미 오른 상태고요. 중동 내 운영도 줄이겠다고 공지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지난 21일에 중국과 인도로 가던 유조선 두 척이 홍해에서 방향을 틀어서 스웨즈 운하 쪽으로 항로를 돌린 상태입니다.
1: 네.
0: 다만 봉쇄 선언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사우디 기준으로 21일 오전 8시까지는 아직 홍해를 둘러싼 선박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 맞습니다.
1: 네.
0: 후티가 지난 6월에도 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스라엘 선박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1: 네.
0: 아직까지는 엄포 수준의 협박 단계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병준 전 사우디 대사들은 후티가 사우디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은 지켜보는 단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당장 무력을 동원할 정도로 능력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1: 네.
0: 당분간은 말폭탄 주고받는 수준에서 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는 건데
1: 네.
0: 현재 국제유가는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1: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자국민들한테 여행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이게 뭐 중동 전체에 대한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미 국무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중동 이외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도 중동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미국 대사관 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됐던 지난 3월에도 전 세계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1: 네, 미국에서 중동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위험이 좀 높아졌다는 네. 뜻이 될 텐데 특히 이란이 노리는 특별히 더 노리는 중동 국가가 있다는데 어딘가요?
0: 네, 쿠웨이트인데요. 이스라엘 국가안보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에 이달 19일까지 쿠웨이트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1,318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랍에미리트가 2,800발이 조금 넘는 공격을 받았으니까 걸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은 셈입니다.
1: 네.
0: 전쟁 초기에 이란 공격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에 집중이 됐었는데 최근 휴전이 깨지고 양측이 다시 무력을 동원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이 주로 표적이 됐고요.
1: 예.
0: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거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1: 네.
0: 쿠웨이트에는 36년 전의 걸프전쟁 여파로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13,500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1: 그 당시에는 이라크와 싸웠던 건데요.
0: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니까 사실상 이란의 표적이 쿠웨이트에 상당히 밀집해 있는 거죠.
2: 네.
0: 쿠웨이트는 지리적으로 이란과 가깝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에 굉장히 좀 쉬운 표적이 될 수 있고요.
2: 네.
0: 이라크와도 인접하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무장 조직이 쏘는 드론에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이란이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0: 공항과 각종 석유 인프라를 비롯해서 식수의 90%를 담당하는 전력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했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1: 예.
0: 경제적인 타격도 심각한데요. 쿠웨이트의 하루 평균 산유량은 전쟁 전 2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까지 급감한 상태입니다.
1: 5분의 1 수준이 됐군요. 네. 여기도 이러다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진 않을지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0: 네.
1: 자, 그리고 관세 소식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다가 50% 관세 폭탄을 던졌군요.
0: 네, 미국이 1930년에 제정한 관세법 338조를 사상 처음으로 활용해서
1: 네.
0: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1: 1930년에 제정된 네. 법으로요?
0: 약 100년 전 만들어진 법입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유제품, 주류 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근거로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1: 네.
0: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 돈으로 29조 5천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래서 사실상 사분화됐던 관세법 338조를 꺼내들었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1: 네.
0: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상거래에 차별적 행위를 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인데
1: 네.
0: 유효기간이 150일인 무역법 122조와 달리 부과기간에 제한도 없고요. 또 미국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한은 이 관세 부과 대상이나 범위도 굉장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구실을 찾았다고
0: 맞습니다.
1: 볼 수 있겠군요. 미국은 이제 관세법뿐만이 아니고 무역법을 도용한 관세도 부과를 하려고 하잖아요.
0: 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 시간으로 24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1: 네.
0: 그 이후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한국은 강제노동 그리고 과잉생산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모두 미국 정부의 조사 대상국 명단에 오른 상태입니다.
1: 네.
0: 이 강제노동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이 무역대표부에 보내놓은 상태인데
1: 네.
0: 아직 이거에 대한 이 무역대표부의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딱 들어도 한국에서 무슨 강제노동인가요?
0: 네, 이게 강제노동이라고 정한 국가가 뭐 중국 이런 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어떤 뭐 땅콩이나 이런 일부 이 물건들이
1: 네.
0: 강제노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측 주장인데 우리는 전혀 강제노동과 관련된 국가에서 물건을 가져온 적도 없고
1: 네.
0: 판 적도 없다라는 내용의 이제 공식 서한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1: 참 당황스럽네요.
0: 네, 근데 미국이 이 강제노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한국한테 12.5% 관세를 예고한 상태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과잉 생산 조사 결과까지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한미가 합의를 통해서 도출했던 관세율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현재까지 최대 관건입니다.
1: 네. 15%만 해도 사실 많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AI 관련한 소식인데 중국산 AI 키미 K3 기술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놀랐다라고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는데 미국이 K3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검토한다고요?
0: 네, 이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하면서 미국과 AI 기술 및 경쟁이 좀 격차가 너무 좁혀지는 게 아니냐
1: 네.
0: 이런 평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AI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국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으로 지정해서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 네.
0: 백악관이 한 소식통은 중국 AI 모델의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이 있고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0: 음식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제 김민석 후보 신천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파장이 꽤 큰 얘기인데 내용을 좀 볼까요?
3: 네, 김민석 후보가 연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월요일 합동 연설회 때도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도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라며 일종의 경고성 발언 내어놓았는데요.
1: 꼼짝마 이런 네. 거네요.
3: 다만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말에는 반명, 분열주의 세력과 신천지가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한 정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면서
1: 네.
3: 본인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1: 그래도 증거가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요.
3: 네, 그러니까 본인은 확보를 했지만 아직 밝힐 때가 아니다라는 뉘앙스기는 했는데
1: 네.
3: 지금 당장 의혹을 제기했을 때 뒷받침할 만한 뭐 인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물증이 제시된 건 아직 아닙니다.
1: 네.
3: 이 때문에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라며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민석 후보의 주장을 연결해 보면 바로 네. 이 신천지가 민주당 당원으로 들어와서 정청래 후보를 미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1: 네.
3: 어쨌든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주장 전당대회용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1: 네. 반명, 분열주의 세력 이 표현도 역시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3: 네. 맞습니다.
1: 네. 이런 와중에 지난 월요일에 정청래 후보의 그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 후보도 탑승을 하고 있었죠.
3: 네, 맞습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이게 지난 20일 오후 7시였습니다. 이때가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에서 예비 후보들이 합동 연설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출발하려던 차량이었는데 정 후보가 네. 타고 있었죠. 신원 미상의 인물이 발과 도구로 이 차를 가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1: 네.
3: 일단 정 후보 측에서는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1: 경찰에서 용의자를 추적을 하고 있죠.
3: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이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을 하고 폐쇄회로 화면 등을 토대로 행방을 쫓고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3: 경찰 측에서는 수사를 시작을 했고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1: 네.
3: 정 후보는 앞서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암살단 모집 게시물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여전히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나 테러 위협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3: 네, 김민석 후보도 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네.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김보미 당대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직접 겨냥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3: 네, 김보미 후보가 서울시의회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 앞서서 송영길 후보가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에게 고함을 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3: 김보미 후보는 송영길 후보가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번에

0: 출마가 허용받은 점을 두고서 네. 청년 박지원, 그러니까 이전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전당대 출마하려고 했지만 네. 당원 자격이 기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후보 등록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박지원은 엄정하게 해서 안 되고 686 송영길은 왜 되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한 건데요.
1: 그 글을 쓴 거죠?
0: 네. SNS에 페이스북에 네. 글을 썼던 거였습니다. 예. 그러자 송 후보가 이 글을 문제 삼아 현장에서 항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김범희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고함을 치고 윽박 지르는 것은 명백한 인격 무시였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꼰대라고 하는 것이다. 고함으로 청년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아직 뭐 입장 나온 건 없는 건가요?
0: 네. 공개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요. 다만 네. 송 후보 측에서는 김 후보의 그 게시물 자체에 대해서 사과,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의 이야기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고위원 예비 후보들의 각 축전도 아주 치열합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0: 네. 친 이재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지도부의 이른바 당정 엇박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용 후보, 정부는 뛰고 있는데 당도 함께 뛰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네. 이건태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정부를 지원하지 않고 자기 정치에 몰두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미아 후보도 지난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나올 때마다 엇박자를 내고 갈등을 일으켰다라면서 정 전 대표가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후보. 정 후보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개혁대표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성윤 후보도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구밀복검이다. 그러니까 달콤한 입 아래에다가 칼을 숨겨놓았다라는 네. 거죠. 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를 했고요. 임미애 후보는 개파 대결과 거리를 두고 갈등을 풀어낼 조정, 통합의 지도부를 약속을 했는데 네. 14명의 후보 중 1차 컷오프로 8명을 걸러낼 예정입니다.
1: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 기탁금 논란도 좀 있었는데 기탁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내렸나요?
0: 네. 민주당 선관위는요. 본경선 기탁금 당대표 후보는 1억에서 8천만 원 네.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각각 2천만 원씩 낮췄습니다. 네. 임호선 선관위원장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수용을 해서 2020년부터 22년 사이 수준을 적용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예비 후보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비 경선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예. 감면을 추가로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탁금 때문에 등록을 포기한 후보들도 있을 텐데 네. 이미 등록한 후보들의 기탁금을 낮춰주게 되면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고 본 경선에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좀 신경전이 있었군요.
0: 네, 그러니까 결국 되긴 됐는데 네. 과정이 아주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네. 혁신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에 앞서서 우리 이번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고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네. 원래 이전까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늘 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균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을 만한 의원 네. 숫자가 안 되는데요. 네. 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이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 기조에서 물러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완전 폐지를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면 이번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형소법 개정안을 7월 안에 마무리를 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준영 대표 권한대행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긴급회동을 했고요. 이 비공개 회동이 끝나고 나서 김준영 혁신당 권한대행은 특검 처리 위해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이때 비공개 때 한 대행으로부터 형소법 처리 관련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예. 그 전달해준 내용을 신뢰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그거 좀 궁금한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범 여권은 이제 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을 했고 종합특검 연장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0: 네, 세 번째 연장입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

0: 을 종료를 했고요. 이후 표결에서는 173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1: 네.
0: 개정안 덕분에 원래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은 수사기간을 30일 늘리게 되고 파견 공무원도 지금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확대하게 됩니다.
1: 네, 이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 논쟁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당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요?
0: 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주제로 정책의총과 공청회를 같이 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제 법학교수, 변호사, 또 성폭력 피해 지원 전문가들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추가 증거 추진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1: 예.
0: 그래서 일부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민주당 정권에 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어제가 어쨌든 막 결론을 내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1: 네.
0: 김성애 대변인은 보안수사권 요구권을 어떻게 더 잘 보완할지 듣는 자리라면서 당론을 당장 확정하는 의원총회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요. 법사위 추가 심사와 또 추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분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1: 네.
0: 또 청와대에서 빨리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이런 가운데 보수 야권이 공조를 하는 그림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오찬을 함께 했더라고요.
0: 네. 이 두 사람에 더해가지고 김승수 국민의 원내운영석 부대표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까지
1: 네
0: 명이서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1: 예.
0: 보안수사권 폐지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야권의 공통 과제는 협의를 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다라면서 뭐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모양새였고요.
1: 네.
0: 김승수 수석 측에서도 정부 여당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다만 양당 모두 구체적인 뭐 공동투쟁 계획을 얘기한다거나 특히 이제 기자들이 관심 가졌던 건 혹시 합당을 위한 준비 단계인가?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1: 네.
0: 하지만 합당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0: 김수석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한 식사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두 당이 당분간 특검 문제 등을 놓고 이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1: 네.
0: 그 이후에 정계 개편까지 염두를 두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1: 네. 어쨌든 식사를 함께했다. 자, 그리고 어제 여야가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0: 사실 어제 이게 합의가 나올지 몰랐는데
1: 네.
0: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동식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1: 예.
0: 7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와 활동 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컸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0: 네. 국회 안에 일단 국민추천위원회를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국민추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을 해서 6명의 추천위원을 선정을 하고
1: 네.
0: 이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6명의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후 여야 합의로 6명 중에 2명을 추려서 대통령에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이 2명 중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그림인데요.
1: 예.
0: 여야가 이 두 명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기관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0: 정동식 원내대표는 우리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1: 네. 어쨌든 이 선관위 관련해서 굳이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의견도 사실 조금 있긴 하고요. 어쨌든 증거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걱정들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특검으로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 약간 네. 의견이 있는 건 맞는데
1: 네.
0: 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도 맞고
1: 네.
0: 원론적으로는 특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주고받는 모양새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국회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가 됐죠.
0: 네. 그러니까 이 야당 추천 특검을 받지 않으면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특검이 풀리면서

0: 원구성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장 7개 법사위 빼고 야당이 받기로 했고요. 네. 산자위, 보건복지, 교육위, 성평회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정보위와 농해수위, 또 국토위와 외통위는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가지고 여야가 번갈아 맞기로 했습니다.
1: 네. 오늘 이유 있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낙관필독.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10: 네, 흐리고 비 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리는 곳들이 많겠고요.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충청지방에는 최고 100mm 이상,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전북 서부, 경북 중북부로는 최고 60,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겠고,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제주의 기온이 28.5도로 충청과 남부, 제주도로는 오늘도 열대야 폭염 계속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전주가 33도, 포항 37도로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9: 8391님이 문자 주셨네요. 딸한테 응원 메시지 주셨어요. 이번 여름방학 참 중요한 시간인데 파이팅 힘내길 바랄게. 우리 딸 앞날에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시면서 카니발의 거위의 꿈 청해 주셨습니다. 네,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운동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리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가끔 해수욕장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구조용 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지상에 있는 사람이 이 튜브를 던져서 구조하도록 하는 건데요. 하지만 힘과 거리를 조절하기 까다로워서 원하는 곳에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죠. 드론에 튜브를 매달거나 물에 뜨는 원격 조종 보드를 활용하는 건데요. 정밀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서 구조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과학기술, 더 널리 보급돼서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냈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
2: MBC 7시 뉴스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와 살인 혐의를 합쳐 수사해야 한다는 초기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분리수사가 결정되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의 취재 결과 장윤기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사단은 국수본 간부가 광주광산경찰서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 간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장윤기 범행 직후인 지난 5월 8일 당시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은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에게 보낸 것으로 본부장님 지시입니다라며 장윤기 혐의를 분리수사라는 취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리수사 지시 당사자로 지목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매뉴얼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추가 지시 없이 사건 처리를 승인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아침 6시 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경찰청 특별사단은 어제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16시간 넘게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에 들어가려 하자 개표소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성조기를 두른 채 문을 붙잡고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우리 돈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충남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이천과 용인 남부, 여주 동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국가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작년 경복궁 방문자는 688만 명, 2022년에 338만 명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POP이 세계의 귀를 열고 K-POP 데몬 헌터스 속 K-컬처에 쏠린 관심이 세계인을 도심 속 궁궐로 불러모은 것이죠. K-헤리티지는 미래 세대가 새로운 콘텐츠와 산업을 키워갈 든든한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2부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만나서 미리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만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어찌 보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후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라

0: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2: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나는 어부다님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처음 종배님을 봅니다.
2: 처음이세요?
3: 처음이시래요.
2: 닉네임이 익숙한데.
3: 나는 어부다.
2: 닉네임이 익숙한데 처음이신가요? 아무튼 뭐 당연히 처음이니까 처음이라고 하셨겠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3: 네.
2: 처음으로... 어부시면 회 많이 드시겠다.
3: 아니면 어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2: 요즘 뭐가 요즘 제철 수산물 해산물이 뭐죠? 네, 아무튼
3: 그런 거 제이비가 잘 알잖아요. 네. 알려주세요. 뭐예요?
2: 글쎄요, 뭘까요? 네, 아무튼 네.
3: 네, 아무튼 JB를 실시간으로 처음 본다고 하셨는데 보시니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감도 남겨주시고요.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최정현님은 JB, 저는 어제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오늘 새벽에 동네 한 바퀴를 슉 돌고 샤워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시선 집중을 만납니다. 기분 짱이에요.
2: 아, 어제 사시고 오늘 처음 한 거죠?
3: 네. 네,
2: 저는 또 어제 처음 울었다고 하는 줄 알고 어제 비 왔거든요. 네, 비 오는 날은 나가지 마세요. 미끄럽습니다.
3: 무슨 손절님 사연에도 삐딱이를 타세요.
2: 뭘 삐딱이 걱정해 주는 건데.
3: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한 바퀴 도셨대요. 기분이 상쾌하고 짱이라 그러는데요.
2: 그렇죠. 좋으시겠다. 네. 이렇게 뭐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 챙기셔야죠. 네. 내 몸은 내가 갖고 있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3: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촌철님들이 지금 제철인 해산물 알려주셨어요. 1900님, 1801님, 태안은 지금 오징어가 제철입니다.
2: 오징어?
3: 태안이요? 오징어? 오징어 동해에서 나는 거 아닌가?
2: 동해에 상어 출몰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 왜 그러세요?
3: 아, 예, 예. 그리고 뭐, 후아님은 지금 문어라는데요? 뭐든 맛있겠다, 그죠?
2: 문어든 오징어든 숙회가 초장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3: 네, 머릿속에서 먹는 건 지워버리고 지금은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2: 김민석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가 어제 저희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뭘 갖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궁금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2: 네, 기자들 앞에서 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송영길 후보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한번 좀 알아봤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2차 종합특검법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을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2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를 하면서도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은 보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당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정청래 당시 대표의 발언이 한 이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5: 저희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를 한다면 검경 수사로도 저는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김민석 후보다가 송영길 후보까지 이 과정에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나온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좀 뭐라고 지금 단정 추정을 하기가 좀 힘든데요. 정청래 당시 대표가 왜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 그 배경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 그 정청래 당시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이 무슨 신천지와의 어떤 뭐 특수한 관계 때문에 했다고 뭔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정무적 판단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라도 관철시키기 위한 정무적 판단으로도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뭔가를 연결짓는 것은 정황증거상으로만 놓고 보다로 좀 약하다. 이것만 놓고는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0: 그리고 또 하나, 송영길 후보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홍준표 선배와 오찬을 했다고 밝힌 뒤에 대선 이후 이만희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한 후에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밝힌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자신이 창당했던 소나무당에 접근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지금 그 밝힌 바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다른 결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에 조직적으로 가입한 적이 있다는 것을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영길 후보의 SNS의 글의 맥락을 보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가입한 것이 아니냐라고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일단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혹시 또 뭔가 방증이 될 수 있는 건가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2026년 2월 1일, 올해 2월 1일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JTBC도 국민일보 보도를 인용을 해서 재보도한 게 있었는데, 요지가 뭐냐면 2025년 4월 27일 경기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 현장에 신천지 인사들이 다수 참석을 했고, 한 신천지 인사가 신천지 간부급에게 휴대전화로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선했던 후보와 소통을 좀 하시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요지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신천지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조직적으로 가입을 해서 뭔가 경선을 틀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러면 지금 시선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계속 수사를 해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만희 총회장 구속 과정에서 나왔던 보도를 종합으로 보면 국민의힘 조직가입 말고 민주당 조직가입 얘기는 나온 게 없어요.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결과가 있는데 수사 결과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확인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확인되기 전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더 종합해서 이야기라면 두 가지 결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김민석 후보가 어제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것은 현재의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랬다가 아니라. 그러면 현재의 어떤 그 경선 과정에 신천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만약에 본다면, 과거의 일이 어떻게 그러면 현재와 연결이 되는지의 연결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지금 전혀 나온 게 없다. 라고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거는 결국은 팩트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않았다. 뭐라고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옥황상제님, 이사나님 등 여러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증거가 있다면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설로만 설설하지 마시고, 그래야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지고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0: 맞습니다.
1: 이런 의견들을
0: 그다음에
1: 지금
0: 그거는 당연히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먼저 증거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1: 뭐 적당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봉철님은 신천지가 우리 정치의 중심인가요? 권광윤님, 신천지 신도들도 국민인데 여기저기 가입할 수는 있겠죠. 반면에 라이스님, 어떤 후보는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또 돌아다니더군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다솜님은 이런 거 흐지부지 넘기면 계속 반복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게 답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그 참석 부분이 뭐 정청래 현 후보가 이희자 씨가 이끄는 근우회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라는 과거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최근에 또 뭐 운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어서 정청래 후보와 이희자 씨를 연결고리는 신천지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무산되는 어떤 하나의 배경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은 그림이고 아직까지 팩트로 지금 뒷받침되는 건 없다.

0: 네. 그리고 일부 유튜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정청래 후보가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황당한 네거티브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냐?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 라고 또 대응을 했거든요.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남성이 그저께 저녁 7시경에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에 이동을 하던 정청래 후보 차량을 발로 차고 도구 등을 이용해서 가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차량이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정청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 알리면서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실과 함께 정청래 암살단 모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람의 신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아직 잡혔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직 그 신병이 확보가 안 됐고 범행 동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정치적 반대 행위라고 한다면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현주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디지털 저기 합성물이 막 유포가 된 적이 있었고.
0: 그랬죠.
1: 수사 결과 민주당 당원이 그 짓을 한 것으로 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거 그저께 벌어진 사건이 그와 비슷한 경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정서적 양극화가 아니라 정서적 다극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뭐 지지하는,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라고는 이거는 인정될 수 있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가정법에 기초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고 왜 했는지가 좀 밝혀진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우티스님이 폭력의 악순환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치 지지에서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선관위 특검법의 최대 쟁점이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2: 두 개의 교섭단체에서 각 3인씩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해서 그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합의한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변혁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다시 재추천을 의뢰를 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1: 자, 이렇게 합의하고 그 다음에 나온 소식이 뭡니까?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접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또 어제 저녁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몫으로 지금 정해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기로 했고 인선도 이루어졌더라고요.
0: 네, 후보 명단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1: 그래서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과정도 거친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국회는 완전히 정상화된다라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박정호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원구성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박정호 의원이 한 두 개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선관위 특검법 추천권 문제가 풀리면 보이콧 풀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대로 됐는데 그러면 득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박정호 의원이 얘기했던 선관위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믿지는 게 없었다. 왜냐하면 아 그래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권 행사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여야 그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합의로 추천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냐? 민주당 입장에서 미치는 장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국회 일정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옥황상제님이 정답 같은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정치는 협의와 타협이 우선입니다. 라는 댓글이셨고요. 미스트 원님의 댓글도 좀 국회에 널리 널리 크게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한 달치 월급은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다 날린 거 아닙니까?
1: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왔죠. 근데 메아리는 네. 없었다는 얘기도 함께 다시 한번 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0: 앞으로 일하는 국회가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미셸 박스틸 주한미 대사 28일쯤에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료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인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그다음에 캐런 바티아 구글 글로벌.

0: 재벌 대관 공공정책 총괄. 이런 사람들과의 면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습니다. 이 스틸 대사가 지난 5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인준을 받는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실행에 들어갔다고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쿠팡이나 구글 쪽 인사만 만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한국에 부임을 한다면 좀 그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대사 입장에서 사전에 미리 지금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예요.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다만 편향된 정보가 입력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강경화 주미 대사와의 면담도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면은. 그러면 또 이제 강경화 대사는 어디까지 한국 쪽 입장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균형 잡힌 인식을 주도록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미국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체결됐던 양해약에서 휴지 조각되고 지금 공습 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지원을 우리 정부에 다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금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 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EU 중심의 연합이 있고 미국 주도의 연합이 있었는데 미국 주도 연합 쪽으로 한국이 지금 들어오고 여기에 군함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하드웨어든 재정이든 간에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 내라라는 얘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지금 한미 간 현안이 좀 켜켜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은 더마카 숙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전해드리기 전에 떠돌이님이 그래서 쿠팡은 미국 기업이야? 한국 기업이야? 라고 물어주셨는데 어제 미국 법적에서는 또 한국 자회사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거잖아요.
0: 이럴 때 쓰는 말이 뭡니까? 카멜레온식 대처다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기 가서는 이 색깔, 저기 가서는 저 색깔. 그죠? 네.
1: 얌체 같아요. 제이비타임즈, 네, 제가 픽한 뉴스는 간단한 뉴스입니다. 아, 간단하진 않죠.
0: 대단한 뉴스죠.
1: 대단한 뉴스죠. 네,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네. 신진서 구단이 최첨단 바둑 인공지능을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1차전은 졌었는데 네. 저 두 번째 대국, 세 번째 대국을 내리 이기면서 역전승을 거뒀다는 건데 그냥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바둑을 어린아이들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프로 바둑 기사들도 다 AI랑 한대요, 훈련을.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네. 하지만 아직 인간이 더 우위에 있다. 인간이 더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0: 근데 모든 인간은 아니다.
1: 아, 그건 다 대단하지. 아, 그렇죠. 근데 AI를 또 만든 것도 인간 아니에요?
0: 그 신진석 구단 이전에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린다 해밀턴이 있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보면은 나오는 여전사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와 싸우는데 터미네이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AI가 만들었는데 그것과 싸워서 이긴 여전사가 있는데 미국에 린다 해밀턴이 있다면 한국엔 신진서가 있다는 왜 웃어요? 쓸데없는 네. 얘기하면서.
1: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백님이 알파고 복수전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I는 완벽한 것이 오히려 약점인 것 같다.
0: 그렇죠. 변칙에 능하지가 않죠. 그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라디오.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할 것 같고요. 공급 대책도 내놓을 것 같은데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소장님은 그 토론회도 참석을 하셨죠?
3: 사전 토론회는 제가 안 갔고요. 네. 내일 대토론회 때는 제가 참석을 합니다.
2: 내일 대토론회에서? 네. 그럼 내일 대토론회에서 어떤 말 할지는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까?
3: 그냥 상황 보고 하려고요. 발언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100명 넘게 오기 때문에 네. 2시간 안에 제 발언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좀 그 정밀한 진단, 전망을 좀 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을 하겠는데 보유세 강화 쪽으로 방향 잡은 건 그냥 거의 팩트죠.
3: 99.9%.
2: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3: 그렇습니다.
2: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3: 내용도 큰 틀을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디테일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런 의견.
2: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 보유세 놀
3: 그거는 확정이고요.
2: 그다음에 비거주 주택에도 높이고.
3: 네.
2: 그다음에 그냥 이 실거주 1주택인데도 초고가인 경우에는 보유세 올리고.
3: 더 올리겠다. 뭐 지금도 이제 비싸긴 합니다. 세율이 누진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이제 보유세 구간이 높긴 하거든요.
2: 근데 사실 보유세를 높인다라는 게 보유세 세율을 건드린다라는 겁니까? 종부세를 건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3: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네. 재산세를 건드리는 건 너무나 대상이 광범위하니까 쉽지 그렇죠. 않을 것 같고요. 종부세인데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팩트는 공시가격이 있고요.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까지 공제해 주는데 이 공제를 또 건드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이 아니라 우리가 9억으로 줄일게. 뭐 이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예. 그게 이제 시행령으로 정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2: 그 법을, 그러니까 입법 필요 없고.
3: 입법 필요 없고요. 예. 그러면 시행령이니까 국무회의 때 마음대로 조정하는데 이게 종부세는 60에서 100%까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5%포인트씩 올려서 95%까지 갔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야 이거 너무 높은데? 라고 해서 다시 60%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건은 60%를 80%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올리느냐.
2: 아니면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3: 95%를 올리느냐가 이제 이번 토론회 때도 아마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럼 여기서 이제 소장님의 전문적 식견에 기초한 전망을 하신다면 네. 어느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3: 아, 80%로 가는 게 가장 보편타당하고 이걸 가장 안 먹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80%였으니까 60에서 80%만 해도 한 30% 올리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올리는 효과는 충분히 나온다. 95%로 올리면 좀 아프긴 하죠. 그래서 아프긴 한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니 도로 또 문재인이냐. 왜 또 95%로 똑같이 가는 거야.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떤 쪽으로 가느냐인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80%의 이제 무게중심은 좀 가 있는 것 같고요.
2: 예.
3: 마지막 결정이 아니야 95로 갈 거야 라고 하면 방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세 경우 다주택 그다음에 비거주
3: 네.
2: 초고가 저는 저건 아무

0: 거주와 비거주로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 규제했고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뭐 세율을 올리긴 했습니다.
1: 그런데 그래서 또 임대사업자는 또 풀어줬잖아요. 근데 또.
0: 풀어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폐지하긴 했죠. 그래서 물론 임대사업자도 얘기가 많은데 그때 임대사업자를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건 아니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야 전세금 좀 올리지 마라. 안 올리면 우리가 좀 빼줄게.
1: 전월세 이거 뭐 공급 문제 때문에.
0: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 저는 취지는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1: 초고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럼 초고가의 기준 금액이 얼마냐? 얼마인 것 같습니까?
0: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아예 없고 소득도 낮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야. 라고 하면 20억도 초고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1: 심정적 동의가 꽤 됩니다.
0: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고 사회 통념상으로 보게 되면 20억은 마포에 신축 아파트도 30억, 구축 아파트도 20억인데 마포에 구축 아파트를 우리가 초고가라는 이름을 초자를 붙이는 게 과연 옳을까? 초자는 매우라는 뜻이잖아요.
1: 심정적 동의가 별로 안 됩니다.
0: 안 됩니까? 제가 볼 땐 저는 그냥 고가라고 하면 저는 20억도 고가, 30억도 고가,
1: 근데 여기서 40억도 고가인데. 20억이든 30억이든 40억이든 실거래가 기준입니까?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0: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지금 정해야
1: 그러니까
0: 되는데.
1: 그러니까 20억인데 공시지가 기준이라면
0: 그러면 시세는 30억이 넘죠.
1: 16 동의가 좀 되죠, 그럴 때는.
0: 그렇죠. 예. 그래서 시세냐? 공시가격이냐? 그럼 공시가격 50억이라고 한다면.
1: 그거는 한 70, 80억 된다는 얘기죠.
0: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 서울에서 1%가, 전국에서 1%가 얼마일까? 커트라인이 46억으로 나왔고요. 평균이 63억으로 나왔습니다.
1: 그럼 가격대로 할 때 상위 1%가 네. 46억?
0: 46억입니다.
1: 실거래가 기준?
0: 그렇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46억이 상위 1%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럼 상위 1%를 초고가라고 한다면 46억이 되는 거고요. 예. 야, 그것도 1%가 뭐야. 10%는 돼야지라고 한다면 20억, 3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 그래요?
0: 이거는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제 관념적으로는 20억, 30억을 고가주택은 맞는데 초짜를 붙이기에는
1: 그러니까
0: 약하지 않나.
1: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회의 주재하면서 뭐 네. 댓글 달아주세요 뭐 이 이야기도 했고.
0: 네네네.
1: 그때 이제 30억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런 그 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얘기 나왔죠. 그래서 30억은 마포 아파트도 30억이고요. 이번에 팔았죠. 대통령 아파트도 29억에 팔았기 때문에 30억. 네. 김현보 정책실장님 집이 서초 레미안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30, 한 3, 4억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급주택? 초고가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강남에서 선호도가 떨어진 아파트거든요.
1: 여기서 이제 문제는 초짜 한 글자가 좀 걸린다.
0: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가라고 하면 되지. 왜 또 초짜를 붙이느냐. 그냥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네. 또는 저는 취지 자체도 이게 분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고 불로소득 공정과 국민 통합을 할 수가 있어라는 담론을 제시하게 되면 초고가 주택을 올렸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란 개념 자체가 선진국은 사회의 주거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 개념이거든요. 너가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좋은 동네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좋은 데 사니까 너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게 원래 보유세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낮으니까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돼.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명분이 있는데 마치 집값이 해결될 것 같은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가 초고가 주택을 올린다고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명분이 없어지니까.
1: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취지를 네. 이걸 통해서 어떤 뭐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세정의 차원 이걸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다면 맞죠. 네. 조세 정의 차원에서 오직 그 목적으로만 간다면.
1: 이재명 대통령 그걸 그러니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집값 잡기,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세제는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그럼 실효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방법이 왜 낮냐라고 하면 우리는 또 재산세, 종부세로 나눠져 있는데 재산세가 좀 낮아요.
1: 네, 그렇다면서요.
0: 네. 그러면 재산세를 또 같이 다

0: 울릴 것인가. 한마디로 아, 학교 다닐 때 같으면.
1: 그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0: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반에 한 60명 정도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1: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0: 그럼 60명 중에 전국 1등 하는 애가 3명 있어요. 1, 2, 3등. 예를 들어서. 나머지 애들은 공부를 못해. 그럼 평균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럼 평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있는 애들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유세의 부담을 올리려고 한다면 재산세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건 또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
1: 그러니까요.
0: 5만 원 내던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쉽지 않은.
1: 그래서 이제 중부세로 갈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거고.
0: 중부세로 가는 거죠.
1: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건드릴 것 같습니까?
0: 그건 이제 비거주 1주택자가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다 걸리는 겁니다. 예.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이제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도 사연이 많죠. 1987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도입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취지는 단타치지 마라. 왜 부동산을 사고 팔고 아니
1: 그렇죠. 그렇죠.
0: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는 거야. 단타치는 거 투기야. 라고 해서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혜택을 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야, 보유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1: 거주를 해야 된다.
0: 거주를 해야 된다 해서 반을 잘라서 이제 40, 40을 했고 지금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 보유가 이제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10년 거주를 해야 80% 주는 방향으로.
1: 그러니까 거주는 건드리지 않고 비거주의 경우에는 좀 건드릴 것 같다.
0: 비거주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든지 왕창 줄일 거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 양도세, 거래세 부분은 그 안 건드릴 거라고 보세요?
0: 이제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는 게 그럼 거래세를 어디까지가 거래세로 볼 것인가. 네. 세법 연구하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거래세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지 거래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발생하는 거니까.
0: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보유세를 부담을 올리면 양도세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내려줄 거야는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예, 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5월에 5월 9일이 양도세 중과세였잖아요. 힌트가 나오죠. 중과세 전에 팔어. 5월 9일 전에 팔면 일반세율,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과세 하기 전에 세금 올리기 전에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팔아라고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유예의 그런 약간 조절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얘기는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0: 네.
1: 지금 전월세 있잖아요. 임대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상황이?
0: 사실 저는 전월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지금 전세 물량이 많이 줄고 있다면서요?
0: 현장에 나가보면은요. 이제 통계도 많이 줄었는데 예. 저는 제가 임장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이제 영종도도 갔다 왔고요. 부천 구시가지도 갔다 왔고요. 뭐 의정부도 갔다 왔고. 외곽 지역들 뭐 남양주도 갔다 왔고. 동탄도 갔다 왔는데 신기한 현상은 없어요. 전세가.
1: 아, 예.
0: 서울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1: 서울 주변도 없어요?
0: 주변도 없습니다.
1: 왜 그런 거예요?
0: 일단 현상은 좀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내년에 더 줄어들고 또 규제가 나오니까 똘똘한 채로 집주인들이 들어오면서 서울은 뭐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는데 외곽 지역은 왜 이렇게 없을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매물은 많은데 전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가지신 분이 영종도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답니다. 세입자를 보내고.
1: 아 매매시장으로 내놓는다. 네, 예전 같으면 전세로 풀릴게.
0: 네. 아, 그러면서 그래. 그런 영향들도 있고 뭐 전세대출 규제들도 영향도 있고 지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주게 되면 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안 나와요. 갭투자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세입자가 또 들어가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모든 게 좀 종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모신 김에 어제 뭐 좀 논란이 됐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0: 네.
1: 관련해서 지금 매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한 거 있잖아요.
0: 네.
1: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0: 불법은 아니고요.
1: 예.
0: 이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당연히 누구라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데 은행에 돈 빌리면 이제 설정하는 게.
1: 그러면 이제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좀 그 상황 형편을 좀 양해해줬다, 편의를 좀 봐줬다 이런. 오늘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0: 한마디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자금 마련이 당장 힘들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17억 7,700만 원을 건조당 설정했는데 그 돈만큼은 나중에 받을 테니까 일단 건조당 설정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겼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0: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 그럼 편법은 되는 겁니까?
0: 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그거죠. 국민들한테는 대출 규제에서 대출을 못 받게 하고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건조당을 설정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를 하다 보면 자금 출처 조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타인끼리 돈을 안 받고 건조당을 설정하고 넘겼다? 너 이거 무슨 관계야? 라고 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소명이 미흡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대통령께서 이런 논란을 만들면서까지
1: 왜 하려고 했느냐?
0: 저는 근데 안 왜 팔려고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1: 안 팔았으면 또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판다고도 안 팔고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재건축
0: 들어가.
1: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재건축 이익 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0: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가고 싶지는 않고요. 아니. 대통령도 국민인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저는 뭐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자꾸 팔라고 하니까.
0: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왜 급하게 팔았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비거주 1주택도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1: 네.
0: 대통령도 이제 비거주 1주택이 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비거주 1주택을 이제 세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비거주 1주택이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1: 아, 해당이 되는 건가요?
0: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 1주택이니까요. 예, 예, 어떤 경우라도. 예, 예, 예. 뭐 관저에 있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그래서 네, 아마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 대출이 그러니까 2억이니까.
1: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게 대출 규제잖아요. 과하다고 보세요? 좀 풀어줘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대출 규제는 과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의 효과는 이제 거래량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1: 그렇죠.
0: 역설적으로 올해 3월 2월, 3월, 4월에 강남에서 금매물이 나왔잖아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금매를 나왔는데 누가 샀느냐 제가 지켜보니까 부잣집 금매가 나왔는데 더 부잣집 자녀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1: 지금 현금 부자가? 네. 그죠?
0: 그러면 현금이 부족한 전문직이나 일반인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은감 생심인데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분들은 금매물을 사더라. 이게 대출 규제의 현주소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영향이 없다.
1: 그럼 이번에 정부 대책에 대출 규제 완화가 좀 들어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0: 전혀요. 대출 전혀? 규제를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정책을 한번 하면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1: 그렇죠.
0: 대출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야 대출 풀렸다.
1: 쉽게. 근데 요즘 사자. 나오는 이야기가 최소한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는 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또 생애 최초는 70%까지 LTV가 나오긴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소득 요건도 보고 다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집 사는 30대들한테는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1: 네네.
0: 그냥 대출 좀 해주자. 처음 집 사는데 지금 전월세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집 사는 30대들을 보게 되면
1: 전세 구하려고 해도
0: 그냥 전세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세가 없어서 집을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네네.
0: 저는 일단 전월세 시장 안정이 1순위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은 좀 봐주자. 30대들 생애 최초는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내일 가서 국민 대통령 가서 한번 발언 좀 하세요.
0: 발언권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요즘 딸깍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거든요. 버튼 한번 딸깍 눌러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뜻에서 딸깍 출판, 딸깍 작품이라는 말들이 들리는데
1: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AI를 쓴 사람이 아니고 쓰지 않은 사람이 내가 안 썼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 작가는 은환 씨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사파랑 캐릭터를 그리는 개인 창작자입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4: 최근에 한 일러스트 행사의 사무국에서 황당한 전자우편을 받았다는데 누군가 은환 씨의 출품작 두 점을 가지고 AI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허위 제보를 했고 사무국이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면서 소명을 요청해왔다는 거죠.
1: 요즘 뭐 쇼츠 이런 거 보면 배경 그림으로 사파인 거 많이 쓰는데
4: 네.
1: 많이 발전했던데요. AI 그림 보면.
4: 그렇죠. 예. 기술은 발전했죠.
1: 근데 아무튼 근데 나 AI로 안 쓰고 내가 한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근데 그거를?
4: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우연히 은하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평소에 본인이 그림을 그렸던 전 과정을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편집한 다음에 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작품 두 점 가운데 한 점은 전 작업 과정을 촬영을 해준 게 있어서
1: 네.
4: 근데 이게 영상 길이만 31시간 정도에 달했다.

0: 있다고 하는데 그걸 소명을 위해서 다 작업 시간대별로 화면을 일일이 다 캡처를 해서 제출을 하고 해결을 했다는 거죠. 은하 씨 같은 경우는 AI를 무조건 배척을 하자는 그런 주의의 창작자도 아닌 게 자신이 이제 상품 제작을 할 때는 이제 AI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는 표기를 하고 적어도 창작물에서만큼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좀 스스로 지켜온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비슷하다. 표절 AI로 만들었냐. 이 말을 되게 가볍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허무하죠. 그 그림 두 개가 제 딴에는 엄청 공을 많이 들인 그림이라서 한점당 거의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모작이다, 뭐 AI다 해버리니까 뭘 해명을 해도 그냥 떡밥 던져주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포기하기도 했고.
0: 네. 또 이렇게 문제는 증명, 그러니까 소명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던 게 익명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AI를 모방했다라고 해서 AI 모작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렸던 그림까지 다 가져와서 괜히 트집을 잡는 식인 건데 여기 뭐 굳이 안 그려도 되는 선을 그렸다라던가 좀 AI스러운 흔적이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심할 근거를 찾아내서 트집을 잡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2: 이제 의혹을 참 쉽게 던지는데 해명 참 어렵다.
0: 네.
2: 그죠?
0: 더 이상 은하 씨 입장에서도 의혹을 좀 해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는 상황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이제는 제가 뭘 해도 이제 안 믿는 거죠. 제 그림체를 사람들이 AI 그림체라고들 하는데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체가 이미 이전에 많이들 그리셨던 그림체예요. 그래서 이미 AI가 그거를 학습해버린 건데 그거를 제가 따라야 했다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소명하기도 애매하고.
2: 근데 은환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영상 기록이 있으니까 소명이 됐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0: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뭐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의심부터 하는 건데 작업 과정을 다 공개를 해라라던가 뭐 너가 그리는 그 장면을 다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을 해라 이런 식의 좀 막무가내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창작자한테는 사실 인공지능을 표절했다 뭐 의혹이 있다라는 그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2: 이 개인 창작자, 이 AI 사용 표시 법적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0: 개인 창작자는 없습니다.
2: 없어요?
0: 올해부터 네,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대상자가 이제 AI 개발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은 이제 그 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개인 창작자는 또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이 AI를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을 했을 때 표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라던가 반대로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이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이나 아예 논의 자체도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렇게 개인 창작자한테 일정 수준의 인공지능 사용 표시를 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 AI를 쓰지 않은 사람도 본인이 스스로를 증명을 해야 되는 지금의 환경, 어떤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얘기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디지털 정보위원장인 최호웅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3: 인공지능 시스템과 인간의 가치는 구분되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공지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소비자들이나 창작물을 접하는 사람들이 그게 보장되어야지만 인간의 가치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2: 네.
0: 네.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AI는 공개된 창작물을 오히려 학습하는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창작 활동이 이제 침해가 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AI에서 완전히 그 대체되어 버리는 일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일까요?
0: 우리가 인간의 가치, 예술의 가치를 계속 증명을 해나가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겠죠.
2: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맞습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4: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5: 그러게.
4: 그린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5: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4: 엔진은 그린리그 보링 공장이 돼.
6: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7: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8: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으로 강한 비가 지났고요. 지금은 강원 충청 전북 일부 지역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고 60mm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고요. 포항 37도로 가장 덥겠고 대구 35도, 전주, 광주 33도로 특히 충청 이남과 강원 동해안으로는 폭염특보 이어지고 있고요. 충청 남부, 제주도로는 열대야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7월 8초 진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오랜만입니다.
1: 네, 잘 지내고 계시죠?
4: 예.
1: 요즘 계속 걸으세요? 그만하면 그렇죠. 역시 건강의 비결은 걷는 것.
4: 걷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참지 않고 말하고.
1: 네, 아 참지 않고 말한다.
4: 그 참으면 암 걸려요.
1: 그래서 오늘 참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걸까요?
4: 뭐
1: 여러 가지
4: 질문에 답변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제 또 2분 뉴스라고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현안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질 않았지만 이제 가장 눈길이 가는 게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 이 요제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 올드 이재명이건 뉴 이재명이건 수장은 이재명이 맞아요.
1: 네.
4: 그걸 왜 유시민 작가는 뭐 비평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 한 복판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고장난 녹음기를 계속 돌리고 있어서
1: 네 같은 말 반복이다.
4: 반복이죠. 그래서 본래 이제 국민들로부터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1: 근데 어제도 이제 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큰 문제 의식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원이나 국민들이 이제 바랐던 개혁을 지금 제대로 이재명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의 지금 하나의 바로미터가 검찰 개혁 방안이다. 이 판단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볼 때는 역대 정권의 검찰 개혁을 가장 주장을 했죠.
1: 네.
4: 그렇지만은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됐잖아요. 즉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서 10월 2일이면 중수청 공소청이 출발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 국민 누구도 검찰개혁은 성공했다. 단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국회에서 활발히 숙의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절대 반대했지만은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어느 범위 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형사소송법 및 시행령에 촘촘히 담아내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멘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조기의 결론을 내서 논란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4: 그렇죠. 줄기차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1: 네.
4: 이러한 입장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졸속으로 뚝딱 하는 것은 혁명이죠. 개혁이 아니고.
1: 근데 한번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안수사권이 마지막

0: 지금 이제 허들이 돼버렸는데 보안 수사권을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네.
0: 또 아니라 완전 폐지를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1: 그렇죠.
0: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개의 과정이라는 게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여기서 끊고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을 일단 채택을 하고 나중에 시행을 해보고 좀 보완하는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어제도 우리 민주당 의총, 정책의총을 열어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발표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안수사권, 이 흉악범
0: 네.
1: 이런 문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 여론조사 갤럽에 보면은 61%로 나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46%, 진보 세력도 46%.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론은 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전당대전에 내자. 저는 그런 생각이고.
0: 근데 여기서
1: 지금 말씀한 대로 만약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손보는 거죠, 뭐.
0: 근데 이제 다수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당론을 결정하는 의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의원들 안에서의 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의원들도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0: 많아지고 있죠?
1: 네.
0: 그럼 오히려 보안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다수라고 보시는 겁니까?
1: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만약에 표결들하고 하면 그게 더 다수가 나올 거다?
1: 그렇습니다.
0: 네. 의원총회에서 근데 표결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1: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표결로 갈서는 안 되죠. 오랫동안 더 숙의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을 한없이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0: 그러니까.
1: 최소한 전당대 이전에
0: 네.
1: 이 문제를 매듭 짓자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0: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멘트도 이게 뭔가 숙의의 과정에서 이게 뭔가 좁혀지는 과정이 아니라
1: 네.
0: 분열이 더 극심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1: 그게 이제 그 반대 측에서도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
1: 그러한 불씨를 제공한 것도 사실상 유시민 작가라고 저는 봐요.
0: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요거 네. 하나만 확인.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로 한정을 하면 그냥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다수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1: 저도 다수 중에 하나였어요.
0: 네.
1: 보안수사권 턱도 없다.
0: 네.
1: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은 민변이나 여성단체 여협 같은
0: 네네네네네.
1: 곳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사실 장윤기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0: 예, 예,
1: 이런
0: 예.
1: 관점에서 보안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그것을 과감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법사위에서도 많이 동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해 주셨는데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그건 한국갤럽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403명 가운데 46%는 보안수사권 유지, 39%는 폐지였다라는 요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다시 이제 그 유심, 그러면 지금 이 논란이 일종의 분열상으로까지 치닫는 데에는 유시민 작가의 지금 역할이 크다 이렇게 진단하시나요?
1: 분열상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아요.
0: 그래요?
1: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데 지금 어제 말씀한 뭐 이분TV? 이분간
0: 이분뉴스.
1: 이분뉴스. 네.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오늘 보도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시민의 메아리는 여기서 끝났다.
0: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
1: 그렇죠. 예.
0: 그래요? 그러면 영향력이 줄었다면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한 그 비평가로서 작가로서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냥 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또 과하게 또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누가 과하게 반응을 하나요? 한 사람의 진보적인 지식인이고, 작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지금은 내란청산기간이고, 3대 개혁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작가가, 지식인이, 그러한 말씀을 해서, 결국 내란 세력한테 득되게 하는 그런 것은 삼가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0: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1: 아니 지금 현재 모든 은행이 뭐 실패한다, 필패한다.
0: 네네네.
1: 이런 것은 심한 것 아니에요?
0: 네네.
1: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갓 1년을 넘겼는데 국민 여론도 한때는 70% 가까운 지지를 받았어요.
0: 네.
1: 지금 뭐 50%가 상회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어서 되겠느냐.
0: 그러니까 그 말씀은 대통령을 흔들어서 지지율이 빠지면 그 공간만큼 그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할 공간이 넓어진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1: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0: 예.
1: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내란 세력을 득되게 하고 있다.
0: 그걸 의도하고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럼 왜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지금 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글쎄요. 그것은 좀 습관적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0: 습관이다?
1: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 되는 필패론을 그러면서 보수의 조순 후보를 지지하신 분이에요. 당선이 되니까 실패 그리고 하야 종국적으로는 정신 이상설까지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흔들었냐고요. 그렇지만 DJ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선됐고 성공한 대통령이었어요.
0: 네네네.
1: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1년 간 넘겼지만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하는 일이 옳지 않다 하면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나머지 임기 4년을 성공해야 나라도 살고 진보 세력의 재집권이 가능한데 왜 지금 흔들어가지고 DJ 때 하던 그 수정이 다시 나오느냐 이거예요.
0: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그 유시민 작가가 이 말은 했어요. 왜 그 1년밖에 안 된 정권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던데 그러면 정권 말기에 하면 뭐 정권이 힘이 빠지니까 이제 다 와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할 거 아니냐. 도대체 그럼 언제 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문을 던졌죠.
1: 아니 그리고 그분이야 반문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의 입을 누가 막겠어요.
0: 네.
1: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1년간 국민적 평가가 역사적 평가가 실패했냐 이거죠. 비교적 성공했잖아요.
0: 예.
1: 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0: 으흠.
1: 그리고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은 10월 2일 날 출발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저도 과거에는 완전 폐지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건설적으로 접근해야지 아, 필연코 실패한다. 이런 것은 안 되죠.
0: 근데 이제 그 필패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은 이제 검찰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거를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아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 증축이건 재건축이건 외연 확장이에요. 그대로 지금 집에서 사는 것은 마이너스 정치예요. 모든 정치, 모든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은 약간 우클릭해서 중도를 포섭하려고 하고
0: 네.
1: 우파가 집권하면 좌클릭하고 이건 정치의 원리 아니에요? 그러면 재건축, 증축 왜 하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는 옳지 않다 이거죠.
0: 근데 유시민 작가는 이제 매부시연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계 개편이라는 그 단어를 직접 쓰면 세 가지 경우의 수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정계 개편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1: 그것은 되죠? 자기가 얘기했지. 네. 이해를 했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노태우 대통령처럼 3당 통합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네. 정계 개편의 뜻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1: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그런 징후는 없어요.
0: 그냥 일방적 해석일 뿐인데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1: 네. 그걸 가지고 전체 인양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거죠.
0: 그래요.
1: 좀 과유불급이고 자숙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0: 그럼 한번 균형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유시민 작가의 그 비평이 반향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여기서 논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시민 작가의 비평이 지금 상당히 큰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파급력이 있다는 건 유시민 작가의 비평에 동의하는 사람이 또 그만큼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있겠죠.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걸까요?
1: 그렇지만은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유튜버들을 조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동의하는 유튜브는 20%밖에 없어요.
0: 예.
1: 나머지는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건 보수건 모든 언론들이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20% 속에는 전부 극우 유튜버더라. 이런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오죽하면은 국민의힘이 뭐 평론가가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졌다.
0: 예.
1: 그건 안 되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진보적인 작가가 유시민 작가가 왜 흔들어서 내란 세력을 돕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0: 그러면
1: 그리고 새로운 무슨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추정.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럼 정리를 하면 의원님의 만약에 그 유시민 작가를 향한 말씀을 하나의 주문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의원님이 지금 유시민 작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멈추라. 비평을 하지 말라. 혹시 이런 뜻일 거예요?
1: 아마 그런 것은 아니에요.
0: 그런 건 아니고요.
1: 예, 그분의
0: 자유죠 사실.
1: 자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보자 이거예요. 결국 진보적 지식인이 작가가 흔들어서 내란 세력한테 득되게 하는 일은 최소한 안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고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저도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이 또 쏟아지나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 보세요. 어떤 신문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유시민의 약발이 강했는데 지금은 약발이 떨어졌으니까 잘 알아서 좀 해 주시라. 도와주시라.
0: 그러면 지금
1: 이런 얘기예요.
0: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하면 유시민 작가의 비평의 자유는 존중을 하는데
1: 당연하죠.
0: 자유를 누릴 만큼 비평의 책임도 져야 된다.
1: 아, 당연하죠.
0: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만약에 뭔가를 해석하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충분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1: 당연하죠. 예.
0: 그런 말씀이신 거죠?
1: 예, 정리하면. 예.
0: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갑자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지금 불거졌어요. 관련해서 어제 김민석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어떤 점을 제기를 했냐면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이 발의가 됐다가 결국 통과 안 된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1: 저도 예. 신천지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0: 네.
1: 아마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해서 이건 해야 된다.
0: 네네네. 네, 네.
1: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법사위에 상정되고 제가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한 바 있는데요.
0: 네, 1월인가 그랬었잖아요. 네. 네.
1: 어떻게 됐든 당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재판 관계하고 또 김경 전 서울시의원 뭐
0: 네, 네, 네.
1: 정치자금 쓸 수 있잖아요.
0: 네, 네.
1: 이거하고 통일교 신천지 같이 하자.
0: 어, 예,
1: 통일교
0: 예, 예.
1: 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0: 관계, 재판 관계나 또는 김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 안 된다 하고 뺀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지시를 받고.
1: 아, 지시를 받았어요?
0: 그렇죠.
1: 예.
0: 그 지도부의 지시를 받고 했지만은 저는 그때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1: 그때 이제 지시가 정청래 당시 대표인.
0: 아니, 정청래 대표라고는 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1: 그래요?
0: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의 지시가 하지 마라.
1: 네.
0: 이제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할 때는 간사와 위원장한테 원내 지도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1: 그때가 아마 원내 지도부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직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보니까 바로 그 의원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0: 예.
1: 2차 종합특검법안은 통과를 시키고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은 통과를 안 시켰는 날이 바로
0: 그렇죠.
1: 1월 12일인데
0: 예.
1: 이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당시 대표가 두 개, 이 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를 한다면 검경 수사로도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라는 요지에 발언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지금 그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바로 이 발언 그러면서 사실상 이거를 무산시킨 책임이 정청래 대표에게 또 혹시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1: 그래요?
0: 예. 어떻게 됐든 저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1: 네.
0: 소위 우리 제 지역구인 해남에 와서 신천지가 이런 일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1: 예. 아, 해남에 와서 보니까?
0: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던지 법사위 간사와 위원장이 하지 말아달라. 야. 그렇게 통과된 거죠.
1: 아무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여기서 통과시키지 말라라는
0: 예.
1: 연락을 받았다.
0: 그렇죠.
1: 그렇게
0: 그 지도부 것이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 혹시 당 안에서 그런 얘기 좀 돌고 있어요?
0: 그런 싶어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지만은
1: 예.
0: 김민석 전 총리
1: 예.
0: 특히 총리 물러난 지
1: 며칠
0: 사표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1: 예.
0: 이러한 김민석 총리가 전 총리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김민석 총리도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1: 그렇죠.
0: 제시해라.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그것을 요구해요.
1: 그렇죠.
0: 김민석 총리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식으로 추정 가지고 하지 마라.
1: 예예예. 예, 예, 예.
0: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김민석 총리를 신뢰하는 게 내란 때도 김민석 총리가 내란
1: 네,
0: 그 징후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김민석 총리를 가까우니까 만나가지고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슨 구태타가느냐 이거
1: 그렇죠.
0: 잘못했다가는 역풍 아니니까 말하지 마라.
1: 네.
0: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배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서 김민석이 그렇게 뻥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0: 그러나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만희 교주가 구속돼 있고 국민의힘은 그 심판 대상이 돼 있잖아요.
1: 예.
0: 우리한테도 들어왔다면 그건 밝혀야죠.
1: 그렇죠.
0: 예.
1: 아무튼 근데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0: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예. 총리도 송영길 후보도
1: 예.
0: 말씀만 하지 말고
1: 그럼요. 예.
0: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그렇죠. 있으면 공개해라 이거죠.
1: 책임 있게 그럼 근거를 제시
0: 당연히 해야죠.
1: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박지원
0: 검찰 개혁은 합니다.
1: 네,
0: 진행 중입니다.
1: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0: 맛있네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화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결국 문을 닫는 줄 알았던 홈플러스가 법원에 의해서 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해 오면서 9월까지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로봇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좀 들어보죠. 7월 2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이애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홈플러스 업데이트를 좀 해보죠.
4: 네네.
2: 뭐 파산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이른바 이제 빚잔치 예. 정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뭘 좀 해보자고 실마리가 하나 잡혔나 봐요.
4: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다시 재개되게 됐는데요. 법원이 이제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취소하고 회생 기간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2: 예.
4: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회생 절차 폐지를 법원이 결정한 이유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이 마련되지 않아서였거든요.
2: 예.
4: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홈플러스 측이 일단 즉시 항고를 좀 했고요. 그리고 바로 대주주한테 찾아가서 MBK 김병주 회장하고 MBK 파트너스에게 보증 서달라라고
2: 예.
4: 해서 메리츠 금융에서 2천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니까 법원이 최소 운영 자금 확보가 됐으니까 그럼 즉시 항고를 받아들이고
2: 예.
4: 회생 절차 폐기를 취소하고 회생 기간 가결을 9월 4일로 연장을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2: 그러니까 이제 9월까지 일단 버텨보자 그럼.
4: 예.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홈플러스는 이제 빚을 이제 어떻게 갚아 나갈지 이른바 회생 계획안을 짜서 빚쟁이들이죠. 우리가 대주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아 놓고
2: 예.
4: 요거 이제 설득하고 우리 이렇게 갚을 거니까 참아 줘.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간이 9월 4일까지다.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에 관계인 집회라고 해서 이들 모아놓고 설명하는 자리
2: 예.
4: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여기서 이제 이 계획안을 대주단이 그래 한번 이렇게 버텨보자라고 해주면 정상 운영이 계속 되는 거고
2: 안 그러면
4: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파산 얘기 나오는 거죠.
2: 네. 이제 다 차 딱지 붙이고 물건 들고 가고 그럴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번만 예, 더 네.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4: 네네.
2: 결국은 MBK 김병주 회장이 자기 돈 넣었네요.
4: 이게 또 한 번 보증 선거니까요.
2: 보증 선거니까 이제 네. 회사가 못 갚으면 자기가 이제 갚게 되는
4: 네.
2: 거가
4: 일부는 돼서. 이제 책임을 조금
2: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럴 때 되면 대주주가 책임져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회사가 대주주 거냐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라고 평소에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대주주가 책임지고 평소에는 권한은 갖지 말라고 하고
4: 우리나라에 약간 독특한 정서이긴 한데요. 이걸 이제 과거로 시계를 돌려보면
2: 여론은 그렇고
4: 대주주들이 기업을 이용해서 사적 편취를 많이 했다라는 이제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2: 예.
4: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걸로 이제 문제에 대응한다라는 주장들은 또 나올
2: 네.
4: 수 있죠.
2: 네. 그러니 그걸 끊고 싶으면
4: 네.
2: 예를 들면 대주주가 뭐 지분 조금 가지고 이제는 지분이 100%라도 이사회가 경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4: 네네.
2: 대주주는 빠져라 항상 라고 하고 싶으면 이런 일 벌어졌어도 대주주는 빠져라라고 해야 되는데
4: 네.
2: 돈 넣어야 될 일 있으면 대주주 잠깐 오세요 그러고 대주주신데 좀 하셔야죠 그러고 평소에는 전행하려고 그러면 왜 대주주가 저러냐고 그러니까
4: 어딘가에서 고리가
2: 끊겨야 되는데 일관성은
4: 네.
2: 없다.
4: 네. 뭐 일관성이 없다는 동의합니다.
2: 예.
4: 네.
2: 그런 생각이 종종 이런 걸 할 때마다 들기는 해요. 뭐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살리려면 뭐 현실적으로는 답은 없기는 한데
4: 네.
2: 아무튼 이 홈플러스가 이렇게 된 게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빚을 많이 지고 인수하는 바람에 이게 빚 갚느라고 제대로 투자도 못하고 경영도 못하고 그랬다가 이렇게 된 거니
4: 네네.
2: 근본적으로 사모펀드가 무슨 회사 인수할 때 빚을 지고 인수하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4: 아예 빚을 안 지고 인수하게 만든다는 아니고요.

0: 선플러스 지분은 MBK 파트너스가 그 당시에 7조 2천억 원 정도의 사들이거든요.
1: 예.
0: 이때 MBK 파트너스가 투입한 자기 자본은 한 3조 원이 조금 넘고요. 나머지는 이른바 이 인수금융으로 조달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알짜 뭐 사업체들 막 밑에 그 홈플러스 지점들 팔고 그다음에 세일앤리스백이라 그래서 부동산도 다 팔고 자기들 그 안에 월세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했거든요.
1: 목돈 생긴 건 빚 갚고.
0: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그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는 이제 구조가 위에 GP라고 해서 업무집행 운용사라는 게 있고요.
1: 예.
0: 나머지는 그 밑에 돈을 댄 출자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자기관들은 사실 나는 돈만 벌면 되니까 뭐 운용 뭐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결국엔 GP가 하는 건데 이 GP를 조금 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 두 가지가 핵심으로 지금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GP도 좀 똘똘한 친구들로 해서 하게 해야 되고.
0: 예예. 뭐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1: 대출도.
0: 예, 인수 처음에 인수 금융 짜는 구조 자체도 제대로 했는지도 좀 들여다보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1: 빚을 많이 지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요점이겠죠.
0: 네, 거기에 이제 1번이고요.
1: 근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좀 허용, 원래도 금지했었는데, 빚 가지고 다른 회사 인수하는 거 하지 마라. 원래 그런 규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또 이러면 사모펀드가 너무 또 손발이 묶이고,
0: 네.
1: 사모펀드가 손발이 묶이면 외국에 돈 많은 사모펀드들, 또 그 외국인 자본이 자꾸 들어와서 낼름낼름 먹어 삼키니,
0: 네.
1: 국내 토종 자본들 활동 좀 하기 위해서 대출도 좀 받게 해주자라고 하는 또 그래서 풀어놨던 규제라면서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모펀드를 언제부터 육성했냐 보면 한 20년 전부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뭐가 계기였냐면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팔고 나간 시점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제 외국계 PEF전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천억 원 정도에 인수해서 9년 걸려서 3조 거의 4조 원에 팔고 나가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안에 배당 챙긴 것까지 하면 약 4조 6천억 원 정도를 챙겨 나갔다. 적은 돈 넣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가져갔다. 이른바 먹튀 논란이 좀 있었고요.
1: 예.
0: 이렇게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국내에서 국부를 이렇게 가져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토종 사모펀드를 키우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2004년도에 사모투자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과도한 빚 자체를 못 타게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1: 예.
0: 2015년도, 2021년도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면서 규제를 크게 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설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바꾸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거야, 자금 어떻게 가져와, 운용사 누구야, 뭐 이런 거 다 감독당국이 보고 나서
1: 예.
0: 오케이 해주면 설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설립하고 나서 2주 안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바뀐 거고
1: 예.
0: 두 번째가 2015년도, 2021년도에 법 개정하면서 이 차입 규모를 비율을 늘려줬어요. 처음에는 순자산의 50%에서 지금은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1: 아하,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도하다. 그러니 이걸 좀 낮추자라는 얘기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제 다만 만약에 낮췄을 경우에 그럼 토종사모펀드가 해외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이거 선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풀어주자라고 했는데 다시 묶으면 외국계 사모펀드는 아예 이런 규제가 없거든요. 알아서 해, 너네. 시장에서 너네 과도하게 차입해서 이렇게 홈플러스처럼 실패 사례 나오면 나중에는 자금 조달 못해. 사실 지금 MBK가 이번 홈플러스 때문에 나중에 큰 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 투자할 사람 없거든요.
1: 사실은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건 말건 그거는 독과점 문제만 없으면 나라에서 하라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0: 네네.
1: 아니, 내가 돈을 빌려왔던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 손댈 방법은 없는데 다만 사모펀드를 이제 허가 뭐 인가할 권한이 금감원이 쥐고 있으니
0: 네네.
1: 그 단계에서는 우리 거면 컨트롤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인가도장 찍어주는 사모펀드라면.
0: 그렇습니다.
1: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거군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비율이 내려갈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관리감독, GP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강화될지를
1: 예.
0: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는 하지는 않고요.
1: 예.
0: 다만 GP에 대한 관리감독은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혹시나 자본시장법 위반하는 게 있는지 인수금융 구조가 굉장히 무리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거든요.
1: 경영의 주체니까.
0: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뭐 한다면 오케이인데 이 레버리지 비율을 어떻게 보면 창칼 하나를 뺏는 건데 이게
1: 네.
0: 과연 그러면 우리가 토종 사모펀드를 육성하자고 했던 이 취지하고 맞느냐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이죠.
1: 알겠어요. 핵심은 뭔지 이해했습니다.
0: 설명 잘했군요.
1: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이제 네. 파는 쪽에서

0: 근저당 설정을 좀 해주면 빚을 좀 들레고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 팔 때는 이게 그것도 잘 안 되니까
1: 부동산 근저당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또
0: 그래서 네. 얼핏 스쳐가는 생각은 네. 고민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라이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모양입니까? 이게 LG, 뭐 삼성, 현대차 그룹은 이제 로봇 자회사 있었고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뛰어드는 모양이에요?
2: 네. 예. 국내에서는 그동안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키워온 기업으로 꼽혀왔는데요. 예. 이제는 가전사업의 강자들인 LG전자와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을 알린 곳은 삼성인데요. 삼성은 어제 노태문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직속 로봇 사업 조직으로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예. 삼성은 지난 2024년도에 로봇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고 미래 로봇 추진단도 운영을 하면서 관련 연구에 매진을 해왔는데 예. 이제는 아예 로봇의 사업이라는 단어까지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로봇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원포인트 인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삼성은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전략을 이끌었던 이동건 부사장을 지난 5월에 영입을 했습니다. 또 한 달 전에 LG전자도 류재철 CEO 직속으로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알렸는데요. 예. LG는 전 그룹사 전차적으로 이제 넓게 펼쳐진 로봇 관련 역량을 한 조직으로 모아서 기술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로봇 관련 사업 실행령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LG전자는 앞서서 빨래 개는 로봇 그리고 빵하고 우유 등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로봇을 선배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흥미로웠던 점이 로봇이 다른 집안일을 하다가도 음식을 만질 때는 자신의 손을 5분간 살균한 후에 만지는 듯 위생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정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기업들이 선보이는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LG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도 개발을 해서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0: 슬슬 뛰어들다가 이제 됐다는 판단인가 봐요.
2: 네. 또 K-POP 댄스를 추고 최근에는 월드컵 경기장에 등장을 해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골 세레머니를 따라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아틀라스를 개발한 현대차 그룹도 예. 지난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이제 로봇 사업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2: 모두 샀습니다.
0: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인수했더군요.
2: 네.
0: 그래서 현대차 또는 정의선 개인이 합치면 100% 되는
2: 지분 100%.
0: 회사로. 네. 삼성에서 RX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뭐 반도체, 뭐 통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중에 로봇 사업이 또 하나 생긴 거네요.
2: 네. 아, DX 사업 부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네. 전자제품 안에 들어간 거죠. 완제품 사업 안에.
0: 아, 그거 하다가?
2: 네. 그거 안에. 네.
0: 그거 안에서? 네. 예. 뛰어드는 이유는 일단 뭐 할 때가 됐고 성장성도 커 보이고 네. 판단이었겠죠?
2: 네. AI의 등장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뛰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로봇 사업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산업용 로봇을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산업용 로봇과 지금의 로봇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과거 로봇은 사람이 미리 입력한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였다면 지금 기업들이 뛰어든 로봇은 AI라는 두뇌를 탑재한 로봇인 거죠. 예. 실제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의 영상을 하나를 보면요.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열심히 박스에 물품을 담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일부러 로봇을 방해합니다. 땅에 물건을 던져놓기도 하고요. 박스 뚜껑을 닫아놓기도 합니다. 예전 로봇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같은 행동만 반복을 해서 시간과 전력을 낭비했을 텐데요. 예. 그런데 지금의 아틀라스는 땅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줍고 박스에 다시 넣고 그리고 또 닫힌 뚜껑은 다시 열어서 물건을 옮기면서 이제 임무를 완료하기도 합니다. 로봇이 스스로 변화된 상황을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AI가 실제 몸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피지컬 AI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0: 예.
2: 결국 로봇 산업은 AI 산업의 연장선이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엔비디아가 로봇용 AI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AI뿐만 아니라 로봇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제조 기술 부분에서도 이미 세계의 강자이기 때문에 예. 미래형 로봇 산업에 보다 자신 있게 뛰어드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0: 이 집집마다 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1인당 하나씩 따라다닐 거다 로봇이.
2: 네.
0: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던데.
2: 가정용 로봇이 생긴다면 네.
0: 그러나 또 이제 실제 일 지켜보면 이게 이렇게 좀 상상

0: 것처럼 쉽지는 않을걸?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엇갈리는 시장이기는 한데
1: 네.
0: 아무튼 우리나라 이른바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네요.
1: 네.
0: 우리나라 기업들 로봇 성과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전투용 로봇 강아지처럼 강아지라고 네. 하긴 좀 크니까 개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로봇 개.
1: 네.
0: 이것도 선보였더군요.
1: 네. 바로 어제 뉴스로 이제 알려진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자회사인 레인보 로보틱스와 이제 현대로템이 함께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로봇 개가
0: 예.
1: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 개는 레인보 로보틱스가 로봇 본체를 만들고요. 현대로템이 여기에 군용 센서와 통신 장비 그리고 원격 조종 시스템을 탑재한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전에 투입되는 이 로봇은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대테러 작전이나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0: 예.
1: 군에 투입되는 이 로봇은 앞으로 최대 1,000대까지 보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이제 현장 투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아틀라스는 매해 정교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2년 뒤인 2028년도에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실제로 이제 자동차 만드는데 로봇을 투입한다는 거죠?
1: 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아틀라스가 다 만들 수 있는 환경까지도 된다고 하네요.
0: 2028년부터 투입을 시작해서.
1: 네.
0: 야, 이게 자동차 공장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참 신경 쓸 일이에요. 그죠? 이것도.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워낙 로봇은 진짜 잘 만든다.
1: 네.
0: 이제 거기에 AI가 얼마나 잘 탑재돼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로봇 하드웨어는 뭐 이제 중국의 무슨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뭐 장난 아니라고
1: 네.
0: 다들 그러시던데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좀 만들어야 될까요?
1: 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AI 같은 두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움직이는 몸으로 볼 수 있을 수 있는데요.
0: 예.
1: 사실 두뇌에 해당하는 AI 기술은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로봇의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반도체와 배터리, 모터, 그리고 감속기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은 물론이고요. 이를 정밀하게 조립하고 대량 생산하는 제조 기술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삼성은 AI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정밀 제조와 모빌리티 기술을 그리고 LG는 배터리와 전장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0: 중국과 부딪힌다는 거네요, 바로.
1: 부딪힐 수 있죠. 네. 다만 미래형 로봇 산업에는 이제 AI 기술 접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들이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 위에서 AI 경쟁력까지 얼마나 더할 수 있을지가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0: 그렇게 점점 재밌는 시장이 여기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좀 지켜봅시다. 잘 네. 들었고요.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4: 네, 오늘은 청취자 고영수 씨가 신용카드는 개인카드도 있고 법인카드도 있는데 법인카드는 이상하게 할부 거래도 안 되고 포인트 적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법인카드의 할부 거래는 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해 놓은 건 아닌데요. 카드 회사들이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할부 거래라고 하는 건 그 할부금을 끝까지 다 갚아야 되는데 법인은 언제 부도날지 사업이 망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보다 법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할부 거래를 허용하는데 법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회사의 냉장고 새로 바꿔야 된다 그렇더라도 12개월 할부로 뭐 이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냉장고 살 돈도 잘 없는 법인이라면 이 회사가 12개월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전에 아마 망해서 문 닫을 가능성이 이게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카드로는 할부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할부는 그렇다 치고 그럼 포인트 적립은 왜 안 해주냐. 법인카드로 긁은 금액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면요. 이게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포인트를 회사 임직원이 몰래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만 살짝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회사도 모를 수 있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적발이 되면 사법적으로는 이게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고 세무상으로는 소득세 탈루가 돼서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포인트 적립을 해주지 말자. 문제의 근원은 없애자. 그래서 포인트 적립을 안 해주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물론 카드에 따라서는 법인 카드도 할부가 가능하기도 하고 물건 어떤 물건 사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도 적립해서 결제 대금에서 빼주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긴 한데 대체로는 질문하신 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할부가 안 되는 건 법인이 망할까 봐, 포인트 안 쌓아주는 건 복잡하고 뒤탈 생길까 봐 그래서 안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고영수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마이클 저베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여러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정리했는데요. 첫째, 대부분 책벌레였답니다. 가장 싼 값에 가장 큰 지혜를 얻는 책을 사랑하더란 거죠. 둘째는 입이 참 무겁더라. 남이 실수한 일 등 남 얘기를 거의 안 하고요. 셋째, 작은 몰입의 천재들이다. 즉, 운동을 하든 대화를 하든 바짝 집중했다 빠져나오는데 능숙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거절을 잘하더라. 나쁜 음식 거절, 괜한 시간 낭비 거절. 우리도 좀 따라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채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알선 수재와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